0: 꼽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활비 대응에 부정적인 응답률은 70%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을 베네수엘라산 공급 확대로 상쇄하려는 구상도 주목됩니다.
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만남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정상회동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와 우주교통 물류 분야에서 양국 간 주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 중국 컨테이너선이 북극 항로 정기 운항을 처음 시작한 점과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이 34% 늘어난 점을 성과로 거론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에서도 중국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중국이 원할 경우 양국 간 무비자 협정을 영구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이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으며 우크라이나 문제는 부수적으로 언급됐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이른바 시베리아의 힘 이 가스관 사업은 이번에도 가격 등 세부 조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공되면 연간 500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이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만에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아는 오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공격을 받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국미사일 무기고의 90%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미사일 생산 속도가 사용량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드론을 자국영해에서 추가로 요격했다고 밝히며 이를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번 충돌 재개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3% 넘게 급등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공격을 받을 경우 매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자국미사일 무기고의 90%가 건재하고 파손됐던 생산시설도 복구돼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만에 무력 공방을 재개한 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건 영내 어느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대화와 협력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란을 공격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또 미사일 무기고의 9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 생산 속도가 사용량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손됐던 미사일 생산 시설도 신속히 복구돼 이전보다 더 높은 생산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은 뒤 자국 영해에서 이란 드론을 추가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반격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과 함께 대이란 압박을 유지하겠다며 미국의 경제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5: 한 달 만에 재개된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으로 중동에 다시 전운이 짙어지면서 국제 유가도 3% 넘게 급등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초대형 유조선이 기뢰 두 개와 충돌에 완전히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와 충돌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다며 이란의 주장은 상업선박 운항을 위협하려는 허위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을 공식적으로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들은 혁명수비대 해군을 인용해 해협 통과 규정을 위반하는 선박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고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불거진 것입니다. 미군은 그 사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라라크섬의 혁명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이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0: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이 새로운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가 퓨리서치 센터 조사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일상 속 인공지능 확산에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2021년에 37%에서 52%로 크게 뛰었고 30세 미만 청년층에서도 처음으로 우려가 기대를 앞질렀습니다. 반감은 여론조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은 청소년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미국 주 검찰 소송에서 최대 1,700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물 사용량 급증과 전기요금 인상 소음 농지 잠식을 이유로 애리조나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지에서 수 100명이 항의 시위에 나섰고 올해 1, 4분기에만 지역 반대로 약 1,3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이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기관 AI Now 연구소의 세라 마이어스 웨스트 공동대표는 인공지능 업계가 그리는 미래상이 현실화하면 경제와 일자리 개인의 자율성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이달 초 소셜미디어에 이건 근본적으로 신뢰의 위기라고 직접 적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가 발생한 지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오늘 현재 약 6곳의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933명 이상의 노동자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터널 상부에 구멍 4개를 뚫어 내부 진입에 성공했지만 엄청난 양의 잔해가 쌓여 있어 구조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했던 어퍼 트리슐리 1발전소 터널에서는 오늘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중국 터널 전문 구조팀이 터널 안쪽 300m까지 진입해 찾아낸 것으로 희생자의 국적 등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지 공간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오늘 기준 네팔 내 홍수 사망자가 최소 939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티베트 지역 사망자 16명을 합치면 이번 홍수 전체 사망자는 최소 955명이며 실종자는 4,471명에 달합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직면해 있다며 악천후와 험준한 지형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오늘 돌발 홍수가 발생해 46살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간당 25mm에 달하는 포그로 브라이트 에인절 크리크와 팬텀 렌치 일대가 순식간에 쓸려 내려갔으며 다리가 끊어지고 각종 구조물이 떠내려갔습니다. 계곡에서 캠핑 중이던 60여 명이 헬리콥터로 긴급 구조됐고 15명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당국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그랜드 캐니언 일대와 미국 남서부 지역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돌발 홍수로 계곡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10: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 콜로라도강 상류에서 거센 물살이 쏟아집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의 브라이언트 에인젤 클릭과 팬텀 렌치가 돌발 홍수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시간당 25mm의 폭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홍수에 다리가 끊어지고 각종 구조물이 떠내려갔습니다.
12: One of the couples that I talked to, they could see that the bridges that they had crossed just like 15 minutes earlier had been washed away.
11: 계곡에서 캠핑하던 사람 등 60여 명이 헬리콥터 등을 통해 긴급히 구조됐습니다. 콜로라도 강변에서는 46살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은 1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는데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방문객 600만 명에 이르는 그랜드 캐니언은 우기에는 맑은 날씨에도 순식간에 내린 비로 급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24년에도 돌발 홍수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13: I've been down into the Grand Canyon many, many times, but never during monsoon season. I always hike down during the winter months, and you know, it never rains. It's fine. But this is the first time I've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11: 기상 당국은 비가 더 내릴 것이라며 그랜드 캐니언 일대와 미국 남서부 지역 700만 가구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 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 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 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펠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펠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펠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펠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펠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뭐.

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공익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감정했으며 목맹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포함한 잇단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관리자의 지휘와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경장의 허위 보고를 결재한 관리자와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도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한 실종사건 약 30만 건을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실종 해제 시 관리자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고 야간 전담 수사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치매나 지적장애가 없는 일반 성인 실종자에게는 위치 추적 같은 강제 수단을 적용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도 국회 법안에 보완 방안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6: 연방법원이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비시민권자를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금요일 이 정책이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5조의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스탠포드대 학보 스탠포드 데일리가 제기했습니다. 학보 측은 행정부가 이민 국적법을 근거로 외국인 학생을 추방하려 하면서 유학생들이 정부 비판을 주저하게 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와이즈 판사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에게 속하며 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에는 보복을 우려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삭제한 합법 체류 여성도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컬럼비아대 활동가 마무드 칼릴과 터프츠대 출신, 위메이사 웨즈튀르크, 조지타운대 연구원 바다르칸 수리 등이 추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이 올여름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건수는 지난 6월에 4만 3천여 명을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는 4만 9,500여 명으로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새로 공개된 연방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체포자 대다수는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였으며 폭력범죄 유죄 전력이 있는 체포자 비율은 4%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나 합법적으로 망명 절차를 밟던 사람들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텍사스와 메인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연루된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해 반발이 일었지만 체포 증가세는 크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누구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하루 2,000명 체포라는 목표에 어느 때보다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였으며 인구가 적은 몬태나와 버몬트에서도 체포율이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전직 고위 관계자는 더 많은 요원과 예산 그리고 구금 공간까지 갖춰지면서 거대한 추방기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전 장기화와 선거 위기 속에서 피스메이커를 자처하며 국면 전환용 승부수를 꺼냈습니다. 존 래드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종전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만남을 타진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와 초대형 석유 확보 합의를 발표하며 에너지 경제 실적 쌓기에도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 공백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과 함께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발 및 현지 시설 노후화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7: 피스메이커를 자처하며 국면 전환용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8: 우크라이나 종전회담과 베네수엘라 유전 확보 카드를 동시에 꺼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최근 존 래드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종전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만남을 타진하며 피스메이커 행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과 우크라이나 지원 공백 속에 트럼프의 이란전이 푸틴만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0: But because Donald Trump decided to go to war against the Iranians without a strategic goal, without a plan, without a timeline, without a way out, now he's stuck. Yeah, sure, that helps the Russian.
9: 외교적 난기류 속에서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 치적을 겨냥해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와의 초대형 석유 확보 합의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11: Este proyecto binacional, suscrito por 25 años, contempla el desarrollo de 17 campos estratégicos con un objetivo de producción superior a 1.5 millones de barriles diarios.
9: 중러를 견제하고 유가를 잡겠다는 계산이지만 현지 시설이 낡아 당장 안전국가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자원을 미국에 넘겼다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발과 외국 기업에 대한 불신도 큰 걸림돌입니다.
12: Pienso que lo están haciendo como para quedarse, aferrarse al poder. Es como que te doy una cierta parte de lo bueno, una cierta bastante cantidad de petróleo con tal que me deje tranquilo y me deje aquí en el poder.
9: 대외 승부수를 띄우는 사이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 건립 등 퇴임 후 업적 남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 위기에 놓인 공화당 내부에선 실속 없는 백악관의 무리한 행보가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질적인 안보 경제의 성과 없는 트럼프식 치적 쌓기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인공지능 챗봇 챗 GPT를 운영하는 오픈 AI가 오늘 광고 사업의 연 환산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초 미국에서 광고를 처음 시작한 지 약 200만에 달성한 수치입니다. 이는 오픈 AI 전체 연 환산 매출 400억 달러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현재 40여 개국에서 광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만 곳의 광고주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챗 GPT 이용자가 검색과 검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한 번에 경험하는 특성 덕분에 광고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광고주는 28일간의 광고로 3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오픈 AI는 광고가 챗 GPT의 답변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답변과 명확히 분리돼 표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실적 공개는 기업 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성장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쟁사인 엔트로픽은 광고 없는 AI를 내세우며 오픈 AI를 겨냥한 광고까지 집행했고 구글도 자사 AI에 아직 광고를 붙이지 않고 있어 이 시장은 당분간 오픈 AI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2% 75에서 연 3%로 올렸습니다. 두 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다시 3%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 아파트값은 강북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도 3% 3으로 높였는데 이는 5년 만에 가장 큰 상향폭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경기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두 차례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당분간 속도 조절을 예고했고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면 내년 초까지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채권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 확장 국면 초입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채권 매수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이 오늘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개막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글로벌 투자 급증의 시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화두는 저축 과잉이었습니다. 돈은 넘쳐났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대기 상태로 머물렀던 시대입니다. 워시 의장은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그것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진단입니다. 그는 또 한때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장기 침체 개념도 더 이상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이 자리에 서보니 장기 침체는 아주 오래전 과거를 묘사하는 말처럼 느껴진다며 새로운 시기는 장기 성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각국 정책 당국이 그동안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 조이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공방이 오늘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도 취소됐으며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한편 오늘 개막한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는 입법과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장관 6명과 대법관 후보 및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청문회 완료를 목표로 하고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4: 오늘부터 열리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간 입법과 예산, 청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정부 여당과 대법원 사이 벌어졌던 치열한 대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줄지어 빈소를 찾았고
6: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도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을 자제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당내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상 부여된 임명권 행사라는 엄호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또 충돌했습니다.
7: 헌법상 임명권자로서 절차의 완결성과 인선의 공정성을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는 조치입니다.
8: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런 가운데 100일 동안 입법 예산 전쟁이 벌어질 정기국회도 개막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청문 전쟁도 벌어질 예정인데 장관 6명과 대법관, 특별감찰관까지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두고 최적의 인선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함량 미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9: 전문성도 함께 국민과 검증하고 그리고 그 입장들이 정부의 입장으로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었습니다. 망신살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들 철회해야 합니다.
5: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각오지만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4: 눈은 밝게,
15: 얼굴은 아름답게,
14: 불란서 안경 검안과.
15: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4: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4: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 487-1001번.
1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h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9: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LA 전역의 길거리 음식 노점상에 대한 위생 민원이 3년 사이 거의 만 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포스트가 정보 공개 청구로 확보한 LA 카운티 공중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초까지 접수된 노점 관련 민원은 총 9,746건이었습니다. 사우스 LA에서는 개가 먹던 고기를 손님에게 계속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종결 처리됐고, LAX 인근에서는 쓰레기통 옆에 소스를 개방해두고 쥐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취소됐습니다. 카운티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개별 노점 단속에서 손을 떼고 배후 조직 단속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허가 현황은 더 충격적입니다. LA시에서 활동하는 노점상은 약 5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유효한 시 허가는 687건, 그중 음식 판매 허가는 53건에 불과해 사실상 99%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식당은 3개의 싱크대와 손세척시설, 상업용 냉장고, 화장실 등 수십 가지 규정을 지키고 불시검사까지 받아야 하며 하나라도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카렌베스 LA 시장이 최근 경찰에 형사 티켓 발부를 금지하도록 지시하면서 단속은 더욱 약화됐습니다. LA 비즈니스 연맹은 일반 식당은 위생 규정 하나만 어겨도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일부 노점은 화장실과 냉장 시설조차 없이 영업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허가제와 작동하지 않는 단속이 공존하는 사이 피해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는 식당과 위생 불안을 안고 음식을 사 먹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 여성이 자전거를 타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2살의 김예빈 씨는 자전거 바퀴가 전차 레일에 끼이면서 넘어졌고 그 순간 지나던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던 김 씨의 아파트 냉장고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은 왜 자전거와 차량이 같은 차선을 함께 써야 하느냐며 도로 구조 자체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 곳곳에는 전차 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레일 틈새에 자전거 바퀴가 끼이는 사고는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차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차량과 같은 도로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고는 도시교통 인프라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A 길거리 노점상을 둘러싼 위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LA 곳곳의 노점상에 대한 위생 민원이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내용 중에는 개가 먹던 고기를 손님에게 다시 판매했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포함돼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은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으로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이지만 위생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LA시는 그동안 노점상의 비교적 관대한 행정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노점 허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속보다는 양성화의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원 건수가 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쌓이면서 관리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생당국의 점검 인력과 처벌 기준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에 돌발 홍수가 발생해 20명이 넘는 방문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최대 2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급류를 피하지 못한 방문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으로 달아났고 60명이 넘는 인원이 헬기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돌발 홍수는 사전 예고 없이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발생하는데 그랜드캐년처럼 좁고 깊은 협곡 지형에서는 피해가 특히 커집니다. 공원 당국은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락이 끊긴 방문객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랜드캐년은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여름철 몬순 시즌에는 돌발 홍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 앞에서 협곡 트래킹이 얼마나 빠르게 위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공원 당국은 현재 해당 구역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수색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4: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4: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2% 75에서 연 3%로 올렸습니다. 두 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다시 3%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 아파트값은 강북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도 3% 3으로 높였는데 이는 5년 만에 가장 큰 상향폭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경기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두 차례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당분간 속도 조절을 예고했고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면 내년 초까지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채권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 확장 국면 초입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채권 매수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 네팔 대홍수로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노동자 구조 작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연락이 두절됐던 900여 명 가운데 300명가량을 구조했지만 600여 명은 여전히 터널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중장비로 진흙과 바위를 파내며 막힌 터널을 뚫고 있으나 생존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명 넘게 구조됐지만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하고 수천 명이 실종 상태이며 악천후까지 예보돼 추가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한국은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사망자 수는 910명을 넘어섰고 여전히 수천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900여 명 가운데 300명가량은 구조됐다고 네팔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소 터널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가 600여 명. 맹렬했던 물길을 피해 살아남았기를 기대하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확보가 관건. 중장비로 진흙과 바위를 파내고 간신히 막힌 터널을 뚫어보지만 애타게 기다리는 생존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습니다. 구조대는 이날 한국인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터널을 포함해 발전소 터널 두 곳에서 세 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지역에서 1만 명 넘게 구조됐지만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하고 수천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5: Over 10,000 people have been rescued from the regions, including over 323 foreign nationals.
4: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애가 타는데 현장엔 악천후까지 예보돼 앞으로의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6: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부채,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네팔 북부를 강타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엔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주네팔 유엔 최고 책임자 릴라 피터스 야히아는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가 추가 홍수 경보를 받고 1시간 만에 수도 카트만두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야히아는 40km 길이의 도로가 완전히 파손되고 교량 40개가 무너지거나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피해 규모가 믿기 힘든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헬리콥터로만 접근이 가능해 식수를 포함한 모든 물자를 항공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 십자사 네팔 대표단은 9만 3천 명 이상이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학교 18곳이 완전히 무너지고 20곳이 파손됐으며 아동만 명에 대한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피난민 과밀화로 식수와 위생 서비스가 마비될 경우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류의 고인물이 추가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구호팀은 라수와 누아코트 다딩 지역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닿기 위해 밤낮 없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 수도 카트만두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네팔 당국이 추가 홍수 위험에 따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전엔 이 구조 헬기장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서둘러 대피하라는 안내를 받고 고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차를 떼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산 비탈로 올라오는 길에는 마치 피난 행렬처럼 주민들이 3355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산에 올라오는 주민들도 적지 않게 목격됐습니다. 지금 이곳 비두르산에는 그늘마다 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피신해 있는데요. 사흘 전 대홍수로 놀란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습니다.
13: 네. 티베트 쪽에 자연댐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아까 들어왔는데 건중기 특파원 쪽에 대피령이 내려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겠죠?
12: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 강물 근처에는 홍수 여파를 보기 위해 나와 있는 주민들이 북적였습니다.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이 곧 이곳에 도달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구경을 나온 겁니다. 경찰은 저지대 접근을 원천 차단하며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팔 당국은 중국 접경 지역에서 대홍수 당시 만들어진 자연댐 호수가 붕괴될 거란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사흘 전 대홍수 때 나온 잔해물이 자연댐을 형성하면서 고여 있다며 며칠 안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의하라는 경고에 그쳤지만 오늘은 실제 대피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비두르 현지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 예, 이런 가운데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소식도 이어졌다고요?
12: 네, 오전에 저희가 취재한 군부대에는 오전 내내 구조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0: 수지에게서 구조한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네팔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도 트리슐라 지역에서 주민들을 구조했다며 취재진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재난 지역에 들어가서 진흙에서 사람들을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된 이 어퍼 트리슐리 지역과 한국인들이 실종된 트리슐라 3A 지역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색과 구조의 속도를 내려가지만 추가 홍수 경보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작업은 점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피두로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thedent.com.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번 가면 두번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배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1: 요즘 캘리포니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 밸류가 오르니 당연히 에큐티가 많이 쌓였죠. 에큐티란 집 감정가에서 현재 남은 용자 금액을 빼면 그걸 에큐티라고 합니다. 에큐티는 현금화되진 않지만 현금화하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판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 이자도 너무 싼데 집 팔고 다시 융자를 한다면 요즘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융자 페이먼트가 많아져 더 큰 부담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집 감정가는 150만 불이고 남은 융자 금액이 60만이라면 에퀴티가 90만 불이 있는 겁니다. 이 에퀴티 90만 불을 담보로 융자 받는 것을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12: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메이저 은행에 가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신청했더니 거부당했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메이저 은행과 거래가 40년 동안 비즈니스 어카운트와 개인 어카운트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모기지 페이먼트도 한 번도 늦은 게 없는데 거부되었다는 사실에 몹시 흥분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메이저 은행에 가서 에퀴티 라인 오브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신들린 평론으로 여의도 판을 들여다봅니다. 평론계 무당들이 펼치는 토론회장 여의도 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재 조국 혁신당 공보부국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7: 네, 안녕하십니까.
16: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후보자로 경제부총리 이영일, 법무부 장관 김승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토부 장관 홍지선, 중기부 장관 이소영,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강찬호 위원님.
17: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비판적인 어떤 여론을 의식해서 좀 심기 일전하려고 이제 쇄신 차원에서 뭐 개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면 한마디로 굉장히 저는 실망스러운 지금 개각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6: 네.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운지 이따가 다시 들어봅니다. 자, 서영주 소장님.
18: 일단 뭐 국면 전환용 중폭기가 같아요. 안으로는 진영 결집, 밖으로는 외연 확장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인사였고요. 저는 무엇보다 주목했던 것들은 사실 유시민 작가의 저주에 굉장히 통 크게 화답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는
16: 인사였어요. 왜 우리 편 쓰지 않느냐?
18: 그렇죠. 통상 뭐 윤석열하고 뭐 비슷한 길을 간다는 식으로 거의 좀 저 같은 욱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통콕에 한번 받아줄게 라는 인사지 않았냐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9: 그 파격 인사가 있었죠. 뭐 이소영 중기부 장관 이제 최연소 중기부 장관이고 용혜인 같은 경우에는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 90년대생이고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이런 어떤 좀 뭐 신선한 인사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5년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이제 임기 말 되면 레임덕이 오는 그런 길을 걷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반전의 카드를 노리고 정부에서 한번 좀 이런 카드를 던진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 그 개각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 안 한 부분이 이제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인 AI 수석으로 이제 입각하게 했잖아요. 조국혁신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물론 가기 전에 당과 협의는 했겠습니다만.
19: 물론 뭐 협의가 있었겠죠. 저는 뭐 들은 건 없지만 뭐 저기 조국 원장님이나 혹은 뭐 신장식 당대표랑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이혜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AI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런 사람들까지 조국혁신당까지 당을 이제 떠나서 이제 데려다 쓴다고 하면 저희는 뭐 환영할 일이죠.
16: 그런데 그 언론에 조국혁신당 관계자라고 익명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19: 아마도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혜민 의원을 이제 그 청와대 이제 수석으로 이제 데려다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자리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그 동안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항상 우군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 이런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우군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개혁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정 기조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게 조국혁신당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리 나눠주기식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스탠스 같습니다. 그 익명의 관계자.
16: 근데 익명의 관계자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조국혁신당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19: 오늘 지도부 그 황현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도부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사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쳐줬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6: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죠. 강찬호 위원님 실망스럽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워요?
17: 우선 기본적으로 개각 이전에 이 김용범 정책실장 저는 경질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개각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정책에 대한 문책인데 문책과 이제 쇄신의 다짐인데 뭐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 주, 부, 보, 안 아니겠습니까? 예. 주식, 부동산. 보안수사권 논란 그리고 안보 불안 뭐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식과 부동산 이거는 큰 책임이 있어요.
16: 예.
17: 그리고 지금 많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사석에서는 김용범 실장 경제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됐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은 데다가 반대로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결국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나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 경제라고 이제 그 밑에 차관을 근데 등용했는데 이걸 봐도 이 차관이라는 분들은 기존의 그 장관과 그 저 김용범 정책실장 그 라인 그대로 따라온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그냥 그대로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일각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차관분들이 굉장히 김용범 실장하고 가깝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가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김용범 실장이 사실 이번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장관들 인사도 영향을 미쳤나? 이런 지금 구설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16: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국토경정부 장관을 교체했더라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위임됐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17: 그게 국민한테 그 안 좋은 메시지라고.
16: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언급이 있었어요.
18: 네, 있었죠.
16: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주식의 변동성 문제. 그런데 위임됐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8: 일단 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사 문제는 야당이 살렸다. 국민의힘이 살렸어요. 국민의힘이 경질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질하려고 하다가도 마치 야당에서 경질하라는 말을 문책성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그동안 그래도 처음 초대 정책실장을 그런 식으로 내보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야당이 좀 말 아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재정경제부 부총리 임명과 저는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거취가 좀 연관성은 있다고 봐요. 이영일 재경부 1차관이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보다 이제 기수는 한 6기수 아래예요.
16: 예.
18: 보통 후배가 부총리급이에요. 그러면은 저 정책실장보다 좀 높거든요. 급이. 그랬을 때는 사실상 조금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인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시원하게 뭐 잘랐으면은 좋았겠지만 인사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보관들이 조금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저는 전체 인사평을 봤을 때는 주목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6: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지금 제가 뭐 언론 보도를 살펴보거나 뭐 여야 입장 혹은 뭐 각종 커뮤니티 뭐 여러 군데 살펴보니까 경제부 총리, 국토부 장관 또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거기다 뭐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18: 그렇죠.
16: 별 말이 없고 뭐 잘했다는 얘기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좁혀지는데 야당에서는 일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공소 취소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는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단결을 했더라고요. 진보 보수 뭐 친명 반명 상관없이 안 된다. 특히 오늘 오후인가요? 그 여성 단체에서도 몇몇 단체에서는 안 된다. 이게 나왔는데 일단 용해인 의원이 가장 뜨거운 감자니까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김승원 의원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그 강찬 의원도 어떤
17: 문제가 많죠. 그 저는 우선 저 신인규 변호사 그 류이재명 어떤 또 굉장히 그 나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온 평론가인데 이분도 오늘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는 오해가 자꾸 제기될 수 있는 인사고 또 이 정치인 또 민주당 여당 의원 네? 이런 분보다는 외부 인사가 좋지 않았겠나 그래서 류 이재명 그 아주 스피커조차도 이분 인사가 좀 이거는 우려가 제기되고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뭐 그것만 봐도 저는 이게 이번 인사가 뭐 그 신인규 씨도 그럴진대라면은 뭐 사실 정말 이 뭐 제가 추가로도 얘기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16: 예.
17: 가장 구체적으로는 딴 거 없이 공소 취소 그 모임 그 논란이 된 거.
16: 예.
17: 그 유시민 씨도 저 이거 미친 짓이다 하던 예.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 대표잖아요.
16: 예.
17: 이런 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이런 분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분이 지금 수사 지휘권 휘두르면 공소 취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소 취소는요. 그 유시민 씨라든가 정 신청 라인 신청계 이런 분들도 다 지금 반대해온 사안입니다. 당에 어떻게 보면 절반 45% 이상 득표를 한 그런 세력도 반대해온 사안에서 이렇게 지금 가장 강력하게 그 공소 취소를 주장했기 때문에 대표까지 맡은 분 이런 분이 이걸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국민의 우려는 물론 민주당 내의 우려도 굉장히 클 것이다 봅니다. 네.
16: 일단 공소 취소 문제로 오해가 될 만한 인사다 그런 말씀이셨고 저 조제
19: 뭐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6: 네네.
19: 그리고 이제 강찬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데 그 김성원 장관이 들어와서 뭐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적 여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회 입법 그 보안수석관 폐지라든지 기타 입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나와서 다시 입법부로 돌아와서 국회의원으로서 보안 입법을 하면 되는 거고
16: 예.
19: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으로 좀 온건파거든요.
16: 예.
19: 온건하시고 그러니 행정부로 다시 돌아 행정부로 가서 가셔가지고 그 후속 입법 조치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인사 교대 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 예. 그런데 공소 취소를 하려면 그 정말 찐 친명이고 오랜 직위였던 전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지.
18: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공소 취소권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네이밍이 중요하구나. 이게 처음에 이 공소취소 모임을 할 때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지적했던 게 공소취소 하지 말고 조작기소 검사에 대한 만행에 규탄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라.
16: 예.
18: 결국에는 그 조건이거든요. 지금 김승원 장관 내정자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국민의힘이나 지금 강찬호 의원께서도 공소취소 하는데 공소취소는 허상이에요. 왜 허상이냐면 이 공소취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멀쩡한 기소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조건이 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자기 멋대로 해서 조작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게 밝혀졌을 때 공소취소를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앞단에는 다 잘라버리고 공소취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승원 장관 내정자도 공소취소 모임에서 공동대표를 해서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 공소취소권은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 민주당 내 법사위 위원 11명 중에 10명은요. 공소취소권에 대해서는 그 조작기소특검법에서 조금 보류를 하거나 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의 자체가 바뀌었으면 저는 김승원 장관 내정자도 그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간사로서 또 입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 확정됐다고 해서 끝까지 뭐 공소취소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다만 조작 기소를 한 검사들의 만행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주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프레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6: 예.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청문회가 있으면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할 것 같은데.
17: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예. 김승원 이분이 뭐 온건한 편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재한 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을 상대해 본 야당 현재 야당 의원들 예를 들어 전주회 전 의원 또 금태섭 의원은 같은 당이었죠.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렇게 대하는, 그, 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 발언을 많이 했대요.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 그 유명한 GSG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밀어붙였던 언론중재법. 그거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동 걸고 직권선정 안 하니까 의장 향해서 GSG 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이분은 강성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19: 그러니까
17: 생각합니다.
19: 강성이냐, 뭐, 온건이냐 판단할 때는 상대적인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김용민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이 또 보면은 김성원 의원은 온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16: 예.
19: 됩니다.
16: 자, 저는 청와대 청문회 때 이 김승원 후보자보다 용혜인 후보자가 더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언론과 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전문성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비례를 두 번 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17: 몽땅 타죠. 그러니까 의원으로서의 어떤 정당 의원으로 될 수 있는 의원이 된 근거, 근거의 어떤 정당성 이게 아주 굉장히 약하고. 그런다면 이분이 장관이 된 다음에도 비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예. 그 의도 예. 그것도 굉장히 지금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추진했던 각종 입법들 이게 국민의 통념하고는 동떨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동성애 관련이라든가 뭐 낙태 관련이라든가 또 보편 어떤 평등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고 특히 20, 30대 남성들에게 굉장히 아주 그 반감을 많이 사는 여성 갈라치기 주의, 남녀 갈라치기 주의지 아니냐. 예. 물론 이건 주장에 따라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예. 수 있지만 지금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 20, 30대 남성은 저 이재명 정부가 포기했구나. 어차피 우리 안 밀어줄 거니까 확실하게 갈라치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 이런 식의 예. 물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박도 있으려고 봅니다만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둘째는 그렇다면 20, 30대 여성든 용해인 어떤 장관 후보를 또 지지하느냐. 그것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이 지금 여성 많은 젊은 여성들이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치안 불안 보안수사권 폐지했다는 예. 치안 불안. 그런데 이분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완전 찬성 예. 막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이분은 그런 면에서 지금 젊은이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이들 같은 또래 젊은이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보겠습니다.
20: 예.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SNS에 본인이 밝힌 것 같아요.
19: 네.
20: 자신이 사퇴를 하게 되면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결정할 일이 아니고 뭐 당직자도 있고 어쨌든 이게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1년에 꽤 많은 돈을 국고 보조금 받잖아요. 그게 아마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19: 뭐 소수 정당의 당 이제 거의 이제 유일한 그 국회의원으로서
20: 승계할 사람도 없고 지금 예, 그렇죠. 아, 승계할 수가 없죠 지금
19: 할 수 없죠
18: 다른 당이
19: 예, 예, 다른 당이 가져가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용해인 후보가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어쩌면 용해인 후보 덕분에 조용히 넘어갈
20: 수도 있겠다
19: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일 만큼 뜨겁거든요. 지금 모든 이제 시선이 용해인 의원에게 가 있는데 그 용해인 의원이 뭐 국회 비례를 두 번 했고 뭐 승계를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다만 용해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페미니스트적 그 어떤 성향 예. 그 부분 때문에 욕하는 거는 전 잘 이해가 예.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에 뉴라이트도 있었어요.
20: 예.
19: 그 뭐 이병태라든지 예. 그 뭐 친일 미화하고 그리고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는 윤어게인이었어요.
20: 예.
19: 그러니까 반헌법적 발언을 하는 사람도 괜찮다고 하면서 페미니스트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포용할 수 있다면 뭐 용해인 의원 정도도 그러니까 사상적 문제라면 예. 그 정도는 포용할 수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20: 네. 소영주 소장님 네. 아까 모두에서 그 뭐 유시민 씨의 이야기에 좀 호응한 점도 있다라고
18: 네,
20: 말씀하셨는데
18: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20: 그 이혜민 의원이 수석으로 들어간 거
18: 네.
20: 그다음 김경수 전 지사가 특보로 들어간 거.
18: 네.
20: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도 어쨌든 원내정당 또 소수정당.
18: 소수정당인데. 예.
20: 위치로 보면 왼쪽이잖아요.
18: 그렇죠.
20: 그러니까 범진보에서도 왜 자꾸 중도 보수만 쓰냐. 우리 쪽도 좀 써달라. 그럼 용해인 의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18: 포함되죠. 예.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조주의 말에 굉장히 그 품격 있게 인사로 응대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일단 뭐 이제 나머지 이혜민 그 수석 내정자랑 김경수 정특보 두 분 빼고 용해인 그 성평등가족부 이 장관 내정자만 평가를 하면 전문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뭐 입직 과정이 비례로 두 번 했다고 해서 좀 비난의 대상이 되긴 했으나 의정 활동을 한 6년 동안 하면서 뭐 성소수자부터 해서 성평등 그다음에 젠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목소리를 냈고 저는 좀 선이 명확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내공은 있다. 다만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그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인식의 문제.
20: 네, 지금 우리 댓글에도 달리는데 네. 의원직을 포기하든가 장관을 받지를 말든가 이런 댓글이 많아요.
18: 그게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얘기했던 건데
20: 예.
18: 국민적인 눈높이에 생각하시죠. 다 이제 정치 고관여를 떠나서 사람이라는 게 자 비례 두 번도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했어. 그래서 일단은 소수정당을 힘들게 끌어왔지만 이번에 장관이 됐네. 90년대생 6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젊은 청년 여성이 된다.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런데 의원직을 관행대로 좀 포기하면 되는데 그건 못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기본소득당이라는 그 정당이 본인이 의원직을 포기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원외정당으로. 그거는 솔직히 좀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면 그 용해인 의원의 일이에요. 그건 선택은 용해운 의원의 선택이지 그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장이 중요하면 장관직을 안 받거나 장관직을 통해서 이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면 좀 눈물을 머금고 원해 그 기본소득당의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내가 이 소수정당이지만 이 현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 좀 봐주세요. 저 우리 당도 지키고 싶고 장관 가고 싶어요. 요게 이제 욕심이 너무 과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면 저는 이제 관행이 낙마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악화된 여론은 낙마 이유가 될 수 있다. 요걸 예. 저기 용혜인 의원이 잘 고민하셔야 된다.
20: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초선이었을 때 그 유시민 작가가 극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용혜인 의원이 초선이었을 때 칭찬한 적이 있고 그런데 비례를 두 번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파묘가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항에서 의전을 뭐 어떻게 그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남편 경력 단절을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는 같은 당 소속 당직자예요.
18: 당직자의 월급을 받고 있죠.
20: 그럼 그리고 이건 뭐냐 이러면서 예.
18: 그런 것들이 예. 결국에는 본인이 첫 단추를 의원직을 내려놨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죠.
20: 그렇죠.
18: 저는 예.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저는 범 진보 진영의 기본 소수 정당의 의원이 그것도 90년대생의 젊은 여성 정치인이 저는 여성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조금 연착륙해서 근데 본인이 하나의 의원직을 그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중폭 이 내각에 대한 인사가 또 파탄이 나면 안타깝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20: 지금 뭐 그런데 법적으로 뭐 불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될?
17: 근데 예. 지금 장관 아닙니까? 예. 한 나라를 이끄는 최고 요직의 그 고위 공무원인데
20: 만약에 임명되면은 가장 어린 나이 임명되는 거죠 장관이.
17: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린 나이에 임명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어떤 구하게 물들지 않고 참신함, 도덕성, 예. 뭔가 새로움 아, 이런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는 건데 이분의 지금까지의 그 당을 운영하거나 그 도주 그 각종 그 국비를 챙긴 행동을 보면 그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586, 686 그 정치인들의 과거 위선 내로남불 네. 그리고 뭐 저 국민 세금에 빨대 꼽아갖고 각종 희한한 방법으로 다 저 뭐냐 편취하기 이런 거 그대로라는 지금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뭐 다 나온 얘기지만은 보조금이 1년에 정당 보조금 4억 3천만 원 보좌진 인건비 5억 6천만 원 한 1년에 13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 남편 편이 거기에 전략기획부총장 등 그런 그 요직을 또 맡고 있고 예. 본인은 방송 나와서 남편의 경력 단절이 우려된다는데 정작 이당 대표인 그 부인 용혜인 저 뭐냐 후보가 남편의 경력을 계속 잘 이어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도대체 방송에 나온 말과 실제로 그 현재 그 남편이 지금 저희 즐기고 있는 그런 어떤 각종 요직이나 혜택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설명과 동떨어지는 자, 거 아닙니까?
20: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네. 싶은 거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네. 지적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불법이나 편법이냐 이런 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17: 그럼 네. 불법만 안 하면 누구나 장관 됩니까? 네. 장관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도덕성 네. 인성이 있어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20: 이게 도덕성 문제가 될 수 있다.
17: 도덕성 문제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좀 전에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상식 두 손에 떡을 다 들 수는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서영주 소장도 이러려면은 저 의원직을 내려놓고 한다 했었다면 문제가 없었지 않겠냐고 좀 지적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네.
20: 의원직 내려놓으면
18: 일단 괜찮아지니까 풀 수 있다.
20: 괜찮아질 수 있다.
18: 네, 왜냐하면 이제 단추를 잘 켜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불거진 게 임명되고 나서 기본소득당에서 입장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혜인 의원조차도 본인 스타일에 안 맞죠. 내려놨을 거예요. 저는 용혜인 의원 스타일이면 내려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진심을 믿죠. 기본소득당에 대한 유지를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냐. 자기의 장관 자리 때문에 당을 원외 정당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맞나 고민이 있었겠지만
20: 근데 그것도 반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용혜인 의원이 두 번 국회의원 하면서 기본소득당 간판으로 국회의원 된 게 아니거든요.
18: 맞아요.
20: 그러니까 네. 국민이 기본소득당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18: 비례연합으로 됐었죠.
20: 그러니까.
18: 그러니까.
17: 그래도 편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시민당, 더불어 뭐 민주 비례연합? 이런 그 간판으로 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당을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국고 다 받고 운영해왔고 남편이 더군다나 주요 당직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국민이
20: 그럼 뭐 선거 제도 문제니까 국민이 이거
18: 그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영현 의원에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톤이 부드러울 때 좋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20: 예, 예, 알겠습니다.
18: 안 그러면 험한 말로
20: 아마 계속 시끄러질 것 같은데 청문회에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까 뭐 제가 뭐 왼쪽 뭐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뭐 대통령도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니까. 네. 근데 보니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도 중수청장 후보
19: 네.
20: 간 게 아니고 이제 인사검증 동의서죠. 네네. 원래 처음에 갈 때 이제 하시겠습니까? 하시려면 인사검증 동의서 사인해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검증 들어가는 건데 그 검증 전 단계에서 아,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19: 네.
20: 그러면 이혜민 수석도 그렇고 이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대통령 계속 소름 내미는 거 아니에요?
19: 아 그렇죠. 그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이제 중수청장 네. 후보로 이제 왔는데 인사검증 요구가 왔는데 안 하겠다고 한 이유는 본인의 이제 나이도 있지만. 네. 그 중수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처음으로 출범하는 예.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보다 더 적임자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도 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정치라는 게 참 미묘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왼쪽을 챙기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민주진보개혁연대와 협력하겠다라고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도 싶어요. 그냥 그게 왼쪽 챙기겠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시혜적으로 자리를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들 갸우뚱하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그 말이 없었으면 앞에 그 문장이 만약에 그 어떤 청와대 내부에 그 발언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도 싶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이혜민 의원에게 어떤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일인 이제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죠.
18: 그때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나 뭐 조국혁 신당의 입장 뭐 제가 봤을 때는 손을 내밀어도 뭐라고 손을 안 내밀으면 막 욕을 하고 이건 어쩌란 소리예요 그러면
19: 그게 아니라
18: 어떻게 해줘야 돼
19: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히 제가 정확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손을 내밀고
18: 궁금해서 물어보는
19: 아, 네. 그러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안 내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되어서 조기 대선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보다 표가 많이 나왔어요.
20: 예.
19: 진보개혁연대가 탈탈 모여도 보수 진영이 단일화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이 다 같이 모여서 이재명 후보를 밀어줬어요. 그러면서 같이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뭐 반원특위 설치, 정치개혁이라든지 혹은 뭐 그 원내 의석수 뭐지?
18: 응? 열서.
19: 네, 그렇죠.
18: 열석으로 해서
19: 열석으로 나눠 낮춰준다. 그렇죠.
18: 낮춰주는 거 20석에서 열석. 네,
19: 그런 것까지도 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 정치 개혁이라든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2년이 되도록 아무런 액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사람을 써달라 이런 게 아니라 국정 기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들, 정치개혁연대 함께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뭐 누구 갖다 쓰고 누구 데려다 쓰고 아니, 이런다고.
20: 조국혁 신당에서는 뭐 우리 좀 쓰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조국혁 신당을 지지한다고 보이는 김어준, 유시민 씨가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그런 말 나온 것 같고.
18: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교신당을 보고 있는데 그 유시민 작가랑 김호준 씨가 왜 자꾸 손을 안 내미냐고 그 난리를 치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입장인가 좀 궁금한데 조국혁신당의 말을 빌으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느낌이라서.
19: 그러니까 손을 내민다는 게 저희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 빛의 뭐 진보개혁연대라고 해서 함께 했던 약속들을 좀 지켜달라. 예, 그 국정기조를 좀 바꿔달라는 뜻이지 뭐 우리랑 같이 뭐 손잡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20: 예.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조국 전 대표가 뭐 특정 인을 언급하면서
19: 네.
20: 우리 총선에서 그 지역구에 후보 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9: 네.
20: 그럼 그만큼 지금 사이가 좀 벌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19: 그럴 수 있죠.
20: 네, 벌어졌는데 오늘 최민희 의원이 아침에 유튜브 방송 나가서 이 이혜민 의원이 청와대 합류한 거는 통합 연대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방송이 김어준 씨 방송인데 김어준 씨가 올해 안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18: 본 합당론이에요.
20: 그러니까요.
18: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틀림없이 네, 네. 서로 간에 호흡이 맞아야 돼요. 김민석 대표는 신임 지도부로서 조교신당 해서 우리 연대하고 호흡을 맞추다가 합당까지 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던졌어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꼭 옆에서 초를 쳐요. 그런 부분들이 합당을 좀 방해하는 행위다.
19: 사람들이
20: 합당을 빨리 하라고 하는 건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18: 저는 빨리 하라는 게 뭐냐면 순서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 위주의 합당을 가는 것이고 조국신당의 의견을 낼 수 있으나 김어준 씨는 어느 당에도 안 속해 있잖아요. 의견이긴 하나 저는 합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틀림없이 총선 전에는 한번 논의하자라고 했으니까.
19: 근데 이 부분에 합당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해야 되는 게 김어준 총수 방송 김어준 씨 방송에서 뭐 최민희 의원이랑 그런 합당 얘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조국신당 의견 없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뉴스공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당 내부에서 뭐 합당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으면 당원들끼리 반반 나와요. 반반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강하고 큰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당비를 내가면서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단순하게 뭐 민주당에서 흡수 통합하자 이렇게 했을 때 조국혁신당 당원들을 우리가 굳이 왜 가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오해하는 게 뭐냐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원할 거야 라고 단순히 그냥 친구해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않다.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신장식 당대표라든지 지도부는 모두 자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신생정당이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매일 같이 논의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20: 예. 그런데 오늘 김민석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 연대하고 합당하고 이건 기본 프로세스고 뭘로 결정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뭐 그때 가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까 뭐 강찬호 위원이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거 여러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뭐 주식 문제도 있을 거고 부동산 문제도 있을 거고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도 있어요. 오늘 리얼미터 관계자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 더 짚으면 유시민 씨 발 여권 내부의 분란이란 말이죠. 집안싸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0: 맞습니다.
20: 그 내부 분란이 저는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내분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0: 그럼요. 전 그렇게 봐요. 그 지금 저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당내 이중당정 문제 매우 중요한 선결 문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바깥에서 관찰하는 사람인데 제가 제일 참 궁금했던 게 저는 조국이라는 분이 왜 저렇게 민주당 안에서 논란이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분은 법의 심판도 다 받은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원이니까 뭐 마음의 빚이 있다는데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사면 복권 해주면서 지지율 5% 가까이 까먹으면서까지 해줬잖아요.
20: 두 자릿수 빠졌어요.
0: 두 자릿 빠져. 여기서 더 세게 지적해 주시면 다시 정정합니다. 두 자릿수 굉장히 뼈 아픈 이런 그 페이를 지불하면서 해줬어요. 좀 그러면 빚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빚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빚은 다 갚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조국과의 합당을 해야 한다. 또 그다음에 평택에는 조국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 깨놓고 말해서 그냥 조국 거기는 그냥 나가게 하고 우리 당은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런 논란이 나는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중당적 쉽게 말하면 원래 조국당 가신 분들이 대부분 민주당원들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민주당 현재 당적 처리 안 하고 그냥 저 조국당에도 같이 간 조국당으로 간 분들이 꽤 있다. 어떤 분은 그게 10만 명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숫자는 제가 전혀 컨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민주당이 당연히 내야 되는 평택에 이 조국당 당원 이제 이중당원 10만 명 이런 게 두려워가 10만 명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몇만 명인 것. 아 그런 걸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저는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국민의힘 제가 관계자들 만났는데 제가 놀랐는데 이른바 그 자유공화당인가? 그 조원진 전 의원이 이끄는 당 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 옛날에 다 저 새누리당 당원 뭐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사실 윤어게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딴 당 당원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양당의 모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해요.
20: 뭐 양당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 당원 문제는 해결은 해야 되는 거죠. 불법이긴 한 불법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만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이끌어 대해서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국힘까지 다 합쳐서 해봅시다. 그런데 당이 이게
17: 국힘도 있으니까
20: 당끼리 이게 합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고소고발로 살펴봅니까?
18: 아니, 정계특위나 뭐 이 말하자면 정치개혁의 안건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요.
20: 그러니까요.
18: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20: 아니, 설마 뭐 경찰 조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 원명분 내달라 그러면 당에서 내줄 수 있어요?
18: 그게 어렵죠. 네. 그거는 이제 어려운 현실이라서 사실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각자의 이제 이중당정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국민의힘까지 포함되면 제일 모양새는 좋은 것 같아요.
20: 그럼 제일 좋죠.
18: 그래서 싹 모아서 거기서 필터링할 부분들을 필터링해서 다시 원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중당정이었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저는 이중당정 제도를
17: 선택권을 준다. 그러면
18: 아니죠.
17: 아니면 어떻게?
18: 이중당정을 털어내고 새롭게 이제 리셋해서 시작하는 거죠.
17: 리셋된다.
18: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당에 가입하게 되면 당신은 이 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쪽 당에는 가입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센터를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20: 데이터를 구축하고
18: 그렇죠. 그게 이제 선관위가 될지 아니면 행안부 산하의 어떤 무슨 부서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지. 당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이중당적 야 서로 공개하고 맞춰보자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17: 나름 의미는 아닌데 이 경우요 그것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어떤 기구는 철저히 초당파적인 그 기구가 돼야 되겠다. 행안부는 아주 어려울 것 같고
20: 선관위
17: 내지 아니면 헌재
20: 선관위 뭐 이런
17: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거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 쪽 얘기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알아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 그분들이 그냥 그래요. 선관위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로 하고 도망가요. 예. 왜 그러냐면 이중당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20: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1부는 여기까지 듣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질 테니까 우리 시청자 또 청취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돌아온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1부에서 이어 서영주 맥 정치연구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국장과 함께합니다. 내일부터죠. 9월 1일 민주당 TV가 첫 방송이 됩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하고 진행자가 아마 따로 있을 것 같고 패널도 아마 매일 바뀌고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마 우리 방송에서 많이 나오신 분들이 패널로 나오실 것 같긴 한데
17: 뭐 진행자님은 안 나가세요? 진행자님은
20: 안 납니다.
17: 안 나가요.
20: YTN이 중요해요.
17: YTN에 뼈를 묻겠다.
20: 아이 그렇습니다.
18: 몇년 천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20: 아이 그럼요.
18: 그랬는데
20: 4년 만에 돌아와요.
18: 그래 4년 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7: 그렇지.
20: 근데 이게 언론에서 뭐 김호준 씨 견제다 같은 시각에 하니까 아침에 근데 견제가 될 수도 없고 그 뭐 동접이 저는 근처도 못 간다고 봐요.
18: 맞아요.
20: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띄우던데 아마 민주당도 그런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친청을 지지했던 유튜버들이 최근에 망할 것이라고
18: 누가 그랬어 누가
20: 있습니다.
18: 아, 있어요? 아니,
20: 그렇게까지 저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
18: 뭐 하기도 전에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면 꼭 그 유시민 작가 날 망하는 거죠.
20: 그냥 민주당에서 이렇게 당대표 바뀌었고 그 전에 이제 델리 민주가 있었잖아요.
18: 네.
20: 그걸 좀 크게 키우자는 건데 그 어쨌든 같은 진영에 있는데 그 망할 것이라고 조절할 필요는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 근데 망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델리 민주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 최고위라든지 뭐 그 지도부가 호남이나 뭐 영남에 내려갔을 때 서울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기자들이 델리 민주당 라이브를 보면서 받아쳐서 기사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는 있어요. 언론인들이 다 거의 접속해가지고 뭐 당대표가 뭐라 말하는지 원내대표가 뭐라 하는지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의 유튜브를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도가 뭐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두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망하진 않겠지만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두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20: 한때는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거의 다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정치도. 저도 뭐 그 1세대이긴 한데 그때 제가 민주당 쪽에 아니 당에서 어떻게 이런 팟캐스트 방송도 안 하느냐.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갑자기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18: 맞아요.
20: 잘 안 됐어요.
18: 아니요. 잘 됐던 것 같은데.
20: 그래 잘 되기는 쉽지는 않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2: 쉽지 않아요.
18: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민주당 TV 데일리 민주를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당원들과 소통을 하자는 게 취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의제 설정을 우리 민주당 내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원소스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자는 것 같아요. 뭐 조회수나 뭐 이런 부분에 신경 쓰다기보다는 원소스로 이제 일단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쇼츠를 만들고 좀 이거를 퍼뜨리고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동시간대에 뭐 김어준 씨 방송하고 동접자 대결을 한다 그렇게 가면은 힘도 들 뿐더러 본질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저는 차곡차곡 데일리민주가 조금 더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정보를 주고 또 접근성을 높여가는 정도의 성과만 하더라도 저는 성공적이다.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17: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김어준을 바라보면 김어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달리 봐야 돼요. 저도 뭐 두 가지로만 좀 조언을 드린다면 하나는 민주당에 할 말이 있는 국민들을 매일 좀 출연시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요즘 전세나 월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어떤 뭐 청년이라든가 그 다음 날은 뭐 결혼 이제 연령인데 정말 짝을 구할 수가 없는 경제 현실을 탓하는 또 어떤 젊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정말 정말 그대로 또 하루는 치안 불안 때문에 정말 밤에 나가기 두렵다는 여성 아, 이런 걸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 그 해당되는 그 어떤 정책 관계자나 의원들이 나와서 좀 저 제대로 경청해 주는 예.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특종에 나오면 됩니다. 특종에 나오면 기자들이 무조건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이 김저 민주당 TV라고 인용해 줘요. 그러면 됩니다. 네.
19: 아 이게 그 저 이제 저 말씀을 받아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태생적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월수금 공개 최고위를 하거든요. 아 오전에. 그러면 당대표 메시지, 원내대표 메시지, 최고위원들 메시지가 오전에 뉴스 정치면에 덮습니다. 네. 그런데 7시에 민주당 TV에서 출연자들이 계속 뭔가 특종하거나 얘기 이야기를 해버리면 뉴스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공개 최고위에서 무슨 발언을 할지 계속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루 전이나 이틀 전부터.
17: 그거는 뭐 하는 거고요.
19: 그러니까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어떤 메시지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거를 민주당 TV에서 누군가 쏟아낼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태생적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알고 예. 싶습니다.
20: 그래도 조호재 국장 기대하는 거죠?
19: 기대하고 있습니다.
20: 예, 알겠습니다.
19: 저는 뭐 재밌을 것 같은데.
20: 예, 자 김민석 대표가 그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시사타파 TV라고 하는데 윤리 감찰을 지시했는데 친청계에서 반발하고 나섰어요. 뭐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오만한 독재자의 길을 가는 것쯤 있다.
18: 누가요? 누가 오만한 독재자를?
17: 김민석 대표라는 얘기 같은데.
18: 아니. 불법을 밝히자는 게 무슨 오만한 독재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20: 야, 불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18: 아니 저는 사실상 그 시사타파 이종원 씨 이분의 저도 이 영상을 쭉 봤는데 저는 충분히 불법적인 부분들이 영상만 해도 있어요.
20: 나이대를 속여라.
18: 나이대 속여라. 지역 속여라. 그리고
20: 성별
18: 나서
20: 속여라.
18: 성별 속여라. 그리고 성공한 사람 전화해라. 네. 그리고 통화도 하잖아요. 저는 이게 한두 건만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건 충분히 불법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업무를 방해했고
19: 그러네요. 네.
18: 그다음 정당법 위반을 했어요. 그 것만으로도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한다는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사타파의 진행자가 이 여론조사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을 아는지 그러면은 여론조사 기간이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4,000명 샘플했던데 거기하고 소통한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은 낱낱이 밝혀야 되죠. 이거를 뭐 네. 어떤 최고의 순위를 뒤집자는 게 아니라 불법이 있는데 눈 감고 끝났으니까 됐어 이렇게 가는 것들은 민주당 답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바로잡아야지 바로잡는 걸 오만한 독재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본인들이 저기 여론조사 그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거 뒤집히는 게 싫어서 그런 건가 싶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7: 이게 좀 심각한 게 언론들이요. 이걸 갖고 5명 중에 친청이 3명이나 당선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다. 예를 들어 이게 국민들이 저 친명 김민석 대표를 뽑아주긴 했지만 최고위원은 친청들을 딱 많이 뽑아줘서 균형을 뭐 갖추게 했다라든가 뭐 또 김용같이 여러 가지 사법 논란이 있는 사람은 떨어뜨리는 어떤 절묘한 균형을 발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 시사타파 이분이 뭐 이렇게 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면 완전히 그 저 이제 실제 국민 여론조사라고는 할 수 없고 특정 집단이 동원된 그러한 가짜 사실 그 국민 어떤 모집단을 통한 투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분석도 다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0: 이번 그 왜냐하면 향후 민주당의 이제 그 노선과 구도에 이번 선거 결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청이 셋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들이 어떤 지금 노선의 변수가 되고 있는데 아 이것이 지금 실제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선거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저 어떻게든 좀 의혹 있는 것은 밝혀야 된다.
19: 저는 동의합니다. 윤리감찰 뭐 해야죠. 이런 건 조작 여론조사 조작 의혹인데 근데 다만 친청계에서 왜 오만한 독재자의 길로 가냐 얘기했냐면 그걸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 서영주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출마자들이 여론조사 자기 여론조사 돌 때 지지자들한테 야, 누구 샘플이 좀 부족하다. 여성 샘플이 좀 부족하다. 여성이라 받아라. 암암리에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에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다만 이분은 방송에서 그냥 막 얘기한 거 아니니까
0: 네,
19: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친청계선 야 늘 하던 일인데 좀 이 정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0: 한 집안에서 세상에 160건을 처리하는 말이 되나요? 이게 그건 정말 네. 너무 아니, 많이 남은 문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19: 있었는데.
0: 뭐 서로 간에 약간씩 한다면 몰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20: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 결과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거를 그냥 두면 다음 전당대회 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제는 경쟁이 붙겠죠.
18: 여기저기서 그래서 내가 이종원이다. 아니, 얼마면 돼 이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도 아니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자고 오만한 독재자라고 그렇게 운운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본인들이 당선되고 나서 김원주 씨 방송 가서 민심이 당신을 바로잡았다면서요. 국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댑니다. 국민 여론조사 크게 차이 나지도 않았어요. 2% 3%도 안 났어요. 근데 뭘 얼마나 그 국민 여론조사가 바로잡았다고 하는지 두 번째는 최고위원 1등 도등까지 전체의 격차가 3% 넘지 않습니다. 2.5%고 1등 2등 뭐 0.6% 이렇고 5, 6위 김용 전 부원장하고 5위 했던 분하고의 0.6% 차이 나요. 이게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바로잡았을 때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왜곡은 바로잡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좀 다소 억울하더라도 오만한 독재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이건 아니다.
20: 예. 그 뭐 이건 말고도 하여튼 친명 친석계가 아직도 내전 중인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친청 최고위원들 지역구에 친명 후보들이 뭐 준비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조금 지켜보기라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국민의힘 이야기와 개혁신당 이야기 좀 하고 마칩시다. 국민의힘이 당원 직성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올해는 34개 사고 당협에만 적용하겠다. 그러면 장동익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거 아닙니까? 전면 교체 이야기했었는데.
0: 그렇죠. 뭐 오늘 제가 국민의힘 당직자들 좀 만났어요. 예. 당직자들이 그래요. 이거는 뭐 사실상 그 그냥 뭐 처음 꺼낼 때 상황으로 그냥 복귀한 거다. 그리고 사실 사고 당협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당협 그 지금 당협위원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주적 방식으로 항상 하는 것이니.
20: 그럼 현역 의원들이 너무 세게 반발해서?
0: 그렇죠. 현역 의원들 반발도 굉장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오늘 당직자들 사이에 떠돈 얘기인데 만약 그 이번에 전 모든 그 지역구에 다 적용을 하면 장동혁 대표도 본인 지역구에 가서 이제 거기 새로 응모하는 후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김태흠 전 지사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김태흠 전 지사하고 만약에 붙게 되면 압도적으로 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현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편향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당직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 저 지도부가 이게 여러 가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저 또 그다음에 이게 아시다시피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있어요. 서울에 예를 들어 배현진 서울시도시당 위원장, 뭐 김은혜 저 경기도당 위원장. 이 도당 위원장들 차원에서도 이미 다 사벌 통문이 돌아가지고 그 도당 위원장들도 전부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비한, 반한, 친한 할 거 없이. 다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 그 지금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이제 대표 사퇴하고 네. 개혁신당도 굉장히 시끄러졌는데 정국진 전 개혁신당 대변인이 SNS에 이준석이 김민석 합치려고 한다. 뭐 이런 글을 써서 네. 이걸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주말 내내 시끄러웠다가 이준석 의원이 그런 거 없다. 법적 조치하겠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권한대행도 독자 노선이다 우리는 이렇게 천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에서 다음 총선에 도전해서 성공할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민의힘과 합칠 것이다. 뭐 민주당과 합당은 좀 어렵고.
18: 개혁신당은 본보수 진영이에요.
20: 예.
18: 그리고 본보수 진영이 물론 민주당과의 어떤 정치적인 공생을 뭐 안 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가능성이 희박하죠. 지금 뭐 그렇게 민주당 내가 개혁신당을 껴안아야 될 만큼 절박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는 거의 혐오맹랑한 소리고 혐오맹랑한 소리에 이준석 의원이 왜 이렇게 뭐 화를 내면서 뭐 법적 조치한다는 걸 보면 초조하다. 최근에 정치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내부에서 이렇게 좀 서로 간에 감정적인 선이 이미 다 깨져버린 것 같고 당도 FA 시장에 나왔고 이준석 의원도 FA 시장에 지금 나온 처지가 돼버려서 좀 이제 처지가

0: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개혁신당을 정거장 정당이라고 했어요. 정거장. 뭐 무슨 말이냐면 양양재 의원이 민주당에서 출발했는데 그 개혁신당에 스쳤다가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그리고 허은하 의원이 그 허은하 의원도 이제 지금 청와대 가 있고, 김용남 의원도 민주당에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거장으로 좋은 정당이라고 다들 뭐 그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이제 해산될 어떤 에너지도 없어 보인다. 다음 좀 그런 게 좀 영향력이 완전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결국은 개혁신당도 네 분의 휩싸인 거잖아요, 지금.
2: 그렇죠.
1: 예.
2: 네.
1: 원내대표 당대표 간에 뭐.
2: 아, 그거 제가 볼 때 그렇게 예. 그게 그거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좀 그랜드한 전략을 하고 싶은데 그 이제 그 밑에 구성원들하고는 좀 그
1: 생각이 다르니까.
2: 좀 생각이 다르고 이제 구성원들은 각자 본인의 지역구나 본인은 개인의 거취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게 부산시장 그 자작극 논란, 후보 자작극 논란 요게 컸는데 요걸 들어보니까는 아마 그래서 이제 당이 어떻게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련이 있는 특정 간부가 사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제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그 이제 일축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 굉장히 한계를 느꼈다는 거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좋다. 난 이선 후퇴할 테니까 남은 분들이 한번 당을 이끌어보라는 약간의 좀 뭐라 그래 충격요법 이런 식으로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1: 뭐 니들끼리 네. 잘해보라 이겁니까?
2: 예, 그런 건데.
3: 나 없이 잘해봐 이거야. 네. 뭐, 네.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2: 회심의 미소를 짓는 우리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선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6: 당국은 지금까지 만 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사망자 수는 910명을 넘어섰고 여전히 수천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900여 명 가운데 300명가량은 구조됐다고 네팔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가 600여 명. 맹렬했던 물길을 피해 살아남았기를 기대하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8: We are trying now to excavate all this along the way, and you can see the guys there. They are drilling there.
7: 터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확보가 관건. 중장비로 진흙과 바위를 파내고 간신히 막힌 터널을 뚫어보지만 애타게 기다리는 생존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습니다.
8: 坚持同尼泊尔军方，呃，救援队协同合作。呃，目前我们已经对三号隧道2.5公里范围内进行全面搜查，没有发现生命迹象。
7: 구조되는 이날 한국인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터널을 포함해 발전소 터널 두 곳에서 세 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지역에서 만 명 넘게 구조됐지만 사망자는 천 명에 육박하고 수천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9: Over 10,000 people have been rescued from the regions, including over 323 foreign nationals.
7: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애가 타는데 현장엔 악천후까지 예보돼 앞으로의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대응팀이 지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6: 이틀 만에 헬기 수색도 재개된 가운데 드론 투입까지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네팔 도착 닷새째를 맞은 신속 대응팀은 두 조로 찢어졌습니다. 차와 도보를 활용하는 육로 수색팀과 카트만두에 남은 헬기 수색팀입니다. 이른 아침 육로 수색팀이 주 네팔 한국 대사관에 집결해 출발했고
11: 위험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10: 헬기 수색팀은 카트만두에 남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네팔 당국의 허가는 예측 불허라지만 신속 대응팀은 매일 카트만두에서 혹시 모를 헬기 수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통했던 걸까? 일요일에는 이륙을 불허했던 네팔 정부가 하루에만 두 차례 수색을 허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1시쯤 두산 에너빌리티가 빌린 헬기가 먼저 사고 지역으로 향했고 3시간여 뒤 신속 대응팀 헬기도 추가 이륙했습니다. 두 헬기 모두 실종자 가족이 수색을 요청한 계곡 상류, 위어댐과 둔체부터 캠프, 파워하우스까지 꼼꼼히

0: 신중하게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응팀은 드론 투입에도 나섭니다. 네팔 당국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비행 허가를 내준 거로 전해진 가운데 여기에 맞춰 육로 수색팀이 드론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또 네팔군과 경찰이 수색 자원을 우리 국민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위급 인사와 면담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1: 네팔 홍수 현장에서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2: 현장 소장은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추가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네팔 대홍수로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소 시설 대부분이 쓸려 내려간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현장. 이곳에 고립돼 있다가 지난 27일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근로자 10명 중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점검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귀국한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귀국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를 원해 사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5: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6: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7: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4: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주말에도 뭐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4: 네, 그렇습니다.
3: 첫 번째 이슈, 이재명 정부 개각 소식부터 가볼까요?
4: 예, 바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또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공석인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 자리도 채웠고요.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개각을 통해 다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먼저 부처별 내정자를 좀 보겠습니다.
3: 네.
4: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부 장관의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내정했습니다. 경제와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을 나란히 교체한 것이어서 눈에 띄었고요. 국방부 장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빈자리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내정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3: 네, 어쨌든 부동산과 경제 부분 장관을 교체한 게 눈에 띄어요.
4: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자리에 이형일 내정자에 대해 젊은 경제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 공급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6.3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또 주식시장 불안정 같은 경제와 부동산 부문 현안이 계속 있었고 그로 인해서 두 부처 장관을 교체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3: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잖아요.
4: 네.
3: 대통령이 상당히 아끼는 분이어가지고
4: 예.
3: 장관을 하긴 할 거다. 아. 그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4: 예.
3: 장관들은 대폭 물갈이하고 청와대 참모진은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4: 네, 김용법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직은 자리를 지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라 AI 미래기획수석직을 내려놨던 하정우 전 수석은 대통령 직속인 국가 최상위 AI 정책 총괄직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청와대를 떠났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됐고요. AI 미래 기획수석 자리에는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유임하게 됐는데 만일 그를 교체하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같은 경제정책 실패를 청와대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3: 네.
4: 이 밖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3: 인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정치권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4: 예, 먼저 젊은 내각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41살,
3: 네.
4: 또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6세입니다. 특히 1990년생인 용혜인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연소 장관이 됩니다. 국방부의 경우에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된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국방 개혁 사안을 진행하기 위해서 군 출신 인사를 기용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 그 진보 진영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도 주목이 됩니다. 그동안 보수 우파 쪽 인사를 기용해서 오른쪽으로의 통합을 좀 도모했다면 네. 이번에는 민주당보다 진보 포지션에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쟁점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승원 내정자가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맬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용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지명된 걸 갖고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이분이 과연 여성과 청년, 젊은 층을 대변하는 것인가. 그리고 비례대표 두 번이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또 장관직에 임명이 되더라도 뭐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라는 네. 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또 향후 검증 과정에서 과연 젊은 층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알겠습니다. 이번 개각의 평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정치구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께 여쭤볼 말이 아주 많아요. 오늘 섭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사망자 800명 또 실종자 3000명이 넘어선 네팔 대홍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3: 네, 사망자 실종자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네. 구조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네팔 대홍수 발생 닷새째인 현지 시간 30일 어제입니다. 네팔과 중국 양국이 집계한 사망자 총합이 최소 804명 또 실종자는 3048명입니다. 구조 작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 대홍수가 발생한 당시에는 정작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예. 그 이후로 현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장비와 구조 역량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대홍수 사망자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150km 이상 떨어진 인도 북부에서 수습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 자연댐 호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호수의 물을 막고 있는 진흙이나 바위가 다른 요인으로 무너지면 또 다시 자연댐 호수 붕괴로 인한 엄청난 물이 하류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팔 정부는 대홍수 피해 복구비로 40억에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 원에서 6조 9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는 네팔 경제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우리 국민 실종자도 9분 정도 계시잖아요. 예. 아직 소식이 없나요?
4: 예, 그렇습니다.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파견되어 있고 현지에서 헬기 수색을 시도 중이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가 않고 또 지형이 험준한 데다 네팔 군 당국이 안전 및 항공 혼잡을 이유로 헬기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팔 정부는 29일에는 정부 당국 헬기 외에 한국 헬기에만 이륙 허가를 내줬었다고 합니다. 이에 신속 대응팀은 육로 수색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육로로 진입할 때 드론 사용도 현지 당국에 신청할 계획이고요. 네. 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3: 기후변화도 원인이긴 한데 히말라야 인프라 경쟁 개발도 좀 문제로 꼽힙니다.
4: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를 빼놓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네팔이 산업이 크지 않은데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전 세계에서 볼 때 극히 미미하다는 점도 있고요. 경제 선진국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그 피해를 네팔이 호되게 겪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중국과 인도, 양국이 인프라 개발 경쟁에 나서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네. 히말라야의 국경선이 있는 중국과 인도는 또 댐이라든가 터널, 또 고속도로, 철도 같은 인프라를 산악지대에 계속 건설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 발파도 이뤄지고 또 지반이 흔들리고 또 댐 같은 치수사업의 경우에는 물을 가두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공사들이 복합 변수가 되어서 기후변화 요인과 맞물리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3: 네. 하여튼 실종자 우리 국민 9분 무사하게 빨리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앞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입니다.
3: 청와대가 지난주 금요일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은 못 받겠다고 한 거죠? 이거 네. 문제는 없는 거예요?
4: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성수 부장판사 제청만 받아들이고 또 손봉기 판사 제청은 국회의 임명동의 안 뭐를 보내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고 청와대가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법적 논쟁도 많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선택에도 관심이 좀 모이는데요. 법조계의 시각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한 호호를 드러내고 또 사법부에게 절차나 범위까지 가이드를 네. 주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진단으로 정리가 좀 됩니다.
3: 네.
4: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적극적 권리로 해석해서 임명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향후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리에 새로운 후보를 다시 제청할 때
3: 네.
4: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라는 단서를 청와대가 단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3: 네. 네,
4: 이거는 결국에 좀 답정너식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형해화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뭡니까?
4: 네, 일단 먼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재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네.
4: 법원 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할 때 추천위를 꾸리게 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중론인 분위기인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자리가 또 오래 비어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네.
4: 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올린 나머지 인사들 중에 재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와대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또 대법관의 빈자리를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사실상 낙점한 인사를 대법관으로 재청하게 됐다는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예.
4: 사실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가 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인사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해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성향을 생각하면 이 안은 좀 따르지 않을 방안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예.
4: 뭐 또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는데
3: 네.
4: 이건 정말로 청와대와 싸우자는 모습이 됩니다. 또 헌재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가 됩니다.
3: 자, 정치권 반응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4: 네,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기존에 올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신속히 후속 인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네.
4: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노태학 대법관 후임자 추천 때 39명이던 심사 동의자를 4명으로 압축할 때도 이미 대법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한 것이라면서 4명 중에 1명만 고집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다시 30명을 추천받겠다는 건 재청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추천 절차를 원점 재검토하는 안을 논의한 것도 사퇴 종용이라고 비판합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군요.
4: 네.
3: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 뭔가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만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3: 아, 부동산 문제 어려운데 이 메시지가 나온 배경이 뭐죠?
4: 예, 일단 어제 X에 올린 글의 일부인데요. 최근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비거주 1주택자의 비거주 사유 인정을 더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등 좀 완화 의견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를 수용할 건 수용하되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퇴색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4: 국민주권정부는 만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다. 금융과 세제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또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3: 네.
4: 투기 수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정부가 집값 폭락에 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3: 집값이 폭락할까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정리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4: 예,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셨습니다.
5: 1577-1352
3: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정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이분께 듣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6: 정확하지 않습니다.
3: 왜요?
6: 저는 민주당입니다.
3: 예.
6: 그리고 찐명입니다.
3: 네. 찐명이세요? 그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지 그러셨어요. 찐명 경쟁 이렇게 해서.
6: 저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3: 아이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저 대표님 그 민주당에서 민주 TV 뭐 이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네네네. 그럼 대표님도 출연하세요?
6: 네 그렇습니다.
3: 하세요?
6: 예.
3: 오 언제 하세요?
6: 내일 개국하면서 네. 9월 1일. 김민석 대표가 네. 출연하고 네. 9월 2일 아침 7시에 나오라고 그러네요.
3: 아 네. 그러면은
6: 그걸로 보면은 내가 찐명 아니에요.
3: 그러네요.
6: 그런데 뭐 오늘 이 작가도 그런 걱정을 하던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네. 민주 TV만 나가고 네. 다른 언론에는 안 나갈 것 아니냐.
3: 네.
6: 저만의 말이에요.
3: 네.
6: 민주 TV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정책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3: 네.
6: 어떤 국민 시청자보다는 언론이 시청하는 기자들이 시청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3: 옛날에 뭐 저 KTV 뭐 이런 국정홍보처 이런 거 대한뉴스 이런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6: 글쎄요. KTV는 홍보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민주TV는 저는 정책적인
3: 네.
6: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3: 네.
6: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저 매일 뉴스 명단에 나올게요.
3: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김어준 씨 방송 겨냥한 거 아니야? 이러한
6: 누구요?
3: 김어준 씨
6: 네.
3: 뭐 겸공 그거 겨냥한 거 아니야?
6: 막. 김어준 방송은 세계적으로 동접자가 제일 큰 곳이고 영향력이 있는데 거기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져요.
3: 아,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6: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
3: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화요일 수요일인가요? 그럼 수요일날 우리 대표님 나가셔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 동시에 모니터링할게요.
6: 꼭 들어보세요.
3: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기내각 어제 발표했어요.
6: 네,
3: 뭐
6: 네.
3: 경제부총리 겸 뭐 재정경제부 장관에는 이영일.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지선 이런 분들이 승진 인사됐거든요.
6: 예.
3: 좀 예상되는 인사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6: 저는 그렇게 예상은 안 했어요.
3: 아 그러세요? 네.
6: 그런데 차관들이
3: 네.
6: 다 승진하는 것을 보면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3: 일관성.
6: 단 젊은 사람들이고 젊은 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좀 정책을 스피드하게.
3: 네.
6: 끌고 가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3: 네.
6: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언론들이 김영범
3: 네.
6: 정책실장에 대해서 의아하게 보도를
3: 그러니까요.
6: 했던데 저는 그 정책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3: 네.
6: 스피디하게 물고 간다.
3: 네.
6: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김영범 정책실장이 지금 현재로 가장 이재명 대통령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3: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뭐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야? 이거 김영봉 실장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6: 글쎄 그렇게 비판을 다 수용하다 보면은 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지금 주식만 하더라도 조금 안정돼 가잖아요.
3: 네. 네.
6: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네. 경제부총리와 세제
3: 네.
6: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공급 면에서 바뀌었다 하면은 저는 충분하게 책임졌다 이렇게 보고 특히 차관들이 승진한 것은 김영범 정책실장과 함께 젊은 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나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3: 김영범 정책실장의 그립감이 훨씬 더 세질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6: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전면에 나서서
3: 네.
6: 휘두를 생각은 전혀 없을 거예요.
3: 네. 네.
6: 오히려 이번을 기화로 해서
3: 네.
6: 총리가 좀 보이는 총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3: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6: 총리 보이죠. 지금 열심히 하더라고요.
3: 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정책적으로는 좀 AI 뭐 이런 쪽에만 집중된 거라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자리에는 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6: 거기에 이제 임기근
3: 네.
6: 국무조정실장이나 채입에 비서실장 등 그 참모들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3: 네.
6: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 제가 정치 분야 오. 신청을 해놨어요.
3: 아, 네.
6: 그런데 엊그제 워크숍에서 한석숙 총리를 처음 봤는데 네. 내가 이번에 질문하니까 과거의 이낙연, 한덕수, 네. 최상목 이런 분들한테 내가 질문한 적이 있으니까 비디오 잘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아, 질문지 꼭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 보낸다.
3: 당황하게 만드세요. 아셨죠?
6: 네, 그렇죠.
3: 약속.
6: 예. 네. 아 하죠.
3: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바뀌었는데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금 지명됐어요. 이분이 민주당에서 공치모 모임 대표잖아요.
6: 글쎄요, 저는요. 네. 우리 법사위 간사인데 판사 출신답게 사람이 참 진지하신 분이에요.
3: 그렇더라고요. 네. 저 인터뷰해봤더니.
6: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하는데 네. 우리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공치모 공동위원장인지 저 몰랐어요.
3: 아, 모르셨어요?
6: 네. 나는 공치모가 있었던가? 네, 잘 몰라요.
3: 그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6: 아니에요. 아니에요.
3: 곤란한 질문 계속 들어갈까
6: 봐. 그렇게 숨기고... 그런 쇼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
3: 아 근데 대표님, 그러니까 네. 이런 분을 그래도 법무장관에 지명을 한 것은 결국엔 대통령께서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시효를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이재명 정치는 네. 특히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이 김대중의 길이다라고 늘 말씀도 드렸고
3: 네.
6: 언론에 가서도 그걸 주장하는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의 막잔막후 칼럼이나 특히 직전 정치부장 출신 이세영
3: 네.
6: 논설위원 칼럼 보면은 그런 공소취소나 개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해라
3: 네.
6: 하는 것을 촉구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세이 그 네. 영화 한 장면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던데 저는 김승원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3: 네.
6: 그렇게 국민 여론을 떠나서 뭐 하지는 않을 거예요.
3: 네. 네.
6: 저는 무난하게 잘하리라고 봅니다.
3: 네, 뭐 차분하시고 네. 합리적이신 분이니까.
6: 아, 좋죠. 네. 네.
3: 알겠습니다. 그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판적으로 보면은 과연 저분이 좀 뭐 성평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의정 활동에 뭐 상징적인 일들을 했냐? 청년층을 대변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비례대표 두 번 했는데 장관까지 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6: 어떻게 됐든 네. 우리나라에서도 30대 여성 장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신선하잖아요.
3: 그게 끝이에요?
6: 그리고 네. 용해인 장관 후보자가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네. 아무래도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3: 치우쳐져 있다라는 평가 네? 많잖아요.
6: 네?
3: 치우쳐져 있다. 페미니스트로서 막 이런 평가 많죠.
6: 좀 치우쳐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3: 네.
6: 그렇지만은 그때하고 네. 장관을 가면은 저도 장관을 해봤지만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3: 네. 네.
6: 그래서 저는 잘하리라고 보고
3: 그래요?
6: 특히 비례대표 두 번 하고 네. 이번에도 비례대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한 단면이에요. 기본소득당은 용해인 대표이고
3: 그렇죠.
6: 만약 의원직을 사퇴하면은 원외정당이 되는 거예요.
3: 네.
6: 그래서 굉장히 존재하기가 힘든 정당이에요. 그리고 용해인 장관이 임명되면은 승계할 사람이 기본소득당
3: 맞아요.
6: 아니에요.
3: 아니에요. 네.
6: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수한 그런 점을 보고 또 과거에도 비례대표를 전부 물러가고 장관이 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례를 볼 때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건 좀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너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좋게만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6: 아, 좋잖아요 지금.
3: 좋아요?
6: 젊고.
3: 젊고?
6: 저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 처음으로 노장청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했는데 네. 이번에 기존의 장관들은 70대도 있고 60대가 많은데 이번에 젊은 층을 딱 기용하니까 아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가는구나 저는 좋더라고요.
3: 네. 이소영 의원이 뭐
6: 제일 중소기업, 멋있죠.
3: 네, 네. 중소기업 벤처 장관 됐기 때문에 후보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비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도 젊은 정치인들 많이 있고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용혜인, 이혜민, 조혁신당 의원 이런 분들을 자꾸 장관 시키는 거 내부에서 왜 우리는 안 하고 왜 저쪽 당에 있는 사람들만 챙겨줘?
6: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할 분이 없을 거예요.
3: 그래요?
6: 왜냐하면은 우리 진보 정치권을 오히려 네. 단합되게 묶어간 그런 개각 아닌가 봐요. 네. 이혜민 의원만 하더라도 네. 과거에 KBS 정치부장 출신이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정치부 안 있죠. 네. 자기가 눈에 띄는 의원이 이혜민 의원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3: 오, 네. 네.
6: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네. 또 조국 혁신당이나 이 기본소득당이나 우리가 같이 함께 갈 네. 그런 당들 아니에요. 네. 함께 또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책임 있는 진보 세력들이 단합 단결해서 나가는 모습은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3: 네. 네. 몇 점 주시겠어요? 이번 인사?
6: 글쎄요. 점수로 한다면 제가 좀 뭐.
3: 지금 거의 100점 수준 주시려고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요.
6: 인사에 100점이 어디 있어요?
3: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 인사
6: 90점은 내야지.
3: 이번 인사에서 네. 대표님 보시기에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
6: 요거는 글쎄요. 어떤... 제가 볼 때는 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국방부 장관의 문민화
3: 네.
6: 법무부 장관의 문민화를 굉장히 주장했거든요.
3: 네. 네.
6: 그래서 국방장관은 아예 조각하기 전부터 문민화를 하고 안규백 장관이 최고다 네. 라고 했는데 잘 됐어요. 이분이 많은 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 내부에서는 좀 출렁거리잖아요. 지금 현재.
3: 네.
6: 그렇기 때문에 그 통화 문제도. 다시 그 육사 출신 인지 아닌지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군 출신으로 장관이 간 것은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하지만 네. 그분이 군들을 좀 통합시키고 전작권 이전 같은 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섭섭해요.
3: 네.
6: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사실 법원, 검찰 출신이 아닌 아. 그런 문민화가 됐으면 더 개혁적으로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3: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하정우 전 수석 김경수 전 위원장도 이제 대통령 참모 그리고 정부 부위원장으로 다시 이제 공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부산 북구 포기 경남 포기 이렇게 읽혀질 수 있지 않아요?
6: 아 그것은 아니고
3: 아니에요?
6: 그걸 회전문 인사라고 하던데 네. 아무리 봐도 회전문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선거에 실패를 했지만은 그런 훌륭한 전문가들을
3: 네.
6: 인물들을 선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4년 내 버릴 수는 없잖아요.
3: 네.
6: 그래서 다시 점직에 기용한 것은 잘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3: 근데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6: 아, 내놔야죠.
3: 네. 네. 그러면 부산 북구갑 주민들은 좀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6: 아,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3: 비워놓고 또 돌아가요?
6: 아니 총선 때 공천 받아서 가면 되는 거니까.
3: 그런데 네, 그동안 또 2년 동안 지역 관리를 좀 못하니까.
6: 다른 사람들이 대리로 하잖아요.
3: 대리를.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뭐 리얼미터 나오는 거는 봐야 되겠지만 지난주에 갤럽 보더라도 좀 부정평가가 높아요. 총체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6: 저는 우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경우에도 40% 미만으로 떨어질 때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3: 네.
6: 그리고 레임덕도 염려가 된다 하는 네. 얘기를 제가 맨 먼저 했을 거예요.
3: 네.
6: 그런데 지금 현재 나 네. 이렇게 됐는데 조이드 대법원장이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법관 임명할 때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다 알잖아요.
3: 네.
6: 그걸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청을 한 게 잘못이죠.
3: 네.
6: 그래서 재재청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들이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한 것 아니냐. 그러면 사표를 내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그 제 이런 분위기나 언론 특히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도 재재청을 과거에 추천된 그 사람들 중에서 하는 것이 좋다.
3: 네.
6: 합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3: 네.
6: 이 이상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안 돼요.
3: 네.
6: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빠르면 오늘도 할 수 있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겠다 하는데 그 입장이 파괴적 입장이 아니라 생산적 입장으로 잘 재재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3: 청와대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재청권은 대법원장의 정말
6: 재청권을 하더라도
3: 예.
6: 과거의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3: 예.
6: 법원하고 소통을 해서 조율을 했다니까요. 합의된 분을 대법관으로 추천을 했어요.
3: 네.
6: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소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에요?
3: 네.
6: 그런데 이번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합의 네. 없이 그냥
3: 조율 없이
6: 일방적으로 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이죠.
3: 네.
6: 그렇지만은 꼭 그것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추천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3: 네.
6: 합의 과정을 겪은 협의 과정을 해서
3: 네. 일각에서는 뭐 대장동 관련한 변호사를 좀 대법관으로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거 아니냐.
6: 대장동 변호사요?
3: 네, 김민기 판사를 좀 원하는
6: 김민기
3: 거 아니냐.
6: 판사가 대장동 변호사인가요?
3: 아, 변호사가 아니라
6: 네.
3: 그때 이제 판결 무혐의 네. 무죄 판결 네. 내렸기 때문에
6: 대장동. 그건 무죄 판결 내릴만 하잖아요.
3: 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6: 그렇죠.
3: 그래도 당사자 관련된 그러한 판사였는데 이렇게 그때 나 무죄 판결 내려줬으니까 대법관으로 추천해야지 이렇게 야당에서 막 비판을 하잖아요.
6: 아니, 야당의 비판은 그 야당은 저는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3: 오, 그래요?
6: 이번에 내가 구성에 대해서도 별 험담을 다 하는데
3: 네.
6: 자기들은. 내란 세력 아니에요. 그걸 청산도 못하고 지금도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입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3: 거기에는 할 말이 없네요.
6: 저는 그 김민기 부장판사를
3: 판사.
6: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3: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3: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상임위원회에 나가지 않는 건 관례잖아요. 자꾸 민주당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6: 그래서 증인 채택을 했으면 나와야죠.
3: 아 그래도 나와야 돼요? 증인 채택하면?
6: 증인 채택하면 나와야죠. 일종의 청문회가 되는 거예요.
3: 국정감사 때도 그냥 잠깐 인사만 하고 그냥 빠지잖아요.
6: 근데 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3: 네.
6: 그것이 잘못이죠.
3: 예. 네.
6: 이번에 무조건...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네. 국정감사 때도 나와서 잠깐 하고 나가요? 그러면 안 되죠.
3: 전례와 갈래. 입법사법 행정의
6: 그렇죠.
3: 견제와 균형.
6: 제가 제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고 장례식하고 국정감사를 못 나가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좀 따지려고 첫 그날 나갔어요.
3: 네.
6: 나가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퇴장하지 마라. 앉아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구체적 얘기를 하라고 제가 소리질렀죠.
3: 네.
6: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3: 네.
6: 그게 옳지 않죠.
3: 네.
6: 국정감사는 다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0: 오늘 이제 막 대법원장이 오후 2시에 우리 법사위가 있는데 안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법원 행정처장은 나오시죠.
1: 그럼요.
0: 예.
1: 그분 나가서 대신 얘기하면 되는
0: 네,
1: 거
0: 그렇죠.
1: 아닌가? 그런
0: 예.
1: 생각도
0: 아니,
1: 들고요.
0: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로 보면 좋아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지난주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 사퇴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 뭐 영입설, 뭐 민주당 합당 이거 가지고 대단히 좀 시끄러웠는데
0: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절대 안
1: 자, 안
0: 받습니다.
1: 받아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0: 글쎄요, 그분을
1: 예.
0: 제가 사실 굉장히 같이 방송을 하면서 가까웠고,
1: 예.
0: 심지어 당신은 잘하면 한국의 케네디가 될수 있는 사람이다
1: 네.
0: 라고 얘기를 해서 분당을 해서 잘 출범을 했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참좀 알력이 있던데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민주당으로 오실 분은 아니다. 또 오셨어도 우리 민주당도 선뜻 받을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대표님 인터뷰하는데 대통령과 관련해서 더안 좋은 소식이 좀 있어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방금 전에 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8.9,
0: 네, 오늘 저도 보고 왔습니다.
1: 전주보다
0: 예.
1: 1.3포인트 하락했고요. 이건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여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개각과 관련해서 대표님 인터뷰 이번에 많이 하시면서 좀 곤혹스러운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0: 곤혹스러운 질문이 있으면 사실대로 답변해야죠.
1: 예.
0: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1: 네.
0: 특히 경찰을 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또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시면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믿기 때문에 저는 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0: 자꾸 나오게요.
1: 아, 자주
0: 예,
1: 모시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이재명 정부의 개각이 뒷말을 낳는 중입니다. 그 중심엔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관례를 깨는 장관 의원 겸직이 논란이고요. 김승원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진심이라는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쇄신을 위한 개각이 정치적인 논란을 더하는 꼴입니다.
5: 경찰이 오늘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허위 종결에 성급한 사인 추정까지 겹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발표는 단순한 수사 결과 설명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경찰이 왜 이런 판단과 대응을 반복했는지 또 재발 방지 대책은 뭔지까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4: 그럼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대응팀이 람체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지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루 두 차례 헬기 수색도 다시 시작하는 등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5: 네팔 홍수 현장에서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귀국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직원들의 추가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부모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사인에 대해서는 부패가 심해 알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5: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8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한학자 통일교총재의 불법 자금 260억 원을 압수하고 종교단체 관계자 수십 명을 기소했지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않아 반쪽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4: 100일 동안 이어질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오늘 문을 엽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역대 최대인 800조 원대 예산안 심사, 또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의 사망자가 950명을 넘어섰습니다.
5: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걸로 추정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났네요.
2: 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39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는 4,247명에서 3,925명으로 수정했는데요. 중국 티벳 자치구 사망자까지 합하면 전체 사망자 숫자는 955명, 실종자는 4,471명입니다. 네팔 당국은 또 지금까지 외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1,00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4: 네, 어제 수력발전소에 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구조당국이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작업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2: 네, 당국은 앞서 이번 대홍수로 인해 피해 지역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가 9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네팔군은 발전소 현장에서 지금까지 27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600명을 넘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이 관건인데요. 중국과 인도 등 터널 구조 전문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률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엔 입구를 내고 내부로 들어가 수색을 벌였지만 기적같은 생존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했던 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는데요. 희생자 신원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네팔에 파견된 우리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대홍수 발생 엿새째인 현지 시간 31일 우리 신속대응팀이 피해 현장에서 수색에 나섰지만 한국인 실종자 9명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가운데 육로 수색팀 9명은 31일 아침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 오후에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30km 떨어진 둔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네팔군 당국과 협조해서 수색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네팔군의 협조로 기존보다 수색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헬기 수색을 진행하고 또 드론을 활용한 수색도 벌였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홍수로 한때 피해 지역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중 현장 소장을 제외한 9명은 어제 오후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4: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속대응팀은 람체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5: 대홍수로 도로가 끊겨 험준한 산길을 한나절 내내 달렸는데요.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함께 이동해봤습니다.
6: 네팔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소방인력 9명이 이른 아침 길을 나섭니다.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인근의 람체를 향해 처음으로 육로 이동을 시도한 겁니다.
7: 오늘 남체 쪽으로 저희들은 수색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하지만 남체로 가는 길은 모두 차단된 상황. 대홍수로 도로가 유실되고 다리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8: 산마바나 차이나 이거. 차이나. 헬리콥터.
9: 헬리콥터로 말 맞죠?
8: 헬리콥터.
9: 그리고 어르고 뭐 남자잖아 이거 아니고 남자잖아 이래.
6: 신속대응팀이 찾아낸 건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돌아가는 산길이었습니다. 울퉁불퉁 산악도로에서 자동차가 심하게 요동치고 YTN 취재팀이 탄 차는 타이어에 구멍이 날 정도.
10: 워낙 구불구불 돌아가는 데다 산세가 험해 현지인들도 잘 선택하지 않는 산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이 길로 대여섯 시간을 올라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7: 길이 앞으로 더 험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색 현장에 가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6: 취재진은 요청에 따라 산 능선까지만 동행했고 대응팀은 한나절 내내 달린 대장정 끝에 람체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람체의 베이스 캠프를 친 대응팀은 당분간 수경을 하며 우리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4: 네팔과 중국 접경에 2차 홍수 위험으로 꼽혔던 언세코 말고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됐습니다.
5: 빙하 붕괴 충격으로 생긴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를 잃은 건데요. 연쇄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1: 깎아지른 절벽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아래 흙탕물이 고여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호수를 이룬 게 중국 정찰 드론에 포착됐습니다. 이로써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 산사태 잔해가 강물을 막아 생긴 언세코는 세 곳이 됐습니다.
12: 3호 연쇄호는 위유 2호 호의 하유 2.8공리 추 유파라 다가 200만방의 화포 신청의 신의 연쇄티.
11: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하류의 언세코 두 곳은 며칠 사이 물이 대부분 빠져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해발 3,700m 상류에서 새로운 복병이 발견됐습니다. 언세코와 달리 빙하 붕괴의 충격으로 함몰된 자리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입니다. 중국어론 충격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론 충격 함몰 호수 정도로 풀이됩니다. 면적 10만 8천 제곱미터, 저수량 140만 톤으로 주변엔 합계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저수구역 3곳이 딸려 있습니다. 첫 빙하 붕괴 지점 바로 밑 고도 4,950m에 있는 언세코와 가까워 연쇄 붕괴 우려도 제기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예보까지 겹쳤습니다.
13: 今后三天的吉隆县还是多阴雨天气，普遍呢是小雨为主，降水量将会保持在10毫米到35毫米。
11: 히말라야 계곡에서 또 다른 시한 폭탄이 발견되면서 겨우 재개된 구조 수색 작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은 네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꾸준히 부정해 왔지만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해 계곡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콜로라도강 상류에서 거센 물살이 쏟아집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의 브라이언트 에인젤 클릭과 팬텀 렌치가 돌발 홍수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시간당 25mm의 폭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홍수에 다리가 끊어지고 각종 구조물이 떠내려갔습니다.
15: One of the couples that I talked to, they could see that the bridges that they had crossed just like 15 minutes earlier had been washed away.
14: 계곡에서 캠핑하던 사람 등 60여 명이 헬리콥터 등을 통해 긴급히 구조됐습니다. 콜로라도 강변에서는 46살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은 1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는데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방문객 600만 명에 이르는 그랜드 캐니언은 우기에는 맑은 날씨에도 순식간에 내린 비로 급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24년에도 돌발 홍수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16: I've been down into the Grand Canyon many, many times, but never during monsoon season. I always hike down during the winter months, and you know, it never rains. It's

0: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송곳호우에 두 명이 실종되고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전북 정읍과 정읍에서 논에 나갔던 70대와 전북 곡창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60대가 실종됐고 6개 시도에서 60가구 83명이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어젯밤까지 나흘 동안 주택 42채와 시설하우스 200동이 호우 또는 돌풍 피해를 입었고 204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극한호우가 덮친 전북 고창에서는 저수지와 하천 인근 주민의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1: 농경지도 많이 물에 잠겨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동백으로 유명한 전북 고창 선운산과 서해 사이에 있는 궁산 저수지. 그동안 가뭄에 목말라 있었는데 폭우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저수지는 누런 흑색으로 변했고 논밭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3: 이제 나이 먹고 힘도 없는데 겁나 더 큰 게서 처진 것이 싹 몰아가지고 좀 논바닥에가 논에가 처진 것이 이렇게 많잖아요. 좀 빠졌는데 바닷물 들어오니까 지금 못 빠져나가잖아요.
2: 선운산 넘어 주진천의 부정교 부근도 폭우로 범람 우려가 나와 마을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한때 범람 직전까지 갔던 이곳 고창 부전교는 홍수 경보가 내려져 주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7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주민도 수십 년 만에나 볼 법한 장대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4: 아이 무서운 게 못 자지 아무리도. 옛날에 난 기억이 없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난 기억이 있어놔서 무서워. 사방에서 전화 오고 난리요.
2: 주말과 일요일 새벽까지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전북 고창. 정미소도 침수됐고 주택 마당에 물이 찼다거나 산 비탈면 일부가 쓸려 내려왔다는 신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창뿐 아니라 익산과 군산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잠기거나 토사 유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과 행정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12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농경지 침수 상황은 아직도 계속 집계 중인데 알이 들어차고 있는 벼와 콩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그제 전남 보성의 1시간 강우량은 124.6mm나 됐습니다. 역사상 네 번째로 강한 비였습니다.
1: 영광 나걸도에는 이틀 연속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5: 예상보다 일찍 우리나라 남해안을 따라 형성된 긴 장마 전선. 일요일 오후 6시 10분, 가장 무거운 비구름은 전남 보성 지역을 덮쳤습니다.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무려 124.6mm. 불과 2주 전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졌던 경남 거제의 1시간 강수량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강한 비입니다. 만 하루 사이 발송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만 6차례. 전남 광주 영광과 울산, 경북 청도, 전남 화순, 그리고 전남 보성 순이었습니다. 시간당 100mm 수준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들인데 발령된 횟수로는 최다입니다. 특히 영광 나걸도에는 15분 강수량 50mm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강도의 비가 쏟아지며 아침까지 두 차례 재난성 호우 문자가 내려졌고 이틀 누적 강수량은 550mm를 넘어섰습니다. 밤낮 없이 전국에 비를 뿌린 건 새로 형성된 정체 전선입니다.
6: 한반도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반시계 방향인 저기압성 회전을 따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기인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부딪히면서 형성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5: 밤에 주로 비를 뿌릴 거란 전망과 달리 낮부터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수증기가 예상보다 더 많았던 탓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0mm에 이르는 많은 비를 예상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에 대해서 부패가 심해 알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기존 입장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1: 시신이 발견된 초기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줬던 경찰의 태도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욱

0: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경찰의 허위 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부터 줄곧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2: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3: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1: 이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경찰여 씨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장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발견 장소도 평소 장 씨가 무서워했던 곳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4: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것은 추정은 네. 가능한데.
5: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콜레스테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1784년 최초로 담석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리스어로 담즙이라는 콜레, 고체를 의미하는 스테레, 그리고 알코올을 의미하는 올, 이렇게 세 가지 어원을 합성하여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강화 유지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성호르몬, 소화효소인 담즙산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므로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물질입니다. 너무 높아도 또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낮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낮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T나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어떤 암 초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자신이 생장을 위하여, 즉 살아남고 우리 몸에서 성장하기 위하여 많은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이 다른 장기에서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더욱 낮게 나옵니다. 환자분들을 첫 진료할 때 저는 가족력과 어릴 때부터 병리 히스토리를 환자 차트에 잘 기록을 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1년 전만 하여도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최근 들어 피곤하고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한약을 드시러 오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져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 그분이 차트에 어릴 때 폐결핵을 앓으셨다고 기록을 해놓았으면 저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진 이유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결핵균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50년이 지났어도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60대쯤이면 결핵균이 다시 재발을 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5: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정치 닥터 세게 여의도 이판사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드립니다. 정치 닥터스 함께해 주실 네 분 모시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6: 네, 반갑습니다.
3: 네, 신인규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3: 네, 방금 전 이재명 대통령의 이기 내각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칭찬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잘하셨다고. 그래서 야당 입장은 우리 김영우 의원님하고 박지원 특보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영우 의원님, 이번 내가 총평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4: 너무 좀 없어 보이는 인사다.
3: 없어 보여요? 네. 왜요?
4: 뭐 쇄신도 없고 네. 변화도 없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편협하고 좀 궁색해 보이네요.
3: 오.
4: 그리고 저는 뭐 다른 분들보다는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을 보고
3: 예.
4: 뭐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네 결국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렇게 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예. 세부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따져보고요. 박진호 특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우선 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논의를 네. 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제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어제 네.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눈여겨볼 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3: 네.
5: 일단 거기에 이제 참석한 기자들과의 이제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용범 이제 정책실장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훈식 이제 그 비실장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세제 문제 이런 부분에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네. 김용범 정책실장인데 그분에 대한 어쩐 뭐 인적 쇄신 없이 나머지 부처 조직 그 장관에 대한 개각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3: 안 바뀐 부분에 대해서 더 의미를 두셨군요.
5: 네네.
3: 신인규 변호사님 총평해 주십시오.
7: 저는 어제 인사를 보면서 고심은 매우 깊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감동은 좀 매우 적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제 이소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잘한 인선이다.
3: 네.
7: 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전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인사로 교체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 네.
7: 장관 후보자를 6명을 동시에 바꾸다 보니까 잘한 인사가 부각되기보다는 좀 잘못된 인사 아니야라고 문제제기 되는 부분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3: 네.
7: 됐을 때는 잘한 인사의 어떤 효과까지도 더 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점만 더 부각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전 용혜인 후보자 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좀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3: 세부적인 내용 좀 이따 살펴보고요.
7: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감동을 좀 상쇄하는 네. 요인 아닐까 싶습니다.
3: 현 변호사님 세 분이요.
6: 네.
3: 다 비판적이에요.
6: 네.
3: 다 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6: 아니 뭐
3: 총평.
6: 일단은 분위기 쇄신용이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많은 원인을 대부분 부동산, 그다음에 네. 지금 주식시장, 그다음에 뭐 보안수사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응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실책 그러니까 결국 공급 정책이겠죠. 그다음에 경제 정책 뭐 김영범 시장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집행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아마 이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이분은 사실은 뭐 공소 취소 문제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은 결국은 법조인 중에서 하게 되고
3: 네.
6: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공소 취소는 지금 쟁점은 아니에요.
3: 네.
6: 지금 현재 있는 가장 큰 쟁점은
3: 네.
6: 대법관 지청 문제. 문제죠. 그러니까 사법개혁 문제가 가장 커요.
3: 네.
6: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을 잘 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재선인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 네. 몇 점 주세요?
6: 저는 90점 주겠습니다.
3: 오! 몇 점 주세요?
7: 저는 80점 정도.
3: 80점. 박진호 특보님은요?
5: 40점 드리겠습니다.
3: 40점. 네. 김용우 의원님은요?
4: 그냥 낙제.
3: 낙제예요? 네. 그냥 점수도 못 매겨요?
4: 네, 꽝.
3: 30점 이하네. 그러면. 네,
4: 제가 볼 때는 좀.
3: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소취소 부분 관련해서 먼저 짚어볼게요. 김승원 의원, 여당 법사위 간사입니다. 이분을 뭐 임명을 하고 지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소취소 수순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4: 그렇게 가기도 할 거니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절대.
3: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그렇지 않더라도.
4: 예, 이거는 어. 그 공소취소 모임에 이제 공동 대표를 또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법 개혁을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서도 앞장섰고요.
3: 네.
4: 뭐 법사위 간사를 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AI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런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서 김승원 딱 치면은 키워드가 착착착 뜹니다.
3: 맞아요.
4: 공소 취소, 철엄회,
3: 네.
4: 그다음에 뭐 그런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그다음에 친 이재명,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3: 네.
4: 아니, 변호사가 이제 남욱 그 대장동 사건에 남욱 그 변호사.
3: 네.
4: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쫙 뜨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그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인사겠지만은
3: 네.
4: 국면 쇄신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국면이 더 강해진다고 봐요.
3: 네.
4: 그리고 뭐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마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그 원인이었을 텐데 그거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예,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물론 뭐 집행은 장관이 한다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국정의 기조라든지 정책 기조를 기획하는 거는
3: 그렇죠.
4: 정책실장이란 말이죠.
3: 네.
4: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여러 가지 페이북에 올리는 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국민들 민심에 맞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왔었어요. 사실.
3: 네.
4: 그래서 비판의 초점이 사실 김용범 실장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 그런 어떤 상황인식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3: 네.
4: 예,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3: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7: 네.
3: 김승원 의원을 지명을 하면 공소취소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받을 것 같은데 문제 제기도 되고 이게 맞아요? 근데 잘한 거예요?
7: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을 받고
3: 우리가 비판을 물론 할 수 있잖아요.
7: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우리가 평가하는 게 더 정확하기는 한데
3: 네.
7: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쇄신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쇄신이라면
3: 네.
7: 하락 국면을 막고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 모멘텀을 더 여는 것이 그게 정말 인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3: 그렇죠.
7: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승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이고 또 법사위에서 활동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으면 이런 오해가 나오는 건 너무 명확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3: 그렇죠.
7: 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네. 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3: 네.
7: 좀 이렇게 장관 후보자를 정치인을 갖다가 또 현역 정치인을 갖다 쓰다 보니까 이 논란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져요.
3: 그런데 왜 지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7: 그 아무래도 적절한 적임자, 그러니까 개혁의 의지라는 면도 또 봐야 됐겠고 또 정치인으로서 어떤 뭐 조직을 장악하는 부분까지 뭐 여러 가지 포석을 고려했을 수는 있으나
3: 네.
7: 저는 조금 더 법무부 장관 같은 이런 예민한 이슈들을 다루는 이런 부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외부에서도 전 더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3: 멋있다.
7: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꼭 정치인만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다 보니까
3: 그렇죠.
7: 좀 더 소신이 뚜렷한 그런 분들을 더 폭넓게 찾았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이런 약간 정치적 논란은 조금 더 희석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박진호 특보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5: 뭐 이제 인명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사실상 정책을 이제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처의 장관을 바꿀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를 보겠지만 저는 뭐 이제 국토부라든지 특히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 이제 정치인 출신 장관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 다 이제 법무부는 그대로 정치인 출신이 또 이제 장관에 가게 되고 이제 국토부나 재정 이제 재정경제부는 이제 그 관료 출신의 이제 장관이 발탁되는데요. 뭐 지금에서 봤을 때는 이 정치인 출신들이 어쨌든 이 관련 부처에 밑그림은 그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밑그림조차도 이제 제대로 완성이 안 되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이 정치인 출신들이 그 부처를 이끄는 데 있어서 조직 장악력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밑그림조차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고 또 김성은 의원 같은 경우를 이제 김성은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겠지만 이분은 사실상 이제 공소취소권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이제
3: 없죠.
5: 없는 부분이 본인이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보면은 느닷없이 공소기각 사유라는 걸 포함을 시킨 뭐 어쨌든 다른 몇 분의 의원들과 네, 이제 함께
3: 했죠.
5: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상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그 법사위 전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도 없었고 외부적으로도 크게 논란없는데 갑작스럽게 소위 과정에서 포함되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뭐 오해가 아니라 네. 이분이 뭐
3: 오해가 아니에요?
5: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3: 밀어붙일
5: 생각합니다.
3: 거라 보세요. 네. 김영 의원님.
4: 저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 검증하기 전에요. 보통 그 내정 당사자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가장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 생각.
3: 물어볼까요? 설마.
4: 아, 물어보죠. 물어봅니다, 보통. 사실 저도 여당 국회의원 해봤지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육군, 해군, 공군. 그러니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네. 그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생각 어떠냐. 만약에 그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국정운영 방향하고 안 맞으면은 인사검증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3: 사관학교 통합 문제 국방부 장관 당시
4: 전작권 전환 문제 네.
3: 찬성 안 하면 아니 너는 제외 이렇게
4: 그럼요.
3: 된다는 얘기예요.
4: 그 중심적인 국정운영하고 이게 맞지가 않으면은 인사검증 들어가는 것조차가 무의미하죠. 네. 그래서 아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런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거의 네. 확신을 합니다.
3: 네, 현 변호사님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6: 아마 뭐 인사청문회 자리를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야당 의원들이 다 이 얘기할 것 같은데
3: 그러네요.
6: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요.
3: 예, 아니요, 대답하세요. 막 이럴 것 같아요.
6: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공소취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3: 아니죠.
6: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네. 사실은 뭔가 이제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3: 조작기소가
6: 확실한
3: 거.
6: 확실한 네. 증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여론도 되게 중요합니다.
3: 네.
6: 지난번에 지방선거 앞두고도 하려다가 이제 못했던 특검법에 하려고 했던 못했던 것도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아마 의원들도 법사위원들도 총선이 앞두고 있으면 여론을 신경 안 쓸 수밖에 없거든요.
3: 예.
6: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분이 말씀하시지만 법무부 장관을 누가 하느냐. 사실은 뭐 법조인 가장 어찌 보면 조직 장악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검사 출신하는 대부분 해왔어요. 그동안 해왔고.
3: 맞아요.
6: 그런데 민주당 정부 들어와서는 뭐 교수 출신으로 한번 예전에 한 적이 있고 아니면 판사 출신이거나.
3: 예.
6: 그래서 그 범주밖에 사실 없어요.
3: 네.
6: 네, 뭐 많은 것 같지만
3: 네.
6: 민주당에도 판사 출신 몇 분 계시지만 또 한 번 이미 했던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교수 출신들은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같지는 않아요. 장관들도 이렇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아마 선택지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소취소는 뭔가 장관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돼야 되고 뭔가 이제 증거도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뭐 원래는 정성구 장관이 마무리해줬으면 좋은데 지금 어쨌든 검찰개혁 문제에서 중수청이나 공수청 안착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선이 갈았다 그러면 이제 사법개혁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앞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 대법관 임명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3: 네.
6: 법무부 장관도 제청위원회 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축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법원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3: 네.
6: 그래서 아마 판사 출신 정치인 임명한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3: 인사청문회 과정 중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저 박진호 특보님
5: 네.
3: 국방 전문가시잖아요.
5: 네네.
3: 이번에 안규백 장관은 왜 바뀌었고 이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분 인사는 잘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5: 뭐 우선 뭐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 네.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이제 언제든 이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3: 네. 또 그 뒷얘기가 우린 궁금해요. 좀 알아보시는
5: 우리 김영우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야 의원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이제 그 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야 오는 통틀어서 역대 네. 그 국방일에 가장 오랫동안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방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강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 문민장관이라는 그런 그 막중한 무게감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본인이 계획한 바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근데 이제 뭐 현 정부와의 이제 그런 개혁의 방향과 차이 있다 보니까 현 정부의 개혁 방향도 제대로 뭐 수용을 못했고 본인이 이제 그 문민 장관으로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꽃을 못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뭐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고 또 강신철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군내에서는 뭐 이제 그 분에 대한 평가는 뭐 대부분 뭐 호의적으로 평가를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와대에서 이번 이제 임명에 대해서 내정에 대해서 밝히는 과정에서 이제 무슨 헌법 존중 TF라든지 국방부 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12.3 개헌과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존중 TF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부 감사의 영역이 그때 12.3 개헌 당시에는 이제 강신철 이 내정자가 한미연합사 사령부의 부사령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 존중 TF라든지 국방부 감사가 한미연합사에 대해서는 뭐 자기네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죠.
3: 네.
5: 달리 말씀드리면은 그 계엄 당시에 강신철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달리 또 이제 표현을 하면은 최근에는 우리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검찰에서 네. 이 단순히 이제 계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이제 외국 정부라든지 외국 정보 기관에 메시지 전달을 한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그 처벌 대상이 맞아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방부, 미국의 국방부, 우리나라의 외교부, 미국의 외교부를 보면은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보면은 미국의 국방부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국무부는 보면은 폴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3: 뭐예요?
5: 그게 뭔가 하면 정치 군사입니다. 그 달리 말씀드리면 군사 전략에 관련된 결정, 군사 정책에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보면은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리 12.3 기념 당시에 한미연합사 사령관 입장에서 부사령관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안 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3: 청문회 과정 중에서 좀 밝혀야 될 사실이겠네요.
5: 김영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김영우 의원님도 국방위원장 하지 않으셨어요?
4: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네. 아마 강신철 장군이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민구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을 거예요.
3: 네.
4: 그때 준작 별
3: 네,
4: 하나.
3: 네.
4: 그다음에 이제 승승장구했는데 말씀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그 합참의 작전 본부장도 하고
3: 네.
4: 그렇게 봤을 때는 아주 최고의 엘리트죠.
3: 엘리트예요.
4: 엘리트라고 봐야 되겠죠.
3: 네.
4: 그 경력 자체가.
3: 네.
4: 그런데 결국은 육사 출신이고
3: 네.
4: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다라고 하는 그 좋은 경력이
3: 네.
4: 결국 이제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앞장서 달라.
3: 네.
4: 그런 경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좋은 경력을 통해서
3: 네.
4: 그다음에 이제 또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폐지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좀 직접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군심을 달래려고 강신철 장군을 내정했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어떤 근심은 더 쌓여갈 것이다.
3: 왜요?
4: 육사 출신에다가 한미연합 부사령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을 더 끈끈하게 하고 더 이렇게 윤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장관으로서.
3: 네.
4: 하지만은 한미 동맹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3: 네.
4: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3사 그 통폐합도 그렇고 3사관 학교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을 거예요.
3: 네.
4: 그렇기 때문에 내정이 됐다. 네. 뭐 사람 자체는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요. 하지만 역시 국민들의 이제 관심은 강신철 내정자보다는 그러면은 안규백 장관 그거 뭐 행정 소송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은 병적 발표하는 거야?
3: 타령
4: 거기에 뭐? 더 쏠릴 거리요?
3: 네. 그럼요. 신규 변호사님.
8: 네.
3: 문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실패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어요?
7: 근데 뭐 저는 꼭 실패라고 규정짓기는 네.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네. 안규백 장관도 문민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들어가서 또 많은 고생을 했죠. 왜냐하면 네. 군의 그 소위 말하는 내란 이걸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군 출신들이 이걸 또 정리한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긴 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셔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신 건데 최근에 있었던 그 논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육해 공군의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장관의 어떤 리더십이 조금 더 발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네. 안규백 장관 체제하에서는 이게 좀 갈등 관리가 잘 제대로 되긴 좀 어렵겠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차에 이걸 좀 바꿔줬기 때문에 아까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뭐 한미 관계를 또 고려하는 여러 가지 포석에서 이 강신철 저는 그 전 부사령관을 임명했다라고 저는 보고 이 네.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네. 분들이 잘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네. 것 같습니다.
3: 현 변호사님.
6: 아니 사실은 뭐냐면 민간인 뭐 하면은 민간인이라 뭐라 그러고 군 출신이라 그러면 군 출신이라 뭐라 그러고 사실은 그러면 누굴 해야 돼요?
3: 아유, 출신 비판받는 그렇죠. 거예요.
6: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뭐 군 엘리트로 일해 왔고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미 연합사 부사령을 해 왔는데 지금 한 말씀 중에 이게 뭐 내란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만약에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 맞아요. 이제 전두환이나 그전에도 보면은 다 미군과의 관계 굉장히 일본으로 이거든요. 우리가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됐을 때 일본은 미국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태호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문제를 해겠다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군대에도 저는 시도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네. 어쨌든 혐의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는 건 관여를 안 했겠죠. 하면 미군하고 어떤 식의 접촉을 했을 거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작권 문제는 지금 미국의 입장이나 이런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보면 오히려 가져가라.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과의 관 문제를 하고 한반도에 대한 문제는 그냥 한국이 책임져라. 이렇게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가져가라는 입장인데 우리가 그럼 못 가져오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파이브 안에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찌 보면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다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마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육해 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일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다른 정치인이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아마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 네. 사실 어찌 보면 육사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에 있고 태릉에 있고 그다음에 뭐 골프장도 있고 사실은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오래된 숙제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육해 공사 합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육사 출신이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3: 잘 된 거라고 보시는군요.
6: 저는 잘 된 걸로 봅니다. 네.
3: 그 용혜인 의원 그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잖아요. 네. 잘 된 인사라고 보세요?
6: 일단 이분이 뭐 90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네. 30대고 그동안 아마 이제 성평등 관련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 이번에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네. 또 뭐 약간 피해자 입장이 있을 수 있는 여성분들의 이제 지지율도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근데 논란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두 번 하고 있는데 보통은 비례대표 장관이 되면 이제 사퇴를 맞아요. 하는 것 관례였거든요. 근데 여기 기본소득당이 이제 의원이 한 명뿐이다 보니까 이제 사퇴는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사퇴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비례대표 두 번 할 때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건 약간 직능 대표성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지역구 나가는 게 어찌 보면 이게 법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네. 불문율 같은 건데 그럼 이제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비례대표는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이제 네. 뒤에 다 물론 그게 기본소득당은 아닐 수는 있어요.
3: 아니에요.
6: 아니고 네. 다른 분이 말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고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부 본인이 하겠다라는 건 좀 과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신 변호사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7: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고심이 깊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용혜인 대표까지 이렇게 성평등 가족부 이번에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하는 데에는 정말 고심이 그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2030 세대를 좀 타겟해서 저는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결국
3: 도움이 돼요, 근데
7: 그러니까요. 90년대생의 또 여성의 또 당 대표를 지낸 분을 이제 장관 후보자로 한 건데 저도 정말 잘하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이게 가는 돌뿌리가 너무 많은 게 하나는 이 기득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혜인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장관이 되네. 그럼 이 땅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아, 나도 용혜인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라는 희망을 가질까요? 아니면 아, 저렇게 기득권과 연대를 잘해서 기득권 독점을 해야 저 자리에 가는구나라고 인식을 할까요? 저는 후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 신선하지 않고 오히려 감동들을 더 반감시키는 인사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보안사건 관련해서 이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성 남성 나눌 건 아닌데 보안사건 폐지를 적극 열렬히 환영을 해버렸어요. 그럼 지금 2030 여성들은요. 아. 보안사건 폐지라는 게 아 이게 내 안전을 이렇게 침해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환영을 하지? 그러니까 용인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2030 남자들은 원래 지금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는데 다른 네. 문제로 네. 거기에 대해서 용인 의원을 지명하는 순간 아 이재명 정부의 노선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뭐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 이쪽 확장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뭐 기득권의 면이라든지 내지는 20, 30대의 남성면 여성면 어디를 둘러봐도 사실 저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4050 세대도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게 왜 자꾸 2030 얘기만 하냐 이런 볼멘 소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심은 많이 했지만 전 용혜인 후보자 인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치. 용혜인 후보 개인 빼고는 저는 네.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3: 박진호 특파원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5: 우선 이제 뭐 성평등 가족부가 해야 될 일이 2030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죠. 뭐 남성 여성이 2030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중요한 자리로 사람이 갈 때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장관이라는 자리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뭐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그 자리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이 그 자리를 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지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존에 우리 이제 그 나라에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기득권과의 뭐 충돌은 당연할 거라 생각되고 또 이제 그 기본소득당에서 이제 뭐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사퇴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또 뭐 좀 들어보면은 좀 가관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이유로 합니다.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으니까 네. 사퇴해도 되지만 자기네들은 의원수가 별로 없어서 사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했는데요. 아마 청와대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뜨거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 지난번 총선 때도 보면은 비례대표 관련해서 위헌정당의 문제 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겠죠. 봐라. 그런 식으로 위원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 선출해내니까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네. 만약에 그 비례대표 후순위가 만약에 기본소득당의 관계자에 따라서 였다고 하면은 저는 용혜인 의원이 그런 얘기 안 했겠죠. 기본소득당이 네.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입장을 표출한 건데 네. 결국은 뭐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네. 장관 자리를 또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3: 비례대표까지 그냥 사퇴 안 하겠다라는 것은 욕심이 큰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4: 제가 볼 때는 용혜인 내정자가 낙마 1순위입니다.
3: 왜요? 어떤 걸로?
4: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오히려 김승원 법무부 내정자를 지켜주기 위한 그 패키지로 그냥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3: 방패막이에요?
4: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 장관 내정자 6명 됐으면
3: 두 명은
4: 느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좀 있잖아요, 솔직히.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비동의 간음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동성혼 제도 네. 도입에 앞장섰다든지 네. 사회적인 어떤 그 분란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들 뭐 제주도 여행인가요? 갈 때 뭐 의전실 통해서 가족들 같이 뭐 의전실 다 사용하게 했다든지
3: 가족들은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4: 안 되죠. 네. 저도 뭐 제주도 현역 때 많이 갔지만은 다 줄 서서 일반
3: 그럼요.
4: 통과해야죠. 네. 그리고 국정감사라든지 특별한 게 아니면 줄 서서 가는 게 맞아요.
3: 맞아요.
4: 네, 국정감사 같으면은 이제 업무상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나이는 어립니다만은
3: 네.
4: 엄청난 청년 기득권 정치인이다. 그러면은 야, 2030 특히 정치 지망생들 또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3: 오히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재보선에서 낭만 하정우 전 AI 미래수석 이분 컴백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4: 아니 청와대에서 그렇게 아끼던 하정우 수석을 국감에 내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갑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자마자 하정우 수석은 딱 볼펜하고 수첩 들고 구포시장 막 돌아다녔었어요. 그때 네. 한 며칠 다녔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북갑 주민들을 굉장히 우롱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3: 그렇게 보이세요?
4: 예. 그러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북갑에서 지역구를 열심히 다지게 하든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장관급에 다시 딱 이렇게 불러드리면 네. 그 뭡니까 도대체 하정우와 북갑 뭐 북갑의 아들이다 뭐다 이제 엄청나게 그렇게 하다가 떨어졌지만 네. 경력 관리해주는 건데요. 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북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다음에는 여기 출마 못할 것 같아요.
3: 출마 자체를 못한다. 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6: 왜 출마를 못해요? 하면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3: 언제 얼마 안 됐는데
6: 원외 그러니까 선거에 떨어진 정치인이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예. 물론 뭐 계속 지역 다닐 수는 있는데 특별히 사실은 뭐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은 아니에요.
3: 그쵸?
6: 대부분의 뭐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은 아시겠지만 원외 지역위원장 역할이라는 게 뭐 어쨌든 뭐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일상적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석 위원장 장관급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제 AI 전문가인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3: 당협위원장은 곧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6: 그거는 아마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3: 고민한데 공직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한다고요? 그만둬야지.
6: 공직이어도 사실은 네. 모순 안 되면은 네. 상충 안 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가 예를 들어 당직을 가지는 게 안 되면 당연히 사퇴를 할 수 있겠죠. 네. 사퇴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출마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정치인 출신은 아무것도 못 해요.
4: 그리고 고의적으로.
6: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AI 인공지능 분야는 사실은 많이 뒤쳐져 있어요. 미국에서 네. 그러면 전문가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게 알겠습니다. 또 전문가인 건 맞기 때문에 네. 그 능력을 아마 지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3: 짧게요. 이번에 좀 위험해 보이는 후보자 누구?
6: 어려운 질문하시는데 저는 사실 다 김승원 의원이 그라고 생각했는데 공도 취소. 지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용혜인 의원이 나오는데 용혜인 의원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젠더 갈등 문제는 민주당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2030 여성을 얘기하면 또 2030 남성분들이 맞아요. 좀 있고 좀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서 의견을 낸 부분도 있는데 또 세 분 얘기 들어보면 이제 비례대표 두 번 했는데 그 자리까지
3: 그러니까.
6: 지키는 문제가 사실 비례대표 두 번 하는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3: 맞아.
6: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어찌 보면 약간 1인 정당처럼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논란일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 용인 의원이 제일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3: 신 변호사님은요?
7: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당도 존재의 이유를 묻고 있어요. 민주당이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기본소득을 가지고 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당의 존립 이유는 마치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처럼 어떤 특정 정치인들, 그 당의 주주들, 대주주들의 네. 어떤 제도권 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정당 아니야? 라는 비판을 어떻게 피해갈까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두 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례대표 다섯 번 했고 그걸 뭐 그러네.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는 거의 용혜인 의원 같은 커리어를 찾긴 좀 어렵습니다.
3: 그러면 신 변호사님 비례대표 그만두면 이 논란을 뚫고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을까요?
7: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의 역량과 능력을 네.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네. 국민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면 기득권과 연대하고 독점해서 그 자리에 간 인물에 대해서 지금 2030 청년들은 기회권을 강화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3: 맞네.
7: 기회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정치인이냐라는 게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저는 네. 거기에는 용혜인 의원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3: 알겠어.
7: 그렇게 봅니다.
3: 박진호 특보님은 누가 위험해 보입니까?
5: 저는 뭐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이제 용혜인 네. 이제 의원 그다음에 김성원 그리고 저는 강신철 법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3: 그래요?
5: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3: 그 내란 이 문제 이 부분 때문에
5: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일단 뭐 본인이 이제 한미연합사 부사장관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작권을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네. 그걸 이제 부드럽게 이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네. 그리고 과거 이제 전작권 전환에 관련되어서 한미 간 합의가 된 부분 네.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이제 한수해 왔을 때 과거의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줄까? 뭐 저는 알겠습니다. 과거의 약속은 과거의 약속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3: 김용 의원님 원내대표세요. 참 누구 두 명 딱 아니면 세 명 누구 타켓?
4: 일단 엄청나게 열심히 쪼아야 되는 거는 김승원이죠. 김승원 법무장관이죠.
3: 네.
4: 예, 그게 가장 큰 현안이고.
3: 네.
4: 그리고 김승원 강신철이죠.
3: 네, 용해인.
4: 용해인 이쪽은 이제 여론에 좀 오히려 많이 맡겨도 네. 네, 맡겨도 오히려
3: 위험해 보여요.
4: 네, 거기다 화력을 쏟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김승원 강신철.
3: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가지고 4부에서는요 여야 민주당 지도부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 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행복님이 장성철은 진심이 없음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어떤 진심이 없는지 좀 적어주시면 제가 반성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6: 네.
3: 우리 3부 힘들었죠? 인사 문제 관련해서.
6: 아니 근데 뭐 대부분 여론이 막 그 사실
3: 안 좋네.
6: 이렇게 안 좋을지는 몰랐어요.
3: 그래요.
6: 근데 오히려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두 분이서 공시에 그러니까요. 한다는 게 굉장히 의외예요.
3: 이 두 분은 국방 전문가시거든요.
6: 그러면 오히려 칭찬하지 않았는데 아까 의외입니다.
3: 우리가 네. 모르는 뭔가 있나 봐요. 네. 이제는 현 변호사님 곤란하게 안 해드릴게요.
6: 아, 예, 고맙습니다.
3: 김민석 TV. 네. 아, 죄송해요. 민주당 TV.
6: 민주당 TV 아닙니다.
3: 민주당 TV가 네. 김민석 TV죠. 뭐 이렇게 봐야죠. 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6: 네네.
3: 어떻게?
6: 이게 뭐 우리 전당대회 때 논란이 많이 됐던 게 네. 우리가 이제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를 아침 뭐 모든 언론이 다 주시하고 네. 이게 사실 1, 2년 되어온 문제는 아니에요. 네. 총선 때, 대선 때 계속 그래왔고 저도 뭐 거기 나가 보면 아침마다 의원들이 쭉 어찌면 앉아 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6: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침에 와서 뭐 회의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에 나가려고 다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도 많이 늘고
3: 그렇죠.
6: 또 후원금도 잘 모이고
3: 그냥 뭐
6: 후원금 그냥 모이거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 어쨌든 위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올바른 현상은 아니죠. 의원들 아침에 일찍 오면 사실은 뭐 천문진회라고 회의하고 당내 회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그게 근데 그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하면 당의 공식 입장처럼 돼요.
3: 맞아요.
6: 왜냐하면은 당직이 있는 사람들 특히 대변인이나 아니면 당의 어떤 뭐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이 나가면 그건 사실 당의 입장처럼 보이잖아요.
3: 네.
6: 근데 그거를 나갈 때 미리 당내에서 뭐 조율을 하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 입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3: 그렇죠.
6: 근데 마치 이제 당의 입장처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당의 공식 입장 공식 유튜브 채널처럼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뭐 델리민주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이걸 얼마나 그런 많은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 그러니까요.
6: 예,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만 나와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엔 좀 보겠죠. 뭐지 이러다가 뭐 그냥 방송에서 보는 내용하고 똑같네. 그냥 최고위원 얘기 그냥 반복하네. 그냥 브리핑하는 거랑 똑같네. 이러면 사실은 관심을 못 끌어요.
3: 네.
6: 우리가 그래도 이런 시사 프로가 관심을 갖는 게 여야 균형을 맞추고 또 당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공식 입장과 좀 다른 얘기도 듣고 싶어 하잖아요.
3: 그렇죠.
6: 그래서 관건은 제가 보기에 당대표가 계속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당내에서 혹시 다른 목소리 나온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3: 아.
6: 그다음에 좀 이제
3: 비판적인 목소리
6: 그렇죠.
3: 분들도?
6: 그다음 보수 패널 분들은 민주당 TV 안 나올 거네요.
3: 네.
6: 그럴 거잖아요.
3: 그렇죠.
6: 그럼 이제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기자들분들 중에 네. 좀 민주당 쪽에서 그래도 좀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나올 수 있느냐 할 것 같은데 예전에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채울 수 있을지 네.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3: 신 변호사님 성공할 수 있을까요?
7: 아니,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고 저는 네. 성공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3: 그래요?
7: 이게 그 민주당 TV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성공 여부의 기준이 전 달라진다고 보는데
3: 네.
7: 이게 무슨 뭐 동접자를 수십만 명 늘려가지고 무슨 수익화를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3: 아니죠.
7: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3: 네.
7: 성공의 방점이라는 것은 민주당 TV가 잘 안착되고 당에서 신뢰를 더 얻어나가는 게 저는 성공의 기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민주당 TV 왜 하냐. 사실 만약에 상대 패널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뭐 정치 토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민주당 TV를 볼 이유는 없죠. 더 그런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 채널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TV가 왜 필요하냐. 사실 민주당은 당 외곽 권력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3: 아.
7: 좌지우지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3: 네.
7: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3: 네.
7: 그 문제가 왜 생겼냐. 그 채널들은 많은 구독자들을 가지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사실상 후원 계좌 들고 가고 가서 돈 모금에 오는 용도로도
3: 맞아요.
7: 썼고요.
3: 네.
7: 그럼 괜히 섭외하겠습니까?
3: 네.
7: 가서 뭐라도 한두 개 자기가 당해서 아는 거를 또
3: 네.
7: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또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떤 유착관계를 좀 깨는 용도로서 좀 민주당 TV가 돼야 되고 공신력을 가지고 민주당 TV에서 정보를 준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좀 보기
3: 좋은
7: 때문에
3: 거예요? 그게?
7: 당에서 정보를 주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그럼 여기에 메리트를 느껴야 되잖아요. 민주당 TV에 대해서. 저는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 인센티브 제도를 좀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3: 공천에 플러스 10점. 그러니까
7: 공천이 됐든 뭐가 됐든 당직 배려가 됐든 전 민주당 TV에 헌신하고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당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쪽으로 간다면은 저는 서서히 그런 좀 어떤 정보 독점이 해체되는 저는 그런 순기능도 좀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김용호 의원님, 이게 김어준 씨 방송을 타겟으로 한 것 같거든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4: 저도 그 제가 왕년에 이제 방송국 기자 출신인데
3: 우리 YTN 예.
4: 그게 친정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합니다.
3: 내부자들 TV.
4: 내부자들 TV도 하고 영우생각 TV도 하고. 그런데 결국 방송은요. 시작을 하면은 경쟁이에요.
3: 동접자 조회수.
4: 동접자 조회수 구독자 이거 경쟁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네.
4: 아마 우리 PD분들 작가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3: 네.
4: 지금 보니까 이제 정청래 TV도 있습니다. 이거 저기 구독자가 71만 명이 넘어요.
3: 네.
4: 예. 그다음에 김어준 TV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엄청나게 세고. 근데 이제 민주당 TV도 살아남으려면 물론 정당의 공당의 이제 유튜브니까 좀 공식적인 공신력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계속 비교가 되고
3: 그러니까요.
4: 동접자 비교가 되고 그러면은 결국 화제성을 추구하게 돼요.
7: 네, 자극적인 거죠.
4: 네, 그럼 무리하게 되죠.
7: 네.
4: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명청 갈등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겠다. 미디어 전쟁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지지자들이 양쪽으로 더 갈리고
7: 네.
4: 이게 굉장히 이 미디어가 어떤 그 이제 명청 갈등을 조금이라도 봉합을 하고 이재명 정권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전쟁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잘 될까? 뭐 밖에서 볼 때는 좀 뭐 재밌긴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좀 우려가 되네요.
7: 우려가 돼요.
4: 네.
3: 박진호 특보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5: 뭐 좀 전에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그런 이제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3: 네.
5: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은 여론이고 또 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이제 미디어가 이제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 이 대중 정치라는 부분 또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보다 많은 대중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에게 본인의 정치적 뭐 소신이나 철학이나 뭐 정책에 알리는 것은 저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지금 민주당 TV를 만드는 이제 의도가 이 당내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당의 입장을 뭐 이제 그 제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이 뭐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뭐 변질 왜곡시키는 것은 그거는 당내 그 기강의 문제인 것이지 이 외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들이나 미디어의 문제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이제 내일 이제 방송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홍보하시는 이제 김민석 대표의 입장을 메시지를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공개적으로 이제 표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그 민주당 TV가 교과서라고 하면은 다른 뭐 미디어는 뭐 학습지에 불과하다. 우리 지금 뭐 고등학생 그 수험생 그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과서보다 학습지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3: 네.
5: 학교 공부보다 뭐 학원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3: 네.
5: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이제 학습지는 중요하지 않고 교과서만 중요하다. 뭐 저는 잘못됐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 뭐 자리가 잡힐 때까지 이 대표의 얼굴을 알리고 당의 정책을 설명을 하겠다. 그럼 그 우리 민주당 TV가 민주당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꼭 대표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3: 네.
5: 마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과거 로마 시대의 뭐 집정관 정치와 저는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3: 현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여기 사회 누구예요? 사회자.
6: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저도 아직, 뭐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3: 오늘 중엔 나오겠네요. 보도가.
6: 정봉주 의원 전 의원 얘기도 있더라고요.
3: 네,
6: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뭐 민주당 TV가 뭐 교과서라는 얘기는 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겠다는 거고 또 당대표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3: 네.
6: 그다음에는 당연히 뭐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3: 네.
6: 민주당의 입장이 이제 사실은 뭐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입장이다라는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뭐 방송에 다녀본 많은 분들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전당대회라든지 굉장히 뜨거울 때는 현역 의원들이 또 방송에는 또 좀 잘 안 나오시려고 해요.
3: 맞아요.
6: 왜냐면 어려운 섭외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그게 논란도 물론 되지만 정확한 정보거든요.
3: 그렇죠.
6: 안 나오니까 어찌 보면 이제 대신 나오는 면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민주당 TV에 많이 나오면 방송에도 일반 방송에도 특히 논란이 될 때 네.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민주당 TV 나가고 또 일반 방송에는 안 나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둘 다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3: 기대와 걱정과 우려가 상존하는 것 같다.
8: 하나만 살짝
3: 말씀하세요.
8: 할게요.
7: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에는 지금 평론가 권력 그리고 해석 독점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석권을 독점해서 말 그대로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 이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TV로 하잖아요. 아니 누구는 그렇게 얘기도 하죠. 아니 김민석 TV에서 하지 왜 민주당 TV에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민주당이라는 공신력을 가지고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해석 독점 권력들이 그동안에는 공신력이 없는 거를 가져다가 본인들이 계속 재생산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 행위를 했다고 좀 보거든요. 네. 이걸 저는 바로잡는 부분에서는 민주당 TV가 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의 필요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5: 하나만
3: 기대해 보시죠.
5: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민주당 내에 그러한 권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 민주당 내에 당내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고 또 민주당 내에 자생작용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6: 그나마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TV에 잘 되면요. 아, 만드실 거예요.
5: 왜냐면 지금
6: 다른
5: 아닙니다.
6: 아니 뭐 다른 유튜브 나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 왜 다른 유튜브 나가? 그 민주당 잘 되니까 우리도 만들어 하면 아마 제가 만들
5: 절대 그런 일 있을 수는 안 됩니다.
6: 그 김용, 왜 안 돼요? 만드는 게 나은 거죠.
3: 김용 의원님 그 당원 직선제 있잖아요.
6: 네.
3: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8월 31일 오늘로 2년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당협위원장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관례대로라면 보통 당협의 운영위원회에서 네. 이제 재신임하는 걸로 보통은 지나갔죠.
3: 박수치고.
4: 예. 네. 그게 왜냐하면
3: 경쟁자도 없고.
4: 예. 그게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4년에 한 번 공천 경쟁을 해야 되고 총선을 치르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진 겁니다. 만약에 네. 중간에 당협위원장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러면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은 국회의원인데 원외 국회의원이 되는 아니 비당협위원 네. 당협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3: 국회의원 따로 당협위원장 따로 이런 예. 경우
4: 아주 좀 골 때리는 거죠.
3: 근데 당원 당규상은 있는 규정이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4: 당원 당규상에 있지만 그걸 안 해온 역사가 네. 있죠.
3: 왜 안
4: 우리가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도 십몇 년 동안 맨날 이거 토론됐던 겁니다. 네. 하지만 중간에 중간 평가식으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해 버리면은
3: 네.
4: 늘 당협은 두 쪽 나가게 돼 있어요.
3: 네.
4: 특히 공천이 치열한 지역은 더하죠.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내 이제 국회의원 이 TK 쪽에서는 이게 반발이 더 심할 거리요.
3: 그러겠죠.
4: 왜냐하면은 그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던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그 당협을 파고들고 계속 그 현역 의원을 흔들겠죠.
3: 네.
4: 당협위원장에서 제끼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당의 개선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 당협을 완전히 그 갈등과 어떤 그 충돌의 늪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겁니다.
3: 네.
4: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되고 싶은 사람은 당 지도부, 당 대표한테 줄 서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강성 당원들은 당 대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꽤 있거든요.
3: 그렇죠.
4: 예, 평상시에 뭐 당무감사 막 하잖아요.
3: 그럼요.
4: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칼이 많죠. 윤리위원회도 가동시키고.
3: 네.
4: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자충수다.
3: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4: 못 할 것 같아요.
3: 오늘 최고위원회에도 또 올리려고 할 것 같은데.
4: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해도
3: 네.
4: 현실적으로 네. 모든 지역의 당협에서는 못할 겁니다.
3: 못한다?
4: 네, 저는 못해요.
3: 다음 주에 김용호 위원장님의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4: 저는 뭐 걸 것도 없어요.
3: 검증해요.
4: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3: 자전거 있잖아요.
4: 자전거. 그거는 앞바퀴 정도.
3: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닥터스 여기서 마칠게요. 네 분 감사합니다. 네,
6: 맞습니다.
5: 감사합니다.
9: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8: 넘어가겠습니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극한 호우가 전북을 덮쳤는데요. 고창에서는 저수지와 하천 인근 주민의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9: 농경지도 많이 물에 잠겨서 피해 규모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동백으로 유명한 전북 고창 선운산과 서해 사이에 있는 궁산 저수지. 그동안 가뭄에 목말라 있었는데 폭우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0: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주민도 수십 년 만에나 볼 법한 장대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1: 아이 무서운 게 못 자지 아무리도. 옛날에 난 기억이 없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난 기억이 있어놔서 무서워. 사방에서 전화 오고 난리요.
0: 주말과 일요일 새벽까지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전북 고창. 정미소도 침수됐고 주택 마당에 물이 찼다거나 산 비탈면 일부가 쓸려 내려왔다는 신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창뿐 아니라 익산과 군산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잠기거나 토사 유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과 행정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12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농경지 침수 상황은 아직도 계속 집계 중인데 알이 들어차고 있는 벼와 콩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송곳호우에 두 명이 실종되고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전북 정읍에서 논에 나갔던 70대와 전북 고창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60대가 실종됐고 6개 시도에서 60가구 83명이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를 기준으로 주택 43채와 시설하우스 200동이 호우 또는 돌풍 피해를 입었고 226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호우는 잦아들었지만 4개 국립공원 79개 구간과 하상도로, 둔치 주차장 같은 침수 위험 지역 1,900여 곳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밤에 비가 내린 경부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를 25톤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3: 승용차에 탔던 50대 아내가 숨졌고 운전을 했던 50대 남편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4: 도로 가드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가드레일 옆으로는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부서진 채 뒤집어져 있습니다. 차체 골조까지 심하게 구겨져 승용차 원래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25톤 택배 화물차가 사고 난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덮쳤습니다.
5: 그 2차로 주행하는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 충돌하고 한 3, 4차로 걸쳐서 섰어요. 3, 4차로에 섰는데 뒤에 주행하고 있는 화물차가 네. 충돌한 겁니다.
4: 승용차엔 50대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아내가 숨졌고 남편인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택배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편도 5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통제하고 사고 수습을 벌였습니다. 25톤 화물차에 있던 택배 화물을 옮기는데도 시간이 걸리면서 경부고속도로 부분 통제는 새벽까지 5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호우가 내린 충청권에서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충남 당진 서해안 고속도로와 충남 천안 경부고속도로 천안 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선 각각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역방향으로 멈춰섰습니다. 두 사고는 뒤따르던 차들이 피하면서 2차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3: 네, 이번엔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의 상황 알아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걸로 추정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속보 알아봅니다. 박영진 기자,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났네요.
6: 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39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는 4,247명에서 3,925명으로 수정했는데요. 중국 티벳 자치구 사망자까지 합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955명, 실종자는 4,471명입니다. 네팔 당국은 또 지금까지 외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11,00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3: 네, 구조당국은 현재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6: 네, 당국은 앞서 이번 대홍수로 인해 피해 지역에 10여 개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가 9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네팔 총리는 발전소 현장에서 지금까지 27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0: 하지만 아직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600명을 넘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이 관건인데요. 중국과 인도 등 터널 구조 전문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엔 입구를 내고 내부로 들어가 수색을 벌였지만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했던 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는데요. 희생자 신원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네팔에 파견된 우리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의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대홍수 발생 엿새째인 현지 시간 31일, 우리 신속 대응팀이 피해 현장에서 수색에 나섰지만 한국인 실종자 9명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신속 대응팀 가운데 육로 수색팀 9명은 31일 아침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 오후에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30km 떨어진 둔체에 도착했습니다. 네팔 군 당국과 협조하며 수색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네팔군의 협조로 기존보다 수색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헬기 수색을 진행하고 또 드론을 활용한 수색도 벌였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한편 대홍수로 한때 피해 지역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중 현장 소장을 제외한 9명은 어제 오후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1: 유엔은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의 주민 수만 명이 식수와 위생, 영양과 아동 보호를 포함한 긴급 구호를 필요로 하지만 도로 파손으로 인해 구호 활동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적 지원 기관들은 현장 파트너 간의 계획 수립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누아콧에 통합 조정 허브를 설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라일라 피터스 야히야 유엔 상주조정관은 정부 주도의 대응 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네팔 대홍수 참사는 이른바 기후 불평등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17년 전 네팔은 녹아내리는 히말라야의 위기를 알리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는데 결국 기후 재난은 피하진 못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가져온 돌. 2009년 네팔 총리가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던 겁니다. 녹아내리는 히말라야의 위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3: Global warming has led to unprecedented melting of snow in the Himalayas. The threat of glacial lake outbursts has increased.
2: 네팔 청년 20만여 명이 서명한 기후 불평등 반대 청원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러 네팔은 빙하와 암석 붕괴로 발생한 거대한 홍수에 휩쓸리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온난화로 빙하와 영구 동토가 녹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에 책임이 큰 나라와 피해를 보는 나라는 엇갈립니다. 이른바 기후 불평등입니다. 1851년 이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미국은 전 세계의 17.7%, 중국은 13%를 차지하지만 네팔은 0.14%에 불과합니다. 반면 피해는 기반 시설이 취약한 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국가협의체 IPCC는 홍수와 가뭄, 폭풍으로 인한 사망률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보다 15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4: 조기에 사람들을 피신시키는 그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고 하죠. 조기 경보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다. 이런 것이 결국에 이제 기후 변화가 얘기라는 기후 불평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국제사회도 대응에 나섰지만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비해 그 속도는 빠르다 할수 없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지금 미국 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조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6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중동에 미군 병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대해서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전 현직 6회 공군 참모총장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 사령관들은 이란에서 대규모 작전을 더 이상 장기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본토와 다른 지역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피트 헤게세스 국방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소강 상태인 이란 전쟁에 투입된 5만 명 이상 병력의 일부는 9월까지 그리고 다른 일부는 2027년 즉 내년까지 현지에 잔류하라라는 지시가 국방부 내부에서 있었는데 군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를 표명한 건 아닙니다. 자, 유럽 사령관과 남부 사령관은 대이란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 사령부에 함정과 감시용 항공기를 대거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본토 방어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크게 저하돼 있다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세미얼 퍼파로 이 태평양 사령관은 항공모함 전단과 해군 구축함 등을 계속 중동 지역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입장을 국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 뉴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줄 뉴스처럼 보입니다만은 절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 건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 내부에서 이같이 상부의 지시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군 내부의 동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 지역 사령관들은 이란 주변의 병력 주둔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비동의, 즉 non-concur 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주둔 연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명령은 이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대니까 상부의 주둔 명령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명령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미군 내부에서 이 같은 non-concur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자, 미국 군사체계에서 non-concur란 뭘 의미하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oncur라는 단어는 다 아시다시피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non-concur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군 내에서 이 용어는 정책에 항명하거나 뭐 거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 통수권자와 장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일단 집행은 하겠습니다만은 현장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군사와 행정적인 절차상에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음을 알리는 합법적인 표명 방식입니다. 역사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non-concur가 왜 더욱 이례적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한 명의 장성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최고 지휘관들인 유럽 사령부의 사령관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남부사령관까지 모두 미국 본토와 한반도 인근을 지키는 사령관들이 일제히 non-concur를 표시했다라는 점이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게 그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non-concur 다음 단계는 뭐냐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 non-concur의 다음 단계는 더 강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하는 formal objection이 있습니다. 이 formal objection은 non-concur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반대 표명, 그것도 공식적인 반대 표명입니다. 하나 더 나가볼까요? 이 formal objection 다음 단계는 현장 지휘관들이 대통령에게 이 작전을 재고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 자칫 반란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반란까지는 아니어도 뭐 명령 불복종
상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도 현장의 지휘관들이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청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디스오베디언스까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디스오베디언스, 명령 불복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방장관이 항공모함을 중동에 계속 배치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지휘관들이 나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난컨커가 아닙니다. 디스오베디언스, 명령 불복종입니다. 지금은 또 주목해야 할 이 단계별 군 내부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1단계는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장성들이 계속 난컨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2단계는 이란 전쟁의 지속이 미국 본토를 지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군 장성들의 공식 평가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2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단계는 대통령에게 작전 변경 또는 병력의 철수 권고가 군 지휘부로부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단계는 일부 최고위 지휘관의 사임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이 계속 진행되도록 명령만 내려온다면 다음 5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여러 지휘관의 연쇄적인 사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단계는 명령 불복종이 나오기 시작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단계와 5단계 즉 고위 지휘관들의 연쇄적인 사임이 시작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신호입니다. 아니 뭐 지휘관이 그만두고 사표 내고 나가면 대통령이 다른 사람 임명하면 되지. 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게 연쇄적 사임 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명의 장성만 사임하는 것은 그저 개인의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사령관과 유럽 사령관, 더 나아가 본부의 수뇌부에서 연쇄적으로 사임자가 나온다면 이건 미군 최고위층과 백악관 사이에 전략적인 신뢰가 깨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반란 일보 직전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앞으로 사성 장군이나 제독의 연쇄적인 사임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군사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의사결정 자체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같은 좀 우려스러운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공군 소령이 연방의회에 가서 군복을 입은 채로 이번 이란전쟁은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을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제이슨 왓슨 공군 소령인데요. 그는 17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여한 전쟁 영웅인데 사복도 아니고 군복을 입고 현 정부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가 시위를 한 건 7월 말이었고요. 그는 지난주 화요일 UCMJ, 즉 미국 군 형법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현역 군인의 공개적인 정치 반대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제이슨 왓슨 소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공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군 내부의 분열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분열을 넘어 명령 불복종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군 내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 체포, 구금된 한인 여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LA 인근 가디나 지역의 70대 한인 여성이 영주권 인터뷰 도중 이민 당국에 체포돼서 두달 넘게 아이스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 71세 조창현 씨로 신원이 확인된 이 한인 여성은 범죄 전력도 없는데 지난 6월 영주권 인터뷰 도중 갑작스럽게 체포되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인 올해 72세의 김종수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유튜버 등 한인 인플루언서들에게 제보하고 있습니다. 남편 김 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결혼했으며 가디나에서 세탁소의 일감을 받아서 의류 수선업을 해왔습니다. 조창현 씨가 이민국에 구금된 것도 자신의 그 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체포되기 전 일감을 맡긴 한 여성과 미지급 수선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여성은 조 씨가 흉기로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 씨에게는 전과는 없지만 이 사건으로 생긴 체포 기록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체포로 이어졌다라는 게 남편의 설명입니다. 조 씨는 현재 샌버나디노 카운티 아들란토의 아이스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 조창현 씨는 구금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구금 첫날 밤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경비원의 지시에 즉각 따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제압당한 뒤 쓰러져 외부 병원에 8일간 입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미국에 오기 전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영어는 이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한국어와 그리고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에 능통하며 스페인어는 조금 이해하는 정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도 조 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경찰 영사는 남편 김 씨의 요청을 받은 뒤에 구금 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조 씨를 면담하고 건강 상태와 시설 내 생활 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영사관이 파악한 병원 입원 경위는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승용 경찰 영사는 구금 이후 외부 병원에 8일간 입원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라면서도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 음식 등으로 저혈압과 구토 증세가 반복돼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병원에서는 내시경 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용 영사는 총영사관 차원에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조 씨가 구금 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영사 조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조 씨는 지난 25일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경찰에 신고되고 이는 곧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 체포된 후 추방 명령까지 받게 된이 한인 여성의 케이스였습니다. 네, 유학생을 더욱 옥죄는 트럼프 행정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을 옥죄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재학 중 인턴십 기회까지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유학생 인턴십 조건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학생들이 이른바 교육과정 실무 연수 이 CPT를 통해서 학생 비자만으로도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대학과 고용 기업 간의 협약이 체결돼 있고 또 CPT가 해당 전공생 모두에게 필수인 그런 경우에만 인턴십을 할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외국 유학생 등록 허가를 아예 취소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름방학 인턴십은 유학생들이 향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스펙으로 꼽히고 있는데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로를 아예 사전에 틀어막는 셈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관용적인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을 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미국인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가로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서 기인한 조치인 것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엄중 경고에 나서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인턴십 승인이 실제로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UCLA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 검토를 하는 동안에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UC 버클리도 지난 24일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 승인 신청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며 유학생들이 이에 맞춰 관련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유학생을 겨냥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인 이 J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을 맥시멈 4년으로 제한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학생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OPT 프로그램에는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0: 로켓은 한번 쓰고 버린다.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발사 임무를 마친 로켓을 회수해 다시 우주로 보내는 기술이 우주개발 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로켓 재사용 분야는 이미 나사 우주왕복선 시대부터 기술을 축적해온 미국이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등 민간 기업을 앞세워 주도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이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최근 중국 국유 기업에 이어 민간 기업까지 일단 로켓 회수에 성공하면서 이를 재비행과 전례 운용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다음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랜드스페이스가 둥펑지구에서 주최 3호를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분리된 1단 로켓을 약 390km 떨어진 간수성 회수 지점에 수직 착륙시켰습니다. 주최 3호는 스페이스X의 팰컨 9처럼 착륙 직전 엔진을 재점화해 낙하 속도를 낮추고 착륙 다리를 펼치는 역추진 방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랜드스페이스는 이번에 회수한 로켓을 6개월 안에 재발사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중국 민간 기업이 위성 발사에 투입한 궤도급 로켓의 1단 로켓을 지상에서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5년에 설립된 랜드스페이스는 이른바 중국의 스페이스X로 주목받아온 우주기술 스타트업입니다.
1: 네, 이제 9월부터 뭐 9월이라 봐야 내일입니다. 조만간 이제 며칠 안에 대한항공 기내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퍼스트 클래스만요? 아니, 일반석, 이코노미 클래스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립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구입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곳곳의 길거리 음식 노점상과 관련된 위생 민원이 최근 3년간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가 먹던 고기를 다시 손님에게 판매했다라는 신고부터 쥐와 바퀴벌레가 음식 주변을 돌아다니고 뜨거운 햇볕 아래 육류와 소스 등을 장시간 방치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피커 유니언 지역의 노점상 밀집 현상도 이번 실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피커 유니언 지역이란 한인타운 벌몬트길을 따라서 올림픽과 남쪽에 자리한 지역으로 현재 노점상과 비공식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엘살바도르 코리도어는 현재 120곳이 넘는 노점상들이 몰려 있습니다. 또 사우스 LA 지역 호톤 블루버드 인근 한 타코 노점에서는 직원들이 손 씻을 장소가 없고 장갑도 제대로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신고자는 특히 개가 봉지에 담긴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도 업주가 그 고기를 계속 손님들에게 제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은 최근 허가가 없는 노점상이라도 LAPD가 형사 티켓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면서 단속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노점상들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0대 여성이 숨지고 보행자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8일 새벽 0시 30분에는 한인타운 팔가와 아드모 에비뉴 인근에서 머세디스 마이바흐 SUV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드모 에비뉴를 남쪽으로 달리던 마이바흐가 팔가를 서쪽으로 주행하던 도요타 캠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한 차량은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히스패닉의 여성은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마이바흐 SUV 운전자는 이 충돌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서 가로등과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 인도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잔까지 파손되면서 물이 공중으로 치솟는 등 일대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은 마이바흐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운영 양로시설에서 자신이 돌보던 한인 노인 두 명을 참혹하게 목절라 살해한 중국계 입주 간병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다이아몬드바 지역 주택에서 운영되는 이 해피 홈케어에서 당시 75세였던 한인 여성 모니카 이 씨와 당시 83세였던 박희숙 씨를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지한춘 리 씨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리에게 적용된 1급 살인 혐의 두 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다중살인에 따른 특별 가중 사유도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한춘 리는 지난 2023년 6월 24일 아침 7시 직전 보행기를 사용하던 모니카 리 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에 전기 테이프를 감아서 질식시켜 살해한 뒤 30분 뒤 두 번째 피해자인 박희숙 씨를 같은 화장실로 데려가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정강 신임 LA 총영사가 지난 28일 부임해서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갑니다. 정강 총영사는 오늘 로즈데일 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주요 단체와의 만남 등을 통해서 지역 현안과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사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정강 신임 LA 총영사는 1998년 제32회 외무고시를 통해서 외교통상부에 입부한 뒤 주 러시아 1등 서기관, 또 주 오스트리아 참사관, 주 미국 참사관, 주 터키 공사 참사관, 그리고 주 이디오피아 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 안에 이 스타링크를 이용한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를 전면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승객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장거리 비행 중에도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화상회의 또는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타링크 기반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첫 주, 즉 이번 주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도입 날짜는 최종 점검과 인증 절차 결과에 따라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한국 항공사가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이용한 기내 와이파이를 모든 승객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비스는 우선 미주와 유럽 등 주요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데 보잉 777-300과 에어버스 A350-900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은 이후 적용 기종을 계속 늘려서 내년 말까지는 모든 기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기내 와이파이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말로 예정된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무료 기내 와이파이를 시작으로 양사 서비스 표준화와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는 아시아나 항공을 비롯해서 진에어, 부산에어, 그리고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고길거야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뷰티 브랜드 어뮤즈가 다음 달부터 미국의 노스런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에 잇따라 입점합니다. 어뮤즈는 다음 달 6일 노스트롬의 89개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또 10일부터는 타겟 611개 타겟 매장에 입점합니다. 타겟은 미국 전역에 약 2,0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리테일 기업으로 식품과 라이프스타일, 패션, 그리고 뷰티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는 유통업체입니다. 어뮤즈는 이번 입점을 계기로 미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추가 유통망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달 25일 LA의 타겟 플래그십 매장에서 열리는 유튜버와 언론인 초청 행사에 참가하고 또 오는 10월 중순에 뉴욕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도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국경지대에 자리한 이 호수 온타리오호의 공식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일주일 만에 구글 지도에 이 바뀐 지명이 적용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구글 지도에서 온타리오호 위치를 찾아 확대하면 아메리카호라는 명칭이 붙은 호수가 나타납니다. 직접 온타리오호라고 검색해도, 즉 직접 레이크 온타리오라고 검색해도 자동으로 레이크 아메리카로 연결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 측은 미국 지질 조사국이 제공하는 지명을 구글 지도에 반영하는 그 관례에 따라서 호수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글에 접속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도 속의 명칭이 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구글을 이용한다면 아메리카호라고 나오고 있고, 즉 레이크 아메리카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캐나다에서 구글에 접속하면 종전처럼 레이크 온타리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 지역에서는 레이크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옆에 괄호 속에 레이크 아메리카라고 병기되어 있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입니다. 북미 지역 이 5대 호 중에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LAFC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가 7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하고 골 침묵에 빠졌습니다. 팀은 5경기 연속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토요일 DC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날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7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손흥민의 침묵 속에 LAFC는 0대0으로 비겨서 리그 5경기를 3무 2패로 마치면서 여전히 승리를 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지난 주말에 친구 집에 갔는데 월남쌈을 해주더라고요. 이 음식을 선택한 이유는 불 앞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더워서였다고 합니다. 네, 요즘 집에 있는 그냥 채소 썰어서 월남쌈을 해 먹든 아니면 비빔밥을 해 먹든 어쨌든 불에 뭔가 올려서 끓이지 않는 음식들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야채 칸에 파프리카 좀 많이 사다 놓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뭐 보기만 해도 일단은 생기를 더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여름 채소입니다. 지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수분, 비타민, 식이섬유 등을 고루고루 함유해서 여름철 영양을 챙기기도 좋습니다. 네, 비타민C의 함량은 레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색깔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초록색에 비타민C가 162mg, 100g당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C 함유량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요. 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져 있죠. 뭐 필수 영양소까지는 아니지만 항산화 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여하면서 제7의 영양소로 불리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이 역시 색깔에 따라 종류와 양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빨간색은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더 많아서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는 그런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노란색에는 우리 잘 아는 루틴, 제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특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품종이나 익은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결국 어떤 색을 골라 먹기보다 여러 색 파프리카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겠죠. 집에 사다 놓은 라이스 페이퍼가 똑 떨어졌다면 깻잎도 좋고요. 김, 뭐 쌈무도 괜찮고. 파프리카만 충분하다면 아삭한 식감과 맛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온이 한풀 꺾인 느낌이죠. 그래도 아직 뜨거운 건 노노. 그렇다면 알록달록한 색만큼이나 영양도 다채로운 파프리카 활용해서 가벼운 한끼 만들어 보세요.
1: 부당 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 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 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3-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한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의 담당 법원을 연방법원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 뉴욕 주법원의 피고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신청한 사건 이송 통지서 제출 허가를 기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청은 지난 2024년 5월에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2006년에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비밀 유지 합의를 맺는 대가로 트럼프 측이 2016년 대선 당시에 13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생긴 흔적을 법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기업 장부를 위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금액은 대니얼스에게 지급된 합의금뿐만이 아니라 은폐와 위조 과정에서 생긴 추가적인 비용 등도 포함이 돼서 도합 42만 달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4차례에 걸쳐서 장부를 위조했다라는 혐의가 주법원 1심에서 인정된 후에 만일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대통령 면책특권을 적용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지방법원은 유죄 판결과 1심 선고까지 이루어진 현 단계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은 주법원에서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즉 연방 대법원으로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케빈 워시 의장의 금리 인상 조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있었던 연설에서 물가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취임 후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물가 우려를 제기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워시 의장은 중앙은행이 향후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줄여야 한다라면서 조용한 연준을 표방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정책 판단의 기준을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제시하면서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의 요구라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것입니다. 워시 의장은 지난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 심포지엄 연설에서 자신의 기준을 이전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준은 이렇다.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서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금리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뭐, 좀 어렵게 돌려 말하죠? 네. 어렵게 말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으면, 즉,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9월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확률이 워시 의장의 연설 이전에는 35%였는데 연설 이후 58%로 뛰었습니다. 워시 의장이 시장의 예상대로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그동안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FOMC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워시 의장의 연설 내용을 보면 이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네, 그랜드 캐년 홍수 스토리입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해서 20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어제 오후 2시 30분경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브라이트 엔젤 캐년과 팬텀 렌치 일대에 돌발적인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60여 명이 헬기로 긴급 대피했으며 해당 지역의 등산로가 폐쇄되었습니다. 공원관리청은 홍수 발생 당시 해당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명 이상의 소재를 현재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원 당국은 브라이트 엔젤 크릭 일대에서 등산을 하거나 야영했던 사람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오늘도 그랜드캐년에는 뇌우와 폭우가 예보돼 있어서 추가적인 홍수와 추가적인 낙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홍수로 브라이트 엔젤 크릭을 가로지르는 보행자용 다리 대부분이 파괴되는 등 기반 시설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 그랜드 캐년은 매년 약 500만 명이 찾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입니다.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은 또 이 국립공원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이 하이킹 코스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13: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간추린 지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맞닿은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정부가 거대한 간판을 내세우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총리는 온타리오 호수 인근에 온타리오호여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라고 적힌 대형 간판을 공개했습니다. 건물 2층 높이에 달하는 이 간판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나란히 제작됐습니다. 포드 총리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호수 이름을 바꾸려 한 조치에 항의한다라며 우리는 항상 주권을 보호할 것이며 깡패에게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이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보다도 훨씬 먼저 존재했었다라며 미국의 그 짧은 역사를 에둘러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지지한 공화당 중간선거 후보의 경선 성공률을 보도한 NBC 방송의 앵커를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크리스틴 웰커, 한때 위대했던 미터 프레스 진행자에서 지금은 미터 페이크 프레스로 여겨지는 인기 없는 진행자는 트럼프의 후보 지지 성공률이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고 방금 언급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달린 그레이엄과 마이크 마제이의 승리를 보면 연방상원의 경우 100%, 하원은 98%라고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보도를 하는 NBC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때문에 브랜던 카, 이 FCC 위원장이 국가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라고 덧붙여서 결국 NBC 방송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 차원의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네팔과 중국의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와 돌발 홍수로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으며 실종자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한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788명입니다. 중국 측이 발표한 티베트 자치구 지역 사망자 16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804명입니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만 외국인 592명을 포함해서 2,502명, 중국 측 실종자 546명과 합하면 실종자는 총 3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임차한 헬기 각각 한 대씩 두 대를 띄워서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수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네팔 군 당국이 안전 문제 그리고 항공 혼잡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수색 작업이 일단 미루어졌습니다. 한편 네팔 정부는 대홍수 피해

0: 호르무즈 해협으로 기뢰가 장착된 로켓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런 준비가 관측됐다라는 게 미국의 이번 공격의 이유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파르스 통신도 어제 라라크섬 인근에서 폭발음이 크게 들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이번 미군의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공격에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공식 성명에서 라라크 섬을 겨냥한 적의 테러 행위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침략자는 응징받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미국의 이번 이란의 로켓 발사대 공격이 전면적인 공격 재개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를 위한 선별적 작전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일단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2차 본격 회담을 할수 있다라는 전직 고위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어제 PBS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일단 김정은을 그냥 만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김정은과 만나는 장면을 일단 연출한 뒤 본격적인 대화는 선거 이후에 한다는 전략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 그러고 나서 북한군의 러시아 철수 등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이 경우에 11월 초에 열리는 중간선거 이후 대략 내년 초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북한과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 결과를 곧 자체 핵무장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체 핵무장의 신호로 받아들일 나라라는 것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래클리프 미국의 CIA 국장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지난 2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측과 대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 만나 종전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래클리프 CIA 국장은 러시아 방문 시에 러시아 정보국 수장과 만나서 전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 군사적, 경제적 손실이 점점 커질 것이 우려된다라며 더 늦기 전에 종전 협상을 시작하라라고 러시아 측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중재를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 스티브 위트코프와 마사위 제라드 쿠슈너는 친러시아 성향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CIA 국장을 보낸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0: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시므로 페이먼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7: 융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0: 그렇지. 네,
1: 예전 같으면 이 80도 넘어도 덥다 덥다 소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한 달간 이 90도가 넘는 무더위를 겪고 나니까 뭐 80도 정도만 돼도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A와 오렌지 카운티 낮 기온은 85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 같은 날씨가 일단 쭉 이어지다가요. 주말이 되면서 구름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3월이는 가고 8월이가 왔는데 8월이도 가고 이제 9월이 오네요. 8월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경험 있어보셨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탱자 한미옥입니다. 저의 이름은 미옥이 미옥아.
1: 가끔 스스로요, 내가 나를 불러줘야 돼. 따뜻하게 미옥아.
0: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과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바다의 뚝딱이, 이 병코 돌고래가요, 동료마다 각자 다르게 부르는 특유의 휘파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름을 부르듯 그 휘파람 소리로 서로를 찾고 소통한다는 거죠.
1: 어? 나 불렀어?
0: 게다가 덩치는 크지만 마음은 세심한 아프리카 코끼리들도요, 고유한 저주파 웅웅거림으로 특정 동료를 부르는데 실제로 스피커로 그 코끼리의 이름에 해당하는 소리를 불러주면
1: 어? 나 불렀어?
0: 하면서 반갑게 달려온대요. 정말 신기하고 귀엽지 않나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나는 너를 하나의 특별한 존재로 기억하고 있어, 이런 마음의 표현일 겁니다.
1: 오늘 여보 거기
0: 여보 이걸 떠나서 자기야도 좋지만요, 한번 이름을 불러주세요. 따뜻하게 나의 가족, 동료, 또 소중한 반려동물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8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동안요, 차차차 창작곡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노래요. 이 곡을 꼭 한번 다시 부탁한다고 앵콜이 들어와서 부탁, 오늘 첫 곡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8분 20초의 햇살.
1: 아니 왜 8분 20초예요?
0: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반짝하고 빛나는 저 햇살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0: 순경아, 다정아, 럭키비키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주면 좋죠. 이름을 잃어버린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만 살았는데 갑자기 누구씨 하고 불러주면 좀 설레일지 않을까.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네요. 아, 8월에 진짜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의 별이 언니 타로라고 엔터테인먼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점을 이렇게 카드를 뚝뚝 뽑아보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 해서 뽑은 게요. 끝과 새 시작, 낡은 것을 정리할 때입니다 라고 오늘 마침 딱 맞는 그런 얘기를 해줘서 어휴 진짜 맞구나. 이번 주는 내일 바로 9월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찍 징검다리 휴가를 내고 4일 이상 길게 떠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름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고 싶은 마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 안 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핸들을 잡는 마음이 조금은 무거울 것 같아요. 기름값이 작년 노동절만 해도 평균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1갤론에 3달러 19센트였는데 올해 8월은 한 달 내내 4달러 선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갤론당 80센트가 넘게 오른 거예요. 꽤 많이 올랐죠. 그래도 기름값은 올랐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추억을 위해서 여름날 마지막 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해서 어디론가 떠나는 계획이 있으신지도 모르겠네요.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본격적인 도로 혼잡이 목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카풀도 하고 이러면서 어디 가고 이러는 거 저는 옛날에 많이 해봐가지고요. 장거리 가기가 이제는 조금 부담이 되고 몸도 부담이 되고 가스비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 먼 길 함께 다녀오셔도 좋죠. 근데 그랜캐년 국립공원에 기습적인 돌발 홍수가 넘쳐서요. 어떤 분이 텐트 안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비바람에 막 그 텐트 날아갈 것처럼 그리고 막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보고 4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5명 안팎의 관광객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해외 상황은 더욱 심각하죠. 네팔도 그렇고 천재지변이 여기저기서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실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뭐 조심한다고 되겠어요. 그래도 네팔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뭔가 이 그 경고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떤 학부모가 우리 데리러 갈게요. 그러니까 미리 그 속도가 있으니까 미리 몇 분 전에는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단을 내려서 아이들에게 모든 책가방과 모든 것은 놓고 그냥 뛰어라 해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이들 모두를 구해냈다라는 얘기가 뒤늦게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위를 와치해야 되는 거예요. What's going on? 넋놓고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닌 뭐지 하고 제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알아채는 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다가요. 어머나 세상에 한 3개월 조금 넘은 그런 고양이 브라운 칼라인데 그 세라노 유가 골목 건널목에서 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세상에 차에 치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불쌍해. 한 번은 저쪽 유가를 따라서 행콕박 지역을 가는데 갈 때 봤어요. 어머 이러고 가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 고양이를 이렇게 하얀 저기로 이렇게 잘 치워주는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누구도 잘 나서지 않는 일을 저렇게 봉사하면서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지구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 언제 이렇게 나들이 나갔다가 그냥 치인 고양이처럼 월요일부터 이런 얘기 너무 좀 그러네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알록달록한 페트병 그리고 부서진 플라스틱 장난감을 보면 아우 저 쓰레기 또 언제 치우나 싶으시죠. 멕시코의 까를로스라는 기발한 청년이요. 이 쓰레기를 보면서 어머 저 플라스틱 그냥 다 구워다가 우리 동네 집 몇 채는 짓겠네 이래서 눈이 반짝였답니다. 진짜로 이 플라스틱을 섭씨 350도로 푹푹 구워내는 오븐에 노릇노릇 구워내더니 가로 8피트 세로 4피트짜리 아주 단단하고 짱짱한 벽돌 패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한 4,400파운드 정도 모으면 단 일주일 만에 방 두어 개의 거실까지 갖춘 440스퀘어피트 근사한 새 집이 뚝딱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끄떡 없을 만큼 튼튼한 데다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단돈 280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금자리를 선물하고 있다네요. 그냥 버려지는 고물덩어리가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또 우리 환경을 바꿔주는 아주 그런 귀한 둥지가 됐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버려지는 시간 짜투리 시간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지난 8월 달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새 시작을 앞둔 오늘 8월의 끝의 날입니다. 낡은 것을 정리할 때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시작을 오늘부터 혹은 내일 9월 첫날부터 함께 해보시죠.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주말에 침대에서 탱자탱자 빈둥빈둥 하면서 탱자님들 그리워하면서 보냈어요 하셨어요. 우리 비키님 빈둥빈둥 이런 표현보다 탱자탱자라니까 왠지 느낌이 더 편하네요 하시면서 탱자라는 말에 반했다고 그러셨어요. 아, 탱자 가라사대. 여러분 한 분 한 분 탱자님이십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믿을 수 있는 한인 최고 의료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인데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또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활발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리퍼럴을 당일 처리드려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 암 검진과 정기 건강 검진은 물론 한방 치료, 물리 치료, 치과, 보청기, 안경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완벽한 원스톱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 888-847-3098-888-847-309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메디케어 가입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연례 가입 기간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연례 가입 기간 전에 꼭 알아야 할 메디케어 HMO 다섯 가지를 오늘 쉽게 풀어주실 전문가 무지개보험의 노현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너무 바쁘셔서 여름휴가도 못 가시고 올해는 아예 안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9: 그래서 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AP 기간이 오기 때문에 요거를 또 잘 마치고 내년에 한 봄쯤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야, 근데 일하시는 게 굉장히 재밌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9: 이거 제 이제 그 일단은 제 적성하고 잘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노인 그 저기 시니어 선생님들 이렇게 잘 도와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0: 시니어 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은 느낌이 쫙 옵니다.
9: 아유, 감사합니다.
0: 바로 무지개 보험입니다. 무지개 보험의 노현수 선생님, 무지개 보험의 전화번호 좀 하나 주세요.
9: 전화번호는 213-210-1616 입니다.
0: 1616.
9: 예, 예.
0: 213-210-1616.
9: 예, 예.
0: 오피스가 3130 윌쇼 블루바드에 있네요.
9: 예, 맞습니다.
0: 408호.
9: 4층에 400호요.
0: 4층에 400호.
9: 예, 예, 예.
0: 아, 무지개 봄.
9: 네, 네.
0: 갑자기 무지개떡이 먹고 싶으면서 어르신 시니어분들이 떡 갖고 많이 찾아오시겠어요. 이거 좀 봐줘 이러시면서. 그죠?
9: 그럴 수 있어요. 예, 또 그분들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뭐 도움을 받고 고맙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갖고 오세요. 감사하게도.
0: 그래서 휴가도 반납하시고 열심히 그냥 일하시면서 일에 재미를 붙이셨는데 오늘 그 HMO 다섯 가지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HMO 이러면 나의 네. 주치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9: 그렇죠. 주치의를 이제 정하셔야 되고 네. 그 주치의 검사에 따라서 네. 내가 이제 무슨 병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잖아요.
0: 네. 네,
9: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주치의가 먼저 진단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병의 이상이 병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네. 거기에 맞는 이런 주치의들 스페셜리스트를 전문의를 네.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리퍼럴 네.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 예.
0: 주치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9: 맞습니다.
0: 네, 저 아는 예, 분이 예.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9: 그러세요?
0: 근데 예. 그분이 사다리에서 뭐 떨어지고 뭐 이러고서 병원에 있었는데도 그리고 뒤늦게 외국 닥터가 갑자기 쓰러져서 갔더니 너 알지? 너 폐암 사기인 거. 그 몰랐어요. 근데 주치의가 예, 그 예. 검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누군가 검사하는 사람이 정상 이랬는데 주치의가 그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걸 관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9: 네네네.
0: 사기 때 그걸 뒤늦게 한 거예요. 이미 폐를 뭐 반이 다 덮었지. 그래서 어제 운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치의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세컨 오피니언, 더드 오피니언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보시면서 굉장히 그런 사례라든가 굉장히 또 유능한 주치의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9: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분들도 네. 주치의 중요성 굉장히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0: 네.
9: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전문의한테 보내잖아요.
0: 네.
9: 그 전문의한테 보내는 기록들이 또 이제 그 주치의한테도 올라와요.
0: 네.
9: 그럼 미리 이제 그 프리벤티브 케어라고 하는데
0: 네.
9: 예방 차원에서 이분이 무슨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시죠.
0: 네.
9: 그 주치의 되시는 분이 그걸 정확하게 그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0: 네.
9: 미리. 예, 예.
0: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듣고 또 무지개 보험에 우리 노현수 선생님은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2160-1616, 210-1616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어느덧 매년 찾아오는 AP 시즌 연례 가입 기간이잖아요. 이게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9: 네네 맞습니다. 네. 예.
0: 요 시기 이전에는 이제 우편함의 광고지도 수두룩하게 쌓이고 주변에서 어느 보험이 좋다더라 이 말이 많아서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9: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잡한 용어도 많고
0: 네.
9: 혜택도 보험사마다 달라서
0: 네.
9: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도대체 나한테는 어떤 보험이 좋은 건가
0: 네.
9: 하고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용어는 싹 빼고
0: 네.
9: AP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다섯 가지만
0: 네.
9: 아주 쉽고
0: 네.
9: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0: 핵심 다섯 가지?
9: 네네.
0: 이것만 기억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9: 그렇습니다. 예.
0: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조건 뭘까요?
9: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내 주치의 선생님의 선택이거든요.
0: 네.
9: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거는 내가 오래전부터 내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챙겨주던 주치의 선생님이 새로 바꾸려는 플랜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0: 네.
9: 예, 아무리 부가 혜택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보험이라도 막상 가입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의사 선생님을 못 만난다면
0: 네.
9: 아무 의미가 없겠죠.
0: 그쵸.
9: 내년에도 기존 주치 선생님께서 계속 진료를 맡으실 수 있는지
0: 네.
9: 꼭 먼저 짚어보셔야 합니다.
0: 예, 맞습니다.
9: 예.
0: 나를 제일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9: 네.
0: 주치의 그렇죠. 선생님, 내
9: 네,
0: 주치의 선생님 되는가? 네.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9: 예, 두 번째는 자주 가는 전문의와 병원입니다.
0: 네.
9: 그러니까 주치뿐만 아니고
0: 네.
9: 심장, 당뇨, 관절 등으로 예를 들어서
0: 네.
9: 정기적으로 만나는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면
0: 네.
9: 그리고 평소 자주 이용하시는 병원도 해당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 네.
9: 특히 HMO 플랜은 네트워크 확인이 무엇보다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0: 네. 주치의 그리고 내가 가는 전문의 병원 네트워크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군요.
9: 그렇죠. 네.
0: 중요해요.
9: 네.
0: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 관련 내용일 것 같은데요.
9: 네네 정확히 맞습니다.
0: 네.
9: 세 번째는 매일 드시는 처방약, 처방전이 어떤 제가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0: 네.
9: 매일 복용하는 처방약이 있으시다면
0: 네.
9: 새로 바꿀 플랜에서도 그 약을 동일하게 커버해 주는지
0: 네.
9: 그리고 내가 지불해야 하는 약값, 코페라고도 하는데
0: 네.
9: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0: 네.
9: 저희 같은 우리 에이전트들한테 상담으로 오실 때 오시기 전에
0: 네.
9: 현재 드시고 계신 약 이름을 메모지에 미리 적어 오시면 상당히 훨씬
0: 네.
9: 수월하게 정확하게 그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0: 아, 약 이름을 미리 적어가는 팁
9: 네네.
0: 정말 유용합니다.
9: 예.
0: 자, 그리고 네 가지 체크 포인트는요?
9: 네 번째는 이제 그 제로 프리미엄의 진실입니다.
0: 네.
9: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즘 광고를 보면
0: 네.
9: 월 보험료 제로 달러 아니면
0: 네.
9: 제로 프리미엄 라는 문구를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0: 네.
9: 하지만 월 보험료가 제로 달러라고 해서 병원비나
0: 네.
9: 약값이 전부 무료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0: 네.
9: 의사 방문, 검사, 입원, 응급실 이용 시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월 보험료는 제로 달러라서 선뜻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페이가 좀 많고
9: 네네네.
0: 오히려
9: 네네.
0: 공짜네 하고 가입했다가
9: 네네.
0: 나중에 그냥 지출이 클 수도 있겠네요.
9: 그렇죠. 그렇죠.
0: 네.
9: 그거를 잘 분간해가지고
0: 네.
9: 잘 그 따져봐야 될 거예요. 아마.
0: 네. 네. 종합적으로 네. 계산을 잘 해보시는 게
9: 네네.
0: 아주 중요합니다.
9: 네.
0: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뭘까요?
9: 예, 다섯 번째로는 이제 추가 혜택, 엑스트라
0: 네.
9: 베네핏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0: 네.
9: 추가 혜택이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치과 안경 보청기,
0: 네.
9: 한방 치료 아니면 OTC 이게 이제 비처방약 지원인데
0: 네.
9: 이런 부분에 부가 혜택을 꼼꼼히 챙겨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9: 하지만 혜택 수십 가지가 적혀 있다고 해서
0: 네.
9: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0: 네.
9: 핵심은 이 많은 혜택 중에 내가 실제로 사용한 혜택이 얼마나 되는가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0: 네.
9: 나에게 필요 없는 혜택이 100가지가 있는 것보다 내가 꼭 쓰는 혜택 두세 가지가 알차게 들어있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9: 네네.
0: 네. 치과안과 보청기, 한방치료, OTC 같은 그런
9: 네.
0: 혜택들 중에
9: 네.
0: 그래도 나한테 꼭 필요한 두세 가지 알차게 들어있는 것도 좋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이 머리 쏙쏙 들어옵니다. 자, 이제 연례 가입 기간을 앞두고 보험을 이렇게 종종 바꾸시는 게 좋나요? 어떻습니까?
9: 그거는 꼭 이 보험 회사의 보험이 좋다고 혜택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0: 네.
9: 사실 나에게 어느 정도 그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거기
0: 네.
9: 들어있는가를
0: 네.
9: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9: 무조건 옮기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0: 네.
9: 일단은 내가 그 있는 그 보험 혜택이
0: 네.
9: 필요로 한 혜택이
0: 잘 맞는가
9: 있는지 없는지
0: 네.
9: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0: 네.
9: 이걸 잘 보시고 비교를
0: 네.
9: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되 만약에 현재 있는 보험이 그래도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0: 네.
9: 제일 좋다고 하면은
0: 네.
9: 거기에 계셔도 되는 거고 굳이
0: 네.
9: 안 옮겨도 되는 거거든요.
0: 네. 네.
9: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옆에 친구분들이나
0: 네.
9: 아는 지인분들이 이거 좋다고 해서 옮기는 것보다는
0: 네.
9: 내가 좋은 그런 보험이 어떤 건지
0: 그쵸.
9: 나한테 맞는 보험이 어떤 건지를 꼭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네네.
0: 그리고 현재 내가 가입돼 있는 보험이 그 해마다 또 달라지잖아요.
9: 맞습니다.
0: 혜택들이
9: 예,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서
9: 네.
0: 무지개 보험이 우리 노현수 현수 없다 노 현수 아니다
9: 네.
0: 노현수 씨랑 상담을 하시면 이제 느낌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분이 아주 진짜
9: 네, 네.
0: 무지개 또
9: 아유, 감사합니다.
0: 차들고 들어오시던 시니어분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아주 친절하시고 따뜻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9: 네.
0: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오늘 AP 가입 기간 전에 꼭 체크해야 될 다섯 가지 핵심 한번 다시 요약해 주세요.
9: 예,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로 닥터, 그러니까는 내 주치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0: 네.
9: 두 번째로는 내 스페셜리스트,
0: 네.
9: and hospital, 그러니까 내 전문의하고
0: 네.
9: 병원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0: 네.
9: 그 다음에 드럭 그러니까 내가 먹을 약을 커버하고 비용은 얼마가 적정한 건지
0: 네.
9: 이것도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0: 네.
9: 그 다음에 커스트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내가 실제 낼 비용은 얼마인가
0: 네.
9: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0: 네.
9: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베네핏 이제 부가 혜택인데
0: 네.
9: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 추가 혜택이 무엇인가
0: 네.
9: 이것도 한번 잘 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9: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0: 네.
9: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9: 네.
0: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9: 네,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0: 네.
9: 이제 AP 시즌이 되었다고 해서
0: 네.
9: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보험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0: 네.
9: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플랜으로 의사 선생님도 잘 만나고 네. 계시고 그다음에 약도 문제없이 커버되며
0: 네.
9: 비용도 만족스러우시다면
0: 네.
9: 현재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0: 네.
9: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보험회사가 제일 좋은가가 아니라
0: 네.
9: 어느 플랜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가입니다.
0: 네.
9: 사람마다 다니는 의사도 다르고 복용하는 약도 다르고
0: 네.
9: 필요한 혜택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이번 AP에는 남들의 말만 듣지 마시고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0: 네.
9: 나의 의사, 나의 병원, 나의 약, 나의 비용 등을 기준으로 똑똑하게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남에게 좋은 보험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메디케어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 꼭 네네. 기억하겠습니다.
9: 예.
0: 정말 나에게 맞는 게 필요하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9: 그렇죠? 맞습니다. 예.
0: 아무리 잘난 사람 있으면 뭐해. 나랑 통하고 나랑 대화가 잘 돼야지.
9: 그렇죠.
0: 그렇죠.
9: 아주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하셨는데 네. 마음이 탁 와닿습니다.
0: 네네. AEP 기간 바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우리 무지개보험의 노현수 선생님의 다섯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꼭 확인하셔서 내년에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무지개보험의 우리 노현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9: 네.
0: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주실까요?
9: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라디오 서울 우리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오늘도 건강하시고
0: 네.
9: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9: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바로 무지개 보험 213-210-1616 213-210-1616 노현수 현수 없다 하면서 현수 씨 계세요 하고 전화해 보세요. 바로 윌셔 블루바드 3130 윌셔 블루바드 400호에 있습니다. 3130이면 바로 여기죠? 여기.
9: 예. 윌셔하고 샤토 코너에 있어요.
0: 샤토 코너에.
9: 5층짜리 빌딩. 예, 예,
0: 아, 네.
9: 예, 예.
0: 무지개 보험.
9: 네.
0: 우리 한인분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9: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9: 네, 네, 감사합니다.

0: 엠마뉴엘 들으셨습니다. 1974년 세계적으로 흥행한 프랑스의 에로틱 로맨스 영화 엠마뉴엘의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보니까 막 비키니를 입고 프랑스 하면 비키니인데 프랑스도 굉장히 그 이번 여름 더위 피해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8월을 보내고 이제 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도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최고 86도 그리고 내일은 83도 그 다음 84도 계속 이렇게 낮은 기온 예전에 비하면 10도나 낮네요. 그래서 어우 이제 살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오늘 마무리 잘하면서 또 다른 이제 다음 달은 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이 추석날하고 어떻게 원래 그렇죠. 8일 어떻게 보름이랑 딱 겹쳤네 이러는 그게 아니고 8월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이렇다니까요. 세상에 정신이 없어서요. 어제는 빨래를 놨는데 드라이어를 양쪽에 이렇게 했어요. 돈 다 이렇게 넣고 올라와서 하고 내려갔더니 세상에 한쪽이 축축한 거예요. 응? 스타트 버튼 안 눌렀어. 아우 돈만 날라가고 진짜.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밥하실 때도 온 가족이 야 밥 먹자 이래서 막 요리 다 해놨는데 그 쌀밥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밥통 불을 안 누르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생쌀이네. 아이고 어떡해.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정말 그렇죠. 저희 집 얘기였습니다. 버튼을 잘 눌러대요. 오늘 여러분의 신체 버튼 어디를 꼭 눌러야지 뭔가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실까. 한번 이 목 마사지도 하시고요. 저는 이상하게 오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이 위에 이렇게 이걸 경추 몇 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목 디스크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결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굿모닝 차차차에서 좋은 음악이 나올 때는 여러분 스트레칭도 같이 하시면서 또 운전하시는 분은 있잖아요. 조여주는 거 그런 좋은 운동도 하시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굿모닝 차차 함께 하시죠. 일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1: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2: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1: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2: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어머, 짤순이가. 아, 짤순이 진짜 너무 반갑다. 짤순이. 어우, 향성을 들으니까 벌써 가을이 된 듯합니다. 맨날 90도 넘다가 85도가 되니까 살 것 같아요. 아이비님. 8월 마지막 날 월요일 기분 좋게 탱자씨 에너지 받아 탱자 가족 모두 파이팅 하시면서 좋은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8월 어떠셨습니까? 다들 더워서 너무 고생하셨죠. 아, 입맛도 없는데 이런데 먹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도 내가 치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항상 감사를 해야 행복하고요. 또 그래야 좋은 에너지로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남과 비교하면서 난 왜 이러지? 막 이러면 우울하고 이게 찌그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8월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감사할 것들을 다시 뽑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탱자 뮤직 극장은요, 앞으로 탱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상의 분들의 그런 극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인타운에서 오래 사셨던 한타언니, 한타언니 스페셜로 이번 주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타 어떤 언니는 어떤 언니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고요. 지금은 LA의 한인타운 한타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저를 그냥 한타 언니, 한타 언니 부르는디. 아무튼 이번 한타 언니 스페셜 여러분 반갑거문요. 아, 근데 지난 주말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모처럼 동생이 전화와서 클럽 간다길래 곧이요 하고 따라 나섰다가 세상에 다운타운에 익스체인지란 데인데 나는 이거 한타 익스프레스인 줄 알고 하마터면 엉뚱한 데 가서 기다릴 뻔했지 뭐예요. 아우 진짜 덩신 쪽발을 차려야지. 파킹비만 30불을 내고 겨우 들어가서 응? 신나게 춤추고 놀았는데 세상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 그 외국 그 응? 우리 한국 남자 성님 그냥 얼굴도 응? 아, 참 저보다 위인 것 같은 한국 아저씨가 혼자 거기서 놀고 계시는 거 보고 진짜 야 대단하시다. 저런 분은 진짜 젊게 건강하게 사시겠다. 나도 자주 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더니까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찌나 친절하고 다정한지 모르는 사람끼리도 몸짓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묘하게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 입장할 때부터 왜 그 티켓 체크하고 그 뭐 소지품 검사하고 뭐 이러는 분이 있는데 어찌나들 다들 친절한지 저는 그 열쇠꾸러미에 그 몸 호신용으로 가스 그거 품어넣는 거 그 매운 페퍼 스프레이를 갖고 다니는데 그게 걸렸어요. 근데 어찌나 친절하게 동월이 내가 킵하고 있다가 나갈 때 전해줄게 하면서 세상에 나갈 때도 그걸 기억해주고 그렇게 하길래
14: 아니 웬일이지? 참 이렇게 친절하다. 다른 그런 클럽 가면 좀 응? 좀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안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입장하니까 이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진 거지. 그래가지고 아유 분위기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동양 여자가 응? DJ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여자는 아니고 중국분이라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그 DJ를 이렇게 해주는데 야 나도 이 한타 익스프레스 DJ 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놀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이 클럽에서 다들 땀나게 운동하니까 물이 최고야 물. 아, 물값이 좀 비싸더만요. 이제는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싼 세상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뭐 기름 없으면 걸어다니면 되지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오늘 이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응?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봐야 되겠슈. 그리고 저기 탱자가 그러는데 그 미혹 탱자가 그러는데 라디오 서울에 별이 언니 타로 카드 이런 게 생겼다고 해서 한번 들어봐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탑 카드가 나와서 이게 데스 카드 갑자기 무너지는 카드가 나와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데 알고 보니 낡고 틀어진 걸 부숴야만 더 짱짱한 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붕괴와 각성의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온 심판 카드 과거를 정리하고 일어서라는 부름이고 응? 그 다음에 뒤집어진 소드 A 카드는 나를 옥죄던 생각에 눈 가리개를 풀고 걸어나가라 이런 해방의 카드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컵10 이 카드는 뭔지 알아요? 무지개 아래서 온 가족이 손잡고 웃는 감정과 관계의 완성 즉 우리가 함께함에 감사라 이런 축복의 카드랍니다. 아유 그냥 응? 드라이어에 한쪽에 스타트 버튼을 안 눌러서 한쪽은 말라있고 한쪽은 젖어있고 우리 삶이 그렇게 한쪽이 젖어있을지 몰라도요 내 삶의 무지개는 이미 떠오르고 있었던 거지요. 낡은 낙심과 슬픔은 여러분 오늘 싹 정리하시고 젖은 빨래 털듯 털어버리시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 9월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해방의 달 단단하게 각성하고 지나간 과거

0: 다시 피어나는 9월을 맞을 준비하셨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후니탱자와 오늘 순매나무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 곧 찾아봬요.
1: 얼핏들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8: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8: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

0: 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7: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입니다.
8: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야, 뒤에 꺾이는 월요일날 더 심하네, 더 심해. 야.
1: 아니 8월 마지막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여러분께 네. 그렇게 가끔 꺾어드려야지.
0: 가끔 꺾지가 않잖아요.
1: 그래요?
0: 야, 꺾기 달이 꺾기도. 오, 씨.
1: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네, 네 사랑해요. 네.
0: 원래부터 네. 멋있는 남자, 원래 올해를 만나는 원래부터 멋진 남자 훈이 하루입니다.
1: 훈이 씨 오늘 네? 어우 의상이
0: 좀 약간 사무라이 깡패였지 않아요?
1: 뭔가가
0: 어디서 일수 받으러 다니는
1: 거. 오, 멋있어. 아니야 그렇게 안 봤어. 굉장히 이렇게 뭐, 가을 냄새가 나는.
0: 누구는 땅 파서 강사냐잉. 돈을 빌렸으면
1: 주말 잘 보냈어요?
0: 어우.
1: 뭐 하셨어요?
0: 별거 안 해. 너무 네.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1: 아 그랬어요.
0: 아니 마당에 물 들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 그니까 습기가.
0: 와, 근데 진짜 이번 너무 더워갖고 못하겠더라고요.
1: 앉아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땀이 와가지고 이렇게 팔이 젖는 거 처음 봤어.
0: 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1: 네.
0: 오호.
1: 이상했어요.
0: 그러니까. 네. 그거는 샤워를 네. 하라는 하늘의 뜻인 네.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하루 두세 번 샤워했어요. 네.
1: 네. 진짜.
0: 몸 하면 땀 나니까 또 다시 씻고 씻고.
1: 근데, 근데 완전히 땀으로 샤워를 했어요.
0: 아 근데 좀.
1: 왜 그랬을까요?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네. 연달아.
0: 네. 뭐 하셨어요?
1: 클럽에 갔어.
0: 클럽에 밤에요?
1: 네. 네.
0: 와 아니, 대단하시다.
1: 한참 오랜만에 네. 한참 그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인데
0: 네.
1: 누나 나 혼자 간대요 클럽을. 아. 집은 플루톤인데.
0: 어허.
1: 그래? 그래가지고 익스 뭐라 그래서 나는 익스프레스인 줄 알고 어린 내가 그런 데를 다니나?
0: 익스큐즈미야 그럼?
1: 그래서 네. 9시 반에 만나기로 했던 거야. 근데 네. 내가 전화하기 잘했지.
0: 야 근데 진짜
1: 아니 한인타운의 익스프레스가 아니고 네. 다운타운에 있는 익스체인지였던 거예요. 엉뚱한 데 갈 뻔했어.
0: 아니 근데 되게 대단하신 게 네. 주말 9시 반에 만났다고요?
1: 네.
0: 보통 이제 9시 반에 저희 잘 시간이거든요. 이제 이제 문 열는데
1: 9시 반에 문 열면 이제 본격적인 거는 10시부터 그래서 이 동생이 또 싱글이어서 네. 옆에 있는 또 싱글 동생 둘을 매치메이킹을 내가 해줬어요.
0: 그러니까
1: 나는 이제
0: 그러니까 몇 명이 계신 거예요?
1: 셋이
0: 세 분이? 아 여성분 둘 남성분 하나?
1: 아니요 남성분 하나 여성분 하나 둘이 맺어주고 나는 중매쟁이로 나갔다가 같이 클럽 간 거지.
0: 뭐야?
1: 난 현지 조달.
0: 아 그렇죠. 원래 이런 말이 있죠. 뷔페 갈 때는 도시락 싸가지 마라. 뷔페 가실 때 도시락 싸가면 안 됩니다.
1: 근데 네. 이제 막 춤을 추는데, 진짜 운동 잘했어요.
0: 무슨 노래가 나오던가요?
1: 그 EDM 아니고 하우스 뮤직이죠.
0: 하우스 뮤직.
1: 근데 그 제 아는 동생이 그 DJ를 너무 네. 좋아해서 간 거예요. 중국. 맨 처음에 한국 여자인 줄 알았대요. DJ가.
0: 아, 또 이쁜 분이에요 혹시? 막 춤추면서 하시는 분?
1: 막 이렇게. 근데 얌전하게 하더라고. 막 아, 이렇게 안 그래요? 하고. 매력적이야.
0: 그럼 별로야.
1: 네. 근데 놀라운 네. 거는요. 거기에 지나가면서 제 그 아는 그 동생이
0: 네.
1: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0: 누구한테요?
1: 어떤 한국 아저씨한테.
0: 네.
1: 연세가 나보다도 많으신 분이 혼자 오신 거야. 아, 그런 멋쟁이들이 계시더라고요.
0: 자, 그게 이제 보기 나름인데 멋쟁이. 네. 지금 우리 영초이님께서도 입장 불가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1: 아니에요.
0: 요거 약간
1: 아니야. 아, 그 진짜 거기가 좋은
0: 수질
1: 게
0: 검사 안 하시나요? 네.
1: 들어갈 때도요. 사람들이 네. 너무 친절해. 검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0: 아, 그리고 친절하죠, 검사하시는
1: 거기에 분이. 그 백발에 네. 백인 어르신도 세 분이나 오셔가지고 노셨어.
0: 외국분이요?
1: 응응. 그 상관없더라고 이런 거.
0: 아 상관은 없죠. 상관은 당연히 없는데.
1: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는
0: 거기 어떤 스타일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음악에 하면서 이렇게 부스에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1: 아니에요. 그럼. 그 무대에 네. DJ가 올라가서 무대에서 막 이러면 네. 밑에서 그
0: 스테이지에서
1: 스테이지를 보고 이렇게 춤추는 거야.
0: 스테이지구나.
1: 근데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 특히 라틴어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0: 네.
1: 굉장히 다 오픈 마인드로 너무너무
0: 아니
1: 친절했어.
0: 뭘 하면 오픈 마인드야?
1: 아니 춤출 때
0: 본인한테 대쉬했나 보죠?
1: 아니죠. 같은 여자 남자 그런 걸 떠나서 커플이 와도 네. 춤추다가 막 이러면 같이 추고
0: 그게 무슨 오픈 마인드야. 깽판이지. 커플 건드리 만들 깽판 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오픈 마인드예요. 불문율을 모르시네.
1: 아니
0: 절대로 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네. 상대가 이미 남녀가 같이 있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게 불문율입니다.
1: 아니 남녀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오는
0: 아 그거는
1: 거.
0: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끼리 있는데
1: 여자랑 같이 조달했어요.
0: 잘하셨어요.
1: 38한국분이야.
0: 아, 또 한국 분이에요?
1: 한국말을 잘 못해.
0: 아이고야. 이런 거 방송 나와도 돼요?
1: 어때요? 나는 그래가지고 네. 물 마신다는데 내가 막 네. 가서
0: 딴 거 좋구나.
1: 동생이잖아.
0: 물
1: 아니죠.
0: 술 먹였구나.
1: 아니죠. 물을 내가 사줬어. 그랬더니 너무 감동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0: 뭐요?
1: 누나 그랬어.
0: 아니, 누나랑 다는 알 거 아니에요?
1: 알죠. 알죠. 그러니까 누나니까 물 사준다. 그러니까 동생같이 이뻐하는 마음으로 사준 거죠.
0: 자, 그렇죠. 원래 누나들은 근데 약간의 경제력을 어필을 하는
1: 그
0: 경우가 있죠.
1: 그 친구가 목소리가 네. 너무 좋고 춤을 잘 춰서 물어봤더니 네. 옛날 그 FM 이런 데서도 웨더 이런 거 리포트하고 그랬대요.
0: 춤 잘 추는 거랑 웨더 리포트.
1: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가 좋고 그리고 돈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으면 자기는 그 안무가 춤. 안무가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0: 아, 그 정도 춤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딱 맞네요.
1: 뭐가 맞아요?
0: 그래? 우리 약간 그런 자유로운 아니, 영혼 오픈마인드. 아, 어쩌지 아까 그냥 제가 인사하는데 네. 뭔가 기분이 막 밝으시더라고.
1: 아니에요 진짜. 아. 난 동생으로 생각하지.
0: 아, 원래 다 동생으로 시작하고 언니 오빠 동생 시작하고 태어날 때부터 연인이 어딨나.
1: 아, 웃기고 있어. 어? 아유, 아유, 10살이 참나. 아니 10, 아니야
0: 아니 2살 차이네요.
1: 38
0: 2살 2살 오빠네.
1: 왜 그러세요.
0: 그 정도야 뭐.
1: 우리 역시
0: 38이면 뭐 그 친구는 뭐 뭐 좀 아나. 아이고야 뭐
1: 38세. 네.
0: 발음 잘하세요. 네. 근데 괜찮네요.
1: 네. 뭐가 괜찮아요? 네?
0: 나이 딱
1: 좋네. 빨리 넘어가요. 오늘 주제가
0: 광땡
1: 뭐야?
0: 광땡 아니요.
1: 38 광땡이다.
0: 광땡이잖아. 야. 아니 지난번에 그 보실 때 뭐 엄청난 저게 온다고 했잖아요.
1: 아, 그래서
0: 큰 행운이.
1: 아, 그랬나? 그래서 내 네임카드를 줬더니 문자가 왔어. 계속 오네.
0: 그저 스팸 아니야 스팸?
1: 그래가지고 제가 예스 하고 땡큐 이러니까 딱 스톱이 됐어.
0: 뭐로 왔길래 예스하고 땡큐지?
1: 아무튼.
0: 좋아요. 궁금합니다. 네. 자, 뭐야 오늘 뭐 해야 돼? 오늘 순매남입니다.
1: 클럽 얘기하다가. 네.
0: 자, 오늘 여러분 월요일날은요 요새 여름이 이제 거의 다 가긴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요새 다이어트는 늘 죽기 전까지 하는 거라고 늘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1: 네.
0: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드실 땐 좀 드셔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뭐냐?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내 몸에 덜 미안하는 그런 음식 탑10.
1: 좋아 좋아.
0: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참 많이 필요해요. 저도 저를 위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1: 네.
0: 자, 10위부터 갈게요. 오이야.
1: 오이?
0: 오이야. 오이.
1: 오이.
0: 오이. 오이. 오이는요. 거의 뭐 채소계의 물입니다.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약간 산에 올라갈 때도 오이 챙겨 갖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거기다 이제 막걸리 드시면 문제인데 오이 정도만 딱 들으시면 몸은 물이다 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밤에 입이 네. 심심하거나 출출하실 때 오이를 생오이를 네. 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쌈장 찍어 먹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생오이. 오이에 또 막걸리 드시지 마세요. 그냥 오이입니다. 자, 9위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가 귀엽잖아. 조그맣고 귀엽잖아요.
1: 먹기 편하죠.
0: 근데 간식처럼 먹기 좋은데 이게
1: 벗길 필요도 없고
0: 그냥 껍질 안 벗겨 그냥 바로 먹어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1: 벗기지 말고 그냥 드세요.
0: 아, 좀 음식 얘기할 때 좀
1: 아니 음식 얘기 방울토마토.
0: 방울토마토도 사실은 그래요. 그 뭐지? 올리브오일에 살짝 이렇게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더 건강에 좋긴 한데
1: 제가 너무 잘해 먹는 게 간단한 거.
0: 뭐요?
1: 방울토마토에다가요. 네. 그 모짜렐라 치즈 넣어가지고 올리브오일 조금 뿌려서 그냥 마이크로오븐에 돌려요.
0: 그럼 어떻게 터지지 않아요?
1: 2분 정도.
0: 그럼 빵 터지지
1: 않아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0: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 살찌고요.
1: 조금 덮어서.
0: 근데 그럼 살찌고.
1: 살찌지.
0: 그냥 방울토마토만.
1: 너무 맛있어.
0: 지금 익스체인지 우리 럭키비키님 찾아보셨나봐. 네. 9월 4일날이 K-POP 나이트래요.
1: 그럼 왜 우리 구사
0: 번개를
1: 우리 모일까 거기서?
0: 번개를 익스체인지에서 하자고 그러시는데.
1: 가자.
0: 자, 9월 4일이면 레이벌데이 아니에요?
1: 그러네.
0: 레이벌데이 아니야? 그죠?
1: 그러네요.
0: 네.
1: 아니 9월 4일이 얼마 안 며칠 안 남았네.
0: 내일이 9월 1일이구나.
1: 한 달 남았다는 거죠?
0: 내일 화, 수, 목. 아, 금요일이네.
1: 금요일날?
0: 금요일. 이번 금요일이네요. 자, 럭키비님 포함해서 우리 미옥님이랑 해서 시간 되신 분은 LA 저기 다운타운의 익스체인지 9월 4일 K-POP 나이.
1: 우리 한타 경제 살리기 우리 익스프레스로 가요.
0: 그렇죠.
1: 제가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면 금요일 날 익스체인지 갔다가 토요일 날 또 익스프레스로 갔어요. 연일 이틀을 떠가지고
0: 익스 가셨구나.
1: 거기 갔는데
0: 일요일 날 excuse me.
1: 우연히 그렇게 됐어.
0: 뭘
1: 우연히? 거기 갔는데 네. 어떤 언니 셋이서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얼굴도 너무 이쁘고
0: 무대에서요?
1: 아니 거기 스테이지요.
0: 그러니까 스테이지 무대.
1: 그 전화번호 땄잖아요 제가.
0: 왜요?
1: 다중에 같이 놀라고. 아니 제가 노래했는데 제 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듣게 했다고 그랬는데.
0: 아 정말요?
1: 언니.
0: 근데 어떻게
1: 제가 동생들이죠.
0: 미역수보다 동생이시죠?
1: 동생들.
0: 그럼 어떻게 저랑 비슷한
1: 잘 키워드리려고.
0: 그런가? 아니 뭐 저도 잘 키워드릴 수
1: 있어요. 근데 안타까웠어. 네. 좀
0: 왜,
1: 젊은 남성들이 와서 같이 놀았어 이제.
0: 전화하시지 저한테.
1: 아이.
0: 왜요?
1: 혼날라 그 지금
0: 문자를 하시지 그때. 어?
1: 듣고 있다 그녀가.
0: 아니야. 네. 오늘 못 들을 거야. 아니 근데 네. 떠나서 그럴 때 문자 주세요.
1: 진짜요?
0: 아 평소 이상한 걸로 문자하지 마시고.
1: 그럼 자기가 오지 말고 동생들을 보내요.
0: 야 이런. 아니 아니 지금 대놓고 욕하신 거야? 너 오지 말고 동생. 그러면 제가 연락드리면은 네. 우리 네. 미옥 씨 나오지 말고 미옥 씨 동생분 부르실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1: 그건 그러네.
0: 그러니까 자 넘어갈게요. 네. 일단 그 얘기 나중에 광고 나올 때 하고. 네, 네. 자 8위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살이 안 찌는 음식 8위 양배추.
1: 양배추 저 제일 좋아해요.
0: 양배추는요 위에도 좋잖아요.
1: 그쵸.
0: 위에 안 좋으신 분도 양배추 참 좋은데 포만감이 좋아요.
1: 상하지도 않아. 냉장고에 넣는 거.
0: 그래요?
1: 네. 일단 한 달도 가요.
0: 일단 배가 포만감을 굉장히 주는 음식이기 네. 때문에 드시면 좋고요. 네. 고기랑 드실 때 함께 드시면 고기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서 또 좋습니다.
1: 네.
0: 다만 양배추에 텁텁한데 그리고 마요네즈 같은 걸 뿌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마요네즈 케첩 뿌리면 안 됩니다. 네, 그냥
1: 올리브오일 살짝 뿌리고 식초 넣고
0: 그냥 소금만
1: 그냥
0: 살짝
1: 먹어요. 너무 맛있어.
0: 그냥 드셔도 이거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찜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밤에 싸 먹어도 좋고.
1: 네.
0: 자, 7위 토포
1: 두부는
0: 뭐 여러분 단백질에 너무 좋고
1: 네.
0: 몸매 관리에 좋고
1: 네.
0: 배도 은근히 부드럽해집니다. 구워도 되고 튀겨도 되고 찌개에 넣어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쪄도 되고.
1: 네.
0: 하지만 이거를 이제 볶은 김치라든가 삼겹살이랑 만나면 다 먹습니다. 두부만 드세요. 자, 6위 삶은 계란. 영어로 life is an egg. 삶은 계란이죠. life is an egg.
1: 네.
0: 삶은 계란. 배고플 때 하나 드시면 딱 몸이 진정이
1: 좋아요,
0: 됩니다.
1: 좋아요.
0: 그런데 계란을 먹고 입맛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이라서 삶은 계란 하나 먹었는데 갑자기 빵을 하나 토스트를 먹고 라면 먹고 막 이러면
1: 네.
0: 또 문제가 되니까 삶은 계란 그것도 한두 개만.
1: 네.
0: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는 계란 삶을 때 그 보통 한 판이 12개잖아요. 계란이.
1: 네.
0: 한 6개를 저는 한꺼번에
1: 그쵸?
0: 해가지고 그거를 익어가는 그 강도별로 서서 6개를 다 먹어요. 완전 반숙부터 해서 마지막 6개째 피날레는 완숙으로 6개 순자리에 서서 촥.
1: 우리는 6개면 며칠을 먹는데 서 있는 한 자리에서 먹는
0: 저는 그게 남들 다 이렇게 먹는 줄 알았거든요.
1: 아니 하긴 그러시겠어요.
0: 아니,
1: 스케일이 다르잖아.
0: 한참 운동할 때 그렇게 먹었는데 사람들이 저 당연히 남들이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6개를 어떻게 먹냐는 거야.
1: 근데 이게 점점 익어가죠 금방.
0: 그러니까는
1: 반숙
0: 이게 12분 11분 12분부터 하나씩 까먹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한 16분 되면 완전히 완숙이죠.
1: 완숙이야.
0: 그럼 6개 다 끝나. 그러면 만찬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밥을 먹죠.
1: 저는 그래가지고 클럽에서 놀다 들어오니까 출출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계란 삶아서 넣어놓거든요.
0: 네.
1: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또 먹었구나.
0: 그 다른 분 좀 싸주고 그러세요. 혼자만 네. 드시지 마시고. 질문. 삶은 계란 드실 때 뭐 드세요?
1: 저는 아까 양배추 그 무친 거.
0: 아니 그거 말고 뭐 소금을 찍어 드신다든가 뭐 이런 거.
1: 아니요 양배추 그 샐러드 만들어 놓은 양배추 하얀 김치처럼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랑 그냥 먹어요.
0: 보통 이제 소금 찍어 드시잖아요. 보통은 네, 그죠? 네. 근데 저는 소금 찍어 먹긴 한데 소금보다 좀 간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장 찍어 먹으면 따로 물이 없어도 약간 촉촉한 수분이 뭉쳐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그래도 좋은데.
1: 저는 그거 좋아해요. 약간 그 소스로 만들어진 거 고추장
0: 매운 소스. 그것도 맛있어.
1: 그러니까
0: 저 뭐지 그
1: 핫소스.
0: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퍼 먹을 때 쓰는
1: 핫소스. 퍼 먹을 때.
0: 그 닭소스 뭐라고 그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1: 포국수.
0: 빨간 거.
1: 빨간 거 베트남
0: 소스. 네, 그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
1: 아 있는데 있다고 해.
0: 닭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1: 아 그래 그거 말하는 거 나도.
0: 네 그거 뿌려 맛있어요.
1: 그러니까 핫소스라도 그냥 깔끔하고 투명한 거 있고 이렇게 좀 얼큰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0: 얼큰하고. 네. 좋습니다. 자 먹어서 배는 부르지만 살안 찌는 음식 4위. 이거는 미옥 씨가 좋아하는 버섯.
1: 내가 좋아해요.
0: 네. 아니,
1: 버섯.
0: 듣기도 하여튼 뭐 버섯. 볶아도 구워도 국물에 넣어도 좋습니다. 포만감 제대로 나오죠. 하지만
1: 좋아. 몸에 그렇게 좋대요.
0: 버섯 버터에만 너무 볶아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3위는 곤약면 또는 두부면. 곤약면 사실 맛있어요. 곤약 맛있습니다. 근데 곤약면을 어디다가 어떻게 먹냐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곤약면이나 두부면을 드시면 확실하게 그런 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대체품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켓에. 곤약면.
0: 곤약면 맛있죠.
1: 곤약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정말요? 그 식감도 꼬들꼬들해서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럭키비키님 감사합니다. 스리라차.
1: 스리라차.
0: 아쿠카라차가 아니고 스리라차. 아쿠카라차.
1: 스리라차.
0: 스리라차. 그게 생각이 안 나네.
1: 그러니까요.
0: 감사합니다. 럭키비키님.
1: 네?
0: 자, 2위. 채소가 듬뿍 들어있는 국물 음식. 채소가 듬뿍 들어 있는 국물 있습니까? 국물입니다. 거기다 뭐 면 넣고 밥 넣고 이러면 안 돼요.
1: 국물만.
0: 국물.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 이건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그릭 요거트와 베리류.
1: 아. 그릭 요거트.
0: 하지만 여기서 꼭 중요한 거. 무가당인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무가당 그릭 네. 요거트.
1: 저는 그릭 요거트로 딥을 만들어서 네. 아까 뭐 마요네즈 찍어 먹으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라고. 오이나 방울토마토.
0: 그렇죠.
1: 어제 만들어 먹은 거 뭐였냐면 이것도 그냥 창작한 거야. 그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코레지 네. 커리지 치즈 있죠. 네, 네. 그거 좀 넣고 레몬이나 식초 넣고
0: 어우, 네.
1: 양파 다져 넣고 마늘 다져 넣고
0: 생양파 생마늘을 거기다 넣는다고요?
1: 네, 네.
0: 그래서요?
1: 그래서 그거를
0: 그걸 어디다 찍어 드셨나요?
1: 이만한 조그마한 바삭한 크래커랑 찝으면서 거기다가 그 아루골라 옆에 섞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샐러드 겸 딥
0: 뭐야 굉장히 있어 보이긴 하지만 냄새는 장렬하겠네.
1: 아니요, 맛있어.
0: 아니니까 그러니까 드시고 난 다음에 뭐 생마늘 생양파에
1: 괜찮아
0: 식초에.
1: 맛있어요.
0: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같아요.
1: 그리, 옆에 분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지 뭐. 근데 그릭 요거트를 꼭 달콤하게만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다가 의외로 그렇게 식초 뭐 올리브오일 넣고.
0: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1: 아 그래요?
0: 그 발효된 그 시큼한 맛을 전 싫어해요.
1: 난 너무 좋은데.
0: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상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음식 상한 거.
1: 아니 왜 상한 걸 많이 먹었어?
0: 아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걸 막 주워 먹으니까.
1: 어머나.
0: 주워 먹다가
1: 응.
0: 이 시큼한 맛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다 상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1: 다 발효 음식을 먹었구나.
0: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은 발효된 것들을 먹다 보니까 그게 싫어요.
1: 싫어요.
0: 근데 저 김치도 발효되는 거 못 먹고.
1: 진짜?
0: 그러니까 발효가 완전 된 거는 잘 먹어요. 근데 되는 그 중간 단계.
1: 아.
0: 쿰쿰한 향 그거 못 먹어요.
1: 아...
0: 그러니까 발효가 된 거 먹는데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걸 못 먹어요.
1: 좀 희한하네 또 참.
0: 그러니까 그리, 저는 치즈는 잘 먹는데 요구르트 같은 게 발효되고 있는 이것도 못 먹어요. 못 먹지 않아서 싫어요.
1: 그렇구나.
0: 좀 싫어요. 제가 유일하게
1: 뭔 말하는 싫어하는... 줄 알겠어. 나는 그 냄새 그렇게 좋던데.
0: 그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저는 또
1: 치즈 냄새. 아, 너무 맛있었는데.
0: 자 여러분.
1: 네.
0: 몸매 관리는요.
1: 아니 네. 버섯이 제일 야한 채소라고 그랬죠.
0: 네. 더 향한 게 있었던 거야?
1: 고추 아닌가? 아이, 고추?
0: 그건 너무 적나라한 거고.
1: 그치. 고추 잠자리는.
0: 네.
1: 아니.
0: 야 고추 잠자리가 버섯을 먹어? 야 좋다.
1: 조용필의.
0: 네. 엄마야 나는 왜 고추 잠자리?

0: 이거 잘하실 것 같으세요, 훈이?
1: 엄마야.
2: 전 누나야.
0: 누나야? 네. 아.
2: 누나 헌터.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2: 네, LA 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의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암에 대한 얘기를 너무 좋은 건강 얘기를 풀어주신 우리 내과 주치 또 암 주치의 안상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니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최근에 네. 플로튼에 또 안 메디컬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과 주치의 진료의 암 예방과 조기 검진 그리고 네. 암 치료 및 생존자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접목하셔가지고 온콜로지 인포먼 프라이머리 케어를 표방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원장님 워낙 유명하시지만 또 처음 보시는 또 청취자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0: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2: 잠깐 아주 짧게만 양력을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안 메디칼 이끄는 안상훈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수련과 국립암센터 암예방 전임의 과정을 거치신 뒤 미국에서 내과 레지던트와 혈액 종양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셨고요. 현재도 USC 대학병원에서 암 전문의이자 진료 교수로 환자를 진료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워낙 네. 유명하시거든요. 그쵸. 암 쪽에서는 뭐 최고 분이신데
0: USC에서도 계시지만 이렇게 특별히 플러터네.
2: 그렇죠.
0: 좋은 주치의는 단순히 아플 때 약을 처방하고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전체 건강을 책임지고 질병을 예방하며 중요한 문제를 빠뜨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사다. 라고 강조하셨어.
2: 맞습니다.
0: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 자, 그럼 우리 이제 원장님을 모셨으니까
0: 네.
2: 원장님 그 안 메디컬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콜로지 인포먼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제가 이제 암 전문의로 미국에서는 활동을 했지만 아까 네. 그 제 양력에서 들으셨지만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가정의학과 주치의를 했었거든요.
0: 네. 네. 그러니까
1: 제가 암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이제 항상 느꼈던 게 암을 좀 더 잘 예방할 수 있고 또 조기에 발견하고 좋은 치료를 받고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네. 치료 후에도 관리를 잘 하셔서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말로만 하는 100세가 아니라 진짜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국에서 제가 아무래도 암 전문의를 하다 보니까 암 전문의는 결국은 암 치료만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암 치료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이랑 조기 검진 그다음에 치료 후 관리 등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할 수 있는 이런 프랙티스를 해보고자 해서 와. 제가 안 메디칼 그러니까 안상훈 내과로 네. 개업을 해서 내과 주치의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암 전문의로 USC로 일을 하고 하는 네. 두 가지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온콜로지 인포럼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게 말은 이제 영어로 거창한데
2: 네.
1: 그러니까
2: 네.
1: 암을 가장 잘 아는 주치 프랙티스죠. 주치 케어를 해드린다
0: 네.
1: 그런 말씀입니다.
0: 네. 네. 네. 온콜로지 이러면 온콜로지 종양?
1: 네.
0: 뭐 이런 암을 그렇죠. 말하는
1: 종양학이죠.
0: 거죠.
1: 암을 얘기하는
0: 종양학.
1: 거죠. 네. 그러니까 종양을 잘 네. 알고 하는 네. 주치 네. 네. 그런 컨셉입니다. 네.
0: 아, 너무 중요해요. 이거
2: 그러니까요.
0: 진짜. 일반적인 주치 진료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1: 그 요즘에 이제 가장 한인들한테 있어서 가장 높은 사망률 1위가 암이거든요. 우리는 심혈관 질환이 아니에요. 백인들이나 네네. 흑인들은 심혈관 질환이 아직도 사망원 1위지만 우리는 암이거든요.
2: 네.
1: 그래서 암을 잘 예방하고 조기 검진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사실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 네.
1: 근데 이제 암 조기 검진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늘 바뀝니다. 이게 최신 업데이트 네. 이렇게 되는데
0: 네.
1: 제가 이제 한인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암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
0: 네.
1: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0: 네.
1: 또 요즘에는 암이 있어도 잘 치료하신 다음에 오래 사시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암 또 다른 암이 생길 수도 있고
0: 네.
1: 원래 있던 암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2: 네.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재발을 안 하게 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0: 네.
1: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또 일찍 발견해서 또 치료하면 또 완치하고 오래 사실 수 있거든요. 이제
0: 네.
1: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세세하게
0: 네.
1: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표방하는 저희 내과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그게 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하신다. 위내시경,
2: 네.
1: 뭐 대장내시경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2: 네.
1: 대부분은 그냥 뭐라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괜찮대는데요. 막 이러고 마시는데 네. 사실은 내시경을 하시면은 정상이랑 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상이랑 암 중간 단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간 단계가 어떤 건 암 전 단계 병도 있고 어떤 건 암이랑 상관없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그다음 내시경을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세세하게 관리를 해서 암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하면 일찍 발견해서 네. 빨리 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2: 와, 완전 진짜 전담 관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0: 그렇죠.
2: 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네, 전문이시니까.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외람된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번 했다가 의사분이 굉장히 걱정된 말투로 외국 분이셨는데 또 뭐가 이상한 거 보이니까 한번 해봐라 네. 라고 하셨는데 했는데 결과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0: 예.
2: 아니 이게 뭐 어디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될지 네. 모르겠고
0: 네.
2: 되게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답답한데 뭐 의사가 괜찮았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아니, 이러고 많은 거거든요.
0: 근데 거꾸로요. 네. 제가 아는 분은 폐암으로 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거 검사하시는 분이 정상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단계 정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2: 그렇죠.
0: 정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놓친 거야 그거를.
2: 맞아요.
0: 그래서 폐암 그러니까... 사기 때 개발 발견이 된 거예요. 병원을 다녔는데도
1: 폐 사진을 찍으시면은요 특히 네. 한국 분들은 네. 예를 들어서 폐 CT를 찍으시면은 그냥 완전히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분은 소수고요.
0: 네.
1: 많은 경우는 네. 과거에 뭐 결핵 같은 거 앓으셨던 흔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절이라 그래서 조금만한 알갱이 같은 혹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모양이나 크기나 위치나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0: 네.
1: 얼마나 이거를 자주 팔로우업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0: 네.
1: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그런 거 모르시거든요. 그냥 암 아닌 것 같다면 괜찮다 그러면 끝 이러시고
2: 그렇죠.
1: 신경 안
2: 네.
1: 쓰시는데
0: 네. 네.
1: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네, 암 관리를 잘하는 데 있어서.
2: 자
1: 네.
2: 지금 저기 카톡으로 그 원장님 전화번호를 문의하시는 분 계신데
0: 네.
2: 일단 한번 안내해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0: 네.
2: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657-888-9919번 657-888-991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우리 원장님 저희가 솔직히 사시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실제로 의사분을 만나기 어려운 병원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오픈하신 안 메디칼은 어떻게 진료가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저희 그 한인 주치 프랙티스들이 보통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형태가 하나는 그냥 의사 혼자서 다 보는 분.
2: 네.
1: 또 한 분 바빠지시면은 의사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의사를 도와주는 보조해 주시는 우리 PA라 그러죠. Physician Assistant나
2: 네.
1: NP, Nurse Practitioner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진료 형태가 의사만 계신 데는 혹시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의사를 빨리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의사 혼자서 진료하고 뭐 노트 쓰고 다 혼자 하게 되면은
2: 네.
1: 급한 일이 있어도 빨리 받으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 네.
1: 약속 잡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의사 보조분이랑 같이 진료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분만 보지 의사 얼굴을 못 보는 경우도
2: 맞아요.
1: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저도 제 APP가 있어요. 저도 PA가 있는데
2: 네.
1: 저는 이제 모든 환자분들을 같이 진료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맨 첫 번째 오시면 당연히 같이 진료를 해서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여러 문제들에 대한 플랜을 함께 세우고 그다음에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정기 진료에서 오셨을 때 당연히 같이 보고요. 근데 중간에 급한 일이 있다. 근데
2: 네.
1: 이제 제가 또 이제 다른 환자분 진료하는 것 때문에 못 본다 그러면 제 PA가
0: 네.
1: 뭐 급한 리퍼럴이든지 약을 리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도와드리고
0: 네.
1: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랑 같이 화상이나 전화나 아니면 실제 오셔서도 진료를 갖다 해드리는 그러니까
0: 네.
1: 약간 팀으로서 같이 주치를 해드리는
0: 네.
1: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안상훈 박사님은 상담과 환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1: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치들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주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 특히 이제 한인분들이 그런데 주치 가면은 이제 어디 문제 있으면 리퍼하고
2: 네.
1: 다른 데 이제 보내 드리고
2: 네.
1: 약 리필해 드리고 이제 그게 주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0: 네.
1: 원래 주치의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이 안 생기도록 하고 생기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2: 네.
1: 그 상당수의 부분은 사실은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면증. 불면증 있으신 분 되게 많으세요.
0: 네.
1: 한인 환자분들.
2: 맞아요. 맞아요.
1: 네, 불면증 되게 많으신데 불면증 있으면 대개 그냥 뭐 수면제 드리고 끝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불면증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수면 위생, 그러니까 내가 수면을 잘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먼저 하고 있나, 그런 네. 것들을 다 한번 체크해 보는 게 1번이거든요. 가장 네.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불면증 있으면 약 받으시는데, 문제는 그런 약들이 다 중독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약들을 보면은 이게 나중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유발을 더 빨리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면증 약들을 대부분 오래 사용하신다고요. 이렇게 한두 번 네. 드시고 끝, 이런 분 별로 없고 그렇죠. 대부분 몇 달 몇 년씩 사용하시는데 네.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상의가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면증 약들도 오래 사용해도 좀 안전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주치의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약 드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시간 소모 그렇죠. 많이 안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부분들 뭐 당뇨나 뭐 비만이나 등등 다 마찬가지지만 네. 일단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서 가급적이면 약이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면은 근데 아무래도 저희 많은 분들이 우리 박사님은 워낙 암에 대한 정말 스페셜리스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암 환자가 아니셔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다양한 그런 진료 때문에 암 메디컬 진료를 받으시러 가도 괜찮은 건가요?
1: 아, 물론입니다. 예, 저희는 주치 프랙티스인데 내과 네네. 주치를 하는데 네네. 특히 이제 암을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지 뭐 암 환자 아니면 못 오신다는 거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오시면은 제가 보통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가지고 계신 문제 목록들을 갖다가 쭉 보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치료가 잘 되는 건 그대로 하는 거고 네. 아닌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매니지를 해야 되겠다는 플랜을 같이 세우고요. 특히 첫 만남 때 아.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하나하나 문제들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암 환자 아니시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네. 네. 우리 안상훈 원장님은 USC의 암 전문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암 전문의가 주치의를 한다는 게 환자에게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게 이제 암이라는 분야는요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네.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예. 얼마 전에도 사실은 췌장암 그동안에 뭐 굉장히 힘든 병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췌장암을 잘 또 치료할 수 있는 먹는 표적 치료제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생존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먹는 약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문의가 되게 많이 오세요. 네. 왜냐면 아직은 한국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암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발전이 빠르고 네. 그러니까 조기 검진, 예방, 치료, 뭐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 늘 변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늘 암 환자를 보지 않으면 이거를 갖다가 이 최신 지식을 갖다가 이게 계속 습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USC에서 계속 그 진료 교수로 환자를 뽑기 때문에 네. 이제 최신 직연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잘 알고 있고 아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 주치분들한테 잘 케어해 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
2: 역시. 근데 저희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의사분을 뵙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료 정보는 잘 모르고 그냥 말씀만 상담만 하거든요. 근데 그쵸. 우리 안 메디컬에서는 환자가 본인의 의료 정보도 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희 안 메디칼은요 저희가 이제 페이션 패스포트라고 해서 쉽게 네. 그 본인의 그 의무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는 로그인을 들여서요. 예, 그 본인의 피검사라든지 뭐 사진 찍으셨던 결과라든지 예. 제 의무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2: 아, 너무 좋네요.
1: 네, 특히 이제 뭐 이 당뇨나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어땠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네. 이제 의사들이 바쁘면은 설명을 갖다 짧게 하면은 또 그 당시에 이해를 잘 못 하셨을 수도 있고 맞아요, 한데 맞아요. 본인의 피검사 결과를 쭉 보면은 추위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건 뭐지 하면은 다음 미팅 때 가서 또 질문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류 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인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의무 기록에 대한 액세스나 접근성이 네.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환자 본인이 얼마든지 들어가서 본인 기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0: 너무 좋네요.
2: 그러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0: 아니 그냥 검사 나왔어도 좋대요 이러고 수치 같은 거 우리 보잖아요.
2: 맞아요. 봐도 잠깐 보고 말고 다
0: 열람이 가능한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셨다는 겁니다.
2: 역시
0: 안상훈 내과 바로 네. 플러턴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가 플러턴 1950 써니크레스트 드라이브 플러턴이고요. 전화번호 657-888-9919 657-888-9919번입니다.
2: 네, 지금 댓글에도 우리 청취자분께서 교수님, 네. 박사님께서 USC 가셔서 다시 플러트 오셨는지 몰랐는데 네. 오늘 오픈하신 거를 방송 듣고 알아서 너무 반갑고 네. 바로 가정의학과 주치의를 바꾸는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박사님 팬분위기도
0: 이렇게 내 주치의님이 정말 위스씨의 암 전문이시라면 너무너무 든든하고
2: 그러니까요 프로토 계신 분들은 아주 네. 빨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근데 갑자기 막 진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잖아요 박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1: 그 이게 이제 주치의는 사실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2: 아, 중요하죠. 네,
1: 근데 접근성이 그 뭐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일주일 있다 와라 그러면은
2: 맞아요.
1: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연히 제가 진료를 하는 날 오셔서 하시는 거는 당연히 되는 게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날은 그러니까 며칠씩 기다리신 일은 없고요.
2: 네.
1: 뭐 물론 이제 휴일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2: 네. 네.
1: 그래서 당일날이랑 다음날 진료 가능하고 특히 저희는 네. 이제 화상진료나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치의가 케어해드리는 그 전체 진료 중에 한 80%가량은요.
0: 네.
1: 화상으로 얼마든지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실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치의한테 가서 주치의가 막 뭐 청진기 대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몇 번이나 되나요?
2: 그렇죠.
1: 많지 않거든요.
0: 네. 네.
1: 왜냐하면 많은 경우는 사실은 환자분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0: 예.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급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시기 힘드시거나 그러면 화상으로 하고 또
0: 네.
1: 화상이 굉장히 쉬워 이제 화상하면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유튜브 하실 수 있으면 화상 진료 하실 수 있어요.
0: 네. 네.
1: 유튜브 못 하시는 분 없잖아요.
2: 네. 네.
1: 연세 드신 분들도
2: 네.
1: 왜냐하면 링크를 보내드려서 한 번만 클릭하면은
0: 네.
1: 바로 화상 진료할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의 한 80-90%의 문제는 화상으로 해가지고 진료해서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뭐
2: 네.
1: 약 같은 거 가까우신 약국 가서 하시면 되고 피검사도 가까운 데서 하시면 되니까
0: 네.
1: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어렵시다 그러면 당연히 오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제 PA가
0: 네.
1: 항상 첫 만남 때 같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다 두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요. 환자분은.
0: 네.
1: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0: 아, 너무 반가워요. USC 암 전문의 안상훈 내과
2: 네.
0: 원장님께서 이렇게 플러터네라는 지역에다가 개인 진료소를 병원을 오픈하신 거잖아요.
1: 네네.
0: 이 장소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시고 많은 신각을 쏟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1: 예, 제가 왜냐하면 USC에서 진료하면서 이제 두 군데에서 오랜 기간 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USC에 가기 전부터도 그래서 제가 원래 LA에 있는 그 한인타운이랑 그 다음에 부에나팍 오렌지 카운티
2: 네.
1: 부에나팍 두 군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진료를 해서 거기 아무래도 제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2: 네.
1: 일단은 플러튼이 부에나팍 바로 근처고요.
2: 그쵸.
1: 제가 있는 오피스가 이제 세인 주드 병원 바로 길 건너편에 있거든요. 근데
2: 아.
1: 이제 그 지역은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
2: 예.
1: 또 이제 노던 오렌지 카운티 그러니까 북쪽 오렌지 카운티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2: 네.
1: 한인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LA에도 개업을
0: 네.
1: 해서 또 LA에 환자분 많이 계시니까
0: 오.
1: 네, 그래서 내년에는 네. LA에서 개업해서
0: 네.
1: 두 군데에서 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2: 너무 너무 든든하실 것 같은데
0: 네.
2: 그 원장님 그 시간 되시면은 LA 개원하시고 토레스 쪽도 좀 고민해 주시면 토레스 다닌 분들이 저희 같은 분들이 굉장히 불쌍하거든요.
1: 네. 네.
2: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박사님이
1: 네,
0: 몸이 하나요.
2: 네.
0: 안상훈 박사님 같은 분이 몇 분 더 계셨으면 좋겠다.
2: 근데 우리 박사님께 사실 내년에 또 목표도 계획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내년에는 일단 LA 한인타운 그러면 거기
1: 네.
2: 개원도
1: 네.
2: 지금
1: 네.
2: 목표를 하시고 계신 거고.
1: 네네.
2: 네. 또 주치의로서 또 여러 가지 또 목표가 있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폴러튼이랑 그 다음에 이제 LA 한인타운에서 이제 개원을 하는 게
2: 네.
1: 일단은 목표고요. 그래서
2: 네.
1: 일단은 뭐 이제 개업을 해서 나오면은 또 이제 환자분들을 알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2: 아.
1: 저는 옛날부터도 사실 제가 뭐 암 전문의로서도 그냥 바쁘게 그냥 진료하고 해피하게 살 수 있었지만
2: 네.
1: 그렇지만 사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암 진단돼서 오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그
0: 네.
1: 전에 있는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암이 안 생기도록 하고 일찍 발견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개업해서 나오기로 한 거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더 많은 분들한테 잘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또 해피하게 또 즐겁게 또 함께 건강 관리하실 수 있으면은
0: 네. 네,
1: 그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0: 아 정말 우리 안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좋은 주치의는 환자가 아플 때만 만나는 의사가 아니다.
2: 그렇죠.
0: 건강할 때부터 위험 요인을 찾아 예방하고 질병을 일찍 발견하고 큰 병이 생겼을 때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방향을 잡아주는 의사다. 암을 가장 잘하는 주치의로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안 메디칼의 목표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2: 그 플러트는 여러분 지금 네. 우리 오픈하신 안 메디칼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네. 657-888-9919번 657-888-9919번이고요. 그 세인 주디스 병원 바로 건너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1950 써니 크레스트 드라이브 스위트 2800 플러튼입니다.
0: 네.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하는 주치 안상훈 내과 우리 안 원장님과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내과 주치의로 뭐 건강검진 예방진료뿐만 아니라 급성질환 그리고 만성질환, 시니어분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생활습관, 영양산 상담까지 해주시네요.
2: 지금 카톡으로 많은 분들이 운전 중이셔서 들으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네. 운전 중이라 번호 자꾸 알려달라고 분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따로 카톡은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0: 네. 네. 우리
2: 657-888-9919 네. 657-888-9919번입니다.
0: 네. 우리 안상훈 원장님 종종 나오셔서 건강 얘기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암을 좀 예방하고 이러려면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1: 그 삶의 그 네. 스타일을 이제 네. 바꾸는 게 중요한데 사실 네. 암마다 네.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게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은 건강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흡연 음주를 안 하시는 게 금연과 네. 네. 술도 이제 적당량은 오케이지만 많이 안 네. 드시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암에 따라서 식단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서 또 제가 상담할 기회가 네. 있으면은 좀 해드릴.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앞으로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2: 네, 네. 오늘 암메디칼의 안상호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원장님.
1: 네, 감사합니다.

0: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들으십니다. 나무가 그건... 있어서 좋아요. 그늘이 있어서 그죠?
1: 아 근데 진짜요. 습한데도 그늘에 딱 들어 바람이 샥 부니까.
0: 아 바람도 좀.
1: 정말
0: 불어주고.
1: 그 나무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0: 아,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이래서 살만합니다.
1: 항상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0: 날. 더 좋아. 내일은 더 좋을 거야.
1: 그럼요.
0: EV 시간.
1: 네, LA 코리아 죄송합니다.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길 53년 금강안경 도망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접 치료하는 선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7: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8: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9: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0: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요즘은요 정말 메인 TV쇼에서도 뉴스에서도 우리의 BTS 소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까 막 나오잖아요.
1: 그 미국 뉴스
0: 전용기 타고 온다고 막.
1: 아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좀 제가 좀 길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0: 왜요?
1: 네? 많은 분들이 BTS를 보기 위해서 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모이거든요. 네. 오해할까봐.
0: 왜?
1: 저보고

0: 오늘이 야외 식사의 날이고요. 야외에서 먹으면 더 밥이 맛있지? 그죠?
1: 뭐 날만 시원하면 네. 네. 벌레만 없다면
0: 거기다가 내셔널 매치메이커 데이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이어주는 거
1: 그거 써먹어야겠다.
0: 어, 좀 해줘봐.
1: 누굴요?
0: 형 없어? 이러면서 외로운 사람들이 나를 징검다리로 삼아 우연히 이렇게 서로 잘 되면 좋잖아요.
1: 서로에서 그, 서로가 어떻게 서로죠?
0: 아니 내 나를 징검다리로 해서 네. 누군가 만나서 더 잘 되면 좋잖아.
1: 나를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
0: 어, 나는 그렇게 쓰임을 받고 싶어요.
1: 좋습니다.
0: 네. 오늘 그런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여러분 하시면서 아주 흐뭇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요.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화요일 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은 8월 마무리 하시고
1: 저희는 9월 1일 날 신나는 모습으로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텔레트로 나오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0: 바랍니다.
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 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월요일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고 안주하지 마라. 네, 이 말은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지요.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인데요. 주말 동안 채운 에너지로 이번 주 목표를 향해서 기분 좋게 첫걸음 내딛으시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좋으면요, 한 주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활기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0: 네, 로시트였습니다. 존 와이드 함께 들었어요. 다시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조금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날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경험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나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함께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반가반가요. 해피투게더 8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1일. 네, 끝자락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된다고요. 9월. 9월. 9월 하면은 뭐 가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날씨는 덥네요. 기분 좋은 월요일, 내게 주어진 일과 일상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 출발합니다. 예, 맞아요. 멋지게 출발하시는, 그리고 8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바다가 준 특별한 선물 후코이단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자,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리지널 후코이단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우미노 시쿠 후코이단에서 드디어 신제품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예, 우미노 시쿠 후코이단인 이 그 D 매니저님 맞나요?
1: 신디.
0: 아, 신디 매니저. 못하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신디 매니저님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예, 실수가 있었어요. 네, 신디 매니저님 모시고 프로모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네. 아니, 매니저님, 이번에 네. 그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이잖아요. 네. 리미티드 에디션은 그 기존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좀 큰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1: 네. 일단은 제가 네. 제품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네. 일단 병도 저희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네. 생긴 거고 네네. 이제 출시가 된 지는 한 조금 됐는데 저희가 네. 이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일단은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25년 동안 네. 사랑해 주신 고객분들이 지금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온 네, 이후에 네, 네, 굉장히 네. 반가워하시는데요. 일단 후코이단 원료가 다르고요. 네, 네. 그리고 후코이단 함량을 높인 그 저희가 이제 특허권까지 받은 포뮬러로 네, 네, 네. 기술로 이제 개발한 제품인데 네. 일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는 저희가 모주꾸라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단하고 네. 그리고 미역귀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네. 거기에 저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만의 아주 특별한 버게스 공법이라는 방식으로 재배한 아가리쿠스 뿌리균사체 요 세 가지가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 들어 있고요. 네, 네, 네. 반면에 이제 새롭게 출시된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네. 두 가지 후코이단이 아닌 거기에 한 가지 더 가고메산 후코이단이라는 다시마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그러니까 세 가지 후코이단이 들어 있는 아주 특별한 포뮬러를 저희가 사용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용어가 굉장히 어렵네요. 네, 아무튼 뭐 미역기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잘 알고
1: 네,
0: 있습니다.
1: 맞아요.
0: 자, 근데 가곰에 다시마 후코이단이 추가된 게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아하, 그렇다면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어느 하나가 뭐 더 좋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1: 그렇죠.
0: 예,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1: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셔야 될 분, 네, 아니면 네.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을 드셔야 될 분, 네. 아니면은 같이 이제 드셔야 할 분,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복용량 제품의 그 종류를 저희가 네. 레코멘드 해드리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아마 아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감기에 걸리면 밤에 더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목도 더 아프고
0: 더 아파요.
1: 열도 더 나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이제 밤낮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6시간에서 8시간 주기로 이렇게 면역력이 기복을 보이는 리듬을 가지고 네, 있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네, 네. 아침, 점심, 저녁은 오리지널을 드시고 네. 그리고 주무시기 바로 전에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을 드시게끔 저희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항상 이제 전문적인 상담 교육을 받은 상담원과 네네네. 아무래도 후코이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대로 된 효능을 보고 싶어서 드시는 네. 거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러려면은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을 때도 약 처방을 받을 때도 본인 네. 건강에 맞는 용량을 처방을 받잖아요.
0: 네.
1: 그런 거랑 똑같이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시중에 이제 많은 후코이단이 있지만
0: 네.
1: 저희가 유일하게 연구에 사용되어지는 제품인 만큼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본인한테 맞는 복용법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0: 네.
1: 866-866-9599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네.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 코코이단이 우리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가곰의 다시마 이 코코이단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밤에 이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간에
1: 맞습니다.
0: 또 새롭게 이렇게 리미티드 요 리미티드 에디션 네. 요 제품을 먹어주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단은 후코이단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네. 정말 우리 몸에서 제대로 된 효능을 내려면 네. 제대로 만든 제품을 드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5년 동안 이렇게 오리지널을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을 네. 연구를 한 게 7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0: 아,
1: 7년 동안 네, 연구를 하고 그리고 후코이단 업계에선 최초로 특허권까지 저희가 받은 그렇군요. 제품이거든요.
0: 네,
1: 근데
0: 네,
1: 왜
0: 네.
1: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좋고 네. 귀한 제품이냐면 일단 원료 자체가 달라요.
0: 네,
1: 후코이단이라는 거는 바다의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을 하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면은 갈색을 띠는 갈조류가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역귀.
0: 미역귀.
1: 근데 미역귀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효능을 낼 수 있는 퀄리티가 가장 좋은 거는 전라도 완도산 저희가 그거를 쓰고 있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모주꾸라는 갈조류는 후코이단 함유량이 가장 많아요.
0: 어허.
1: 근데 모주꾸라는 갈조류는 실질적으로 오키나와 섬에서만 구할 수가 있어요. 90%
0: 오키나와
1: 이상.
0: 섬.
1: 네. 일본에 속해져 있지만 네. 지리상으로는 대만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사능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은 오키나와에 저희 양식장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양식을 하고
0: 네네네.
1: 거기에서 수확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완제품이 FDA를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지리상으로는 가장 안전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료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은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오키나와산 모주꾸 후코이단 그리고 미역귀 후코이단에 이제 가곰에산 후코이단이 들어있는데 이 가곰에산 후코이단은 아주 특별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네네. 추출이 가능하고 굉장히 희귀한 원료로 네. 불려지고 있거든요.
0: 아하.
1: 그러니까 다시마라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시마는 알긴산이 많아서 후코이단 추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0: 아하.
1: 그런데 특별히 이 가곰에산 다시마,
0: 네네.
1: 이 후코이단에서 나오는 이 다시마 같은 경우는 점성이 굉장히 높고요. 후코이단 함유량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1: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 이
0: 네.
1: 설명을 다 드리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정말 아주 귀한 원료로 그리고 또 후코이단 세 종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0: 정말 귀한 성분이 듬뿍 들어갔다는
1: 네,
0: 생각이
1: 맞아요.
0: 드네요.
1: 네.
0: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아니 미역귀를 많이 먹으면 되지 미역국 많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1: 맞아요.
0: 생각하세요?
1: 오늘 제가 오피스에 네. 에서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예.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피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제품을 다 이렇게 비교해 드리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입에서 녹여서 씹어서 저희 제품은
0: 네.
1: 식물성 캡슐이라 가능하거든요. 근데 딱 드시더니 이거 해조류 맛이 많이 나네? 그러면 내가 그냥 미역귀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1: 미역귀를 그렇게 드신다면 염분이 많아서 성인병이 걸리시겠죠.
0: 그렇네요.
1: 저희가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 같은 경우에는 캡슐 하나를 들어있는 후코이단이 보통 이제 5kg 정도에서 이 후코이단
0: 네.
1: 하나를 만들어요.
0: 우와.
1: 그러면 그 안에 염분이며 뭐 요드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건 하나도 추출하지 않고 거기서 후코이단만.
0: 후코이단만 추출해서
1: 네, 추출을 하는 순수. 그래서 그렇게 저희 제품 샘플을 드셨을 때 바다의 향을 아주 진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짙은 갈색을 띠는 네. 거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죠.
0: 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제품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맞아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다음에 실제로 오리지널 제품과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신 그런 고객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실제 케이스가 있을까요?
1: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왜냐하면 네. 이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이분이 뉴욕에 사시거든요. 네. 근데 15년 이상 오미노시즈 후코에 대한 오리지널을 네. 드시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아하. 그분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아프셔서 정말 네. 좋은 결과를 봐서 그분 모든 가족분들 한 20명이 넘는 가족분들이 다 저희 제품을 드시고 계신데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너무 그 사례가 좋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0: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1: 그분이 직접 저희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오미노시즈쿠 오리지널 후코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했습니다. 복용 방법은 아침에 오리지널 후코이단 캡슐 3알, 점심에 오리지널 후코이단 캡슐 3알, 그리고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리미티드 에디션 캡슐 4알을 꾸준히 네. 복용했습니다. 이 복용량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실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했지만 복용 후에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네. 치료 중에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0: 다행입니다.
1: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복용을 했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리미티드 에디션 복용은 마쳤고 네. 지금은 오리지널 후코이단만 복용을 하며 건강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고 저희가 후기를 이분이 보내주신 것 진짜 인상 깊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이분은 진짜 효과 보셨네요.
1: 네.
0: 드시고서 굉장히 건강이 좋아진 케이스잖아요.
1: 그렇죠.
0: 저 고객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라 네, 이렇게 또 권면을 해줬는데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또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매니저님 그러면 이 실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또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예,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은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 하면은 진짜 시중에 어떤 매장 같은 데서 많이 비타민처럼 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하지만 후코이단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세상에 25년 전에 탄생을 시켰을 때 연구소에서 저희가 매년 연구를 하고 네. 그리고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이 어떤 효능을 낼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이뮤날러지에 항상 보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코이단은 그냥 매장에서 비타민처럼 사드시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866-566-9999에 전화를 주시면 네네네.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 전문 상담원하고 상담을 하시면 네네네. 아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오리지널을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네. 저희가 결코 리미티드를 권하지 않고 오리지널만 네. 일단 권해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면역력 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달 정도는 오리지널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과 리미티드를 같이 네. 병용을 해서 드시기를 권하고 하지만 저희가 866-566-9999을 전화를 주시면 네. 리미티드 에디션 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리미티드 에디션 샘플을 보내드릴 거고요.
0: 아, 샘플을 보내주시는
1: 거예요? 네, 무료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하. 그리고 오리지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네. 또 오리지널 우미노시즈 굽고에 대한 샘플을 보내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을 먼저 상담해보시고 네.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네.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 저희가 진짜 처음으로 네. 실시를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도 함께 네. 이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진짜 이 우미노시즈 꽃고이단이 최초잖아요.
1: 네, 세계 최초죠.
0: 제품으로는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후코이단 제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1: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갈색이에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후코이단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기준점이 된 것 같다는 네.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오리지널 일본 네.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조라고 일본말로 써 있어요. 아하. 이게 바다의 물방울이란 뜻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혹시 JHFA 인증 마크가 안 보이신다면 네. 갈색병이지만 오리지널을 찾으시고 싶으시면 해조라는 이 꼭 네. 한문을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샌디 메이저님께서 오늘 이렇게 후코이단에 대해서 좋은 제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866-566-9원9원입니다. 866-566-9원9원으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디 메이저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시나요?
1: 네, 저도 하지만 저희 오피스에는 매장이 네. 아니라 큰 오피스이기 때문에 상담원은 정말 몇십 명 저희가 네. 이제 세계 각국 언어로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세계 각국에 또 지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혹시 친인척분 계시다면 네. 저희가 다 그 지사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예. 지금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같이 구매를 하신다면 저희가 최고 100불 상당의 또 할인 쿠폰이 마련되어 있고 아. 많은 할인 제도와 그리고 이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무료 샘플 비교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책자 이거를 네. 다 보내드리니까 866-566-9원9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 더 자세한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고맙습니다.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한 달 동안 이 프로모션을 해드린다고 네. 하네요. 정말 좋은 제품인데 이 리미티드 에디션 특별 혜택
1: 네.
0: 예, 다시 한 번만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일단은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 한 병과 네. 리미티드 에디션 신제품을 같이 구매를 하신다면 저희가 50불 할인 쿠폰을 해드릴 거고요. 네.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 두 병 그리고 리미티드 한 병 네. 하시면 80불 할인
0: 네.
1: 그리고 오리지널 캡슐 세 병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만 구매하셔도 네. 저희가 100불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주문을 원하시는 분 바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할인 혜택 또 프로모션에 주시니까요.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866-566-9원9원입니다. 866-566-9원9원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또 좋은 제품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실 텐데요.
1: 네, 맞아요.
0: 이렇게 기다리셨던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 달 동안만 하신다고 합니다.
1: 네, 9월 15일까지입니다.
0: 예,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15일까지니까요. 네. 요 찬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1: 네, 866-566. 네. 구원 구원입니다. 네. 건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네. 정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아프신 분들이 후코이단을 저희 제품을 드실 때는 좀 더 많은 양을 드셔야 되지만 건강하실 때 조금 면역력이 필요하다 내가 좀 어디가 아프다 저희가 임상실험 결과가 많으니까 적은 양으로 정말 작은 습관이 건강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866-566-9원9원으로 한번 무료 샘플 먼저 받아보시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구강 쪽에 좀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샘플만 드셔보셔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0: 네, 무료 샘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아,
0: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께는 굉장히 희소식이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민호 슈코코이단의 샌디 매니저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0: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까요?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입니다. 매직.

네,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였습니다. 매직이었어요. 그 송입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아, 고소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 아주 멋진 엽서도 올려주셨네요. 머문 꽃이라는 엽서를 올려주셨는데요. 예쁜 꽃 앞에서는 발길이 멈추고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는 눈길이 머문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머문다. 사랑합니다. 라는 엽서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내용이네요. 머문 꽃.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따뜻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머문다잖아요. 이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데 또 산등성이라는 아주 공감이 가고요. 또 울림을 주는 내용, 이야기 올려주셨네요. 이 이야기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니콜 처이님 어서 오세요. 네, Be grateful,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를 아침 일찍 해주셨습니다. 로라제이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아름다운 그림과 웃기는 글, 상쾌한 아침에 즐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우리 해피님들은 참 재밌는 유머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올려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웃음이 없으면 웃음을 나눠주라, 돌리 파튼의 이런 내용도 올려주셨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플 땐 팔도 비빔면 하하하하 말 되는데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플 땐 팔도 비빔면 예, 허리가 아플 땐 피자 먹고 허리 피자. 예, 이것도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허리는 안 아파도 오늘 저녁에 피자 먹으려고요 라고 또 댓글을 피드백을 올려주신 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졌어 하는데 또 이 졌어라는 게 아무튼 재밌네요. 이 내용들 유머로 올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 가볍게 그냥 한번 씩 웃으시면 될 것 같아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이라는 하루가 당신에게 최고의 날로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행운과 또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라는 엽서도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맛있다 돌멩이의 맛있다 이 밴드의 돌멩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흙먼지가 날리고 아침마다 출근 지각 대장이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오면서 미안한 듯 인사했대요. 좋은 아침. 썰렁한가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0: 카메라 돌멩이, 네, 마시더 밴드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Not yet, ma'am. No.
2: Then she's late.
1: Yes, she is late.
0: 네, 영화 스펜서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3: Your Royal Highness. Family are all gathered in the drawing.
0: 다이애나 스펜서가 1997년이죠. 1997년 오늘 세상을 떠났네요. 영국의 전 왕세자비 프랑스의 파리 알마터널에서 파파라치의 추적을 피하던 중에 이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 They know everything. They
0: don't. 다이애나 스펜서 하면은요, 영국의 왕세자비이자 20세기 후반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문화적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중의 왕세자비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 You have to change. You have to be able to do things you hate. It has to be two of you. It's the real one and the one they take pictures of.
0: 찰스 3세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면서 윌리엄과 해리 두 왕자를 출산했지요. 이 왕실 내부의 갈등과 찰스 왕세자의 불륜 문제 등으로 오랜 권태기를 거쳐서 1996년 최종 이혼했습니다.
2: Oh,
0: 자, 프랑스 파리 알마터널에서 파파라치들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려다 고속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녀의 이 서거는 영국 왕실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고요. 언론의 사생활 침해 규제와 이 파파라치 취재 윤리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후에도 그녀의 스타일이라던가 자선정신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는 여전히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이 문학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스펜서라는 영화에 다이애나 스펜서의 삶과 서사를 다룬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 스펜서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다이애나의 일생 전체를 담기보다는 그 1991년 크리스마스 연휴 3일 동안 샌드링엄 별장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고통과 이 압박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왕세자비 다이애나라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명이자 본연의 자아인 다이애나 스펜서를 찾아가는 자유를 향한 뭐 탈출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다이애나의 고개 이 각도, 이 시선 또 제스처는 물론이고요. 내면의 불안과 억압을 완벽히 재현해낸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이 배우의 이 열연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었죠.

이 노래는요 마이크 앤 더 메커닉스의 All I Need Is a Miracle이라는 노래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다이애나가 아이들과 함께 궁전을 벗어나 드라이브할 때 흐르는 80년대 팝송으로 정말 극적인 해방감과 자유를 선사하는 노래죠.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Yeah.

0: 보니까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0: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가능성을 품고 시작하고 계신가요? 헨리 포드는요,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됩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아, 잘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항상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뭔가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반드시 결과는요 아주 멋지게 당신의 성공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주파수를 가능성에 맞추는 순간 오늘 하루도 전혀 다른 특별한 풍경으로 펼쳐집니다. 스스로를 믿고 신나게 달려보는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함께 불러준 샬로우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모든 위대한 시작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일단 해보자. 이런 작은 용기에서 출발한다고 하네요. 링컨의 말처럼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선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저함을 털어내고요. 여러분 말의 멋진 유일무이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오늘, 오늘만이 할수 있는 날이고 주어진 선물입니다. 라는 멋진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0: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6: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4: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5: 어머니, 지난번 만두 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 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4: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5: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4: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5: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6: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미 유튜버로서 널리 대중에게 알려진 분이시죠. 미국 변호사이자 회계사이신 전청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마 저분 아마 좀 굉장히 나디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0: 네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본인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1: 네, 네. 방금 잘 과찬으로 소개해 주신 전청입니다.
0: 네.
1: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고 네. 또 저희 회사는 JC1이라는 회사인데 네. 법무법인, 뭐 회계법인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뵙게 된 배경은 제가 이 조만간 다음 네. 다음 주부터
0: 네, 네.
1: 이 하반기 이 교민들 대상으로 하는 네. 세미나를 6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0: 아하.
1: 그래서 그거 소개하면서 뭐 어떤 내용이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면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소개 목적으로 나왔고요.
0: 네. 뭐
1: 그렇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 그 텍스 재정 세미나를 남가주 이민자들을 위해서 정말 야심차게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시는 그런 세미나 개최한다는 그런 광고도 저희 한국일보에 하셨잖아요.
1: 한국일보 후원입니다.
0: 그렇습니까? 네. 한국일보에서 봤어요. 많이 뵀어요. 칼럼도 써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자, 오늘 모신 김에 이렇게 생방으로 자세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 예, 자세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0: 네. 자, 15년 동안 5천 명 이상의 실제 케이스에서 핵심만 추리셨고, 예, 뭐 그런 내용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주신다면요.
1: 그러니까 제가,
0: 네,
1: 뭐 저를 앞서 소개해 주실 때도 이제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네.
1: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제가 알고 제가 또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유튜브를 활용을 했고
0: 네네.
1: 또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책을 또 쓰기도 했고요.
0: 아, 책도 쓰셨군요.
1: 예, 그리고 아. 세미나도 꽤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제가 있는 곳이 얼바인이니까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0: 네네.
1: 뭐 다른 지역들 뭐 뉴저지도 그렇고 텍사스 또 한국에 또 자주 나가니까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0: 네네.
1: 이게 저도 이제 하는 일을 좋아하고 또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하다 보니 양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세미나도 원래는 뭐 한 2시간 정도 플랜했던 게 실제로는 뭐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내용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돈을 해야겠다 싶어서
0: 네네네.
1: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이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시간을 갖고 몇 주에 걸쳐서 정돈을 해봤어요.
0: 네네네.
1: 그랬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이거를 한 4개 정도의 클래스로 나누어서 하면 참 좋겠다까지 생각이 됐고 그러면
0: 네네네.
1: 이거를 이제 이 교민들이 참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0: 네.
1: 또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 이 정보를 가지고 전일 세미나의 형태로 하면 많이들 효용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네.
1: 했어요. 그래서 그게
0: 아하.
1: 이제 생각이 확대되다 보니까
0: 네.
1: 이번 하반기에 뭐 여러 지역에 걸쳐서 진행하는 네네. 그런 플랜이 된 거죠.
0: 그렇군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6개 도시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잖아요.
1: 네.
0: 오호. 어떤 분들이 주로 와서 세미나를 들으면 좋을까요?
1: 그래서 내용이 앞서 제가 한 4가지 꼭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자산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0: 네네.
1: 이게 제가 사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는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상담을 하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케이스의 3분의 1 이상이
0: 네.
1: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또는 뭐 기타 해외자산 이거는 회사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0: 네네.
1: 그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배경 정보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0: 네네.
1: 계시더라는 거죠.
0: 그쵸.
1: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좀 그간에 관련된 법들이 어떻게 나왔고 이게 어떻게 나의 케이스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이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텍스 플래닝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아. 절세다 절세다라고 하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절세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또 이제 말문이 막히거든요. 굉장히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세 투자 그리고 절세를 통한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
0: 네.
1: 그게 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보험 상품이 될 수도 있겠고 어뉴이티가 될 수도 있겠고 주식과 같은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
0: 아하.
1: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게 왜 절세 투자라고 불릴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활용함으로써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
0: 네.
1: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떤 특정한 투자 대상이 좋아서 한다라기보다는
0: 네네.
1: 그 투자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익 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0: 네.
1: 미국 법이 제공하는 그런 혜택, 제도상의 혜택을 통해서
0: 네.
1: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두 번째가 될 거고요.
0: 그렇군요. 굉장히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 예, 그래서 세 번째는
0: 네.
1: 이제 이게 오전에 그렇게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트러스트 얘기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은퇴,
0: 은퇴
1: 그리고 증여 상속 이제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0: 네.
1: 사람들이
0: 네.
1: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은퇴 준비 그리고 증여 상속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아이디어로서 트러스트 트러스트에는
0: 네.
1: 모두가 해야 되는 리빙 트러스트가 있다면
0: 네.
1: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는 컨셉도 있거든요.
0: 네,
1: 모두에게
0: 네, 네,
1: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체적인 그림 미국의 이 관련 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0: 네, 네,
1: 그다음에
0: 네.
1: 마지막으로 4교시 때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은 미국에 계신 교민이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마찬가지로 한국말을
0: 네.
1: 쓰는 그런데 많은 경우 한국에 여전히 가족이 있건
0: 네.
1: 형제가 있건 아니면 자산이 있건 어떤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게 있건 해서 이걸 이제 크로스 보더라고 하는데
0: 네.
1: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한국에 내가 집 한 채 두고 온 경우도 있을 거고요.
0: 그렇죠. 상속받은 것도 있을
1: 그렇죠. 상속받은
0: 거고요.
1: 것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걱정할 수 있는
0: 네.
1: 걱정한다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 거기서 나오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절세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0: 네네네.
1: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0: 아.
1: 이거는 특히 양국의 법에 모두 적용을 받다 보니
0: 네네네.
1: 두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첫째는 법을 지킨다라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실히 지킬 수 있고
0: 네네네.
1: 둘째는 또 두 나라의 제도의 차이를 활용해서 내가 절세를 추가로 달성할 수도 있단 말이죠.
0: 네네네.
1: 그러니 컴플라이언스라는 그 법을 지킨다라는 차원에서건
0: 네.
1: 내가 절세라고 하는 어떤 플래닝 차원에서건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잘 몰랐다가는
0: 네네.
1: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나라에서 하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낼 수 있을 것이고 잘 내가 플랜을 하면
0: 네.
1: 뭐 어떻게 보면 두 나라에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그런 상황을 달성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 가장 안 좋은 상황을 피하고 가장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0: 네.
1: 어떤 배경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0: 와, 정보가 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청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정말 이 절세의 이 절세 플래닝을 통해서 절세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국에 아직 계좌나 이 자산이 있으신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몇 년째 이 미국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조용하게 좀 걱정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아. 그게
0: 예.
1: 저는 이제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
0: 네.
1: 어떤 배경에서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고요.
0: 네.
1: 이게 사실은 해외 자산 신고 의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0: 네.
1: 어떤 그 자국민의 해외 자산에 대한 감독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에 따라 법을 많이 바꿨어요.
0: 네, 네,
1: 그러는
0: 네.
1: 가운데 이제 벌써 10여 년 전에 이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하나 어나운스를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엄격하고 벌금 부담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말하자면
0: 아하.
1: 자진 신고하면 용서해 줄게요. 그 대신에 본인이 보고 안 한 자산의 30% 40%를 네. 벌금으로 내세요라고 얘기했으니 이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정보가 여전히 사람들한테 워낙에 이게 쇼킹한 정보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그 정보를 토대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걱정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괜히 내가 신고했다가 긁어부스럼되는
0: 그렇죠,
1: 거 아니야?
0: 그렇죠.
1: 또는 신고를 해도 자수를 해도 이렇게나 벌금이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그 고민이 네. 여전히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미국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진신고 프로그램에서의 네. 어떤 그 30% 40%라는 그 벌과금이 그로 인해 선량한 위반자들 네. 지금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선량한 위반자 세법이 규정한 선량한 위반자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수면 위에 올리지 않고 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을 네, 일으켰다는 네, 네.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정말 선량한 위반자들이 벌과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채택을 했고 그걸 네, 우리가 네. 활용할 수 있는데
0: 네.
1: 그걸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
0: 네.
1: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그걸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 세법의 전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아, 우리가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걸 해결함으로써 내가 수면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법이 제공하는 여러 절세 방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절세 방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1: 절세도
0: 적극적으로
1: 절세지만
0: 활용하는 거죠. 예.
1: 그렇죠. 우리가 보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네. 걱정만 할 대상이 아니라
0: 네.
1: 충분히 벌과금 부담 없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네. 거죠.
0: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예,
1: 그렇습니다.
0: 예, 절세 방안도 있다고 하니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요. 예,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산을 물려주시거나 그러니까 유산 상속이죠. 예,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증여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1: 그럼요. 그럼요.
0: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재산 상속, 그 유산 상속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이 자리에서 각각의 컨비네이션을 다 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0: 예, 예, 예.
1: 우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0: 예.
1: 상황은 어떻게 보면 증여자라는 하나의 요소가 있고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을 것이고
0: 네.
1: 그다음에 수증자죠. 리시피언트죠. 라는 등장인물이 있고 증여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있을 거란 말이죠.
0: 네, 네, 네.
1: 그러면 증여자가 어느 나라의 거주자냐.
0: 아.
1: 한국이냐 미국이냐.
0: 네, 네, 네.
1: 또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
0: 네.
1: 한국이냐 미국이냐 또는 딴 나라냐. 그리고 수증자가 어느 나라냐. 한국의 거주자냐 미국의 거주자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콤비네이션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worst case, 가장 안 좋은 거는 이거 그냥 세금만 내가 제대로 계획하지 않아서 두 번 내는 그런 상황. 말하자면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는 상황이고.
0: 예.
1: 근데 이거를 조금만 미리 플랜 어헤드 해서
0: 예.
1: 계획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대비해 놓았다면 과세가 아무 데서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거든요.
0: 진짜요?
1: 예를 들어 이런 걸 볼까요? 가족 중에
0: 네.
1: 내가 미국에 다 있어. 이건 좀 심플한 경우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을 한국에 두고 안 가져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렇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어떤 어르신인데 한국에 자산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나 이 자산을 자녀에게 이제 주고 싶은데 자녀도 여기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거를 증여를 하건 상속을 하면요.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낼 거예요. 한국의
0: 그렇죠.
1: 뭐 증여 상속세는 미국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0: 높아요.
1: 부담도 높고.
0: 네네네.
1: 그럼 그걸 내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분이 자산만 미국으로 가져와서
0: 네.
1: 그걸 진행했다면 한국에도 세금 안 내고 미국에도 세금 안 내는 상황이 됐을
0: 진짜요?
1: 거예요. 그러니 이건 굉장히 여러 어떤 어떤 그 가능한 시나리오
0: 네.
1: 중에
0: 네.
1: 일부의 쉬운 케이스이긴 한데 적어도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0: 네.
1: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는 법을 안 지킨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0: 네.
1: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린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반해
0: 네.
1: 이 우리의 상황을 나의 상황에 맞는 어떤 그 가능한 옵션, 플래닝 옵션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면
0: 네.
1: 베스트 솔루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거죠.
0: 아, 감사합니다. 자, 변호사님 여섯 개 도시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데 언제 있던 거예요, 이 세미나가?
1: 우선 첫 번째로
0: 네.
1: 우리 LA에서
0: 네.
1: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에
0: 9월 12일 토요일이요.
1: 네. 네. 이 아로마 센터에서
0: 아.
1: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0: 몇 시에 있습니까?
1: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할 겁니다.
0: 아, 아침 10시부터. 네, 네.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교실을 하고 그다음에 점심 제공 이후에 또 이렇게 가는데 저도 이렇게 전일 세미나를 하는 건 또 첫 번째 시도이다 보니
0: 네.
1: 뭐 기대도 되고 또 뭐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와, 저도 꼭 가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아, 예,
0: 아니 토요일이라고 하셨죠?
1: 네. 그리고
0: 네.
1: 그 다음 주 19일 토요일에는
0: 19일? 네.
1: 또 이제 얼바인에서
0: 네.
1: 같은 성격의 세미나를 진행할 겁니다.
0: 얼바인에서 있고요.
1: 예. 그리고 이제 그 네. 다음 달에는 동부 지역으로 가서
0: 네.
1: 뭐 뉴저지가 며칠이더라? 뉴저지도 있고 또 그 어디야?
0: 네,
1: 버지니아.
0: 네, 네. 버지니아에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뭐 LA에서는 9월 12일 토요일 날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아로마 센터에서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뭐 점심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와, 이런 세미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1: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 저는
0: 예.
1: 제가 하는 일을
0: 감사합니다. 뭐, 세상에.
1: 네. 제가 네.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0: 예.
1: 이런 걸 잘 전달하고 싶은데
0: 네.
1: 굉장히 정말 알찬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유튜버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뭐 뷰수가 뭐 엄청나던데요.
1: 아유, 뭐 그건
0: 예.
1: 뭐
0: 그만큼 이제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1: 그렇죠.
0: 예. 네. 특히나 한국에 이제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LA 지역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날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로마 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고요. 점심 제공합니다. 그리고 19일 토요일은 얼바인에서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미국으로 이민이나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세미나가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1: 물론이죠. 물론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0: 네.
1: 크로스보더
0: 네.
1: 이슈의 정확한 대상이기도 하고
0: 네.
1: 또 오늘의 이 지금 청취자분들과는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미국에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투자를 하건 이주를 하건 뭐 이런 면에서의 관심은 부쩍 늘어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0: 네.
1: 서울에 또는 한국에 나가서
0: 네.
1: 이런 비슷한 성격의 행사도 많이 갖고 뭐 관심들
0: 네.
1: 많이 갖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49-553-1110번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예, 그리고 뭐 이 오늘 그 텍스 앤 파이낸셜 플래닝에 우리 전도사 아니 우리 전청 변호사님께서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49-553-1110입니다. 949-553-1110으로 세미나에 대한 문의 전화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글쎄요. 앞서 오늘 이런 자리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1: 이 내용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는 뭐 라디오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0: 네.
1: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흔치 않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그냥 1시간, 2시간짜리의 짧은 그런 성격의 세미나들은 여러 곳에서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정말 전일로 내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0: 네.
1: 그 활동이 뭐가 됐건 투자자건 사업가건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건 또는 자영업자건 모두에게 적용될 법한 적용할 수 있을 법한 좋은 정보들을 말하자면 총망라했지만 그게 그냥 총망라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주제를 가지고
0: 네.
1: 좀 짠 그런 내용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유튜버로 존청 변호사님 검색을 하면은
1: 미국
0: 될까요?
1: 변호사 존청.
0: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 예, 이거 검색하시면 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정보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아니, 한 번 오시는 걸로 부족할 것 같아요.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오셔서 저희 교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 좀 네. 많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기회 되면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0: 안녕히 가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구로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가열의 행복해요 들어봤습니다. 미국 변호사 전청 변호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유튜브 채널 미국 변호사 전청을 검색을 해 보시면 되는데, 예, 뷰수가 엄청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이번 세미나는 정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그런 정보가 가득한 세미나가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절세할 것인가? 한국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재산 관리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49553 1110번입니다. 949553 111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 새 코너가 오픈이 됐어요. 여러분들 라디오 서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실시간 막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도 그렇지만 새로운 코너들이 자꾸 막 개발돼서 올라가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별이 언니의 타로라는 그런 새 코너가 오픈이 됐는데, 와, 이거 사람들이 해보신 분들이 막 재밌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LA 한인타운 어딘가에서 이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카드를 퍼주는 이웃, 별이 언니가 진행하는 타로 코너입니다. 이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78장의 카드 중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힌다고 하네요. 무료입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될 텐데요. 홈 화면에 이 별이 언니의 타로 배너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픈 기념 이벤트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 50불 소반 식당 식사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10명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 오픈을 기념해서 라디오 서울이 추석을 앞두고서 9월 한달 동안 참여자에 한해서 추첨해서 10분께 추첨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소반식당 50불 식사권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재밌다고 하니까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죠.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이 새 코너들이 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볼거리 또 이런 내용들 정보 섹션별로 다 나뉘어져서 IT면 IT, 과학이면 과학, 뉴스면 뉴스, 또 연예 소식이면 연예 소식, 월드 뉴스면 뉴스 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다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1650 간추린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 관광지 그랜드 캐년에 돌발 홍수가 덮치면서 20여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과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최대 25.4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났고 60명이 넘는 방문객이 헬리콥터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치명적인 돌발 홍수로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원 당국은 헬기를 동원해서 이 대대적인 공중 수색 그리고 대피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팔에서 대홍수가 덮치기 직전 학생 900명을 학교에서 대피시킨 학교 교장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디언에 따르면 노아 코트의 이 트리브반 트리브슐리 이 고등학교 중등학교입니다. 중학교 이 라젠드라 나와디 교장은 지난 26일 재난에 대한 경고 전화를 내통 받은 뒤에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전교생을 고지대로 대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와디 교장은 BBC에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설령 홍수가 닥치더라도 홍수가 닥치지 않더라도 고작 하루 수업을 못하는 문제일 뿐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이란의 로켓 발사대를 전격 타격하며 한 달 동안 이어지던 군사적 소강 상태를 깨뜨렸습니다. 이 미 중부 사령부 타임 호킨스 대변인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해협 내 국제 해로에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발사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즉각 타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석유 유통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국제 유가도 즉각 반응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이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일단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트고 11월 중간 선거 뒤에 2차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전직 미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북한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와 이를 자체 핵무장의 청신호로 볼 나라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라이첼 민 영리 선임 연구원은 북미 간의 뉴욕 채널을 재개하는 것과 같이 실무급에서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엘렌 씨가 지난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사상 최대 금액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력은 3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 급여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역설이 공식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11억 달러 중 절반이 LAPD와 LAFD에 돌아갔습니다. 시민단체 오픈 더 북스가 공개한 2024년 LA시 급여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초과 근무 지출은 11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LAPD가 2억 6,550만 달러, LAFD가 2억 6,200만 달러로 두 부서가 시 전체 초과 근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자율주행 무인 택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웨이모와 테슬라의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 매체 베런스는 26일 로봇 택시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웨이모와 테슬라가 미국 내 서비스 지역 확대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의 길거리 음식 노점상에 대한 위생 민원이 최근 3년 동안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초까지 접수된 노점상 관련 민원은 총 9,746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 허베이성 절임 배추 공장의 불법 포름알데히드 사용 파문이 불거지면서 이 LA 한인 마트 이 유통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한국 내 유통 제품은 불검출 판정을 받았지만 정작 핵심 문제는 이 라벨 앞뒤가 다른 원산지 세탁 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면 스티커 대신 뒷면 원재료명에서 배추 국산 100% 이렇게 써 있고요. 여부 확인 절임 배추 중국산 주의라고 씌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1650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팝,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4: 안녕하세요. 서독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라디오 소리 한 대까지 들어버렸네요. 혹시 제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들려드렸어야 했는데요.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But life goes on.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노래입니다. For the good time.

좋은 세상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과 사랑의 다리가 놓여진 세상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ove is just a dream' 소프라노 조수미 노래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라디오는 내 친구. 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주이면서 오늘 이제 턱걸이로 말일로 걸쳐 있죠. 8월 31일. 야, 이제는 9월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항상 계절이라는 게 민감해서 달 수가 변하고 날짜가 변하면 조금 날씨가 달라진다 싶기도 한데 80도대로 날씨가 뚝 떨어졌어요. 이제 저녁에는 60도대가 되고 일요일에는 약간의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시원하게 비 한번 쏴주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오늘 하루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덜 더운데 그래도 덥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중에 가장 하루 중에 햇볕이 따가우면서 조금은 힘이 지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출발을 시원한 경음악으로 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우리 폴 모리아의 연주곡으로 아주 시원하게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9: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8: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9: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3: 내셔널 스테이스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 멀리 떠나보세요. 지금 토요타의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RAV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더 멀리 이끄는 강력한 성능.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험을 위한 기술과 효율성, 또는 순수 전기차 미지의 놀라운 주행거리로 올여름을 더욱 마음껏 즐겨보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멋있게 출발을 해서 좀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하시게 했고, 잠시 양해 말씀드린 것은 화면이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조금 뭐 기계가 여름이라서 좀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라디오 서울 일하시는 분이 열심히 고치시고 있어서 화면이 잠시 중단됐으니까 양해하시고, 또 이렇게 중단됐다가 봐야 또 더 그립고 보고 싶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 주말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더위와 함께 싸우시느라고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그 동부나 이런 그 중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다가 여러분 아시는 네팔 쪽도 아주 난리 법석을 떨고 많은 피해자가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주말에도 보니까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에는 아주 풍성하게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시고 교류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혼자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또 좋은 어떤 그 글귀도 올려주시고 또 노래도 올려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H님 8월의 끝자락 이쁘게 장식하자고. 아, 로라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들러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울적했다고. 8월이 가는군요. 네, 그리고 가을의 문턱 9월 멋지게 맞이하시자고. 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참, 우리 통계님도 변함없이 지금 화요일일 텐데 너무도 감사한 분들이고 또 저희 귀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너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5시까지 말일날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그 말일을 조금 뭐랄까 지루하지 않게 꾸며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내일 수업도는 9월의 첫날이죠. 여러분들 기운 조금만 내시자고요. 오늘 월요일이긴 하겠지만, 자, 통계님이 멀리서 또 좋은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제목같이 제목이 그래 늦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다시 시작. 내일이 1일이니까 그 대신 내일부터 시작하지 말고 오늘서부터 그냥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녹색지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래 늦지 않았어.

네. 아. 네, 아마 저희 마이크 쪽에서 조금 그 하우잉이 나는 바람에 이 노래 1절만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제가 방송하러 오면서 이제 말일이기도 하고 월요일이기도 하고 말일이면 우리에게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렌트비 준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공과금서부터 뭐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달은 매달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 달도 있는데 어떤 달은 아이고 참 힘든 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좀 우리가 극복한다? 사실 페이먼을 극복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그 힘들면 뭐 연기도 좀 하시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살다 보면 뭐 그렇죠. 뭐 자동차 페이먼 뭐 사실 카드값이나 자동차 페이먼 각종 페이먼들은 날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렌트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 가게 렌트 또 집 렌트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때가 있으면 물론 뭐 보통 3일까지 연기하고 레이차지 물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는 우리의 인생길 중에 하나니까 너무 그렇게 복잡해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진실한 바람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사증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엘레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노래는 우리 알청님 항상 편안함이 깃드는 그런 분 같아요. 뵙지는 못했지만 선곡도 그렇게 멋지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입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네, 사랑으로 아이 덕분에 좋은 노래 함께 했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뭐랄까요, 잔잔한 감동이 있는 우리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수나 다른 그룹들이 있지만 유난히 해바라기가 주는 저희에게 소소한 감동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도 같지 않나 싶기도 한데,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자, 순철님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비비안님, 아이고 요새는 참 이렇게 와주셔서 귀가 조금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화면이 안 나오는 게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좀 교정하느라고 화면이 잠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얼굴 보여드릴게요. 자, 휴일 잘 보냈냐고 우리 순철님 또. 야, 참 비비안님 표현 좋습니다. 뒹굴뒹굴 제 맘 가는 대로, 그게 제일 멋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그 서로가 이렇게 주말 안부를 묻는다는 거, 사실 미국에 사는 생활, 특히 LA 사는 생활이라는 것이 글쎄요, 뭐랄까요, 이제 친구나 가까운 사람은 사실 뭐랄까요, 뭐 안부를 오히려 못 물어보게 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얼굴 보면 안부를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들이 훨씬 더 그런 생각이 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아무래도 뭐 방송국에 오면 방송국 직원들 보면 아이고 주말 잘 보내셨어 인사하게 되고, 사실 지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랄까 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보는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들이 저희의 주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글쎄요, 예를 들어서 비비안님 같은 경우에 항상 저희 그 카카오톡이나 들어오시다가 귀가 좀 불편하셔서 약간 못 듣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신지 그거를 제가 뭐 이루 사정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유튜브 창에 올려주시고 카카오탕에 올려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나 싶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순철님께서 많은 분들이 기타 배울 쪽에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한 번쯤 튕겨봤을 곡이기도 하고 새롭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제가 기타를 배울 때 제일 처음 연주했던 곡은 사랑입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 노래를 코드 세 개 가지고 배웠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얼굴의 햇살을 이용복 씨가 부른 눈을 감으면 그 노래고, 세 번째로 배웠던 노래가 바로 이 너의 침묵에. 이 노래는 아마 모든 분들이, 특히나 남자분들은 기타를 퉁기면서 배워봤던 그런 노래 같은데, 마침 또 우리 순철님께서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셨네요.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귀로 들으시는 분들, 또 유튜브 애청하시는 분들, 과거의 추억 속으로 잠시 가서 기타를 퉁기던 그런 우리의 젊은 날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참 그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정감 있고 아, 조금 아까 사랑으로도 그랬죠. 근데 이 노래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송다정님, 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오래간만에 듣는다고 들어오길 잘했다고. 아이고 너무 어서 오십시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인사들 나누시고. 네, 낮에 시간 있어서 혹시나 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노래 듣고. 옛날에 기차 타고 여행하실 때 이 노래 많이 들었다고. 예, 자, 뭐 기차 얘기하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그 서울 계셨던 분들은 청량리역에서 북한강 쪽으로 가는 기차를 가면 강촌이라는 데를 거쳐서 청평까지 가는 길에 저 멀리 춘천 가까이 가평까지 가는 그 춘천 국도선이죠. 열차를 타고 아주 뭐랄까요, 그냥 기타를 퉁기면서 그냥 어느 칸에 가도 저희 또래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고 가끔은 다툼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기타 그 중간 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삼삼오오 모여서 어렸을 때 담배 배워가지고 담배 피느라고 그 시원한 바람 쐬면서 그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폼을 잡던 그런 시절을 뭐랄까요, 그 보냈던 그런 추억이 나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 있으시죠? 우리 다정님도 맞아요, 청량리에서 기타 찾죠. 그래서 그 청량리 역에 가면 시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 거기서 배낭들을 메고 모여서, 그때는 뭐 전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녀왔던, 그래서 강촌에 가면 그 자갈밭에 텐트도 쳐놓고 또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이 잡탕 같은 것도 끓여 먹었죠. 아, 비비안님 얼굴 나왔습니다. 옷이 이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티셔츠 하나 건졌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항상 여러분들과 담소하고 싶은 욕심 중에 하나가 좀 저와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대화 속에서, 또 나누는 음악들 속에서 우리가 이 추억을 좀 물들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 돌이켜보면 말이죠, 저희 여름에는 남자들은 교복이 주로 약간 하늘색 빛나는 이 그 여름 바지에다가 위에는 하늘색 아니면 흰색을 입었어요. 근데 흰색을 입었는데 잘못해서 만년필을 꼽아놓으면 그 잉크가 번져서 교복을 한 벌씩 버리고 혼이 나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시계탑, 그렇죠. 남이섬. 아, 남이섬을 잊어버렸네요. 예, 남이섬 많이 놀러 다녔죠. 소풍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 교복을 물들여서 버렸던 기억인데, 아마 여자 학생들은 당시 기억에 단발머리에 보통 그 검정색이나 진곤색이라는 그 긴 스커트 입고 하얀 카바 신고 구두나 운동화를 단정히 신고, 그 다음에 이게 위에 교복 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에는 흰색을 많이 입었던 반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은 안에 그 러닝구라고 그러죠, 메리아스를 입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너무 타서 그 메리아스를 못 입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땀이 너무 나면 말이죠, 이 땀에 젖어가지고 옷에 다 들러붙던 그런 추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런 추억 속에 듣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셨죠? 자, H님이 이번에 함께 해보시자고. 아이고, 최성수 씨가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아요. 근데 묻혀진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최성수 씨 그러면 뭐 해후, 동행, 뭐 그런 노래들, 기쁜 우리 사랑을, 이런 노래들을 주로 많이 듣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노래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는 그런 숲 속의 진주 같은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노래방 애창곡 중에 한 곡입니다. 제목이 멋져요. 그대는 모르시다이다.

0: 네,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참 가사가 멋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뭐랄까 그 저희 음원이 조금 투정을 부려서 제가 모든 노래를 유튜브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여러분께서 좋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복구가 될 겁니다. 알청님, 기차에서 어떤 친구가 Beautiful Sunday를 트럼펫으로 기차게 불렀던 생각이 나요. Beautiful Sunday 좋습니다. 자, 2부 첫 곡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화면에 보였지만 우리 동화 씨라고 우리 라디오 코리아의 살림꾼 우리 동화 씨 없으면 방송국이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아주 성실한 친구인데 아이 고맙게도 음원이 복구가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음원으로 깨끗한 거로 들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오신 우리 다정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 카카오톡 창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1650으로 들어가셔서 저희 프로그램의 라디오는 내 친구 쪽으로 들어오시면 노란 칸에 그냥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시면 그냥 친구들 간의 채팅방이에요. 그냥 편히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가끔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좋은 노래 있으시면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또 한 분의 친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선곡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가 막힙니다. 따뜻한 곡들, 편안한 곡들. 우리 비비아님 말씀처럼 이승철의 노래도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승철 씨도 그렇고 간혹 들으면 신승훈 씨도 그렇고 우리 김건모 씨도 그렇고 그 당시 그 발라드 황제들이 변진섭 씨 역시 마찬가지고. 뭐랄까요? 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김범수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아유 벌써 1부 순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사천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요.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그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간혹 이렇게 보면 보고 싶은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이 참 많고 그렇지만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볼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그리운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냥 꿀꺽 삼키는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0: 리즘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0: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뷰티풀 먼데이입니다. 뷰티풀 먼데이. 아, 우리 덕분에 또 좋은 노래 생각이 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뷰티풀 타임이고, 아, 다정님 술 한잔 마시면 부르는 노래인데 잘 들을게요. 그죠? 마음속으로 한잔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노래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1일이기도 하고 또 뭐라 할까요? 이 마리를 가서 이제 9월을 맞이하는 날이니까 조금 월요일이라서 여러분들 에너지나 당이 떨어지셨을까봐 조금 신나게 꾸며보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해서 좀 시원한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어떠십니까?

아마 한때 우리 시절의 낭만을 또 흔들었던 오튜브라는 일본 그룹의 노래 시즌 인 더 선. 아마 이런 그 두 노래 뷰티풀 선데이도 그렇고 아까 다정님이 술 한잔 하시면 부르는 노래를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나 또 맥주 한잔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부르는 신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추억을 마음에 담으시라고 함께 준비했던 노래였습니다. 자, 2부 역시도 5시까지 조금 기운을 북돋우게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여러분의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조금 뭐 특별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이 바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 저희 부친 아버님이기도 한 고 이봉조님의 39주기 날입니다. 39년 전 오늘 한국에서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벌써 4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내년이 40주기네요. 돌이켜보면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 4시에 저희 집으로 우리 고모님이 울면서 전화가 오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새벽 4시에 자다가 멍하니 한참을 앉아있다가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영정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멍하니 뭐 한참을 서있다가 일단은 안치실에 가서 아버님 모습을 보고, 사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뵀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만드신 노래처럼 떠날 때는 말없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불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떠나시고 어머님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울서 사시다가 떠나시고 며칠 뒤에 얼굴을 뵀던,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천하의 불효. 제가 바로 천하의 불효입니다. 부모님 임종 큰아들이면서 장남이면서도 좀 아까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지만, 그래도 지금쯤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두 분이 만나셔서 잘 계시고 계시다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모처럼 만에 제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라이브를 하는 우리 장요셉 단장님도 색스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연을 맺었지만 그런 연고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글쎄요, 지금 만일에 생존에 계시다면 95세니까 아마 연주는 불가능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56세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 곁에서 좋은 그런 그 색스폰 소리를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고, 그 당시에 87년도니까 사실 유튜브도 그때는 막 그 거의 전무후무할 때고 많은 기록들이 남겨있지 않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봉조란 사람과 현미 씨란 사람을 세상에 알려준 노래 밤안개, 여러분 알다시피 미스티 나잇이라는 원래 재즈 노래인데 그것을 이봉조 씨께서 편곡을 해서 현미 씨가 노래로 부른 것이 오늘의 현미 이봉조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봉조 씨의 그 밤안개 연주 좀 오래돼서 음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렀던 그 색스폰 연주, 밤안개 연주 여러분과 함께 듣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그 당시에 한참 때 지금으로부터 한 55년이 훨씬 더 된 그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참 그 제가 봐도 굉장히 그 잘 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어서 와요.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라겠네요. 자, 그래서인지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색소폰이 저하고 친구처럼 색소폰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개인적으로 색소폰이란 악기는 너무 제가 사랑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장단장님과 또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제가 있는 하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저는 비록 연주를 할 줄 모르지만 제 가까이 몸의 분신같이 지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제는 그래도 현미씨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그 사연이 있는 노래를 한 곡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봉조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현미 씨에게 유작을 두 곡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한 곡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이란 노래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때 이봉조 씨가 현미 씨를 위해서 뭐랄까 그 남겨둔 곡이다라는 거라서 가사가 왜 사느냐고 누구와 묻거든 못다한 사랑뿐이라고 그런 의미였는데 50주년 앨범에 수록이 한 곡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인데 왜 사느냐고 묻거든이 이봉조 씨가 현미 씨를 위해서 남겨둔 노래였다면 이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은 바로 현미 씨가 이봉조 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만든 노래였다고 두 분이 이렇게 다른 사연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남긴 모든 것. 네, 제가 이제 이것을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아마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 전하는 말씀 듣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 내셔널 스테이스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 멀리 떠나보세요. 지금 토요타의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전기차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RAV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더 멀리 이끄는 강력한 성능,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험을 위한 기술과 효율성, 또는 순수전기차 미지의 놀라운 주행거리로 올여름을 더욱 마음껏 즐겨보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골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8: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6: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8: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순철님, 명함이 사장님 명함이 유행하던 시절 현미 씨 몽땅 내 사랑 곡이 있었죠. 네, 별도 있었고, 예, 제가 내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꼬님 지나가다 보니 반가운 분이 보여서 인사만 드리고 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자, 말씀드린 대로 이봉조 씨의 유작, 현미 씨가 이봉조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당신이 남긴 모든 것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봉조 씨를 추모하는 생각에서 제가 준비한 밤안기 연주와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참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 50주년 기념 1번 앨범 제가 프로듀싱 했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박스 안에서 헤드폰을 이렇게 끼시고 지그시 눈을 감고 노래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목소리만큼 우리한테 마음에 많이 담아 있으니 저도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들 말씀대로 운이 좋고 좋은 것이 저는 그래도 부모님의 음악을 항상 이렇게 들을 수 듣고 싶을 때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께 함께 들려드릴 수도 있는 그런 행운을 가진 행운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내친 김에 저희 가족들이 연예인이 많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노사연 씨 노래 한 곡 정도 함께하고 싶어서 노사연 씨 노래 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 한 곡 소개하겠습니다. 주로 뭐 만남, 그 다음에 바램, 돌고 돌아가는 길 요 정도 알게 있고 님 그림자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지 않은 노래인데 소개해드립니다. 노사연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여러분 낯익은 목소리 아시죠? 김종환 씨입니다. 듀엣으로 불렀고 이 노래 역시 바람이란 노래를 김종환 씨가 존재 이후에 김종환 씨가 작곡해서 선물로 준 노래인데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도 우리 김종환 씨가 노사연 씨하고 함께 듀엣으로 불렀던 김종환 씨 작곡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엔 또 쑥스러운데 우리 비비안 님께서 제가 이렇게 특기니까 제 노래 듣고 싶다고 첫사랑 신청하셨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앨범을 내고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한 3개월 전에 그냥 17년 만에 한번 다시 불러보고 싶어서 첫사랑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그 노래 신청하셔서 쑥스럽지만 다정님 원래 좋은 방송인지 알지만 오늘은 왠지 더욱더 마음이 찡하면서 느낌이 남다르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이런 표현이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럽지만 제 첫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돌아섰지만 힘들 때마다 그대 생각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러지 말기요. 아이고 다정님 너무 좋아서 일을 못하겠어요. 저녁 준비해야 되는데 중독 방송 어찌하나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1: 융자나라 좋은 나라.
10: 융자라면 콜미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융자 나왔어요.
13: 우와 빠르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철님, 잠시 첫사랑 생각하셨다고 젊어서 연애하던 시절이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노래가 가진 힘이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자기의 첫사랑도 생각을 하고 과거는 어땠는가라고 되짚어보는 게 바로 노래가 가진 힘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용복입니다. 그 얼굴에 햇살을.

네, 그 시절 9월 9일 햇살을 우리 순철님 말씀하신 대로 이 노래도 제가 기타 배울 때 했던 것이고 이 이영복 씨가 그 보통 12줄 기타가 있고 6줄 기타가 있는데 9줄 기타를 쓰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은 싱글이고 나머지 두 줄로 된 그런 멋진 기타를 연주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다정님 오늘 방송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일인 벌써 2시간이 후딱 갔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녁 준비 맛있게 하시고요. 또 벨라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오늘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다정님 같이 2시간이 후딱 지나갔다는데 좀 지루함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서 저도 제 몫을 조금 한 것 같은데 괜찮았습니까? 네. 광고 말씀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3: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2: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2: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지난 주말에 친구 집에 갔는데 월남쌈을 해주더라고요. 이 음식을 선택한 이유는 불 앞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더워서였다고 합니다. 네, 요즘 집에 있는 그냥 채소 썰어서 월남쌈을 해먹든 아니면 비빔밥을 해먹든 어쨌든 불에 뭔가 올려서 끓이지 않는 음식들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야채 칸에 파프리카 좀 많이 사다 놓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뭐 보기만 해도 일단은 생기를 더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여름 채소입니다. 지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수분, 바이타민, 식이섬유 등을 고루고루 함유해서 여름철 영양을 챙기기도 좋습니다. 네, 바이타민C의 함량은 레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색깔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초록색에 바이타민C가 162mg 100g당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바이타민C 함유량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요. 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져 있죠. 뭐 필수 영양소까지는 아니지만 항산화 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여하면서 제7의 영양소로 불리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이 역시 색깔에 따라 종류와 양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빨간색은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더 많아서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는 그런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노란색에는 우리 잘 아는 루테인, 제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특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품종이나 익은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결국 어떤 색을 골라 먹기보다 여러 색 파프리카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겠죠. 집에 사다 놓은 라이스 페이퍼가 똑 떨어졌다면 깻잎도 좋고요. 김, 뭐 쌈무도 괜찮고 파프리카만 충분하다면 아삭한 식감과 맛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온이 한풀 꺾인 느낌이죠. 그래도 아직 뜨거운 건 노노. 그렇다면 알록달록한 색만큼이나 영양도 다채로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8편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상처받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 사로잡히게 되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풍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센병, 옛날에 나병이라고 그랬죠, 환자들이 사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손님이 오셨다고 화로에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것은 화로 속에 밤을 뒤집는데 집게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막 헤집으면서 밤을 뒤집는 것입니다. 손이 지직지직 타는 소리 나고 연기도 나는데 그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불 속에 손이 들어가고 손이 불에 거슬려도 뜨거운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내가 주님 은혜로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은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듯이 고난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희망의 새벽이, 축복의 새벽이, 은혜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땐 낙심하고 절망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8편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그 곤고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겸손해진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고난 가운데 머물 수 있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겸손이 낮아져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늘 내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좀 더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교만해진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게 되며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저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날마다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등불을 켜시는 주님에 대해서 28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져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해나가던 일도 손을 놓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등불이 밝히 켜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명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활활 타오르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흑암의 원세가 싹 물러갑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저녁에 들어갔을 때 온 집안이 깜깜하게 어둠으로 가세했다고 할지라도 탁 등에 스위치만 켜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흑암의 원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혀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등불을 탁 밝혀주시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런 모습은 다 내던져 버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무장해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롭게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로 자꾸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을 끌어내리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은 권면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문제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령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희망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은혜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절대로 빛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맡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지려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학교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모임 만들어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해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모범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만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을 가는 길에 풍랑 가운데 만났던 성령운동하는 모라비언 교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풍랑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라는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때 큰 감동을 줘서 그들을 본받기 위해 그 신앙을 배우기 위해 그들의 예배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인데 저녁 8시 45분에 로마서 강의 말씀을 듣다가 불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그 요한 웨슬리의 일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래도 그때로부터 한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주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다니며 4천 번 이상 설교를 하고 말 타고 다닌 지역이 40만 킬로가 넘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난 다음 감리교가 탄생되고 감리교 로고가 십자가에 성령의 횃불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리교의 상징이고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한평생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성령의 불이 꺼지 않고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들과 싸워 승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더 전진하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의지, 걱정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온갖 도전과 문제들을 뛰어넘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힘으로는 힘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1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세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져줌으로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 은혜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외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띠를 띄워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임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8편 32절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게를 완전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띄워주시고 세임을 덧입혀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큰 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하나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의 고난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한정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용인 기흥고 체육교사이신 한정원 선생님은 8년 전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건너목을 건너는 가운데 중앙선을 넘은 대형버스와 충돌합니다. 근데 이 버스가 사람이 밑에 넘어진 것도 모르고 그 다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완전히 다 으스러지고 부서졌습니다.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옆에 같이 있던 동료 선생님이 정신을 잃은 이 한 선생님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눈 감으면 예쁜 딸 다시 못 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외치고 병원에 갔는데 다리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다리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하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28살에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여서 아이 둘을 낳고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폐혈증으로 왼쪽 무릎 아래 7cm를 남기고는 다리를 다 절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정원 선생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리 하나를 잃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내게 왜 이런 일이 나냐고 그럴 테인데 그는 온 가족의 사랑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힘입어서 1년 7개월 동안 열심히 재활을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활 치료 받고 나와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휠체어 타고 테니스를 하는 그 시합에 나가서 8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좌식 빼고 장애인 조정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상병으로 활동을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다 보니까 절단 부위에 뼈가 이식한 피부를 뚫고 나서 상처가 덧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당신 걸어다니는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골프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2018년 이 한 선생님이 여성 아마추어 장타대회에 나갔는데 비장애인과 같이 겨루어가지고 5위의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장타를 앞세운 시원한 플레이로 무쇠다리 로켓걸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는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미프로 자격으로 시니어 투어 50세 이상에 나가는 그런 대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겨루어서 골프를 한 시합에 나가는 것과 또 장애인 골프가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금메달을 거는 것을 꿈꾸며 매일 5시간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한샘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부끄럽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자신에게만 찾지 마세요.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그것이 비록 절벽일지라도 고난 뒤에 주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앞만큼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곤고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묶여있는 모든 그 쇠사슬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이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저절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참 자유를 경험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향옥합을 가진 이 한 여자가 이제 주님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그 발에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여자 창녀인데 저 더러운 여자인데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저 여자가 누군데 그러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그녀의 그 죄책감, 수치심, 그 고통의 죄의 사슬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다들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그 용서함을 받게 됐을 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아주 부자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은 죄의 노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고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함 없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 소외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만일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착취한 것,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돈의 노예로 참된 자유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물질의 노예로 자유함이 없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와 절망 가운데 살면서 정말 그 마음의 자유함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에서 집회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약을 하면서 이제 중독이 되니까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노숙자가 됐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장로님 집안의 아들이 이게 마약 중독이 돼서 이제 노숙자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부인 권사님과 함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에 가자고 가자고 그래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폐인이 돼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중독이 심해졌겠죠. 얼마나 울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들이 아 이제 마약을 더 심하게 하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약을 심하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아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지금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와 놀라운 일을 벌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아들이 정말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자기가 같이 그렇게 노숙했던 곳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귀한 아기도 낳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형제를 죄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사슬에서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친히 이 아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에게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절대로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외에 꼭 다른 조건을 더해요. 다른 조건을 더해서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캐톨릭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외에 또 다른 전통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곱 성례를 지켜야 되고 교황의 권위를 따라야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면 오직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을 부정해요. 이 사람들은 파수대를 조직하고 그 조직에 복종하고 전도 실적을 쌓고 수혈을 거부하는 등 이런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증인들 보면은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족 단위로 또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통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선명 부부를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 신천지는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에 불과하고 최종 구원과 이 육체의 영생은 바로 이만희 교리를 배우고 열두 지파에 등록해서 전도와 봉사 등의 조건을 채워야 바로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뭔가 조건을 더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 피를 믿을 때 모든 인간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와, 이거구나.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유하잖아요. 얼마나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제 이 율법의 멍에를 벗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도에게 죄의 눌림과 유혹에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죄와의 싸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거듭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거듭난 후에도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고 싶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성, 이 죄성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이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지만 죄가 자신을 붙잡는 현실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과거의 죄의 습관이 그냥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 이 죄의 습관이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분노가 자꾸 생겨지고 음란, 거짓, 탐욕, 시기, 교만, 중독, 게으름, 이런 것들이 사탄을 통해서 유혹으로, 세상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죄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이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죄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에서의 자유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죄의 소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를 정말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 집회를 하면서 야, 이 교회가 정말 그 샌프란시스코의 이 다운타운 완전히 한복판에 54년 전에 저렇게 귀한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이제 도시가 그곳에 한인들이 거의 살질 않죠. 점점 외곽으로 다 이렇게 이사를 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와 마약과 그리고 동성애와 그런 잘못된 죄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하게 쓰러져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교회가 사명이 있구나.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킬 그 능력은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법을 좋은 선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 교회 사명이 있다.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까 장로님 그 아들이 변화받은 그런 한 좋은 예와 마찬가지로 이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 귀한 교회는 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성시화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100일 기도. 매일 밤 100일 기도. 그래서 주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교회는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죄악으로 관용한 샌프란시스코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곳에 44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도시를 거룩하게,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가 먼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자유함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줘.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0: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의 종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윗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안내와 인도하심으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셔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거렁뱅이가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려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다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그 약속을 받은 자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약속을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몇 번 이 말씀을 15장 18절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뭐 받은 유산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땅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이 사는 겁니다.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하신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자도 되고 육적인 부자가 되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의 부유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인내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인내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2절 이후에 8절을 보면은 열국의 아비가 되겠어요. 온 세상은 믿음의 나라의 아비가 된다.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이름을 비밀리 하나님 앞에 하나씩 가지고 계십시오.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6절에 또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심히 번성케 하리니. 왜 이렇게 번성케 한다는 말씀이 많습니까? 가난하니까. 내 현재 있는 처지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단계에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다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약해서 할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믿음뿐이에요. 번성케 하리니, 여기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를 두고 수많은 변방의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바벨론 국가, 아수르 국가, 바벨론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문화도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안 바뀐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건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6천년, 7천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 물론 노아의 그 이전에 아담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의 번식으로 인하여 국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을 주셨지만은, 정식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자녀로 그 일대기를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잡고, 내가 내 언약을 7절에 보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대 후손까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태의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아마도 판단해 볼 때 사례가 사라 될 때까지 사람의 여자의 잔꾀를 부려서 그 하가를 그 남편에게 붙여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전통으로 삼으려 했다고 하는 그 꾀가 꾀로서 남고, 하나님의 전통적인 약속을 사라도 받아서 이제는 사라라 이름을 바꾸라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값을 우리들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다 결론적으로 내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혀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번성하게 하시는 언약의 할 일을 받게 하셨는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 입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할례의 그 언약의 할 일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마음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거를 할례를 삼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의로 내세우려 말고 이제 의지해서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언제까지 몇 대 후손까지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대대 후손이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들이 접붙임을 당했다 그 말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원줄기 아래 우리가 접붙임을 입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대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다시 그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을 세우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분복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했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오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되는데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서 또 아이에게는 생후 8일 된 자 일곱 날까지는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8일 된 예수님도 생후 8일 만에 가셔서 제사장에게 표피를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8일 이후에 할례를 받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라도 나그네 된 자가 아브라함 집에 오면은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모든 자에게 해당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에 당시의 시대라고 해도 이방인들에게도 나그네에게도 다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올 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개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은 폐쇄적이 아니에요. 전부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인 이제는 주님이 저 3천여 종족이 남을 때 그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언제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할례의 언약의 표시로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예수님을 믿고 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생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위에 예수가 오기까지 모든 역사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선택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택할 입은 자는 모두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표시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인구가 많을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외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고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예수님을 믿어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종족을, 자기들의 신앙적인 그러한 전통을 주장한다면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실 때에 내 언약은 내년 이때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워주겠다. 이게 마지막에 약속의 정점을 찍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이 이후에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셨지만은 여호와의 천사도 나타나셨지만은 확실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에, 그러니까 커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을 기다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여 대를 이은 이삭, 그 이삭이 결혼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하나님의 전통을 받아 열두 지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대를 잇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는 하나님이 태를 여는 거는 다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약속을 주시고 사라의 태를 열어서 그의 나이가 90이 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는 오늘날의 100세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받은 자는 모두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오다가 예수님 당대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천상에 가실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도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어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날이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을 기뻐하심을 입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얻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삶에 주눅들으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로마서 14장 마찬가지로 2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연약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매양 매순간에 분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끝인 게 아닌 겁니다. 은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는, 신앙의 삶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잠시 자리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생에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잘 아는 사람 중에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예화로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에디슨은 참 건강했다고 그럽니다. 에디슨이 84세까지를 살았는데 평생에 그 사람은 수만 가지를 발명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모토로 삼은 것 같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린의 삶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의 삶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삶이 되십시오. 에디슨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에디슨은 매우 건강한 사람으로 84세로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100년, 150년 이전의 사람이 84세를 산다는 건요. 장수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력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젊어서부터 운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누가 발명했어요? 포드가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포드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별장을 갔었지만 그는 쉬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연구소를 차려놓고 여전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친구 포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었는데 낚시도 함께 가자고 할 때 몇 번 안 갔습니다. 오직 그는 노동과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할 때 온 정신을 집중하여 정력적으로 일하는데 잠잘 때도 전력을 다한다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일에 열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피로를 느끼면 그 일을 중단하고 다른 연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다시 피곤해지면 제3의 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정력과 끈기로 경주했던 겁니다. 내가 비교적 단시일에 많은 발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일을 전환하는 데 그 까닭이 있었다. 나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을 때도 결코 은거나 은퇴를 고려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되어 은퇴하는 조용히 사는 사람으로 대략 3년 이내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나는 결코 은거하지 않겠네.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오면 드디어 이것이 최후로구나 생각할 것이네. 이렇게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77살 생일에 친구가 자네의 인생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자 유명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일하라! 자연의 비밀을 탐색해서 그것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라. 만물을 그 방향에 놓고 바라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에디슨의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꼭 이루고 주님 앞에 내가 가리라 하는 희망을 품고 오늘을 건강하게 사시기를 약속의 자녀로 사시기를 할 일을 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옛말에 세옹치마라는 말 여러분 알죠? 옛날 중국 북방 국경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말을 한 마리 키웠는데 그 말이 어찌나 잘 달리고 힘이 센지 동네 사람들에게 큰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여보게, 어디서 그렇게 좋은 말을 얻을 수 있었는가? 자네는 참 복도 많네. 그리요? 한마디씩 하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하지만 그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라다니까 얼마 지나냐서 그 애지중지하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달아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이고동성으로 그렇게 좋은 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아깝냐고 하면서 그 노인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이번에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지 모른다고 태연하게 대꾸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갔던 그 말이 다른 좋은 말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일이 생겼습니다. 말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란 말을 듣는 방국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많은 말들을 소유하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당신 참 횡재했으니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그 노인을 크게 부러워했대요. 그런데 그때도 노인은 이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하냐 하면서 담담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 뒤 노인의 애아들이 말을 타고 사냥하는 도중에 낭만하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평생 절고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됐다는 듯이 노인을 위로하면서 걱정하는 말을 건네자 이번에도 노인은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동네 건장한 청년들은 모두 동원이 되어서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되었는데 이 젊은이만은 다리 장애로 인해서 징집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전쟁터에 전사자들의 명단들이 속속 날아들자 집집마다 애통하는 그런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노인의 집만은 평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인생살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어느 것이 화가 될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잘 되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실패하고 잊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중에 사면청하나 첩첩산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보고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 그런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이 있고 복을 받는 길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했어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장이 가장 중심된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야곱 스펜서는 말하기를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보석이지만 특히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요. 로마서 중에도 오늘 본문의 8장은 로마서의 중심장이요. 또한 오늘 본문은 28절은 중심 중에 중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요. 즐겨 사용하는 성구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의로 가나 자로 가나 만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연약함과 시험과 또한 심지어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예,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는 옳고 유용하게 한다, 목적을 이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잘되게 하고 좋아지게 하고 나아지게 하고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려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포수가 새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숲으로 갔대요. 이때 나무가지에 앉아있던 어미 참새가 포수를 보고 제발 포수님 내 자식을 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수가 당신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어미 참새는 숲속에서 가장 잘생긴 참새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포수는 그러면 당신 자식은 쏘지 않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포수가 사냥을 마치고 나오자 어미 참새는 자식이 총에 맞아 죽은 것을 보고 그 포수에게 예, 내 자식을 쏘았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포수는 나는 가장 못생긴 놈을 쏘았을 뿐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요 자식이 아무리 못생겨도 가장 잘생기게 보이는 법이에요.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뜻이에요. 이 사실만 바로 알아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지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란 범사의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력한다 말은 서로 연관되어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면서 내가 스스로 만든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라 선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악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천하고 시시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모든 것이에요. 가장 선한 것에서부터 가장 악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말이 바로 모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도 선하게 하시고 최악의 것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는 일을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기 위하여 주시는 어려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준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결코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 우리를 혼내주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분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의 일을 동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세요. 아니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본심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기에 주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원하시는 그 고난의 일도 힘든 일도 또한 아픈 일도 그때 당시에 힘들고 아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의 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도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복이에요. 문제도 복이에요. 힘든 것도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복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좋은 것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우리의 보기에 좋지 않는 그 힘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만 쉬운 일만 어려운 없이 문제 없이 만사 없게 천리가 되게 한다면 물론 되게 하실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결코 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걸 주면은요 처음에는 다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감격도 없어져요.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코 만들어줄 수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한 것이 좋으냐 재미있냐 할만하냐 그러면 100에 한두 명 빼놓고 다 싫다고 해요. 우리 신학생들도 보면은요 공부하는 거 좋다 하면은 거의 싫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기 싫다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학생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실력이 없어서 어디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도태되고 말아요. 세상은 경쟁사회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하기 힘들어도 억지라도 공부를 하게 되고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혼내주기도 해야만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게 하는 것, 매를 때려서 하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애굽으로 팔려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지 아니었더라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IMF가 없었으면 미국 땅에 올 수도 없고 아마 목회자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이 늙은 나이에 세상 속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좋지 않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즉 힘들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러죠. 당신들을 날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 비단 요셉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에 기도하는 그 이유로 잡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던짐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욱 높여짐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전보다 더 배가 받고 축복을 받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 되는 것 가지고 힘들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나눔과 성김일교회 이전해가지고 이제 2개월 지나고 3개월째를 맞이합니다. 물론 조금씩 부흥이 됩니다.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성전 120석을 채울 줄 아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믿고 합력하여서는 일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한 여자가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신앙과 상관없이 좋기만 했는데 점차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제사도 드려야 했고 술상도 차려야 했고 이렇게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후회의 막금이 됐어요. 그때 예수 잘 믿는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을 내가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것은 나의 역사적 실수다. 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믿는 집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이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 집 식구를 구원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기 말았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정명수 전도사가 이러한 사명으로 감당을 했다는 그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부인으로 인해서 그 가족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잠깐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까지 하나님의 그 경륜성에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선을 행하신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아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기름길이에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삼박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하는 신앙, 성령께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알물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노터는 십자가의 넓이는 사랑이고 길이는 인내이고 높이는 소망이고 깊이는 믿음이고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려고 하면은요 먼저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보다 더 깊게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요 책 한 권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책이 재미가 없어요. 읽기는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바로 그 지루한 책의 저자예요. 그래서 그 책을 꺼내서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책이 왜 갑자기 재미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관심 때문에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하려고 하면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분의 글과 말씀과 교훈이 들어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럴 줄 알아야 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한 주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선을 행하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보다 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불멸의 작품을 남기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는 평생에 무려 9,000편의 찬송을 작곡했던 여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중에 그분의 곡이 무려 22편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의 곡들은 대부분 매우 은혜롭고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가사와 곡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에 불렀죠.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주옥 같은 찬송가들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장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시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그만 실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앞도 못 보는 내 인생 이제 끝장 났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신세를 한탄하며 자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자기의 불행을 불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극복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돌리며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면 실로 놀라운 데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가로 쓰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꿨으면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은데 믿는 자란 대신에 사랑하는 자로 바꾸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만 있으면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이나 다른 피조물을 숭배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자로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쓸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는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왔어요. 악을 꽃자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찬송도 힘있게 자주 불러왔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가 말뿐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만으로 안 돼요. 수고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릴 줄 알아야 해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만 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개인적 행복도 좀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결혼도 개인적인 행복도 포기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도 내어놓았어요. 나 때문이라면 술도 취미도 오락도 버릴 수 없지만 주님 때문이라면 그 이상의 것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이 손해 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다 하죠?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순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는 경상도 사나이답게 우직하고 만큼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체포해서 고문을 받았죠. 첫 번째 고문은 온몸을 묶은 다음에 천장에 매달아 놓았다가 갑자기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주기철이에요. 이는 뜻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철저하게 붉은 피를 흘린 사람이라 해서 죽인 척이 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2차 고문을 합니다. 2차 고문은 입만 남겨놓고 온몸의 구멍을 반창고로 막은 다음에 물 속에 집어넣는 고문을 했대요. 그러면 물을 실컷 마셔서 배가 불러오죠. 그러면 눈이 튀어나올 만한 반창고를 눈에다 2중 3중 붙여놓는데요. 그렇게 4년 동안을 보냈던 분이에요. 여러분, 순교자에게는 죽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무서운 겁니다. 주기철 목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죽음의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어 갔어요. 그래서 주님, 이러다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순교를 못할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마다 사모님이 면회를 온대요. 와서 남편의 모습을 보는 부인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오자마자 남편에게 하는 첫 마디, 여보, 당신은 꼭 순교를 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 사모님이 다그친 말이에요. 그도 여자인데 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는 아내를 보고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 한마디 할 말이 있었대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죽고 싶어.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는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장엄하게 순교했다는 그러한 순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해주고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그 뜻대로란 미리 작정된 목적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된 우발적이고 돌발적 사건도 아닌 겁니다. 그것은 벌써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한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 막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봉헌하는 생활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나의 정신과 마음과 뜻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합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즉 성도는 서로 합력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는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유능하고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작은 일 하나로 서로 합력할 때 그 선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결론은 다시 본문을 읽고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팔 현지 구조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네팔 대홍수 발생 7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현지 시각 1일. 현지 구조당국은 900여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는 이 터널 곳곳에 구멍을 뚫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카메라를 투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직접 사람이 내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머리 전등과 손 전등을 이용해서 내부를 살피고 소리를 지르면서 생존자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구조당국은 6곳의 수력발전소 터널에 최소입니다. 930여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나마 들어갈 수 있는 터널은 몇 안 됩니다. 대부분 진흙과 바위 등 잔해물로 막혀 있어 진입과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발전소 터널에서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발전소의 터널에서도 시신 두 구가 수습됐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희생자들의 구체적인 신원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측이 확보한 헬리콥터 두 대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서 수색 비행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과 댐 주변을 비행하면서 육안 확인과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육로팀도 동시에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의 둔체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해 현장에서 드론까지 띄웠다고 합니다. 다만 기대했던 한국인 실종자들의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팔 대홍수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역시 4,500명에 근접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건설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 말고도 외국인들의 실종 사망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팔과 티베트 국경 부근의 카일라스 산 순례 여행길에 나섰던 성지 순례객, 트레킹 관광객, 현지 봉사단체 참가자들로 파악이 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무려 89명에서 9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연락이 두절되고 있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요. 다만 현지 전체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서고 신원 미상 시신 수습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가운데 미국인 추가 확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구조된 미국인도 있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구조돼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 역시 네팔 정부에 긴급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현지 구호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차원에서 대피 및 수색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현지 당국과 적극 협력하면서 미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직접 교전을 벌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예고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라라크 섬에 있는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격한 미군인데요.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입니다. 이란 역시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라라크섬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요르단의 킹 후세인 공군기지와 알 아즈라크 공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의 기술 정비 기반 시설과 전투기 배치 지역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레이트 내 미군 관련 시설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레이트도 이란의 공격을 위험한 긴장 고조라고 규정하면서 주권과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추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두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만나서 미국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이란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설 경우 미국과의 기존 합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덧붙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미국 역시 최근에는 군사행동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한 대이란 압박을 강조해 오고 있었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충돌을 이란 경제가 미국의 제재로 큰 타격을 입은 데 따른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대이란 경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충돌이 일회성 보복에 그칠지 아니면 추가 공격으로 이어질지 향후 중동 정세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강력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란이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군사 충돌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전기차 가지고 계십니까? 뭐 출퇴근할 때는 몰라도 예를 들어 LA에서 라스베가스로 마음먹고 여행을 간다라고 쳤을 때 아, 그럼 어디서 충전을 한번더 해야지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네, 그런데요. 한 번의 충전과 발전용 엔진의 결합으로 약 6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현대차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결합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즉 EREV를 앞세워서요.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산타페 EREV를 출시하고 이어서 제네시스 EREV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충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장거리 이동은 많은 북미 시장의 특성을 겨냥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차량 생산뿐만 아니라 배터리 공급망까지 현지화해서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순수 전기차 전환 속도가 사실 예상보다는 좀 더디고 있죠. 그래서 충전 부담은 줄이면서 전기차 특유의 주행 성능을 유지하는 EREV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로 차량이 구동되는 건 맞는데요.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이 충분할 때는 전기차와 유사한 주행 감각을 유지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 전기차의 정숙성,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는데, 충전 인프라와 주행거리 불안이라는 전기차의 약점을 이 엔진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로 EREV의 핵심입니다. 현대차가 EREV를 북미 시장에 선제 투입하는 이유 분명하지요. 국토가 넓고 지역별 충전 인프라 격차가 큰 미국은 전기차의 주행거리 불안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미국 시장의 특수성은 뭐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뚜렷해지고 있죠.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한 250마일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하루 만에 왕복이 가능한 한국에서는 EREV가 사실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호세 미누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역시 미국 시장에서 EREV는 앞으로 개척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자, 산타페 EREV 내년 상반기 미국에 있는 앨라바마 공장에서 현지 생산돼서 출시됩니다. 두 개의 전기 모터와 새로 개발한 고성능 배터리를 조합해서 약 600마일 이상의 목표 주행 거리를 갖춥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네시스 EREV도 출시 예정인데요. 조금 더 멀리 640마일 이상의 주행 거리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REV의 경쟁력, 무엇보다도 배터리 기술에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일반 순수 전기차보다 배터리 용량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대신 자체 개발한 고출력 배터리 셀을 적용해서 충분한 성능과 전기차 특유의 주행감을 구현한다는 전략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면 차량 가격과 무게를 낮추는데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EREV는 장거리 주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대용량 배터리에 의존하지 않고 엔진을 발전기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출력 배터리와 발전용 엔진을 결합해서 비용, 무게, 충전 부담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바로 현대차 EREV 전략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리 사업을 확장하고 할 때는 집안 단속이 일단 잘 돼야 될 텐데요. 현대차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었었는데, 네, 드디어 협상이 됐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물론 전제가 됐고요. 이 소식은 오늘 한국 관련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소식 하나 더 이어집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접수된 선루프 폭발 파손 신고가 최근까지 498건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 건수는 아마 역대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루이지애나에 사는 앰버는 최근 2025년형 렉서스 SUV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굉음을 들었는데 바로 머리 위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니 선루프가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총소리 같았다라며 선루프 안쪽 가림막이 닫혀 있지 않았다면 유리 파편을 그대로 뒤집었을 뻔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네,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기록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기아 미니밴의 선루프가 위스콘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깨지는가 하면 GMC SUV의 선루프는 아이들이 앉는 좌석 위로 떨어졌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대부분 총소리가 들렸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은 다양합니다. 운전자가 알아채지 못한 도로 파편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고온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유리가 팽창해서 깨지는 경우, 설계나 제조 결함이 원인인 경우도 있겠죠. 네, 트리플A는요, 최근 몇년 사이 여러 차량들이 유리 면적을 키우면서 도로 파편에 더 취약해진 게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거나 오랫동안 바깥에 세워두면 유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신차일수록 유리 면적이 커지는 거 사실이죠. 접수된 신고 건수 가운데 5개 가운데 한 건꼴로 2025년형, 2026년형의 신차였습니다. 가장 많이 지목된 차종, 최근에는 토요타 RAV4, 혼다 CR-V가 있고요. 현대차인 팰리세이드가 또 들어있네요. 기아의 텔룰라이드도 포함됐습니다. 네, 어쨌든 선루프 장착 차량은 그만큼 늘어나는 추세고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미국 시장용 생산 차량 가운데 선루프 장착 비중은 10년 전에는 35%였는데 이제 5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루프 파손이 리콜로 이어진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이미 10여 년 전에 기아 소렌토 선루프 파손 신고를 계기로 7년에 걸쳐서 12개 넘는 제조사를 조사해서 여러 파손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결함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다른 차량이 튀긴 작은 돌이 눈에 띄지 않은 손상을 남겼다가 이후에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방 규정은 선루프에 강화 유리와 접합 유리를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화 유리는 깨지면 자갈처럼 잘게 흩어지고요. 접합 유리는 조각이 플라스틱 막에 붙어 있어서 흩날리진 않습니다. 현재 제조사들은 대부분 강화 유리를 쓰고 있는데요. 다만 주요 유리 공급사들이 접합 유리 등 개선된 소재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손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도로교통안전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내년 봄에 영국 패션 디자이너인 존 갈리아노를 조망하는 전시를 세계적인 패션 행사와 연계해 선보이려고 했다가 과거 그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인종차별 발언 논란이 부각되면서 결국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내년 5월 열 예정이던 갈리아노 전시를 취소하고 다른 전시로 대체한다 이렇게 어제 공식 발표했는데요. 갈리아노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매우 슬프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시가 열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라면서 과거 내 발언으로 유대인과 아시아계 공동체에 끼친 상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깊이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리아노는 크리스탄 디올의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었는데요. 2011년 인종차별적 그리고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해고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프랑스 법원에서는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대화 재개를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국방부 전쟁 실종자 확인국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전쟁 실종자 확인국, 네, 말 그대로 6.25 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서 설립된 부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어떤 작은 사안이라도 합의가 될 만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풍성하게 부풀린 금발머리, 모조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한 의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컨트리 음악의 여왕 돌리 파튼. 그녀의 사망으로 지난주 내내 미국 안에서는 추모의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정작 돌리 파튼의 장례식은 비공개로 조용하게 치러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8일 테네시주 내쉬빌 우드론 추모공원에서 직계 가족과 지인들만 참석한 달리 파튼의 장례식이 있었고요.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높은 하이힐을 신고 면드레스를 입은 채 안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과 5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그리고 지난해 세상을 떠났던 남편 칼 딘 옆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의 묘소에는 달리 파튼이 어린 시절 살았던 집 사진과 결혼 날짜 그리고 반지 그림 등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네, 어제는 프랑스 중도 우파의 거물이죠. 에드와르 발라두르 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7세였습니다. 잠시 후에 전합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7: 수영도?
5: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리포트.
1: 오세네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프랑스의 에두아르 발라드리르 전 총리가 별세했다는 소식은 현지 시간 31일 발라드리르의 가족이 AFP통신에 알리면서 전해졌는데요. 트리키에서 태어난 발라드리르는 1993년 3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사회당 소속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로 재임하면서 여러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금 제도 개혁도 단행한 인물이 바로 발라드리르 전 총리입니다. 1995년에는 대선에도 출마했는데 치열한 선거운동 끝에 한때 정치적 동맹이었다가 정적으로 변한 자크 시라크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하고 말았죠. 네, 향년 97세로 사망한 발라드리르 전 총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인물이라면서 나라에 헌신했던 봉사자다라고 추모했습니다. 또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모범이자 멘토 그리고 친구를 잃었다라고 애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바스티안 르코니쉬 프랑스 총리는 발라드리르는 개혁정신을 가진 정치가였다. 많은 정치적 동지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표팀 유니폼을 이제는 벗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메시도 저번에 은퇴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열린 월드컵에서도 역시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을 뽐냈죠. 그렇게 결승으로 한 번 더 이끌었던 메시였습니다만, 하지만 16강전부터 이어진 잇단 연장 혈전으로 체력이 고갈된 메시의 아르헨티나, 결승전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2005년에 성인 대표팀에 데뷔한 메시,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통산 207경기에 출전해서 125골을 넣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다득점 그리고 다출전 1위 기록입니다. 글쎄요, 이번에도 대통령이나 또 많은 팬들이 만류할 것 같은데 이번 만류는 어쩌면 앵콜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리고 메시 역시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번에 정말 먹은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메시가 축구하는 모습 당분간은 더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럭비 국가대표 경기 개막 행사에서 여객기 두 대가 경기장 상공을 날았는데요. 아슬아슬 정말 그 경기장에 부딪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슬아슬한 고개였습니다. 케이프타운 DHL 스테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뉴질랜드의 럭비 테스트 매치에 앞서서 남아공의 지역 항공사인 에어링크 소속 여객기 두 대가 경기장 상공을 통과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안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항공기들이 경기장 지붕에 거의 닿을 듯한 높이로 비행하는 모습이 담겼고, 현장 관중과 중계 시청자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도색 항공기는요, 경기장 지붕과 정말 접근한 뒤에 마지막 순간 기술을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 비행으로 뭐 충돌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연출이었다며 항공 전문가들, 관중들 모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상공을 나르는 플라이오버는 남아공 럭비의 오랜 전통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1995년 남아공 럭비 월드컵 결승전 당시 여객기가 경기장 상공을 비행한 이후 주요 럭비 경기 때 항공기가 경기장을 통과하는 행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번처럼 여객기가 경기장 지붕에 거의 닿을 듯한 높이로 비행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좀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종사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지 의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0: 중국의 포르말데히드 사용 배추 논란으로 먹거리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도매시장과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그리고 중국산 김치를 수거해서 검사하고 매달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포르말데히드 배추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4대 안전관리 대책을 실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4대 대책이란 첫째,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곳의 원산지 특별점검,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이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 검사, 그리고 셋째,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검사, 그리고 넷째, 국내 유통 수입산 배추 김치와 이 포르말데히드의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등입니다. 최근 중국 허베이성 일부 지역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이 포르말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가 1군 발암물질로

0: 분류한 물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러시아의 항공유 생산량이 급감하자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연료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전투기용 연료마저 부족해졌다라는 분석인데, 심지어 전투기 연료를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전투기도 못 띄우는 산유국의 굴욕 인셈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자국 생산업체의 경유 수출 금지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를 띄울 경우에 경유가 부족해지자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유 수출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경유 수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할 경유는 군용 항공기와 전략 폭격기에 필요한 연료이며, 해당 연료는 러시아의 최신 제트 추진 공격 드론에 주요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 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 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0: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9: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0: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쥐저희 부탁드립니다
11: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에 이어서 이틀 만에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참모까지 물러난 것입니다. 야권은요 지난달 30일 발표된 청와대 참모 교체 명단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없자 몸통이 빠졌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강의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 31일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 사퇴 이유나 후임 정책실장 인선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6일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돼서 약 1년 3개월 동안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분야 핵심 참모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생 회복이라든가 자본시장 개혁, 산업금융정책, 인공지능 투자 등 주요 정책에 두루두루 관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인사로 알려지면서요. 논란의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증시가 마구마구 오를 때 여기 레버리지 ETF 도입이 있었고 여기에 대거 돈이 몰리면서 증시가 마치 카지노판처럼 네, 워낙 출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야권은 김 실장을 포함한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들의 책임론을 계속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전체 조합원 39,638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에 참여한 31,166명 가운데 61.55%가 찬성하면서 임협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금으로 400% 플러스 1,270만 원, 주식 15주, 복지 포인트 50만 원 지급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학위 휴가비도 2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노사는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도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모든 손해배상 가압류도 철회하기로 역시 합의했습니다. 사실 난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교섭에 들어갔는데 무려 111일 만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올해 임협 절차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요즘 가끔 뉴스를 통해서 군 월급을 들으신다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본인이 생활했던 당시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자, 올해 병사 월급은 2병이 75만 원, 1병이 90만 원, 상병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18개월 동안 매달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이 있고요. 또 이자가 더해져서 약 2,019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종류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군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2천여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군 복무 중에 빚을 지고 또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채무 조정을 받는 장병들이 자꾸 는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 역시 400억 원 이상으로 집계가 됐고요. 결국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등 고위험에 투자하는 것, 또 불법 금융투자 정보나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한 군장병의 노출 위험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서명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요,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실 이 군장병을 위해서 금융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일방적인 강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서 장병이 직접 자신의 금융 문제를 점검하고 또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의 10대들 가운데 온라인 도박으로 허우적거리는 그런 청소년들 자진 신고하면 뭐 빚도 어느 정도 탕감해주고 여러 정신과적인 치료까지도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도 조금 더 현실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또 이를 직접 실행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이란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뭐 알겠다. 하지만 나는 기억해둘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맹국들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주장했습니다.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또 한국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는데요.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 4만 명은 아니고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입니다.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한국 정부가 안 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그 불편한 심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신발장에서 두리번 두리번, 그래도 역시나 손이 가는 신발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요, 여러 켤레 운동화 가운데 아 이게 편하지 라면서 들게 되는 운동화가 있죠. 네, 발에 딱 맞게 길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신발일수록 아껴서 신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 운동할 때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낡아서 성능이 떨어진 신발 때문에 자칫 부상 위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신발 성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오래 보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논문까지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10마일 정도 달릴 때마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휴식 시간을 준 신발들이 그렇지 않은 신발보다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직후에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여러 켤레 러닝화를 돌려가며 신은 러너들이 한 켤레만 주구장창 신은 사람들보다 부상을 겪는 경우가 적었다는 비교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상적인 신발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 족부 치료사, 그러니까 발 전문가죠. 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달릴 수 있는 거리로 러닝화의 수명을 환산한다면 보통 300마일에서 500마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편차가 큰 이유는 신는 사람의 몸무게와 달리기 속도, 또 신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물리치료사도요,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고 걸었는데 특히 달렸을 때 갑자기 안 느껴지던 통증이 정강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면 신발을 한번 보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신발 깔창이 약간 들렸다면 결국 몸무게에 압박받으면서 형태가 변형된 것이니까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신발 안쪽의 뒤꿈치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찢어졌거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라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잡아줄 힘이 신발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신발 바닥을 보는 것. 그 고무재에 새겨져 있는 선들이 있죠. 마찰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요. 이 선들이 거의 닳아서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면 아무리 정들었어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새 신발을 신을 때입니다. 엘레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0: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2: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0: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2: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0: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켈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2: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어 온 약물이 심한 원형 탈모 환자의 모발 재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팀은 북미와 유럽, 중국에서 두 건의 대규모 국제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심한 원형 탈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모집해 하루 한 차례 복용하는 약물 우파다시티닙을 투여하고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약물은 면역체계의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을 차단해 면역체계의 모난 공격을 억제해줍니다. 그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크롬병,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24주 후부터 하루 15mg을 복용한 환자의 45%에서 30mg을 복용한 환자의 55%에서 두피 모발이 80% 이상 다시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면역체계가 모낭을 공격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작은 탈모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부터 두피 전체는 물론 눈썹과 체모까지 광범위하게 빠지는 경우까지 증상은 다양합니다. 이번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상당히 심한 원형 탈모를 앓고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두피 모발의 약 84%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개월 만에 상당한 수준의 모발 재성장이 나타나면서 중증 원형 탈모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더욱 긍정적인 측면은 약물로 쓰인 우파다시티닙은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염증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역시 기존 사용 과정에서 확인된 특성과 대체로 일치했으며 이번 임상시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가 이 약물을 원형 탈모의 영구적인 치료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 원형 탈모 치료제로 특별히 승인된 약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원형 탈모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중증 원형 탈모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의신들은 평가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인기 비만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치료제로 추가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추가 승인은 마운자로와 심혈관 질환 치료제인 트루디시티를 무작위 배정에 비교한 대규모 임상시험 3상을 근거로 합니다. 마운자로 투여군과 트루디시티 투여군으로 나눠서 4년간 추적 조사한 임상시험 결과 마운자로 투여군에서는 12%가 다른 심혈관 치료제 투여군에서는 13%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마운자로가 기존 심혈관 치료제 대비 발생과 사망 위험을 더욱 낮춘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편 앞서 위고비는 2024년 3월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또 위고비와 동일 성분으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오젬픽은 이보다 더 앞선 2020년 1월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 대상으로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마운자로 적응증 확대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경쟁 무대를 심혈관 질환 치료 영역으로 넓히게 된 것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처방 경쟁을 두고 양사의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1: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는 9월 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랠리를 재개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전문 매체인 모틀리 풀은 마이크론이 오는 9월 30일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며 이번 실적 공개가 대규모 랠리를 촉발하고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핵심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모틀리 풀은 현재 마이크론 주가가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이 향후 실적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년 내에 주가가 3배로 뛸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평가됐지만 이번 달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이 나오면서 즉시 주가 급등을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급등 전망의 배경으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으로 가용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NAND 플래시와 DRAM 이 전반적인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현재 주가는 932달러, 932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는 지난 1년 사이 1255달러의 최고치를 찍었다가 114달러의 최저치를 찍는 등 사실상 등락이 너무 심한 지난 1년을 보낸 상황입니다.
0: 9월 1일 오늘은 네, 역사적으로 한국은 조금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1923년 9월 1일 정오 무렵 일본 간토 지방을 진도 7.9의 강진이 덮쳤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가 잿더미로 변한 이 재난은 일본이 근대 사회로 들어선 이래 가장 큰 참사로 기록되고 있고요. 사망자와 행불자를 합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진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관과 민간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큰 재난 앞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결국 계엄령이 선포되고 각지에서 조직된 자경단과 일부 군경이 이 소문만을 근거로 해서 무고한 조선인들을 찾아내 살해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희생자의 정확한 규모는 오늘날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최소 수천 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학자들만이 해마다 이날을 추모하면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전문회사 융자 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아주 쾌청한 날씨 속에 좋은 하루가 예상되고 있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세은이었습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5: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오지라면 소기름 오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4: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5: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9: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0: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1: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0: 센터 메디컬 그룹.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월 1일 9월의 첫째 날입니다. 네팔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 사망자가 결국 우려했던 대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4,400명을 웃돌면서 구조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돼 생존자 수색에 총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팔 연결해봅니다. YTN입니다.

0: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진흙밭을 헤치며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터널 입구에는 물과 토사가 가득하고 구조대원들은 손전등에 의지해 안쪽을 수색합니다.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거로 추정되는 6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이 관건인데 중국과 인도 등 터널 구조 전문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Roads to the disaster zone have been cut off, preventing large rescue equipment from reaching the core area. There is a lot of water inside the tunnel, and the mud is up to 1.5 meters deep, making it very difficult for rescuers to move.
0: 구조대는 3번 터널 2.5km 구간을 사사시 수색했지만 아직 생존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는 호루라기를 불고 파이프를 두드리며 혹시 모를 생존자의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4,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홍입니다.
2: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랜드캐니언에서도 이상 홍수가 발생을 했죠. 또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에서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덮친 홍수로 숨지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들 6,000명에 육박하면서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들의 우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남미의 페루는 빙하호 60곳 가까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지난해 4월 페루 안데스 산맥의 빙하호 계곡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더미가 쉴 새 없이 호수로 쏟아지고 바로 옆 등산객들은 아찔한 상황을 망연자실 지켜봅니다. 결국 범람한 빙하호가 진흙더미와 함께 산 아랫마을을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이후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진 페루의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최소 520곳이 넘는 빙하호수가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피해가 컸던 우아라스 지역의 팔카코차 호수 주변은 당장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호수가 넘친다면 인근 마을 3만 명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빙하호에 물을 빼내고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페루 역시 제2의 네팔 홍수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이번에는 이란입니다.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지난 6월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를 이행한다면 이란 역시 즉각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페지스키안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지난 6월 이란과 맺은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과 카타르 중재로 약 3개월간의 협상 끝에 종전 양해각서에 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요구를 앞세워 약속을 저버렸으며 이란은 미국의 위반 행위에 비례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지스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침략자가 아니며 스스로를 방어했을 뿐이라면서 신의와 약속 이행이 결여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외교로는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없으며 압박과 위협 정책은 외교적 노력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서 언급한 양해각서 상의 의무로 복귀한다면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즉각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페지스키안 대통령은 자국을 겨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유엔 헌장 및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암살, 학생 168명이 희생된 미나바 학교 폭격, 라마르드 경기장 및 국가 핵심 인프라 타격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도 열거했습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는 평화적 핵시설까지 공격받은 점을 꼬집으면서 국제사회 대응 없이 이런 행위가 규범화된다면 내일 어느 국가가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 레바논, 최근 이란에 대한 공격에 있어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 대처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다극화 체제에 맞춰 유엔이 평화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장착한 로켓포를 바다로 쏘아 기뢰를 부술하는 새로운 수단을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부사령부 발표를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부사령부의 팀 호킨스 대령은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 공습에 대해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기뢰를 탑재한 로켓포를 발사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기뢰 부설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사람이 선체에 직접 부착하는 소형 림펫 기뢰부터 대형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는 대형 기뢰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뢰는 보통 기뢰 부설함이나 잠수함으로 바다에 살포하거나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달아 바다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지상 발사형 로켓 투하식 기뢰는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군의 발표가 사실인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이란이 이례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기뢰를 추가 보유했다는 뜻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등의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한 10개국 정상회의가 중앙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비서방세계 지도자로서 갖게 된 영향력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을 지원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어왔던 중국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별다른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8월 31일과 오늘 9월 1일까지 이틀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모두 참석했습니다. 또 이 기구에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벨라루스와 개최국인 키르기스스탄까지 합해 총 10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워싱턴 주변으로 돌도록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시진핑은 자신만의 강력한 궤도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상하이 정상회의는 평화시든 전시든 워싱턴의 적대국들이 버티도록 해줄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의 광범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에 보복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개솔린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만에 다시 군사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에서의 행동은 매우 제한적이겠지만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 It's very limited. Look, they're a failed nation. Yeah.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surveillance equipment is almost entirely gone. That doesn't mean we won't smack them. We'll see what happens.
4: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하르그 섬이 불타는 AI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공격 가능성이 불거지자 JD 벤스 부통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6: But I think that he's sending a message to the Iranians. Look, you guys are shooting at commercial shipping. You guys are behaving like a terrorist country. You've got to stop or there are going to be some consequences.
4: 미국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선다 해도 전면전 확대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군사 공격에 나선 건 경제적 충격 때문이라며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이란 제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각국에도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평균 휘발유 값이 8월 내내 4달러를 웃도는 등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유업계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호출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이번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내 휘발유값 인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정유업계 관계자들을 부른 내용은 잠시 뒤 미국 뉴스 전해드릴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200일 넘게 중동 지역에 장기 배치돼 논란이 됐던 핵 추진 항공모함 링컨함이 태국에 기항해 승조원들이 오래간만에 휴식을 취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타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승조원 5천여 명이 탑승한 링컨함이 다른 두 척의 해군 군함과 함께 파타야의 남차방 인근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샌디에고를 떠나 중동 지역에 장기간 배치돼 이란과 전쟁 임무를 수행하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링컨함 승조원들은 장기간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자살 시도, 사기 저하 등으로 정신건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파타야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 링컨함 승조원들은 시차를 두고 하선에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0: 1250만불! 1250만불!
1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주 7일 24시간
12: 323-782-8600 323-782-8600.
1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0: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5: 건강하세요.
10: 센터 메디컬 그룹.
1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자, 날씨가 확실히 한풀 꺾였죠. 네. 남가주 지역을 괴롭히던 이 습한 폭염, 이번 주 한풀 꺾여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최고 기온이 70도대 중후반에서 80도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밸리 등은 80도대 중후반에서 90도대 초반을 기록해 지난주 100도를 넘나들던 극심한 폭염에 비해서 최대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네, 일요일에 남가주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일요일에 비 올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원래 60% 70%였는데 80%까지 올라간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온 알아볼까요?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1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밤 최저 기온이 60도대로 떨어진 것도 오래간만이에요. 네, 새벽에 좀 선선하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69도. 우드랜드 힐즈 등 밸리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5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전해드린 모든 지역 일요일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그러면 또 감기 걸리기 딱 좋잖아요. 예, 건강관리 끝까지 예, 안심하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던 최대 60일간의 실직 유예기간,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예산관리국은 국토안보부가 추진하는 재량적 60일 유예기간 폐지 규정안을 지난달 27일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규정안은 현재 제한 규정 단계로 앞으로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된 뒤 30일 또는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H1B 근로자가 해고 등으로 고용이 종료될 경우 최대 60일 또는 I-94, I-94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둘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새 고용주를 찾거나 체류 신분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폐지안이 최종 확정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용이 조기에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체류 신분 유지에 즉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규정은 H1B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특수능력비자, 무역인비자, 투자자비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60일 유예기간은 해고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새 고용주를 찾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시간을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나 해고를 당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에게는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완충장치였습니다. 폐지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해고 직후 새 고용주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 신분이 끊이지 않도록 고용주 변경이나 신분 변경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 법 60일 유예기간 2017년에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같은 사항은 이 전부터 이민법에 능숙하게 다뤄왔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H1B나 뭐 취업비자, 특수능력비자 등등을 받기 전에 이민법 변호사들 상담하고 그러셨잖아요. 다시 한번 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이민단속 등 법 집행 현장에서 위험 지역을 사전에 탐색하기 위해 최대 200만 달러를 들여 로봇 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국은 로봇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검거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조달 계획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는 현대자동차 산하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스팟과 이를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최대 200만 달러입니다. 아이스는 로봇계를 이민단속을 비롯한 법 집행 작전 과정에서 요원들이 직접 진입하기 위험한 장소를 원격으로 조사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밀폐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장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을 요원보다 먼저 탐색해 현장 상황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조달 계획에는 로봇의 주요 임무가 검사, 상황인식, 위험평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능력은 요원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위험하거나 밀폐되고 불안정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로봇 개가 사람을 추적해 체포하거나 직접 검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요원을 투입하는 대신 로봇을 보내 내부 상황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인명피해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나요? 그런 세상이 오겠어? 라고 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SAT 만점에 가까운 점수,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도 명문대학교에서 줄줄이 불합격했던 아시아 남성이 대학가를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냈는데 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북가주 팔로알토 출신의 스탠리 종과 그의 아버지 난 종이 유시계 등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낸 민권 침해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대학 측의 소각하 신청을 일부 기각하고 사건을 증거조사 단계로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측은 대학 내부의 입시 관련 문서, 교직원 간의 내부 통신 기록, 그리고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입학 심사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스탠리 종의 사연은 지난 2023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팔로알토의 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SAT 1590점, 가산 GPA 4.41이라는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전자서명 스타트업을 창업해 아마존 웹서비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원한 18개 대학 중 UC 버클레, UCLA, 코넬대, 워싱턴 대학교 등 16개 명문대학으로부터 모두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구글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18살의 스탠리에게 박사학위 소지자급에 준하는 정규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리를 제안했고 그는 대학 진학 대신 구글 입사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도 스탠리 가족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아시아계 지원자에 대한 불합리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UC 외에도 워싱턴 대학교, 미시건 대학교, 코넬대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스탠리의 아버지 난 종 씨는 판사가 대학 측의 기각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정황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 상자를 열어볼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솔린 가격 뭐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래도 그래도 5달러 때도 버텼는데 뭐 지금이면 다행이지라고 또 기분 좋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긍정적인 분들이시죠.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 사상 처음으로 8월 한 달 내내 갤런당 4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8월 31일, 지난달 31일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평균 가솔린 가격 4.0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8월 한 달 내내 갤런당 4달러를 웃던 것 사상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뭐 전국 평균과는 상황이 다르죠.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가솔린, 디젤 가격 부담하고 있는데 어제 레귤러 가솔린 가격 갤런당 5.69달러 그리고 디젤은 갤런당 7.31달러 어제 캘리포니아는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매출 기준으로 가장 큰 병원은 시더 사이나이 병원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LA 카운티 80대 병원 랭킹에 따르면 2025년 매출 기준으로 시더 사이나이 병원이 45억 9,100만 달러 매출로 1위, 시티 오브 호프가 33억 9,600만 달러로 2위, 로널드 레이건 UCLA 메디컬 센터가 31억 8,600만 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의 경우 매출 5억 5천만 달러로 조사 대상 80개 병원 가운데 30위에 랭크됐습니다. 또 LA 한인타운에 위치해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굿사마리탄 병원 매출 3억 1,800만 달러로 46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영리 의료복지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이 연방정부의 전국 커뮤니티 보건센터 품질평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청이 발표한 2026 커뮤니티 보건센터 품질인증평가에서 보건센터 품질 선도기관 금상을 비롯해 총 7개 부분에서 수상 및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가끔 이런 메디컬센터나 병원 가면 CHQR 해서 금메달 막 이렇게 빡 박혀있는 포스터 입구에 붙여놨죠. 그게 커뮤니티 보건센터 품질 인증평가입니다. 여기서 금상을 이웃케어 클리닉이 받은 것입니다. 수상 부문은 보건센터 품질 선도기관, 정신건강진료 선도기관, 심장건강진료 접근성 향상,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디지털 의료혁신 우수, 예방의료 우수센터, 연방보건센터 운영기준 인증 등등입니다. 에런 박 이웃케어 클리닉 소장은 전국 커뮤니티 보건센터 종합평가에서 금상을 다시 수상한 것은 진료와 치료의 질, 의료서비스 전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던 결과라며 지역사회 주민 건강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의 노력이 인정받게 돼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이 호주에서 LA로 수입된 틱톡 캔디 이 아시죠? 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뭐 입이 텁텁하거나 입냄새가 난다라고 싶을 때 먹는 캔디입니다. 틱톡. 아, 그 틱톡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호주에서 LA로 수입됐던 이 틱톡 캔디통 안에서 해충이 발견됐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오렌지맛 틱택 투명 용기 안팎에서 개미같이 생긴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물품의 수입 허가증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적발된 제품이 대규모 상업용 화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소형 상자에 국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현장 농업 전문가들이 수거해간 벌레들의 정확한 종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틱택 제조사인 페레로 그룹 측은 이번 해충 발견 사태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고 현재 자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충,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옮겨지는 거 불법이지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농작물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9월 1일 화요일 9월의 첫째 날입니다. 앞으로 한 달 뒤 뭐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겠죠. 한인축제가 펼쳐집니다. 10월 1일부터 한인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LA 한인사회 최대 잔치 중에 하나인 이 코리안 퍼레이드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벌써 53주년째입니다. 이 코리안 퍼레이드는 이민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 성취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인종과 문화 경계를 넘어 다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은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주제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지난 1974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제53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이민 1세대가 일궈놓은 터전 위에서 2세와 3세대, 차세대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한인 사회를 넘어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화합하고 교류하며 상생을 다짐하는 한마당 대잔치입니다. 뭐 이미 뭐 퍼레이드에 함께할 출연진들은 많이 정해졌습니다. 많이 정해졌고 뭐 해병대 행렬, 파바월드 사물놀이, 고교연합 마칭밴드, 소방국, 경찰 이미 확정된 팀들도 많습니다. 53년 전통을 이어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코리안 퍼레이드,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 감동의 대행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뭐 53회째예요. 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퍼레이드입니다. 올해는 또 어떤 팀들이 새롭게 선보일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LAC는요 BTS 위크입니다. 네, LA도 방탄소년단 BTS 위크를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LAC는 어제 시의회, 관광청 그리고 빅히트 뮤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LA시청에서 BTS 위크 공식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BTS 위크를 기념해 LA시청은 어제 5집 아리랑의 키컬러 붉은색으로 시청에 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캐런베스 LA시장은 BTS 위크 선포에는 예술과 문화가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담겼다며 세계 문화에 크게 기여해왔던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업적을 기리고 LA와 특별한 인연을 전 세계인과 함께 축하하게 돼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5일과 6일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콘서트 4회 공연을 합니다. 네. 뭐 어휴 이제 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표는 아시다시피 이미 매진된 상태입니다.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BTS가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2021년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이 소식을 안 전해드렸는데요. LA시에서 어제 BTS 위크를 선포했잖아요. 텍사스주 엘파소 카운티, 일리노이주, 캐나다 토론토 등등도 BTS 데이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1: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1: 돈이 필요한 사람도
12: 투자하는 사람도
11: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2: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1: 213-804-9555
12: 다시 한번
11: 213-804-9555 워킹머니.com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왔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1년 3개월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2기 개각에 더해서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1기 경제라인이 사실상 모두 개편됐습니다. 우려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YTN입니다.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1: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실장급 핵심 참모가 직을 내려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제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중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판은 더 거세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여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2기 개각에서도 유임되자 정치적 부담감이 더해졌을 거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1기 경제정책 지휘라인을 전면 교체하게 됐습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개각 유임 발표 하루 만에 김용범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빠르게 수리하면서 그 배경과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향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 YTN이 짚어봅니다.
3: 사흘 전까지만 해도 SNS에 글을 올리며 정책 구상을 밝혔던 김용범 정책실장. 하지만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책임론 속에서도 시장 상황 대응이 우선이라며 경질론에 일절 선을 그어왔습니다. 개각에서도 김 실장을 유임시키며 신임을 보였지만 지지율 하락세와 쇄신 압박 속 김 실장이 결단을 내리자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진의 평균 임기를 고려한 인사로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과제를 마무리한 시점에 맞춰 2기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원활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관심은 향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입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수정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완벽한 정부안은 없다며 추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4: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3: 다만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만큼 김 실장 사이가 당장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면 수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5: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중심으로 후속 인선식까지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로 들어올 후임 정책실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변화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역대급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금 수입은 나라 빚을 갚는 대신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지방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6: 정부는 내년 예산을 담대하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정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93조 원 증가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지출이 12.8%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의 구조적 반등 등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난해 계획보다 400조 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정 지출을 연평균 8.4% 수준으로 늘려 2030년엔 총 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의 큰 폭 증가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본 예산 대비 194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법인세는 115조 원이나 더 많은 216조 원, 소득세는 43조 원 많은 180조 원이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혁신에 투자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6: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라 빚을 갚는 대신 미래 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미래 대응기금 가운데 53조 원이 내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정책적 필요 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층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평화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저성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 폐지해 108조 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는 대폭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은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하락합니다.
7: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6: 박 장관은 통화당국의 긴축과 재정당국의 적극 재정이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0: 이번엔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노동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8: 최근 북한 주요 공식 석상에 부쩍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어머니인 리설주를 제치고 아버지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신형 주력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가 하면 참배 자리에서 홀로 연분홍색 정장을 입고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9: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 해방 여든 한돌세 즈음하여 8월 14일 배송산 총령 열사령을 찾으시었습니다.
8: 이런 남다른 행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주애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 노출이 늘어난 게 단순 대외 선전용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10: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8: 국정원은 또 우리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 노동당 내부 문건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설계도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재원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 변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정밀 분석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11: 북한이 현재 정찰 총국을 정찰 정보 총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8: 최근 물밑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의 지문은 있다며 어느 때라도 양국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평가입니다. 대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은 적다고 봤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4: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15: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14: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16: 213-388-5600 융자 나라.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투팍 뭐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1990년대 힙합계 전설이었던 래퍼 투팍 살인범이 30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1심 법원 배심원단이 드웨인 캐피 디 데이비스를 투팍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비스는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형량 선고는 다음 달 오는 1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부 지역의 힙합을 상징하는 래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투팍은 1996년 9월 7일 라스베가스의 한 도로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범도 총격 사유도 밝혀지지 않아 30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기도 했었습니다. LA 갱단 사우스사이드 컴튼 크립스의 두목 데이비스는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로 꼽혀왔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가요, 2019년 자서전을 펴내면서 내가 투팍 살인을 지시했고 내가 총기를 제공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조카 올랜도 베이비 레인 앤더슨이 투팍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뒤를 쫓았고 투팍이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자 뒷자리 일행에게 총기를 건넸습니다. 이 차량에는 조카 더슨과 디안드레 프리키 스미스, 테리 버블업 브라운 등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모두 현재는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네바다주는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도 범행에 참여했다면 살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데이비스가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데이비스는 자서전은 모두 거짓이며 책을 팔기 위해 과장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데이비스의 경찰 조사 녹취록, 자서전, 언론 인터뷰 등을 내세워 그가 투팍 살인을 묘사해왔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투팍 유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투팍이 살해됐을 때 그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싸우던 모습, 어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유가족들, 30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이번 재판은 힙합계 전설적인 인물 투팍 살인 사건 미스터리를 해결했던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데이비스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랜캐년 국립공원을 덮친 이 기습 홍수가 산불, 가뭄, 온난화 등 복합적인 기후 요인이 결합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내 브라이드엔젤 크릭과 팬텀 렌치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80명이 구조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홍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년 7월 그랜드캐년 공원의 약 6만 700헥타르 면적을 휩쓸었던 대형 산불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홍수는 당시 산불 피해 지역 일부를 덮쳤습니다. 지표 유출수는 산불이 지나간 직후 특히 경사면에 식생이 사라져 황폐해진 화재 지역에서 더 빠르게 흐르는 경향, 뭐 당연히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지형 손상이 이번 홍수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산불 피해지에서 토사 유출 위험이 증가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그랜캐년과 이 지역을 흐르는 콜로라도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가뭄 역시 이번 홍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9월 하면 항상 생각나는 날이 있죠. 9.11. 이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9.11로 목숨을 잃었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9.11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인연이 닿아 있는가, 뭐 이런 9.11 테러 25주기를 앞두고 9.11 메모리얼 박물관에서 한 남성이 그날의 아픔을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9.11 참사 25주기 이번 행사는 늘 똑같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추모식에서 열리게 되고요.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 및 복구활동 중 유독가스에 노출돼 투병 끝에 숨진 이들까지 길이는 제7의 묵념도 이번에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에 참석합니다. 원래 9.11 참사 추모식에서는 연설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설을 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으로 가서 9.11 추모식을 열 것이다, 거기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돌리 파튼의 마지막 길 테네시주 내쉬빌 우드론 추모공원에서
어제 비공개 장례식이 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공개 장례식은 지난 28일에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스텔레토 하이힐을 신고 면 드레스를 입은 채 조용히 안장된 것으로, 조용한 상황에서 모두가 묵념하는 상황에서 안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년 9월 1일 9월의 첫째 날이자 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지질이 일종으로서 지방산과 결합되어 있는 에스터형과 유리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즉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 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즉 low density lipoprotein으로 구분을 하는데 HDL은 단단하게 뭉쳐 있고 LDL은 물렁물렁한 콜레스테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혈관에 잘 달라붙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혈관의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75%는 간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25% 정도는 음식을 통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일 때 15%를 내리면 204로 정상 범위가 되므로 식생활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콜레스테롤 약은 스타딘 계열의 리피톨과 같은 약약들인데 이 약은 콜레스테롤이 합성 과정을 차단합니다. 이런 약약들은 근육통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연령에 따라서 수치 변동의 차이를 보입니다. 30대부터는 연령과 더불어 증가하는데 50대, 60대는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220 정도, 70대부터는 점점 내려가면서 80대에는 다시 20대의 190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 이상이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있다면 특정한

0: 이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1: 처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0: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9: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0: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9월 1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뭐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날씨 소식 먼저 안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남가주 지역을 괴롭혔던 이 습한 폭염, 이번 주 한풀 꺾여서 기온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LA 다운타운, 한인타운 뭐 최고 기온이 70도대 중후반에서 80도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샌프란도 밸리 등은 100도대 중후반대에서 90도대 초반을 기록해서 지난주 110도까지 육박했던 극심한 폭염에 비해서 10도 이상 낮 최고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어제부터 전해드렸죠. 주말에 비가 예보돼 있다라고 했는데 비가 내릴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어제 60% 정도였는데 오늘 65%, 뭐 70%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니까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로 예보돼 있어요. 일단 비가 내릴 날은 일요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62도,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69도. 우드랜드 힐즈 등 밸리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58도가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밤에 열대 현상도 없어지고 또 기온차도 커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 또 특히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릴 수 있거든요. 저 벌써 주위에 콜록콜록 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폭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같은 80도대의 낮 최고 기온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 9월도 왔습니다.

0: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반가운 마음에 날씨 소식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던 60일간의 실직 유예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예산관리국은 국토안보부가 추진하는 재량적 60일 유예기간 폐지 규정안을 지난달 27일 심사 완료했습니다. 규정안은 현재 제한규정 단계로 앞으로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된 뒤 30일 또는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H1B 근로자가 해고 등으로 고용이 종료될 경우 최대 60일 또는 I-94에 명기된 체류기간 만료일 중 둘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새 고용지를 찾거나 체류 신분 변경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폐지안이 최종 확정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용이 조기에 종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체류 신분 유지에 즉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뭐 사실상 줄어든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이 60일 유예기간은 해고뿐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지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자, 근로주 모두 신속한 대응 요구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이민단속 등 법 집행 현장에서 위험 지역을 사전에 탐색하기 위해 최대 200만 달러를 들여 이른바 로봇 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국은 로봇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검거하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조달 계획에 따르면 아이스는 현대자동차 산하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하는 사족 보행 로봇 스팟과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로봇 개를 이민 단속을 비롯한 법 집행 작전 과정에서 요원들이 직접 진입하기 위험한 장소를 원격으로 조사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밀폐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장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요원보다 먼저 탐색해 현장 상황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가솔린 가격 8월 내내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이 4달러를 웃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8월 31일 마지막 날 평균 가솔린 가격,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4.0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8월 한 달 내내 갤런당 4달러를 웃던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혀를 차죠. 차, 무슨 소리 하냐. 캘리포니아는 5달러대, 6달러대 가솔린 가격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제 8월 마지막 날 어제 갤런당 5.69달러 그리고 디젤은 갤런당 7.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사우스팍 지역의 한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랜드 에비뉴에 위치한 7층 규모의 고급 아파트 G12 건물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 소방국과 경찰국은 현장에서 대응했고 추락한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1층 상가에 입점한 카페 직원과 목격자들이 현장을 신고했고 당국은 수사를 위해 이 인근 도로를 며칠간 동안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음주 운전 여성 술에 취한 여성이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그 사이 차에 있던 6살 어린이가 차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주차장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술에 만취해 운전석에서 잠든 여성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뉴저지주 얘기인데요. 뉴저지주 포트리 경찰국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아동 복지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포트리 센터 에비뉴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어린이와 함께 차량에 탄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라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동은 꺼져 있었고 이 씨가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고 6살 어린이가 뒷좌석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K9 경관들은 이 씨를 깨우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고 잠에서 깨어난 이 씨에게서는 엄청난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또 차량 내부에서도 개봉된 주류 용기들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씨와 어린이를 가족의 지인에게 인계해 그날 밤 돌보도록 했으며 뉴저지주 아동보호 연구 배치국에도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어린이가 이 씨와 함께 주차된 차량에 약 50분 동안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이 시간 동안 이 씨가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어린이가 혼자 차에서 내려 보호자 없이 주차장을 홀로 돌아다녔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다시 남가주로 오겠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롱비치에서 총격을 벌인 뒤 710번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총격 난동을 부린 용의자가 LA 다운타운에서 차량 사고로 붙잡혔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롱비치 아쿠아리움 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는 총격 피해자 3명이 발견됐으며 이 중 2명은 부상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퍼시픽 에비뉴 인근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찰을 시도했으나 운전자가 도주하면서 북서쪽 710번 고속도로를 무대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용의자는 추격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경찰도 이에 맞서 응사했습니다. 다행히 용의자와 경찰관 모두 총격에 맞지는 않았으며 추격전은 용의자가 LA 다운타운의 이스트 11가와 사우스 산타페 에비뉴 교차로에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차를 멈추면서 끝났습니다.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는 체포된 뒤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를 수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경찰의 대응 여파로 710번 고속도로 북행 차선이 롱비치 블루버드 인근이 전면 통제되어 출근길 운전자들의 혼잡이 빚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이 일대를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벨플라워의 한주유소 편의점에서 길거리 질주 폭주족 일당이 유리문을 부수고 난입해 물건을 싹쓸이하는 집단 약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아틀라스 필 주유소 주변에 수십 대의 차량이 몰려들고 인근 아테시아 블루버드까지 차량이 뒤엉킨 가운데 도로 교차로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속에서 차량들이 원을 그리며 질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얼굴을 가리고 후드티를 입은 여러 명의 무리가 편의점으로 다가가 대형 해머로 유리문을 박살낸 뒤 매장 내부로 난입해 상품을 약탈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복면을 쓴 용의자가 계산대를 털려고 시도하는 동안 직원이 칸막이를 급히 닫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주는 감시 카메라로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며 범인들이 매장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현금 자동 지급기까지 통째로 훔치려 했다며 모든 범행이 단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들이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주 동안 이 일대에서 발생한 반뚜레 질주 관련 약탈 사건 중 하나로 약 2주 전에도 벨플라워의 한 주류 전문점이 대규모 군중에 의해 털려 수천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랜 지역 주민인 단골 고객들은 생계를 꾸려가는 영세 소상공인을 향한 이러한 범죄 행위가 너무나 비열하고 안타깝다고 분통을 터뜨렸으며 피해 업주는 소상공인들은 사소한 규정 위반에도 단속을 받으면서 폭주족과 연관된 강력 범죄자들은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며 당국이 이들을 반드시 체포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샌페르난도에서 사부로 여성을 공격하던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샌페르난도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45분쯤 서드 스트리트와 맥클레이 에비뉴 인근에서 흉기를 이용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삽을 들고 있던 남성과 마주쳤고 이 과정에서 발포하여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앤서니 미란다 임시경찰서장은 총격에 이르기까지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피해 여성이 당시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용의자의 신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시미벨리의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보행자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미벨리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메링거 로드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주차장에서 차량이 성인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발견했으나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유가족 통보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버려진 사고 차량을 발견한 데 이어 수색 작업을 벌여 시미벨리 거주자인 40세의 아벨 알바로를 치사 뺑소니 혐의로 검거해 벤추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비벌니 힐스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 골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노숙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비벌니 힐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밤 노스팜 드라이브 인근 골목에서 두 남성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노숙자 남성이 발견됐으며 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19세 용의자 코노레이 라와타라가 골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노숙자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며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었고 이후 노숙자가 골목에 있던 소파에 앉은 뒤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인 라와타라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하는 대로 기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냄새 맡는 변태 행각으로 여러 차례 체포 전력이 있는 남성이 남가주에서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직전 글렌옥스의 한 상점에서 한 남성이 통로에 웅크린 채 누군가의 냄새를 쫓는 듯한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던 중 브랜드 블루버드와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마샬스 매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두 장소의 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해 39세의 칼레이스 크라우더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잠시 후 S브랜드 인근에서 그를 찾아내 가석방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등록된 크라우더는 지난 2021년부터 버뱅크와 글렌데일 일대에서 여성들을 뒤쫓아 신체 부위 냄새를 맡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왔으며 2023년 버뱅크의 한 서점에서 여성을 몰래 뒤쫓는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체포된 것을 비롯해 2025년 8월에도 버뱅크의 쇼핑몰과 노드스트롬 랭매장 등에서 같은 범행으로 잇따라 체포되어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가석방 상태였던 크라우더는 이번 체포로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 구금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이 얼바인에서 도난당한 크레딧카드 정보를 이용해 수만 달러 상당의 명품을 구매한 용의자 3명이 경찰에 공개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얼바인 주민의 도난당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총 3만 8천여 달러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급 의류, 보석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카메라 사진은 아시안으로 보이는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담겨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공개 수배한 상태입니다. 파사데나 보건국이 올 들어 두 번째 시내에서 박쥐에서 광견병이 검출됨에 따라 주민들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인간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일반 주민에 대한 전체적인 위험도는 낮은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미겔 카르모나 파사데나 보건국장은 박쥐가 광견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은 박쥐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에게는 치명적인 만큼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머럴랜드 드라이브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 때문에 무단 침입, 화재의 위험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머럴랜드 드라이브 아래 경사면에 자리 잡은 이 주택은 낙서를 뒤덮이고 창문이 깨진 채 방치돼 있으며 밤낮으로 무단 침입자들이 몰래 들어와 파티를 벌이거나 마약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며 경찰에 적극적인 대처 요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공원국 소속 25살 직원이 지난 주말 트레브코 캐년 오닐 지역 공원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닐 지역 공원 내에 트래브코 캐년 로드에서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이 전복 사고로 25살의 루이스 알베르토 카사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이 300피트 아래 경사면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구조 현장까지 헬기가 출동했지만 사고 당시 차량에 다른 동승자가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운전자 루이스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닐 지역 공원에서 근무하던 중 전복 사고로 숨진 공원 유지 보수 직원으로 알려진 루이스 카사스는 공원국의 관리와 보호에 크게 기여해왔던 인물이며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라고 오렌지 카운티 공원국은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이 비비고 김을 알리는 샘플링 행사를 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수협중앙회가 추진하는 한국 김 통합 브랜드 김 캠페인에 참여해 GIM입니다. 김 캠페인에 참여해 주요 행사에서 비비고 김을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FC 경기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메이저리그 경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11개 한인은행들이 중동전쟁과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한 경제와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근 분기별 신용도 평점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 분기마다 별평점을 발표하는 금융전문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은 별평점을 낸 결과 한인은행들은 대부분 별 5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니뱅크만이 별 2개로 다른 한인은행들과는 조금 다른 게 나타나서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 가장 오래된 단체 중 하나인 OC 한인 라이온스 클럽이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봉사한다 라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 라이온스 클럽은 최근 50대 회장의 이원희 씨를 선임하고 내년 창립 50주년 책자 발간과 갈라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1부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네, 오늘부터 9월 8일까지는 LAC의 BTS 위크 주간입니다. 네, BTS가 가는 도시마다 BTS 데이, BTS 위크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LAC입니다.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 많은 자동차 매니아들, 영화 매니아들, 영화 팬들 네, 많이 기다렸던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Fast and Furious, 분노의 질주, 헐리우드 드래프트 롤러코스터인데 9월 16일 일반에 공식 개장한다라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이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테마 구조물에 자리 잡은 이 스릴 넘친 놀이기구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셨던 분들은 시범 운행하는 거 계속 보시면서 도대체 저거 언제 탈 수 있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9월 16일 날 공식 개장한다고 합니다. 4,100피트 공중 트랙을 따라서 최고 시속 72마일로 질주하며 360도 차량 회전 기술이 적용돼 실제 자동차가 드리프트하는 아찔한 체감 속도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 불법 도로 점거하고 차량 드리프트하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 가서 놀이기구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1일 9월의 첫째 날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많이 본 기사 한국일보 탑50 가운데 상위 기사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단 속에 로봇 개까지 투입한다라는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날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번 주말에 비가 전망되어 있다는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뉴저지주에서 아이를 차에 방치한 채 술을 마시고 차에 잠들었던 한인 여성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취업비자 유예기간 폐지한다는 소식 그리고 LA 다운타운에서 여성이 추락했다는 소식 LA 다운타운 고층 아파트에서 여성이 추락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어바인에서 주민들의 훔친 카드로 명품을 샀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마켓 집단 약탈까지 했다는 소식 이 수피리어 마켓 지난 주말 약탈됐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4: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체불명의 다크머니가 대거 유입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공공연히 뿌려지는데 이 가운데 출처를 알 수 없는 다크머니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제 10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다크머니가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들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과 연계된 비영리단체 네 곳이 4억 6천만 달러가 넘는 다크머니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연방세법상 사회복지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상은 정치자금을 집행하는 슈퍼팩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동일인이 운영하는 한몸입니다. 다크머니는 주로 광고에 뿌려집니다. 정책광고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뜯어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혹은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우편물 발송과 여론조사 비용, 집집마다 방문하는 활동과 인건비 등으로도 이 다크머니가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대선 출마 설과 관련해 야 너무 이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이 이르죠? 어제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헤그세스 장관이 2028년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는 이를 훌륭히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기엔 좀 이르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중간선거를 치르는 게 우선이라며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선 출마를 검토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신경 쓰고 사랑하는 것은 미군뿐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사업 백악관 동관 대형 연회장이 공사 중단 위기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다수의 의견으로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내셔널 트러스트가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1심, 2심에서 공사 중단 결정이 내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긴급 심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본안 소송의 내용인 연회장 건설 자체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도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뭐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했거나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한 유학생들을 표적 추방하려는 것은 보복성 조치라며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스탠퍼드 학생 신문 스탠퍼드 데일리와 재학생 한 명이 국토안보부가 이민 국적법을 위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엘 와이즈 판사는 이민 국적법 가운데 미국의 중대한 외교적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국무장관이 개인이 판단할 경우 재량에 따라서는 비자를 취소하고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타리오 호를 바꿨죠. 아메리카 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를 레이크 아메리카라고 바꿨는데 직접 애플 구글 맵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애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크 온타리오 얼른 레이크 아메리카로 바꿔라 라고 변경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경 신청? 아니죠. 부탁? 지시라고 하는 게 맞겠죠. 팍스뉴스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에 직접 연락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애플 지도에서는 아메리카 호라는 명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은 지도 맵에서 지난 주말부터죠. 네, 온타리오 호를 아메리카 호로 이미 바꿔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40대 여성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행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뉴욕 퀸스에 거주하는 49살 여성이 행인 두 명을 잇따라 흉기로 찔렀습니다. 쇼핑백에 흉기 두 개를 소지하고 타임스퀘어로 나온 여성은 뉴욕을 남북으로 가르는 7가와 41가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68세 남성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이후 몇 초 후 주변을 지나던 32살의 여성의 복부도 찔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성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일단은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관광객인지 주민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경찰의 총기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2006년 이후 최장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웃돈 날은 올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55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블룸버그는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진 이유로 막대한 재정 적자,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회사채 발행 급증,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을 꼽았습니다.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추이가 금방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블룸버그는 진단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우려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리가 너무 높다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간접 압박했습니다. 워시 의장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 이에 반대하느냐, 워시 의장과 관련 논의를 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 나는 그를 많이 존중하고 그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는 너무 높다며 우리는 세계에서 금리가 최저여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과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나도 인플레이션을 좋아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은 다른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나갈 때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전혀 없다. 금리를 낮춰야 한다 라고 부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력과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협조 역시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 이런 데이터 센터 기피 현상이 번지면서 기업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오 클라우드 업체인 투게더 AI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기업 휴메인과 맺은 파트너십 내용을 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님비 현상을 뉴욕타임즈가 짚었습니다. 파트너십은 사우디의 25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핵심으로 합니다. 투게더 AI가 휴메인으로부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과 12만 개의 AI 칩을 공급받는 대신 클라우드 수익을 휴메인과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투게더 AI는 이 데이터 센터 사업을 통해 연간 50억 달러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맞춰 사우디는 AI 칩의 굶주린 미국 기업들을 사우디 내 데이터 센터로 현재 유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데이터 센터 건설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과 AI 기업들이 직접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를 막으면 지역사회는 뒤처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필수 시설인 데이터 센터에 반대하는 지역 사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데이터 센터 반대 움직임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에 비유하며 중국이 가장 반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And if you don't take it, you're going to be left behind because there are plenty of places that want it.
1: 하지만 미국 곳곳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에 따른 요금 상승,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반대로 무산되거나 지연된 데이터 센터 사업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에 맞먹는 17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반발의 핵심이 전기요금이라며 기업이 발전 시설까지 함께 지어 주민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If you build the data center, you should be putting power back into the grid, not taking it out.
1: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후보들까지 데이터 센터 반대 입장을 내놓자 미 AI 업계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친 AI 단체들은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주요 경합주에서 광고와 여론전을 벌이고 데이터 센터의 우호적인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패권을 위한 필수 인프라냐, 지역 사회의 부담을 떠넘기는 시설이냐를 두고 데이터 센터가 중간선거의 생활 밀착형 쟁점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스티브 잡스에 이어서 15년간 애플을 이끌었던 팀 쿡이 어제 공식 은퇴하고 차기 최고 경영자 CEO 존 터너스에게 키를 넘겼습니다. CEO로서 마지막 날을 맞아 애플 커뮤니티 여러분에게 깊은 사랑을 전한다라고 말한 팀 쿡. 애플 CEO는 내일부터 직함은 달라지지만 애플 커뮤니티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생일대 특권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티브가 표현했듯이 우주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게 됐다며 내가 거둔 성공은 전적으로 여러분 덕분이다 라고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쿡 CEO는 오늘부터 이사회 집행의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미국과 전 세계 정부와 정책 조율 등 대외관계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팀 쿡은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직전 2011년 8월 애플의 운전대를 넘겨받아 15년간 이끌어왔습니다. 애플은 그의 재임 기간에 애플워치, 에어팟 시장에 안착시키고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기존 제품의 진영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이 떨어졌다. 카메라를 휴대폰 바깥으로 꺼내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여러 가지 오명도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면 절대로 카메라를 툭 튀어나오게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팀 쿡 CEO가 이끄는 기간의 시가총액이 3,500억 달러에서 4조 6천억 달러로 10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터너스 CEO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 지금 9일로 예정되어 있죠. 다음 주입니다. 거기서 데뷔전을 치를 전망인데 이 터너스 CEO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애플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5: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4: 그럼 둘 다 워킹모니.
5: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4: 돈이 필요한 사람도
5: 투자하는 사람도
4: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5: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4: 213-804-9555.
5: 다시 한번
4: 213-804-9555. 워킹모니.com.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9: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10: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9: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팔 갑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 사망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자 4,400명을 웃돕니다. 구조작업, 필사의 구조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돼 생존자 수색에 지금 총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연결해 봅니다.
1: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진흙밭을 헤치며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터널 입구에는 물과 토사가 가득하고 구조대원들은 손전 등에 의지해 안쪽을 수색합니다.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6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이 관건인데 중국과 인도 등 터널 구조 전문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Roads to the disaster zone have been cut off, preventing large rescue equipment from reaching the core area. There is a lot of water inside the tunnel, and the mud is up to 1.5 meters deep, making it very difficult for rescuers to move.
1: 구조대는 3번 터널 2.5km 구간을 사사시 수색했지만 아직 생존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는 호루라기를 물고 파이프를 두드리며 혹시 모를 생존자의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4,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홍입니다.
0: 이 네팔과 티베트를 덮친 홍수로 숨지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들 지금 6,000명이 육박하고 있는데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들의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남미의 페루는 빙하호 60곳 가까이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이란입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지난 6월에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를 이행하면 이란 역시 즉각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과 맺은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이런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한 10개국 정상회의가 중앙아시아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을 지원하는 나라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줘왔던 중국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상하이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까지 개최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10개국 정상들 모두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 외에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10개국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워싱턴 주변으로 돌도록 만들려고 시도하지만 중국의 시진핑은 자신만의 강력한 궤도를 갖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장착한 로켓포를 쏘아 기뢰를 부설하는 새로운 수단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기뢰는 보통 기뢰 부설함이나 잠수함으로 바다에 살포하거나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달아서 바다로 떨어뜨리는데 이런 지상 발사형 로켓 투하식 기뢰 매우 드문 형태로 이란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추정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가솔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만에 다시 군사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에서의 행동은 매우 제한적이겠지만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 Israel limited. Look, they're a failed nation. Yeah.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surveillance equipment is almost entirely gone. That doesn't mean we won't smack them. We'll see what happens.
3: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하르그 섬이 불타는 AI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공격 가능성이 불거지자 JD 벤스 부통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5: But I think that he's sending a message to the Iranians. Look, you guys are shooting at commercial shipping. You guys are behaving like a terrorist country. You've got to stop or there are going to be some consequences.
3: 미국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선다 해도 전면전 확대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군사 공격에 나선 건 경제적 충격 때문이라며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이란 제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각국에도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평균 휘발유 값이 8월 내내 4달러를 웃도는 등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유업계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호출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이번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내 휘발유값 인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2: 카페보넨?
1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2: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이런 날도 있네요. 어제 LA 엔젤스 구장,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엔젤스 구장에 3만 6천 명의 관중이 들어갔어요. 어떤 경기를 해도 주말에도 3만 명 이상 들어가지 않는 LA 엔젤스 경기장인데 어제 3만 6천 명이나 온 이유 있죠? 양키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뉴욕 양키스가 LA를 방문해서 지금 LA 엔젤스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LA 엔젤스가 근데 어제 네, 의외죠? 양키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어요. 10-1 대승을 거뒀습니다. 양키스의 에런 저지 선수 어제 경기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관중들의 엄청난 박수 환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LA 구장이 맞나 양키스 구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제 많은 LA 엔젤스 팬들이 예, 양키스 팬들을 보려고 모였었습니다. 근데 경기는 의외로 엔젤스가 10-1 대승을 거뒀습니다. 말씀드렸죠? LA 엔젤스는 네 메이저리그 30개 팀 전체에서 꼴찌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콜로라도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콜로라도는 승률 3할 7푼 7리, 엘렌지스가 어제 이기면서 3할 8푼 4리, 아 간발의 차로 지금 꼴찌, 제일 꼴찌에서 지금 뭐 한 발 앞서고 있는 제일 꼴찌에서 바로 윗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LA 다저스는 경기 없었고요. 다저스는 오늘부터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워싱턴과 경기를 합니다. 뉴욕 양키스가 왔기 때문에 양키스와 경기를 할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겠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스포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 메시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은퇴를 결국 선언했습니다. 메시는 월드컵 결승전이 끝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 고민 끝에 은퇴 소식을 전한다. 지금이 떠날 때임을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힘도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걸 쏟아부었고 더 이상 낼 힘이 남아있지 않다. 라고 덧붙였으며 대표팀의 일원이었던 모든 순간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 선수가 축구에 남긴 족적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호날두도 떠났고 메시도 떠났네요. 네. 2026년 9월 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2: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3: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6: 더 안전하고 건강한

0: 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9: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8: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9: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케일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8: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9: 피터정 616-533-5300 61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 앞으로 미국 군 내부에서 고위장성의 사임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상급자인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과의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드리스콜 장관이 군의 운영 방향과 고위 장교들의 잇따른 해임을 둘러싸고 해그세스 장관과 수개월간 긴장을 빚은 끝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드리스콜 육군 장관은 트럼프 2기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병들과 직접 만나서 군 개혁을 논의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해그세스 장관과 충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그세스 장관이 지난 4월 랜디 조지 전 육군참모총장을 아무런 설명 없이 전격 해임했는데 이때 갈등이 극에 달했다라는 전언입니다. 드리스콜 육군 장관은 랜디 조지 전 육참총장 해임 관련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서 조지 장군은 훌륭한 지도자다라면서 해임에 대해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제 육군에는 상원 인준을 거친 고위 지휘관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군 내부의 분위기가 이처럼 심상치 않음을 감안한 듯 백악관은 어제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드리스콜 장관은 군사작전에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협상을 막후 지원하는 듯

네, 지금 이 웅장한 클래식 음악은 베토벤도 아니고 모차르트도 아닌 영화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작곡한 음악입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 더 파더 등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두 차례나 받은 전설적인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클래식 음반으로도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앤서니 홉킨스의 첫 클래식 앨범 Life is a Dream이 영국 오피셜 차트 클래식 부문 주간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음악이 실린 앨범입니다.

클래식 음반 Life is a Dream은 독학으로 작곡을 익힌 호킨스가 평생에 걸쳐 만든 관현악곡 12곡을 담은 음반입니다. LA 필하모닉을 이끌다가 이번 달부터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으로 자리를 옮기는 유명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봉을 잡고 연주를 해냈습니다. 아니, 영화배우가 웬 클래식 음악 작곡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앤서니 호킨스는 사실 10대 시절부터 작곡을 해왔으며 이번 앨범에는 그가 1963년에 작곡한 음악도 담겼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오랜 열정이 있음을 털어놓으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호킨스의 이 음반의 제목 Life is a Dream은 인생이 그저 한낱 꿈처럼 더덥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인생은 꿈처럼 아름답다라는 의미인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중적인 의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꿈과 같으며 그래서 더덥고 동시에 아름답다라는 양면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함께 표현한 의미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옮긴다면 단순히 직역해서 인생은 꿈이다가 아니라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라는 문학적인 번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토안보부가 벌이는 귀화 시민권자의 선거 조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미국 내 9개 주에서 대대적인 유권자 사기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 내부 지침에 담겨 있는데 마약 밀수, 인신매매, 아동 착취 등을 주로 담당하는 이 국토안보부 수사국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이 된 9개 주는 워싱턴주, 위스콘신주, 미주리주, 조지아주, 펜실베니아주, 네바다주, 뉴욕주, 코네티컷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입니다. 국토안보 수사국 사무소는 이제 오늘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이들 9개 주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해당 지침이 이러한 노력을 조직적인 유권자 사기 대응을 위해서 현장 수사와 현장 인터뷰를 강화하고 즉각적인 기소가 시행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수사 요원들은 우선적으로 이 귀화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화 시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한 기록이 있는지 또는 시민권 취득 전에 투표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투표를 할수 있었겠는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안보부는 주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서 영주권자에게도 유권자 등록을 하라라는 우편물이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영주권자인데도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현재는 시민권자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한 케이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매파는 뭐고 또 비둘기파는 뭐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이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이번 달 금리 인상 확률이 60%대 중반까지 올라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기준금리 인상이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을 왜 매파라고 부르는지는 그 어떤 뉴스에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 매파라는 단어는 원래 무력 사용을 선호하는 강경파 정치인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경제 뉴스나 통화 정책 등에서 사용되면서 매처럼 칼을 휘두른다라는 의미에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치솟을 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공격적이고 단호한 수단을 휘두르는 모습이 칼을 휘두르는 매를 닮았다라고 해서 매파라는 별칭이 붙은 것입니다. 매파의 반대적인 의미는 뭐 당연히 비둘기파인데요. 금리와 관련해서는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나 인하가 보통 비둘기파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걸 비둘기파라고 하는 이유는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결국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정책이고 이는 결국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온화한 자금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회복시킨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는 비둘기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래도 헷갈린다라면 또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매파는 경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식혀야 한다라는 성향이고 비둘기파는 경제가 너무 차가우니 따뜻하게 데워야 한다. 즉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성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성향을 보인 이후에 이번 달에 있을 연준 회의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이 57%에서 갑자기 63%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케빈 워시 의장의 이 같은 매파적 발언이 단순히 립 서비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것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마치 백악관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립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자, 여튼 이번 달 중순에 있는 FOMC 회의 결과를 보면 알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금값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왜 내려가는 건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어 온 약물이 심한 원형 탈모 환자의 모발 재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팀은 북미와 유럽, 중국에서 두 건의 대규모 국제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심한 원형 탈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모집해 하루 한 차례 복용하는 약물, 우파다시티닙을 투여하고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약물은 면역체계의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을 차단해 면역체계의 모난 공격을 억제해줍니다. 그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크롬병,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24주 후부터 하루 15mg을 복용한 환자의 45%에서 30mg을 복용한 환자의 55%에서 두피 모발이 80% 이상 다시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면역 체계가 모낭을 공격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작은 탈모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부터 두피 전체는 물론 눈썹과 체모까지 광범위하게 빠지는 경우까지 증상은 다양합니다. 이번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상당히 심한 원형 탈모를 앓고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두피 모발의 약 84%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개월 만에 상당한 수준의 모발 재성장이 나타나면서 중증 원형 탈모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더욱 긍정적인 측면은 약물로 쓰인 우파다시티닙은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염증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역시 기존 사용 과정에서 확인된 특성과 대체로 일치했으며 이번 임상시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가 이 약물을 원형 탈모의 영구적인 치료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 원형 탈모 치료제로 특별히 승인된 약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원형 탈모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중증 원형 탈모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라고 의심들은 평가했습니다.

가까스로 공사 재개된 백악관 연회장 건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백악관 이스트윙 대형 연회장이 공사 중단 위기를 넘기고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의 다수 의견으로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심과 2심에서 공사 중단 결정이 내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와 진보가 6대 3인데요. 이 보수 대법관 6명 중에 1명은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5대 4로 가까스로 공세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자,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이 직접 쓴이 반대 의견서에서 연회장 공사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은 그저 평범한 건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회장 공사는 불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하튼 대법원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만은 일반적인 소송의 그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연회장의 건설 공사가 먼저 끝날 전망입니다. 연회장 건설은 현재 약 65%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골조는 올해 11월 완성되고 외벽의 상당 부분은 내년 4월까지 완성되며 전체 프로젝트 완공은 2028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작업 인력들이 하루 무려 20시간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결국 이는 사법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불법 공사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 중단을 선언하더라도, 즉 공사 중단 판결을 내리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5: 간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8: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연이었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이 이민단속 등 법 집행 현장에서 위험 지역을 사전에 탐색하기 위해서 로봇 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국은 이 로봇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검거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현대차 산하 로봇 전문업체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스팟과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로봇 개를 이민 단속을 비롯한 법 집행 작전 과정에서 요원들이 직접 진입하기 위험한 장소를 원격으로 조사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밀폐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장소, 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을 요원보다 먼저 탐색해서 현장 상황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최대 60일의 실직 유예기간, 즉 그레이스 피어리어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H1B 근로자가 해고 등으로 고용이 종료될 경우에 최대 60일 또는 I-94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둘 중에 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새 고용주를 찾거나 체류 신분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폐지안이 최종 확정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이 조기에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유예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체류 신분 유지에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 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크게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새 고용주를 찾을 만한 시간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폐지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해고 직후 새 고용주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 신분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주 변경이나 신분 변경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40대 한인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차량 안에서 잠든 사이 함께 있던 6살 어린이가 혼자 주차장을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경찰국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올해 46살의 한인 여성 이모 씨는 아동의 복지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밤 9시쯤 포트리 센터 에비뉴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어린이와 함께 차량에 탄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동은 꺼져 있었으며 이 씨가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고 6살 어린이가 뒷좌석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씨를 깨우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며 잠에서 깨어난 이 씨에게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이 씨가 어린이와 함께 주차된 차량에 약 50분 동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시간 동안 이 씨는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그 사이 어린이는 혼자 차량에서 내려 보호자도 없이 주차장을 돌아다니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인타운 내 비영리 의료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이 연방정부의 전국 커뮤니티 보건센터 품질평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청이 발표한 2026 커뮤니티 보건센터 인증평가에서 보건센터 품질 부문에서는 금상을 수상하면서 총 7개 부문에서 수상 및 인증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증받은 부문은 정신건강진료선도기관, 심장건강진료접근성향상, 의료서비스접근성향상, 디지털의료혁신우수, 예방의료우수센터, 그리고 연방보건센터 운영기준인증 등입니다. 나성영락교회가 선교의 의미와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고 성도들의 선교적 삶을 독려하기 위한 대규모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나성영락교회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나성영락교회 선교대회를 여기에서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즉 자신이 있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즉
모든 성도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시작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세계로 확장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라고 교회 측은 밝혔습니다.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시니어들의 건강한 여가와 배움 그리고 교제를 위한 해피라이프 시니어 강좌 가을 학기를 오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주간 진행합니다. 강좌는 매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열리며 성경교실을 비롯해서 합창, 라인댄스, 줌바골드, 색소폰, 스마트폰 사용법, 수채화, 종이접기, 수제비누 만들기, 또 시니어 웰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남가주 지역을 괴롭히던 습한 폭염이 이번 주 한풀 꺾이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의 최고 기온이 70도대 중후반에서 80도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 기간에는 멕시코 인근 해상에서 발달 중인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릴 비는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비가 내릴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고길거이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신발장에서 두리번 두리번. 그래도 역시나 손이 가는 신발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요, 여러 켤레 운동화 가운데, 아, 이게 편하지, 라면서 들게 되는 운동화가 있죠. 네, 발에 딱 맞게 길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신발일수록 아껴서 신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 운동할 때,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낡아서 성능이 떨어진 신발 때문에 자칫 부상 위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신발 성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오래 보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논문까지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10마일 정도 달릴 때마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휴식 시간을 준 신발들이 그렇지 않은 신발보다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직후에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여러 켤레 러닝화를 돌려가며 신은 러너들이 한 켤레만 주구장창 신은 사람들보다 부상을 겪는 경우가 적었다는 비교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상적인 신발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 족부 치료사, 그러니까 발 전문가죠. 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달릴 수 있는 거리로 러닝화의 수명을 환산한다면 보통 300마일에서 500마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편차가 큰 이유는 신는 사람의 몸무게와 달리기 속도 또 신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물리치료사도요,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고 걸었는데 특히 달렸을 때 갑자기 안 느껴지던 통증이 정강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면 신발을 한번 보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신발 깔창이 약간 들렸다면 결국 몸무게에 압박받으면서 형태가 변형된 것이니까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신발 안쪽의 뒤꿈치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찢어졌거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라면 네, 더 이상 안정적으로 잡아줄 힘이 신발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신발 바닥을 보는 것. 그 고무제에 새겨져 있는 선들이 있죠. 마찰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요. 이 선들이 거의 닳아서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면 아무리 정들었어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새 신발을 신을 때입니다.

0: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8월 한달 내내 갤런당 4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AA에 따르면 현재 평균 가솔린 가격은 4달러 8센트입니다.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한달 내내 4달러를 웃돈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업계 경영진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회동은 다음 달 1일 백악관에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석유 메이저로 불리우는 대형 정유사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정유사 그리고 유통사 이 경영진까지도 총망라됐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솔린 가격이 핵심 의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 정유업계뿐만이 아니라 유통업계까지 호출된 만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 가솔린 가격의 획기적인 인하를 백악관은 거듭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한화와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 또 한국 항공 우주산업 등 한국의 방위산업체 4대 기업이 미국 군사전문지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방산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방 및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해 총 방산 매출 10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한국 방산 기업 중 가장 높은 세계 1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화는 이로써 지난해 22위에서 올해는 6계단이나 순위가 올랐습니다. 또한 LIG 넥스원은 총 방산 매출 30억 2,900만 달러로 52위, 이어서 현대로템이 61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7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총 매출 721억 3천만 달러, 721억 3천만 달러로 전체 1위 자리를 지켰고, RTX, 제너럴 다이나믹스, 그리고 노스롭 그로먼 등 미국 기업이 1위부터 4위까지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CJ 제1재단은 미국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비비고 김을 알리는 샘플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의 씨포츠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협중앙회가 미국 스포츠 팬들에게 한국의 김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지난 15일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의 경기에서 비비고 이김 샘플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29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 경기에서도 관람객들에게 비비고 김을 선보였습니다. CJ 제1재당은 경기장 내이 비비고 배너를 설치하고 미국 내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이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 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 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 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 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 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8-0788.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이 등반객들의 소변 때문에 빙하가 녹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에베레스트를 찾는 등반객들의 활동이 빙하와 눈을 한 해에 약 2,500톤씩 녹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방과 취사에 쓰는 연료는 물론 등반객이 배출하는 소변의 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팔의 연구팀은 에베레스트 네팔 쪽 등반로에 이 베이스 캠프가 자리 잡은 쿰부 빙하를 분석한 결과 최근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는 봄철 등반 시즌이 되면 수천 명의 등반객과 가이드 그리고 지원 인력들이 몰리는데 카페와 고속 인터넷 또 온수 샤워 시설은 물론 난방 바닥을 갖춘 텐트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23년 봄 약 50일간 베이스 캠프의 텐트 1,600개를 운영하는데 취사와 난방, 전력 생산 등에 쓰인 연료와 사람이 배출하는 소변에서 전달되는 열을 합하면 총 84만 메가줄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빙하와 눈 2,500톤을 녹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2,500톤의 얼음과 눈이 물로 녹으면 국제구격 올림픽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이 중 사람의 소변이 빙하를 녹이는 양도 상당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고산에서는 탈수를 막기 위해서 많은 물을 마시는 탓에 수천 명의 등반객과 가이드가 하루 6,000리터가 넘는 소변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대변은 저장조에 모아서 산 아래로 옮기지만 소변 상당량은 빙하 위에 그대로 배출됩니다. 연구진은 소변에서 전달되는 열만으로도 한 시즌 약 154톤의 얼음이 녹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빙하가 녹는 주된 원인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이지만 이미 빠르게 녹는 빙하 위에 수천 명이 밀집해서 추가적인 열을 발생시키는 이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라고 연구진을 지적했습니다. 더욱 거세지고 있는 캐나다인들의 반미국 정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에서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ABUS 또는 ABUSA라는 구호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BUS는 Anything but US, 즉 미국 것을 제외하면 무엇이든지 라는 의미이고 ABUSA는 Anywhere but USA, 즉 미국을 제외한 어디든지 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산 제품 불매 및 미국행 거부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각 주정부들은 지난해 2월부터 미국산 버번 위스키 등 미국 주류들을 식품점 매대에서 퇴출시키고 식당에도 공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캐나다산 물품 구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대신 캐나다산, 즉 국내산을 사자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산인지의 그 여부를 확인하는 스마트폰의 앱 사용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피해서 미국의 따뜻한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또는 이 캘리포니아 등으로 장기 휴가를 떠나던 이른바 스노우버드, 즉 겨울철새 여행족에게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미국행 대신 멕시코나 유럽 등으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이나 미국 항공기를 타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로리다, 뉴욕, 네바다 등 캐나다인 방문 비중이 높던 주에서 수입 및 관광객 수 급감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등은 더 나아가서 미국을 상대로 중요 광물 및 에너지의 무기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에도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력에 25%의 할증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는 미국의 대캐나다 보복 관세가 철회되지 않으면 대미 전력 공급을 아예 차단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분쟁이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이제 감정 싸움으로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선거에 점점 늘어나는 다크머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체불명의 다크머니가 대거 유입됐다라고 뉴욕타임즈가 광고 자료를 전면 분석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선거 때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공공연하게 뿌려지고 있는 가운데 출처를 알 수 없는 다크머니의 규모가 더욱 늘어나면서 이제는 최소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다크머니가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해당 단체들은 연방 세법상 사회복지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상은 정치자금을 집행하는 슈퍼팩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또 동일인이 운영하는 소위 한몸입니다. 다크머니는 주로 정치 광고에 뿌려집니다. 정책 광고에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뜯어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우편물 발송과 여론조사 비용, 또 집집마다 방문하는 활동과 인건비 등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당내 후보 경선에서 상대 당 또는 상대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는 상대 당에서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는 후보를 역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광고가 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사회주의 계열 정치인들이 대거 나선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의 민주당 상원 경선에서는 이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출처를 알수 없는 다크머니가 수천만 달러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방 광고를 뚫고 미시간에서 선출된 압둘 엘 사에드 후보는 우리 다수의 힘은 그들의 돈의 힘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크머니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경쟁자였던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의원은 무려 6,200만 달러 규모의 광고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다크머니였습니다. 경합주로 꼽히는 메인주에서도 6선에 도전하는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이 막대한 규모의 다크머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롱거 아메리카라는 비영리 단체는 콜린스 의원 광고에 1,100만 달러를 썼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슈퍼팩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슈퍼팩은 기부자를 공개해야 하지만 기부자가 자금 출처를 알수 없는 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익명의 기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다크머니가 미국 정치권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 용품에는 구급 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내년 봄 영국 패션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를 조망하는 전시를 세계적인 패션 행사와 연계해서 선보이려고 했다가 과거 그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인종차별 관련 발언 논란이 부각되면서 결국 전시를 취소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내년 5월 열 예정이던 갈리아노 전시를 취소하고 다른 전시로 대체한다라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리아노도 성명을 내고 매우 슬프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시가 열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라며 과거 나의 발언으로 유대인과 아시아계 공동체에 끼친 상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깊이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리아노는 크리스찬 디올의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2011년 인종차별적인 그리고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해고된 바 있습니다. 이후 프랑스 법원에서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대화 재개를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국방부 전쟁 실종자 확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쟁 실종자 확인국은 이러한 백악관의 질문에 6.25 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위해서 작은 사안이라도 이 합의가 될 만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네, 풍성하게 부풀린 금발머리, 또 모조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한 의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컨트리 음악의 여왕 달리 파튼. 그녀의 마지막 길 배웅은 그러나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28일 테네시주 내슈빌 우드론 추모공원에서 직계 가족과 지인들만 참석한 이 달리 파튼의 장례식이 비공개로 있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달리 파튼은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높은 하이힐을 신고 면 드레스를 입은 채 안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튼은 자신과 59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세상을 떠난 칼 딘 옆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묘소에는 달리 파튼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 사진과 결혼 날짜 그리고 반지 그림 등이 새겨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녀의 히트곡인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노래 대신에 오래된 찬송곡이 울려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중국의 포르말데히드 사용 배추 논란으로 먹거리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도매 시장과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그리고 중국산 김치를 수거해서 검사하고 매달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포르말데히드 배추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4대 안전관리 대책을 실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4대 대책이란 첫째,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곳의 원산지 특별 점검,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이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 검사, 그리고 셋째,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검사. 그리고 넷째, 국내 유통 수입산 배추 김치와 이 포르말데히드의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등입니다. 최근 중국 허베이성 일부 지역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확산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이 포르말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러시아의 항공유 생산량이 급감하자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연료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전투기용 연료마저 부족해졌다라는 분석인데, 심지어 전투기 연료를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전투기도 못 띄우는 산유국의 굴욕인 셈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자국 생산업체의 경유 수출 금지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를 띄울 경우에 경유가 부족해지자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유 수출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경유 수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할 경유는 군용 항공기와 전략 폭격기에 필요한 연료이며, 해당 연료는 러시아의 최신 제트 추진 공격 드론에 주요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는 9월 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랠리를 재개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전문 매체인 모틀리 풀은 마이크론이 오는 9월 30일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며, 이번 실적 공개가 대규모 랠리를 촉발하고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핵심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모틀리 풀은 현재 마이크론 주가가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이 향후 실적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년 내에 주가가 3배로 뛸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평가됐지만 이번 달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이 나오면서 즉시 주가 급등을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 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 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 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 케어, 젠 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8: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5: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7: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8: 213-388-5600 융자나라.
9: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자, 그런데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 기간에는요, 멕시코 인근 해상에서 발달 중인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남가주 지역에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성 비구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확정적이진 못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비 내릴 확률이 토요일 저녁에 약 한 20%, 일요일에 약 한 40% 정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리지만 않는다면 낭만적인 비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연에게 맡겨보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올립니다. 어머, 9월이 밝았어요. 아, 그동안 8월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이 계절별로 우리 사람이 똑같은 에너지를 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뭐 로봇이게요? 아우, 내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네? 아, 나 왜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게을러졌지?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바로 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따라 컨디션이 출렁거리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지난 2월의 나와 지난 8월의 나와 이제 9월의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입맛도까지 의욕이 없네. 8월에 너무 달려서 이 더위에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차분히 9월을 열면서 내 몸과 마음이 아유 찬찬히 해. 뭐 그렇게 그냥 응? 죽자 사자 그래. 아유, 설렁설렁혀. 이렇게 쉬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때 억지로 채찍질하기보다 아, 조용히 휴식을 쌓는 계절이구나라고 다정하게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내 몸의 리듬에 맞춰 조금 더 너그럽게 편안하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자, 9월의 아침의 노래로 출발해볼까요? 9월의 아침

0: 9월의 첫 아침 맞으셨습니다. 아우, 세월은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진짜 해피뉴이어 했던 게 엊그제인데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다시 해피뉴이어를 하게 생겼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라? 다들 빠르게 느끼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지구가 빠르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그런 알바트로스 새해 이에 관한 기사를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이 태평양을 누비는 알바트로스 몇 살일까요? 무려 75세라는 거예요. 처음 학자들의 뛴 게 1956년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고향 섬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표식을 해줬다고 그래요. G333. 저희 럭키 넘버 33. 어떤 분이 자기 럭키 넘버가 13번인데 이렇게 가게에 들렸다가 그 긁는 복권 번호 저거 넘버 13이야 이래가지고 그래? 내 럭키 넘버 13번인데 줘보세요 이래가지고 긁었는데 100만 불이 당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33이 삼삼하게 뛰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럭키 넘버가 있죠. 혹시 모르니까 아무튼 G333이라는 번호가 적힌 금속 고리기를 채워줬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었고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막 등장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지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새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요, 이 새가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섬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알바트로스는 수명이 4, 50년 정도인데 이 위스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새는 지금 그 기준을 깨부수고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그동안 60개에 가까운 알을 낳고 또 30마리 넘는 새끼를 키워냈다고 합니다. 70이 넘는 나이에도 새로운 짝을 만나 또다시 새끼를 부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얘네들은 그렇게 오래 그러나요? 진짜 짝을 만나 새끼를... 아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폭풍우와 그리고 지난 2011년도에 대형 쓰나미까지 견뎌냈고 그동안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만 마일로 그 거대한 그냥 바다를 대양을 날아다니는 대단합니다.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새의 정직한 약속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기록을 해온 학자들의 정성도 대단하네요. 이렇게 알바트로스도 변치 않게 힘을 내는데 우리도 한번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비 소식이 있죠. 오늘 또 어제도 좀 뿌옇고요.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쪽 빅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북가주의 빅서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그게 윗바람을 트고 남가주까지 내려온 탓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또 바다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죠. 평년보다 섭씨 2.7도나 높아서 강력한 4등급 허리케인 카리나를 비롯해서 열대성 폭풍들이 줄줄이 하와이 쪽을 향해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쭉 다음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남가주와 LA 분지 쪽으로 쑥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잘하면 LA에 폭우가 쏟아지겠는데 이런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물론 오다가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푹푹 습한 열대 수증기가 쏟아부을 비의 양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예보입니다. LA에서는 진짜 우산을 쓸 일도 없었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제 여기서도 우산 그리고 장화 우비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항상 필요한 거죠.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정말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신발과 장화 편안한 거 사계절 신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비 이런 것도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이례적인 겨울 폭설과 폭우가 내렸다고 그래요. 연평균 강수량 10배가 넘는 양이 3일 동안 내려서 산사태와 또 많은 피를 내고 이미 재민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그랜캐년에 가는 게 내 평생 꿈이야 이러고 가셨던 애기 아빠가 사망을 하고 지금도 한 15명이 실종 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내리는 이유가 물론 계곡이어서 이렇게 딥 슬럿 캐년은 물이 그렇게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언 캐년의 네로우 같은 거 예전에 거걸요 우리 네 명이 그 맨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오는데요 새벽 2시에 캠핑장을 떠나서 캠핑장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3시인가 이랬어요. 그 껌껌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들었는데 어우 이때는 물이 많아서요 거기 물이 많잖아요. 어디는 거의 가슴 목까지 나오는데 어우 주위는 컴컴해졌고 얼마나 무섭대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컴컴한 물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차저차 해서 정말 그 계곡을 빠져나왔지만 또 파킹나까지 몇 마일을 걸어가야 했던 그 고생을 했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버스킹 걸치라고 정말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길고 딥한 슬러 캐년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갇혀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닐 때 기상 예보나 여러 가지를 또 잘 보고 또 물 주위에는 조금 가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도 요즘 굉장히 성나 있어서 어우 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이런 뉴스가 라구나 비치에서도 몇 건이 제가 어젯밤 뉴스에서도 봤어요. 조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랜캐년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돌발적인 홍수가 난 거는 산불이 난 그곳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나무에서 탄 여러 가지 기름 이런 것들이 땅에 그 왁스처럼 그 재가 덮여 있어서 이렇게 스폰지처럼 빨아줘야 되는데 못 빨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무들이 그걸 지켜주고 이랬는데 나무들도 불에 타버려가지고 그냥 뭐 빠르게 그냥 이렇게 돌돌돌돌 그냥 물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 겨울에 엘니뇨가 굉장히 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우 같은 그런 일이 많은데 LA 곳곳에도 그런 불난 곳들이 많잖아요. 안전에 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75세 사신 알바트로스를 그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그 무서운 것들을 다 뚫고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낸 위스덤 새를 생각하면서 기운을 내면서 더욱 이럴수록 서로가 함께하는 그런 힘을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함께하는 우리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맞으셨어요? 가을의 시작 반갑습니다. 우리 로비님 8월 잘 보내고 차차차 웰컴 9월 차차차 우리 다정님도 인사 주셨고요. 비키님도 모두 가을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핑자 뮤직 극장 어제부터 시작했죠. 새로 등장한 정말 따뜻하고 솔직한 한타 언니. 한타 언니와 함께하는 오늘 두 번째 시간 출발.

아우, 시원해라.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가 되고 싶은 한타 언니라고 그래요. 9월이 되니까 바람결이 아주 살짝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무더웠던 8월을 지나보내느라 다들 참 고생하셨죠. 지가 어제 첫 데뷔하다 보니까 그냥 이말저말 막 쏟아냈는데 밤에 침대에 누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타양말리 미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진짜 필요한 게 딱 뭔지 떠오르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가 한타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순댓국밥 한 그릇을 시켰단 말이죠. 보글보글 끓는 국물에 큼직한 깍두기 하나 올려서 입이 찢어져라 하고 넣었는데 세상에 갑자기 가슴 한 구석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잖유. 깍두기가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난 건지 속이 짠해서 난 건지 몰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겉으로는 아주 세련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척 하잖아요. Excuse me, no problem. 그러면서 눈 하나 눈썹 하나 안 찡그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 속은 늘 누군가가 야 이놈아 밥은 먹고 다니냐? 응? 많이 먹으라. 그렇게 챙겨주던 따뜻한 집밥 한 끼 밥 한두 숟가락에 옹기에 그냥 바짝 졸여져 있었던 거요. 아, 기분도 꿀꿀한데 이 노래 좀 들어보자.

이 노래가 그 영국의 스무스 라디오에서 최고의 뮤직 아이콘 1위로 며칠 전에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이 조지 마이클 오빠가 불과 17살 때 이 노래를 구상했다는겨. 그때 당시 두 소녀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이게 들통이 나서 그 죄책감과 씁쓸함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겨. 양다리 걸치다가 누군가의 가슴에 몸 박은 모든 이들 이 노래 들으면서 땡겨왔어.

근데 언니 오빠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민 생활 수십 년 하고 내 계좌에 달러가 쌓여도 이상하게 따뜻한 밥 한 끼 담긴 사랑은 이게 대체가 안 돼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일하느라 대충 김밥 꾸역꾸역 집어넣고 일하느라 바빠서 뻣뻣한 샌드위치 하나 베어물고 버틴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몸 챙기고 내 마음 챙기는 가장 첫 걸음이 뭔지 알아요? 바로 나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는 거.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따뜻하게 챙겨주는 거. 오늘 뉴스 듣다 보니 그 뭐야 뉴저지, 응? 뉴저지 그 포틀이, 아 내가 한때 거기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응? 음주운전은 아니고 술을 그냥 꽐라가 되게 마시고 문 열어놓고 6살 난 아들이 밖에 나가 돌아댕기다가 신고해가지고 그냥 아우 어떻게 그렇게 되시오. 진짜 어이없게 마음이 너무 아프네.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대낮부터 술 먹고 그랬을까. 응? 6살 자식은 옆에 두고 아유 40대 여성이라는데 옆에 있으면 그냥 따뜻한 밥까지 챙겨주면서 뭔 일이요?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응?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새로 시작되는 9월에는 아무리 바빠도 끼니 거르지 마셔요. 뭐 시중한 뒤?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국물 한 가릇 꼭 챙겨 드시고, 고단해 보이는 옆 사람에게도 아유 밥은 먹었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런 9월이 되었으면 좋겠시오. 9월에는 우리 서로서로 잘 챙겨 먹고 온기 나누면서, 또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조지 오빠의 케올리스 위스퍼에 이어서 코엔 오빠, 레오나드 코엔 오빠의 할렐루야

행자 뮤직 극장 이번 주는 한타 언니 스페셜. 행자 뮤직 극장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바로 주인공. 여러분의 얘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방송 다이렉트 라인 활짝 열었습니다. 걸어주실 전화번호 213-531-2291 213-531-2291 135가 아니고 홀순대 거꾸로 5, 3, 1 531 두리두리 하나를 구한다 2291 따뜻한 밥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 드시라고 오늘도 50분 상당의 식사권 준비했습니다. 고향에 바다 내음이 가득한 제주 화로의 50분 상당의 식사권. 아, 냉콩국수 여전히 맛있고 팥죽도 너무 맛있죠. 바로 올림픽 칼국수의 50분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가성비 가빈 구가와 웨스턴 바베큐 식당 화연에서 50불 상당의 식사권 마련했습니다. 213-531-2291로 전화 주시면 함께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오늘 바로 헐리우드볼에서는 저녁 8시에 LA 필과 우리의 차세대 바이올린 영재 바로 봄소리님의 바이올린 연주 드보르작을 비롯해서 명곡들이 연주되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지난 몇 년 동안 헐리우드볼 한 번도 못 가봤다 하시는 분 전화 주시면 티켓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생방송 전화번호 213-531-2291입니다.

0: 레오나드 코헨의 할렐루야 들으셨어요. 오늘 상품권이 굳었네. 아, 왜 전화를 안 주세요? 옛날처럼 돌발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다시 그렇게 바꿔볼까도 싶습니다. 전화 주시기가 좀 쑥스러우신가 봅니다. 아,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계속되는 고물가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동차나 주택 같은 대형 주치를 줄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네요. 그런데 새로운 취미, 창작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AI 시대에 역설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소소한 행복 찾기 열풍이라고 그러는군요. 옛날에 집에서 함께 했던 그런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그랜마 합이 이래서요. 할머니들께서 주로 하셨던 뜨개질, 자수 이런 게 그렇게 요즘 소비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매출도 늘고 꾸준히 그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는 그냥 뜨개질이 나면서 그 뜨개질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저도 이렇게 수세미 회오리로 짜는 거를 배워가지고 짜니까 제법 재밌더라고요. 뭔가 뿌듯하고 뜨개질하는 동안은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의 그 메디테이션 같은 그런 거예요. 요즘은 남자분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취미가 없다.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고에서 연습실로 이 차고에서 새롭게 음악을 시작하는 신인 락밴드 연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 소소한 거, 인간이 서로 본연의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그걸 함께 나누는 인간 본연의 욕구는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형 소비 대신 작은 사치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에서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직접 손으로 만들고 얼굴을 맞대는 오프라인 취미 산업이 당분간 고용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요즘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십니까? 요즘 다시 80년대의 헤어스타일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뭐 정말 보면 막 그 후카시라고 그러죠. 정말 이렇게 막 머리 살리고 이게 하나의 그 나의 자존심 빡빡하게 스프레이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띄운 앞머리 그리고 어깨를 훌쩍 넘는 이른바 사자머리라고 그랬죠. 풍성한 사자머리 이런 걸 보면 아유 정말 사진 옛날 사진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패션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핫한 트렌드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더 과감하게, 더 풍성하게 어깨 뽕 들어간 것도 다시 입는 그런 스타일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개성과 볼륨의 폭발이 바로 80년대 헤어스타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러는데요. 70년대는 조금 얌전하고 정형화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인생 뭐 있어? 그냥 내가 좋을 대로 그냥 해보지 뭐 이래가지고 바람머리, 날림머리, 80년대 깻잎머리 그냥 쫙 세워서 그런 사자머리도 해보시고 한번 편안하게 돈 들이지 않고도 내가 집에서 그렇게 멋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 패션은 돌고 돈다지 않습니까? 옷장에 있는 뭐 좋은 옷들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그렇게 한번 기분 전환으로 멋도 내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9월이잖아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2: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3: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4: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5: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6: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9: 카페보넨?
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3: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4: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3: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4: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13: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바로 오늘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시가 공식적으로 BTS 위그를 선포했습니다. 시청 앞에 불도 그냥 이렇게 빨갛게 정열적인 아리랑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환하게 조명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보라색 아미밤을 대신해서 붉은색 응원봉을 들고 환영합니다 하고 외치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 주변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찾아온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예정인데요. 오늘 저녁 퇴근길이 조금 차가 막히더라도 아 세계 문화의 중심 바로 우리 LA 동네에서 그것도 우리의 BTS가 이렇게 함께하구나 이러면서 좀 참아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0시부터 12시 함께 하고요. 저는 탱자 함유기입니다.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모두가 탱자나무 숲에 그 탱자가 되어주자, 서로의 피난처, 휴식처가 되어주자라는 마음으로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입니다. 최근 그린란드 북서쪽 피테르만 빙하에서 엄청난 크기의 빙산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면적이 무려 29평방마일이에요. 야, 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세인트 토마스 섬 하나가 통째로 붕괴한 사이즈인데 바다 위를 그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어떤 그 또 조 아일랜드라는 거랑 충돌을 했는데 그래도 충돌하면 산산조각이 나기 마련인데 다행히도 깨지지 않은 채 그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유유히 이 남쪽으로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네요. 아,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호흡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그래도 이 흐름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요즘 그 콜로라도 강의 그 수위 그리고 미드호 그리고 정말 수자원이 돼주는 그레이트 썰튼호인가요? 거기까지 최저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해서 이 물 부족 현상도 나중에 예고되고 있어서 우리가 물도 좀 아껴 쓰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최근에 아주 거대한 수자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레곤 대학의 연구진이 오레곤주의 캐스케이드 산맥 지하를 분석했는데 이 수십 년 전 지열 탐사를 위해 뚫어놓았던 구멍들의 온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더니 그 밑에 6,560만 갤런, 21조 4천 갤런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갇혀있다는 걸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한 물이 안에 있구나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도 자연은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품고 살아내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팔라치안 산맥 아십니까? 그 서부에는 패시픽 크레스트 PCT라고 트레일이 있죠. PCT가 유명한 반면 동부에서는 아팔라치안 산맥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굉장한 분이세요. 91세의 그레이비어드 샌더스라는 분이 세계 최고령 아팔라치안 트레일 완주를 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이분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요. 최고령으로 뭐 이것저것 다 하셨어요. 그랜캐년의 림 투 림 내려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오는 거 이거를 대단한 나이에 완주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마침 그 기록을 경신하자 또 도전을 해서 이렇게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몸을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 건강하게 늙는 비결은 늘 행복하고 계속 움직이며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9월에는 좀 움직이면서 8월에 너무 안 움직였어요. 덥다고 좀 움직이면서 하루하루를 거뜬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LA 9월달에 바로 제가 좋아하는 이 아티스트도 오네요. 바로 윤미래 하루하루 Je ne peux pas vivre sans toi

0: 제가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요. 어망이 걸리거나 뜻밖의 사고로 다친 펭귄들이 수술을 받고 나면 자꾸 본능적으로 자기 상처를 쪼아서 2차 감염이 생긴대요. 그래서 칠레의 동물보호단체에서 특수 섬유의 그 기업의 스폰으로 아주 특별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펭귄 전용 맞춤형 구리 치료 수트예요. 이 구리와 아연 섬유로 만든 이 붉은색 옷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서 세균 번식을 막아줄 뿐 아니라 펭귄들이 상처를 직접 쪼는 것을 딱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펭귄에게 이 빨간색으로 옷을 조끼처럼 딱 이렇게 맞춰서 입혔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렇게 멋진 구리 수트를 입고 건강을 회복하는 이 펭귄들이 하루빨리 씩씩하게 다시 회복해서 시원한 칠레 바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해보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에 우리 귀여운 펭귄을 닮은 우리 호니팅자와 함께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1: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2: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케일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2: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8: 엄마 집밥이 최고지.
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7: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7: 웨스턴 도마칼국수.
9: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7: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9: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1: 213-381-2424 213-381-2424.
1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2-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5: 오, 진짜 통 크네요.
1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5: 단체 주문도 되나요?
1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6: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7: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0: 도미노식후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후니 어린이, 어서 오세요. 한번 힘차게 외쳐주세요.
6: 안녕 얘들아. 저 옛날에도 이러고 놀았어요. 막 안녕 이렇게 안 하고 네. 얘들아 안녕.
5: 어.
6: 나왔어?
5: 약간 그게 약간 사람의 스타일이라서. 무게야. 훈이 씨가 원래 등치가 좋잖아.
6: 아니 무게가 아니고요.
5: 아니 진짜 약간 생긴 대로 논다잖아.
6: 그러니까 괜히 막 좀 그러니까 좀 되게 죄송한 구설도.
5: 얘들아 안녕.
6: 얘들아 안녕.
5: 어 쿨하게.
6: 나, 안녕.
5: 야. 아, 야.
6: 훈이라고 해?
5: 아 나도 오늘부터 좀 나도 쿨하게 얘들아 오빠 안녕.
6: 저 옛날에 대학 때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듣거나.
5: 네.
6: 화나는 일이 있거나
5: 네.
6: 아니면 제가 뭔가 어필해야 되면 저는 그랬어요.
5: 네.
6: 야, 나 훈이야. 그러면 끝나.
5: 진짜?
6: 어.
5: 너 훈이 맞아. 근데 왜?
6: 그러니까 훈이라는 이름은 아니죠. 사실 훈이는 여러분 아시는 네.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 네. 제가 약간의 부캐 닉네임이고.
5: 아 원래 저.
6: 뭐?
5: 본명은 뭐예요?
6: 본명은 따로 있죠.
5: 뭐 알려줘요?
6: 네, 안 돼요.
5: 왜요?
6: 궁금해요?
5: 네.
6: 궁금한 500원.
5: 줄게 500원. 얼마면 돼?
6: 지금 한국 돈 500원. 한국 돈 좀 500원.
5: 네,
6: 달러 안 받아. 네, 한국 돈 500원.
5: 내일 갖고 와야지.
6: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영어 이름 원래 많이 쓰니까.
5: 네.
6: 너 누구야? 딱 기억. 나 훈이야. 딱 그러면
5: 아 훈이가 예명이구나.
6: 부캐죠, 부캐.
5: 부 캐릭터?
6: 부 캐릭터.
5: 왜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말해. 요즘은 부캐 그래서 꽃다발 부캐인 줄 알았더니 부 캐릭터.
6: 아 그거는 어. 예, 그래도 부캐를 누가 그렇게 생각해? 요새 부캐 다 부 캐릭터지.
5: 아 나 부캐란 말 안 써요.
6: 그럼요. 뭐라고?
5: 나 유행하는 말 그렇게 따라 쓰는 거 안 좋아해.
6: 어.
5: 부케... 아, 일도 없어 진짜.
6: 아, 낄낄 바빠.
5: 아, 정말.
6: 그나저나 아,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5: 네, 우리 비키님께서
6: 비키님의 무궁화 꽃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아 제가 얼마 전에
5: 네.
6: 식사하러 갔다가 식당 옆에 담벼락에 무궁화가 엄청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5: 어, 저도 어제 봤는데.
6: 어? 어디?
5: 무궁화가
6: 네.
5: 제 친구네 집 앞이요.
6: 아, 저는 식당
5: 여기,
6: 옆에.
5: 바로 여기. 어 근데 무궁화가 너무 활짝 이쁘게 어, 사진
6: 활짝,
5: 찍었어요 저.
6: 활짝 저도
5: 어제
6: 제 그 지인이
5: 응.
6: 한국에서 주재원 나와 있는 친구인데 이제
5: 네.
6: 돌아가요 금방.
5: 네.
6: 근데 같이 그 친구 그 식당 처음 간 거예요 둘이서.
5: 네.
6: 먹다가
5: 예.
6: 야 여기 무궁화네 그 그랬더니 그 친구 야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못 본 무궁화를 여기서 보네 그러면서
5: 어,
6: 되게 신기해 사진 찍더라고요.
5: 어 그러니까
6: 되게
5: 의외로 무궁화가 많아요.
6: 만발했는데 이쁘더라고요.
5: 어, 그리고 무궁화가 있는 집은 보면 한국 분인 집이 많아요.
6: 아 그런가요?
5: 에, 에.
6: 어, 여기 그냥 담벼락이라 아마 그냥
5: 에.
6: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5: 네.
6: 되게 이쁘더라고요.
5: 우리 럭키비키님이 작년 LA 한인축제 때 무궁화 나눔하는 단체에서 분양받았는데 진딧물에 무궁화가 아파했는데 척척박사 젠박사님에게 여쭤보니 방충제를 뿌리거나 물로 세척하라고 해서 샤워기로 세척했더니 금방 회복해서 건강해졌어요.
6: 그러니까
5: 미안하다 궁화야 그래서.
6: 아니 근데 그 물로 세척하는 게 지금
5: 네.
6: 샤워기로 하셨다는 게
5: 네.
6: 그러니까 샤워...
5: 진딧물을 떼주는 거지.
6: 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그냥 저는 순간
5: 예.
6: 그 친구를 샤워장으로 데려가서 했다는 줄 알았는데
5: 예.
6: 아니겠지? 이렇게
5: 아니죠.
6: 코스로 하신 거겠지?
5: 예. 네.
6: 아니 그 평소에
5: 예.
6: 물을 이렇게 주실 때 이파리 좀 안 주시나? 저는 이렇게 해주는데 일부러
5: 이파리도 그렇게 좀 해주면서
6: 이렇게 해줘야 또 이게

0: 싱싱해 보이고. 아, 근데 무궁화를 씨앗을 주는 행사가 있었나 봐요. 몰랐네요.
1: 그러니까요. 너무 이쁘, 어머 너무 이쁘게 잘 키우셨다.
0: 그러니까요. 저도 봤어요.
1: 살림 너무 잘하시네.
0: 럭키루키니 아예 멋있습니다.
1: 네.
0: 좋아 좋아 좋아.
1: 그 옛날에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장미가 있으면요, 거기 진딧물이 바글바글 생명의 신비 바글바글.
0: 뭐가 바글바글?
1: 진딧물이요? 네, 진드기.
0: 아,
1: 이거 얼마나 그거 진짜.
0: 그게 진드기인가? 저는 네. 그 사무실
1: 초록색.
0: 아, 초록색 아니었어요. 네. 저는 정말로 이게 진화론을 믿게 된 게 그
1: 네.
0: 화분 선물 네. 받은 화분이 있는데 네. 그냥 네. 왜 공기 청정해지는 조그만 화분 이렇게 작은 거를 선물 받아 사무실에.
1: 아, 네.
0: 근데 그냥 물만 주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저희 최초로 정말 잘 큰 거예요. 그 야 많이 커서 물 한번 줘서 물을 딱 주려고 하는데 흙에 하나의 도시가 건설돼 있는 거야.
1: 뭐가요?
0: 도시가 하나의 시빌리제이션이 정말 뭔지 모르겠는 그런 미세한 생물들이
1: 네.
0: 하얀 놈도 있고 까만 놈도 있고
1: 어.
0: 막 꿈틀거려서 수백 마리가 그 안에 막 있는 거예요.
1: 네.
0: 너무 닭살 돋아갖고
1: 네.
0: 그 아시는 분들이 어떡하냐고 했더니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뿌리려니까 얘가 다칠 것 같고 커피를
1: 네.
0: 커피 이렇게 끓이고 난 다음에
1: 가루
0: 커피가루 있잖아요. 찌꺼기 그거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 위에다 그냥 커피가루 이만큼 구해갖고
1: 네.
0: 갓 뽑은 위에다 그냥 덮어버렸어요.
1: 네. 죽어서?
0: 안 보이고
1: 네.
0: 식물이 더 잘 자라더라고요.
1: 어머 맞아.
0: 와,
1: 그
0: 천연.
1: 식물 물 줄 때요. 마늘.
0: 마늘을
1: 조금 물에 담아주거나
0: 네.
1: 그러면 뭐 있어요. 양파도 있고.
0: 에이,
1: 아니
0: 진짜로요?
1: 진짜로 그 효능이 다 있어요. 어떤 거는 뭐 소독해 주는 거, 어떤 거는 영양을 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0: 그럼 멸치,
1: 저는 마늘
0: 멸치 육수도 내줘.
1: 멸치 육수 해줘야 되겠다. 아 그렇다.
0: 사골국물 좀 끓여서 좀 부어줘야겠다. 야, 안 되겠다.
1: 저는 옛날에 네. 침대 옆에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 있었는데
0: 네.
1: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지렁이 이렇게 굵은 게 꿈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에프킬라를 살짝 한 방 뿌렸는데
0: 네.
1: 그러자마자 그 나뭇잎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0: 그래 그래 아, 그거 뿌리면 안 된다 그 나무에다가
1: 케미컬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 그리고 지렁이가 뭐 어때서
0: 지렁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다는
1: 건데.
0: 거고 걔가 땅을 숨쉬게
1: 그러니까,
0: 해주잖아요.
1: 몰랐어. 지렁이랑 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0: 지렁이
1: 아, 미안하다 지렁아.
0: 그 많이 컸어요?
1: 왜요? 많이 컸어요. 지렁이 많이 컸어요. 그 낚시 가가지고
0: 그러니까 낚시
1: 베이트 하면 딱인데
0: 그러니까 밑밥으로 최고인데 그거
1: 지렁이 본지도 오래됐네요.
0: 아 그렇다.
1: 이번 주말에
0: 비 와요?
1: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0: 이번 주말에 비 온대요?
1: 네, 그리고 이번 겨울에 비가
0: 많이 안 되는데?
1: 거예요. 왜요?
0: 야외 활동 이번에 이벤트
1: 저도,
0: 있는데
1: 저도 일요일 날
0: 아 나는 이벤트 있단 말이에요.
1: 그래요?
0: 놀러 가는 거면 안 가면 되는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1: 아니 그래도 돈 주고 예약을 해놔가지고 골프 치기로 해서
0: 골프면은 비 많이 오면 레인체크 하시면 되고
1: 그래요?
0: 아 근데 그 정도로 안 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1: 글쎄요 모르죠.
0: 비 맞으면서 치는 또 수중전
1: 아 너무 시원하고 좋다.
0: 그게 또 예술이지.
1: 그럼 비키니를 입고 치워야 돼.
0: 그렇지 그렇지.
1: 수영복 입고 안에는
0: 코 이렇게 막고 뭐 수영복 쓰고 수영복 꼭 써주세요. 야 수영복 쓰고 꼽으면 진짜 웃기겠다. 비키니 입고
1: 네, 쫓아
0: 그 한번 해보세요.
1: 쫓겨나.
0: 사진 찍어서 영상
1: 뉴스에 나와.
0: 우리 그 유튜브 만듭시다.
1: 그럴까요? 아 레이버데이 위켄드 이번 주네요.
0: 아니에요
1: 벌써. 네? 이번 주말이잖아요.
0: 나 다음 주인 줄 알았다. 또.
1: 이번 주말이잖아.
0: 맞아요, 맞아요.
1: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어.
0: 세월이 가면 몰랐습니다. 아 그러네요.
1: 출발해볼까요? 아 야, 네.
0: 시간 너무 빨라.
1: 예 정말 빨라요.
0: 자, 어서 가시죠. 화요일에 만나는 건국신화. 오늘은 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프리카 간 거 기억나시죠? 가나 황금의자. 가나 막 초콜릿 얘기하고
1: 그랬잖아요.
0: 모로코랑 맞아요. 오늘은요.
1: 네.
0: 축구 그러면 무조건 떠오르는 나라.
1: 축구 하면
0: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0: 아르헨티나 좋아하시죠?
1: 메시 선수가
0: 지금 몇 시예요?
1: 메시.
0: 지금 몇 시야? 11시 7분.
1: 리타이어 은퇴 선언했어요.
0: 언제요?
1: 오늘이요. 어제.
0: 맨날 그래. 그걸 몇 번 보복했는데.
1: 호날두도 가고 메시도 가고 나도 가야 되는데.
0: 그거 저거잖아. 호날두 가고
1: 조금 더 하다가
0: 메시도
1: 가야 되겠다.
0: 메시도 가고 김웅용 감독.
1: 가기 전에 원 없이 여러분 지금 일하는 거 즐거움이에요.
0: 아니 근데 진짜 은퇴 선언했어요?
1: 네. 아니, 뉴스에 나왔어요.
0: 그럼 여기 플로리다 이제 안 뜨겠다. 마이애미 안 뜬대요?
1: 이제 뭐 끝났죠. 안 하겠다.
0: 야 그러면 또 이거 큰일 났는데?
1: 왜요?
0: 네? 왜요? 그럼 또 여기 MLB가 티켓값이 확 떨어지지 또.
1: 그래요?
0: 네. 아무튼 아르헨티나 그리고 여러분들 캥거루의 나라 호주.
1: 호주지? 호주.
0: 네. 호구 아닙니다. 호주.
1: 호주.
0: 자, 오늘 두 나라의 네. 어떤 건국 신화까지는 아니고 이 나라 건국 신화 따위는 네. 없어요. 하지만 뭔가 우리가 세상과 자연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믿고 그 가는 그 신화 같은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1: 네.
0: 여러분 아르헨티나
1: 네.
0: 뭐가 떠오르십니까?
1: 탱고.
0: 탱고.
1: 저는 버킷리스트 아르헨티나 가서 탱고를 한 3개월 배우고 오는 거 살아보는 거였는데
0: 네.
1: 접었어요.
0: 아니 여기서 배우셔도 되잖아요.
1: 아 그래도 거기 가서 탱고 막
0: 저는 아르헨티나는 못 가봤는데 네. 그 옆에 브라질은 갔지만 네. 브라질 과테말라 갔는데 아르헨티나 못 갔어요.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1: 그러더라고요.
0: 그죠? 브라질에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네.
0: 브라질은 바베큐 유명하잖아요.
1: 네.
0: 막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역시 소고기 맛있다 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노노노 너 아르헨티나 가봤어? 거기 소고기 하면 이거는 피스 오브 저 트래시라고 막 그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 아르헨티나 가서 먹으라고 막.
1: 아 아르헨티나 가고 싶다.
0: 소고기 먹으러 가야 돼요.
1: 거기 그 무슨 파기죠? 거기 산티아고 아니 산티아고 아니고 뭐지?
0: 파.
1: 아. 파.
0: 아. 네. 하여튼 뭐 있어요?
1: 파타고니아.
0: 파타고. 에? 판타고니아. 아, 파타고니아. 네.
1: 가보고 싶어요.
0: 가보세요.
1: 거기 옆에 있잖아요.
0: 가십시오.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언제 가나. 네.
0: 탱고 조심해서 가세요.
1: 네.
0: 자 남미 분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음료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1: 남미.
0: 마테차. 마테차 있죠? 마테차.
1: 마테차.
0: 그 이렇게 빨대 같은 거를 쭉쭉 뻘어 마시는 거. 알 같은 거.
1: 뭘로 만들었지?
0: 뭐?
1: 뭘로 만들었어요?
0: 마테차 모르세요? 여러분 마테차 아시죠? 찾아보세요. 자 근데 이 마테의 전설이에요. 이 마테 전설이 있습니다.
1: 이게 왜? 뿌리 식물 아닌가?
0: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 전승이 어떻게 되냐? 옛날에 달의 존재가
1: 네.
0: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쭉 내려다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야, 쟤들 뭐하냐? 이렇게 보는데 궁금해. 그래서 달의 여신들이 야, 저 숲 안에 숲속 안에 뭐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1: 네.
0: 그래서 달의 여신들이 말려서 마셔라.
1: 아...
0: 그게 바로 예르바 마테.
1: 아...
0: 그게 뜻이 뭐냐? 이분들에게 마테 음료는 단순히 음료수가 아니라
1: 네.
0: 우정, 환대, 감사의 네. 표정, 표현 이런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남미에서는 마테차를 혼자 마시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돌려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1: 아,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 마테차가 감귤나무과의 그 잎을
0: 약간 그
1: 먹은 거래요.
0: 그 주마가 그 맞아 감귤잎 같은. 네네네. 마테.
1: 마테차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0: 근데 이거는 일단 같이 네. 돌려 먹는 문화가 있어요. 혼자
1: 돌려 먹자. 먹어야 돼.
0: 돌려 먹어야
1: 혼자 먹으면 안 돼. 돌려 먹어야 돼.
0: 같이 먹어야 돼. 내가 마시면 그 사람 다음 사람에 주고 다음 사람 것도 마시고.
1: 아 계속 입대고요?
0: 그렇죠. 그 문화가
1: 간접히
0: 있어요.
1: 간접히 쓰고 좀 불교라다.
0: 우리나라도요. 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네.
0: 그 술자리에서 술잔 돌리는 문화가 엄청났잖아요.
1: 아 그렇죠. 아 근데 그 그래.
0: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S그룹 다닐 때인데
1: 네.
0: 메르스가 딱 생기면서
1: 네.
0: 정부에서 그때 박통일 때인데
1: 네.
0: 이게 나와요.
1: 네.
0: 저거 잔 돌리지 말라고 회식할 때.
1: 아
0: 그때부터 회식에서
1: 검사 나와요?
0: 아니요, 그 이제
1: 캠페인을 했다 이거죠.
0: 캠페인 한 거죠. 그 이제 사내에서도 그게 법규 나와가지고 네. 회식 문화에서 바꾸자 해서 잔 돌리지 말아라.
1: 예.
0: 그러면서 잔은 안 돌리지만 1대1로 주고받는 건 계속했죠. 뭐 윗분들 있으면 이렇게 잔 서로 네. 한 잔 맞게 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한 잔 올리겠습니다. 뭐 이거 맨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터지면서 거기까지 없어진 거지.
1: 아니 그러면서 옛날에는 생각해봐요. 정말 찌개 하나 있으면 숟가락 다 넣고 먹었는데.
0: 그치 한국에서 때는 그랬죠. 그냥 다
1: 언젠가부턴가 각자 떠먹잖아요.
0: 덜어 먹는 거. 그쵸?
1: 그게 완전히 돼서 뭐.
0: 근데 그것도 약간 플러팅이 되더라고요.
1: 왜요?
0: 그 큰 거 말고 막 둘이서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먹고 나면 찌개 조그만 거 나오잖아요.
1: 네.
0: 큰 거 말고
1: 네, 네.
0: 그런 거를 사실 덜어 먹기 양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1: 네, 네.
0: 근데 보통 이제 만약에 제가 뉴욕 씨랑 썸이에요.
1: 네.
0: 아주 여자친구 아니야. 네, 썸인데 보통 남자의 매너 있게
1: 네.
0: 덜어먹는 거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딱 덜어서 여성분을 챙겨드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1: 그죠?
0: 왜냐면 선뜻 숟가락 넣을 수가 없으니까.
1: 네.
0: 근데 그때 여자분이 딱 이 한마디 얹는 거지. 덜려고 할 때 저 이거 그냥 같이 떠먹어도 괜찮죠? 그러면 남자가 이러죠. 저 병 있는 사람 아닙니다. 괜찮아요.
1: 아우 싫어.
0: 어?
1: 아니.
0: 아니 그러면
1: 뽀뽀한 사람이면 같이 먹어도 되는데.
0: 그게 얘기인 거죠.
1: 뽀뽀하는 사람. 아 뽀뽀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0: 우린 뽀뽀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1: 아 그렇구나.
0: 인디렉틀리 우리가 이걸 같이 먹는다는 것보다 먹고 난 다음에 뽀뽀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하면은
1: 안 돼.
0: 가는 겁니다.
1: 싫어 싫어.
0: 플러팅 기술.
1: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막 둘이 숟가락으로 거 안에서 막
0: 서로 막
1: 싸우는 거 아니야? 막
0: 왜 싸매요?
1: 갈쌈 마시듯이. 아니 엉겨 붙는 거지.
0: 여성분 숟가락이 딱 올려드려야지. 받쳐드려야지.
1: 재밌다.
0: 남자도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막 고참이나 선배나 윗분들이 이거 뭐 그냥 같이 먹지 뭐 병이 들어 없잖아.
1: 그런 경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저기 됐는데 아 괜찮아요. 미국

0: 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냥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1: 그게
0: 뭐야?
1: 좋아요 안 좋아요?
0: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 아니 왜 남의 먹는 걸 달라고 그래? 뭐 싫을 때도 있지.
1: 아니 근데 네,
0: 근데 그리고 관심 있는 남자 그러면
1: 그리고 다시 미옥 씨가 먹어야 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미옥 씨가 네. 다 먹었어. 근데 조금 남았어. 근데 어 저 좀 맛봐도 돼요? 그래서 먹던 거를 딱 먹으면 되게 남자다워 보이지 않아요? 약간
0: 아 그지 같지 뭐 이렇게 남자 같아 남자 뭐 너 그지야?
1: 아 그지 같아? 아 미안해요. 아 우리 남자는 또 이때 아. 먹어줘야 약간 남성스럽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제가 왜냐면
0: 약간 호의를 보이는 거죠. 나는 너가 먹던 것도 먹는다.
1: 책으로 연애를 배운 놈이라.
0: 뭐?
1: 책으로 연애를 배운 녀석이라.
0: 책으로.
1: 아,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모태솔로들은 책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농담한 거예요.
0: 아, 그게 북에 다 있구나.
1: 아, 없어요. 없는데 제가
0: 만드셨어.
1: 하나가 있어요.
0: 쓰셨어 책을.
1: 아, 책을 써야죠. 와이프를 사귈 때 처음에 사귀 딱 시작할 때 네. 제가 그때 어디서 논술인가를 봤는데. 남녀간의 뭐 스킨십과 애정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여성이 먹고 남긴 밥을 남자가 먹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난 그때까지 그게 상상이 안 갔는데 네. 그래? 테스트를 해보려고.
0: 그래?
1: 잘 생각해보세요. 제 와이프가 이제 밥을 여자분은 밥 한 공기를 잘 못 먹을 때가 있죠. 뭐 다 드셔도 되는데 그럼 남긴단 말이에요. 그럼 난 남자 먹었는데 부족할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지만 난 배가 불러도 딱 여자 와이프 남겨서 어? 그거 다 먹은 거요? 그럼 어 왜요? 그거 나 줄래? 내가 마저 먹을게. 딱 그리고
0: 아 그렇지 그렇지.
1: 그걸 그러면, 딱 먹으면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 사귈 때 밥을 먹을 때 항상 그 와이프가 남긴 밥을 항상 제가 먹었어요. 식당 가면 진짜로.
0: 아니 그래서 우리 집 개가 그렇게 사랑스럽구나.
1: 근데 이름이
0: 우리 집 옛날 캐리.
1: 해피 쫑 뭐 이런 거.
0: 아 그 좋은 생각이다.
1: 아 근데 그런 게 있대요.
0: 어 그래서.
1: 그래서. 그 마태차는 그렇고요. 같이 마시는 거고요. 얘기가 되게 말류 같다. 네. 빨리 갈게요. 네. 호주는 별거 없어요. 근데 무지개 뱀이라고 있어요. 아. 레인보우 서펀트라고 무지개 대 뱀이야. 네. 이게 아주 옛날 산도 강도 호수도 아무도 없는 그냥 호주 그냥 큰 땅인데 갑자기 큰 무지개 뱀이 땅속에서 확 나왔대요.
0: 네.
1: 그러면서 이 뱀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에 다리가 없으니까 쓱 움직일 거 아니에요.
0: 네.
1: 이 뱀이 워낙 커서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모습에 따라 땅의 모습이 바뀌었대요. 지나가면 거기가 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돼서 골짜기가 생기고 호수가 생기고
0: 네.
1: 그래서 옆에 있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호주 분들은 이 무지개 뱀이란 전설적인 존재를 네. 자기네 땅을 만들었던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네. 생각한다고 합니다.
0: 아, 호주는 레인보우 네. 스네이크?
1: 레인보우 스네이크 아니면 스펀트라고 그래요.
0: 어,
1: 네.
0: 무지개 뱀.
1: 근데 뭐 호주는 워낙에 야생 동물 너무 많아.
0: 희한한 동물들이 많잖아.
1: 거기는 야 그 뭐 사람 반 야생 동물 반 너무 무서운 데라.
0: 코알라.
1: 코알라는 귀엽잖아요.
0: 지난번 불났을 때 얼마나 슬픈지 너무 불쌍해가지고.
1: 그 보셨구나.
0: 네.
1: 그 코알라 매달.
0: 코알라는 제가 별명이 코알라예요.
1: 왜요? 알라요? 그냥 코알라요?
0: 아니요.
1: 그냥 알라 아니야 알라.
0: 하도 잘 자서 하도 졸아서 맨날 먹고 자서.
1: 그 귀엽다 별명.
0: 근데 캥거루. 네. 캥거루 애는 대단하지 않아요?
1: 왜요?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권투를 잘해? 걔네들 막 하는
1: 상체
0: 거 보면
1: 상체 보였어요? 막? 와 막 근육이 장난 아니야.
0: 아 그리고 어떻게 아기를 배에다 놓고
1: 배에다 놓고 맞아 신기해 신기해.
0: 아 불나서 캥거루도 너무 피해를 입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호주는 언제 가보나
1: 한번 가긴 가야 되겠죠? 오페라하우스 한번 가서
0: 아유, 가면 가면 비행기 타는 게 이렇게 되게 그 온난화 그 가스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돈도 들고 뭐 그냥
1: 수용하세요.
0: 그냥 이제 그냥 체험 간접 체험 그거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아 VR로
0: 그런 걸로 이제
1: 아, 또 그래도 이게 또 대자연의 아닌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0: 뉴질랜드 아는 언니 있는데
1: 뉴질랜드랑은 또 다르잖아요.
0: 네. 그렇죠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옆이 있지. 후니 씨가 해주면 갔다 올게요.
1: 뭘요?
0: 뉴질랜드.
1: 뉴질랜드? 그 디질랜드 아시죠? 디질랜드.
0: 디질랜드랑 뉴질랜드랑
1: 같은 랜드입니다. 그래. 우리 앙꼬님 아 인사를 해주셨는데 앙꼬님 지금 파김치 하신대요. 아 파김치 하고 아점을 하신다고? 아 난 파김치를 만드신다는 줄 알았네.
0: 그래서 파파파 해주셨어요. 차차차랑 세트네.
1: 파김치 만드신 거 좀 주세요 그러려고 했지만
0: 파김치 너무 맛있죠.
1: 파김치가 맛있으면 진짜 맛있더라.
0: 아, 너무 맛있어.
1: 저는 파김치를 먹어본 지 몇 년 안 됐어요.
0: 어 진짜?
1: 네, 평소에 못 먹었어요.
0: 어 진짜?
1: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0: 우리 아르헨티나 있으니까 탱고로 가볼까요?
1: 아 좋죠.
0: 아 진짜 탱고 하면 바로 아스토 피아졸라에.

0: 탱고의 거장 아스토피아 졸라의 리베르 탱고 바로 요요마의 첼로 연주를 함께 합니다.
1: 좋습니다. 굿모닝 차차 2부 함께 하겠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게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 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호,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AM1650 라디오 서울. 오늘 아주 멋쟁이 우리 게스트분 가운데서 가장 멋쟁이 분이 오셨습니다.
1: 그렇죠.
0: 여름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요?
2: 엄청 힘들었습니다.
0: 네, 진짜 세트로 양복을 입으셔서 조끼에다가 오늘도 너무 멋진 댄디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유. 교통사고 상해 전문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2: 반갑습니다.
3: 진짜 언제 뵈어도 정말 댄디하고 네. 정말 수트의 뭐 최고.
0: 야. 네.
2: 감사합니다. 그, 칭찬해 주셔서. 아니, 그
0: 최고의 패셔니스타예요.
3: 네, 킹스맨에 나오는 네. 약간 그런 수트 모양이
0: 근데
3: 나는데.
0: 옆에서 와이프께서 이렇게 챙겨주세요? 아니면 본인이 고르세요?
2: 아, 거의 제가 합니다. 이거는.
0: 와, 진짜
3: 근데 수트랑 타이랑 너무 깔끔하게 입으셨고
0: 네, 진짜.
3: 네, 너무 멋있으신데. 네,
2: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가 제가 좀 아, 네. 컬러리 매치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 봐요.
0: 이거는. 아.
2: 그런데 이제 뭐 보편적은 이렇게 네. 옐로우나 네이비 수트는 네. 간단하고 심플하니까 제가 매치를 할 수 있죠.
0: 네. 아니 한여름에도 그렇게 풀로 조끼까지 베스트까지 챙겨 입는 분은 저는 못 뵀어요. 그만큼 정석이셔.
2: 야, 야.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되고 또 아. 다행히 네. 사무실에서는 AC가 빵빵하게 나와서
0: 네.
3: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하워드 김 네.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바로
3: 네, 바로 여기 그 3731 윌셔 블루버드 여기 그 체이슨에 있는 윌셔하고
0: 네.
3: 네. 그 웨스턴 건축에 있는데요.
0: 8층이에요.
3: 세라노 네. 8층에 있으시고요. 전화번호는 213-977-9900번 213-977-9900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점 많으시면 우리 변호사님께 상담을 네.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 네.
3: 변호사님 그 지금까지 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또 하다가 좀 시간이 없으면서 좀 만만해 좀 급하게 마무리된 그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0: 네.
2: 그렇죠.
3: 디스커버리 뭐 이런 내용을 좀 저희가 좀 많이
2: 그렇죠.
3: 네. 중요하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소송을 시작하면은 이제 제인 긴 파트
3: 네. 네.
2: 부분이 아 제가 디스커버리
3: 네.
2: 발견하라 이 상황에서 이 네. 프로시저에서
3: 네.
2: 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증거물을 찾아내고 네. 그다음에 네. 증거물을 교환해야 되고
3: 그렇죠.
2: 네. 교환 안 하고 숨기면은
3: 절대 안 되죠.
2: 안 되죠.
3: 채택이 안 되니까.
2: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소송 소송을 네. 하실 때 뭘 숨기려고 하시는 마음을 버리시라고 제가 강조해드렸고요.
0: 네. 네.
2: 그리고 이제 증거물 채택이라는 게
3: 네.
2: 디스커버리 때는
0: 네.
2: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it's relaxed. 그래? 왜냐하면 이건 발견하라는 거기 때문에
3: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hearsay exception이나 hearsay exception 같은 건 재판 갈 때 사용하는 거지 이 디스커버리 상황에서는 그게 특별히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증거물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도중에
3: 네.
2: 찾아서 그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재판 가서 사용할 수 있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 네. 디스커버리라는 겁니다.
3: 네, 네, 네.
2: 네 그래서 제가 저번 프로그램에 말씀드린 그 hearsay, 네.
3: hearsay 예.
2: 네, hear. 두 월드를 갖다가 hear 그다음에 say 그거 듣고 말하는 거.
0: 아, 네.
2: 그래서
0: 듣고 말하는
2: 그,
0: 거.
2: 네, 그래서 그거는 법적에 법원에 가서 증언하실 때 hearsay를 사용하시면은
0: 네.
2: 기각된다 그러셨죠.
3: 그렇죠. 네. 네,
2: 그런데 이제 그 hearsay의 말이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저기 나한테 뭐
3: 네.
2: 네, 저기 방문했을 때 상담하러
0: 네.
2: 갔을 때 나한테 말한 말은
0: 네.
2: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 증인으로서 법정에서는 재판
0: 네.
2: 도중에는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나 state of mind나 그거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3: 네.
2: 그렇게 사용을 하는 법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0: 아,
3: 네.
2: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0: 네.
2: party admission이라고 이제 당사자 소송들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3: 네.
2: 당사자들이 바깥에서 말을 한 말은 법원 아니고 바깥에서 말한 말은 증언할 수가 있어요. 내가
3: 오.
2: 상대방 제가 피고인이면은
3: 네.
2: 상대방 원고가 말을 한 거에 나한테 말한 걸 대해서
3: 네.
2: 그 법원에 가서 아, 그 사람은 그때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0: 네.
2: 하면은 그거는 hearsay exception이 돼요.
3: 오.
2: 그래서 증거물로 채택은 돼요.
0: 네.
2: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국에 따지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우선 authenticity라고 뭐 다큐멘 같은 거는 is it authentic? 그러면 그게 이거 authentic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증거물 채택되냐? Not so fast. 이거는 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3: 어려워.
2: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party admission이라고 당사자면은
0: 네.
2: 또 그 사람들이 hearsay지만 그거는 업매트가 돼요. 혜택이 아니 그
3: 채택이 돼요.
2: 예. 네. 대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담에게 말을 한 거를 자기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반박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3: 그렇죠.
2: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빙성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 이해가 되시죠?
3: 근데 그걸 어떻게 따져요?
0: 변호사 하면 아는 거 아니요.
3: 말씀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3: 그냥 막 때려서 잡아캐 이게 제일 낫지. 그 어떻게 믿어요? 야 그거 진실을 어떻게 가립니까 진짜.
2: 그렇죠. 와, 그래서 어렵다. 이 소송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을 알고 계시면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네, 네, 네. 이제 물어보실 때도 준비하실 때도 네. 조금이라도 네. 더 나은 포지션에서 이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꼭 하나의 예, 그 Here's the exception 중에서 하나를 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네. Business Record Exception이라 그래서 네. 예, 비즈니스에서 기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네. 만드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저 뭐 파는 회사들, 네. 뭐 원단 파시는 분들이지 네. 아니면 장난감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납품이 들어오잖아요.
3: 네.
2: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3: 네.
2: 그러면 이제 뭐 퀵브이나 뭐 네.
3: 뭔가 트랜잭션이 나오죠.
2: 그 스프레드시트나 해가지고 다 네. 엔터를 하잖아요.
0: 네.
2: 근데 그 서류를 딱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딱 법원에 접수하려 그래요.
3: 네.
0: 네.
2: 그러면 접수하려 그러면 그게 채택이 될까요? 안 되죠. 그게 힐세예요.
3: 그게 조작이 가능해서 그런 건가요?
2: 아, 그렇죠.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0: 네.
2: 그거는 비즈니스 레코드 익셉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3: 네.
2: 누가 이 기록들을 만들었고 네. 어떻게 메인테인했고
3: 네.
2: 어떻게 모아두고 어떻게 네.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 거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0: 아...
2: 그렇죠?
3: 네.
2: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이제 특별히 비즈니스 작은 소송 하시는 분들들
3: 네.
2: 이제 AR 같은 것도 account receivable 같은 게 있는데
3: 네.
2: 그것들을 그냥 이거 안 받았어요 하고 딱 주는 게 아니라
0: 네.
2: 그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이거를 누가 first and foremost exception을 해당이 되려면 그 requirement들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number one
3: 네.
2: 이게 기록들이
0: 네.
2: in the normal regular course of business 그러니까 business 하는 도중에 만들어졌다
3: 네.
2: 그때 그리고 contemporaneous라는 말이 있는데
3: 네.
2: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0: 네.
2: 아주 그 가까운 시기에 이게 모든 게 만들어졌다
3: 예.
2: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기록을 메인테인 했냐 근데 요새는 다 컴퓨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북키퍼 같은 분들이 다 찍고 그러잖아요
3: 네, 네.
2: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오셔서 그 증언을 하셔야 돼요
0: 와.
2: 네. 주인께 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면 되잖아 안 됩니다 기록을 킵하시지 네. 않았기 때문에
0: 네. 네.
2: 그래서 custodian of record라는 또 말이
0: 네.
2: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소송을 하시면서 비즈니스 작은 소송이라도
3: 네.
2: 이게 꼭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류만 제가 저번 프로그램도 말씀드렸죠 저한테 서류 주시면
0: 네.
2: 그거는 하나의 서류지 아직까지 증거물이 아니다 증거물로 채택을 받으시려면 그
0: 네.
2: 단계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고
0: 네.
2: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2: 예.
0: 보니까요,
2: 네.
0: 이 질문서,
2: 네.
0: 어? 소환장, 소피나 그죠?
2: 네.
0: 소환장
2: 네.
0: 그리고 디포지션,
2: 네.
0: 선서 증언 이런
2: 네.
0: 것들이 있는데
2: 네.
0: 이게 보니까 취업 면접과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2: 취업 면접에 우선 디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2: 이 디스커버리 그 찾아내는 도구들이
0: 네.
2: 있어요. 뭘
0: 네.
2: 찾아내는 이제 리튼이라고 서면으로 써서 상대방한테 질문을 보내고
3: 네.
2: 그러면 30일 안에 그다음에 또 연장해서 보통 한 두 달 정도 걸려서 받아내요. 저쪽 상대방 쪽에서
3: 예.
2: 내가 청구한 아이템들을 모아가지고 쓰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답변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피나라는 거 소환장을
3: 예.
2: 제3자한테 보내서 그것들을 컬렉트할 수가 있어요. 메디컬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한테 보내면 당사자가 카피가 있을지 몰라도
3: 네.
2: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예.
2: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그 병원한테
3: 직접
2: 예, 그 닥터들한테 직접 서피나를 보내요 소환장을
0: 네.
2: 그 기록들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하고
0: 네.
2: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deposition 선서 증언
3: 네.
2: 이제 이 deposition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이
0: 네.
2: deposition에서 케이스가 잘 되고 안 될 수가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 제 경험으로서는 저 같은 경우는 원고잖아요. 사람이
0: 네.
2: 다쳐서 이제 청구를 하는데
3: 네.
2: 그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증언하는 그 내용을 듣고
3: 네.
2: 그분의 외모나 말하는 거나 신빙성이나 그런 걸 다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 데포세션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데포세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 그다음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은 인터뷰 네. 같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잡을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year end 이미 취업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리뷰 받잖아요. 그럼 네. 리뷰에 대해서 인터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터뷰 할 때 우리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3: 그렇죠.
2: 네. 네. 준비를 잘 해야 되죠. 깔끔해야
3: 옷도
2: 되죠.
3: 옷도 잘 입어야 되고.
0: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잘 입고 나가더라고요.
2: 되도록이면 네. 너무 잘 입고 나오면 또 좀 이건 너무 페이크 같다 그런가. 네.
0: 깔끔하게. 네.
2: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입으시고 네. 이제 선서 증언하실 때 말을 또박또박 하시. 네. 그렇게 준비를 하라. 인터뷰 같이 생각을 하시면은 네. 이제 생각이 저분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 공격적이게 나올더라도 보이더라도 네. 생각이 바뀌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인터뷰를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좋은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인터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선서 증언하실 때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 딱딱한 어려운 이 네. 법적인 과정을 지나가실 때 네.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넓에서 하고
3: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런데 인터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막 넓에서가 되는데 우리가 차라리 인터뷰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그
3: 조금은 낫죠. 마음가짐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죠.
2: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인터뷰를 갈 때 뭘 준비해야 되냐. 아, 저 사람들이 질문할 것들을
3: 그렇죠, 예상을,
2: 예상을 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죠. 저 사람들은 기록 매력 내가 어디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지 어디 어디가 아팠는지 그다음에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야지 변호사한테 네. 상담해보고 아, 저 사람은 아, 신빙성이 있고 기억도 잘하고 치료도 많이 잘 받았고 아, 정말 아팠구나. 아 그러면은 또 보상금 조금만 나겠대 도움이 된다 이거죠. 네.
3: 아, 제가 예전에 그 코트 한번 갔을 때 네. 약간 지금 변호사님처럼 약간 좀 오버했지만 항상 네. 오버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타이머에 탁 갔거든요. 네. 저를 패스라인 뽑아주시더라고 일로 오시라고 네. 다 둘 서 있는데 네. 근데 방 안으로 저를 근데 커피를 딱 줘요. 네. 그래서 케이스를 달래요. 네. 제 걸 딱 꺼냈죠. 네. 이게 뭐냐요? 네. 내 거다 했더니 네. 너 변호사 아니었어? 너 케이스 나 내 것 때문에 안 돼. 나가. 그 다시 주셨어요.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신 게 약간 에이. 깨끗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가방 가지고 딱 들고 가니까
0: 변호사인 줄 알고
3: 변호사인 줄 알고 딱 해서 빨리 해준다고 딱 들어오시라고 막 해주놓고는 내 걸 내니까 바로 쫓겨나는. 야, 근데 판사님이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막 그런 설명을 했죠. 나 이렇게 갖고 아까 말했더니 너가 말하는 걸 보니까 신빙성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네가 얘기하는 게 준비를 잘 해왔구나.
2: 그렇죠.
3: 디스미스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티켓 받은 거 이런 것도. 에이.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약간 면접 본다는 마음 상대가 원래 면접 볼 때 막 상대 아이 컨택 어떤 이런 거 다 공부하잖아요.
2: 그렇죠. 네.
3: 그렇게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2: 네, 저는 제 경험을 쭉 뒤돌아볼 때 아, 그 네. 인터뷰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하시면은 그러니까 you can never make you never get a second chance for to make a first impression이라고 그렇죠. 그 first impression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그래도 좀 뭐 네.
3: 깔끔하게
2: 입으시고 네. 머리도 그래도 단정하시고 메이크업도 조금만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정말요. 이거는 정말 practical한 advice예요. 너무 막 조리 끼고 그러면 안 되고 단정하고 그 남자들은 그래도 네. 컬러 셔츠 입고 네. 되도록이면 네. 머리도 잘 하고 오시고 세수도 네. 하고 오시고 샤워도
3: 하고 그렇죠. 상대도
0: 지나친
3: 메이크업이니까 또 네.
0: 네. 아니 근데 법정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은 네. 여자분들이 지나친 메이크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제가 볼 땐 재판할 때는 네.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하고 오시면은 네. 안 좋게 봐요.
0: 아,
2: 네. 그런 것들 제 네. 경험이 이거는 네.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고 그리고 주위에는 절대 많이 안 하면
3: 액세서리 같은 것들
2: 액세서리 같은 거는 플래시하면은 벌써 그 사람 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네. 미국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3: 그렇죠, 그렇죠.
2: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기 네. 때문에 뭐 우리가 개방됐다,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래서 제가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라 그러는데 네. 법원에 가면 조금 더 틀려요 또. 거기는 더 신중하고 예, 법이라니까 네. 생각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법원에 가게 되면은 그렇죠. 줄이 서면서 받으면 떨리듯이 네. 잘해야 되겠지. 그리고 네. 자세히 잘하잖아요. 네. 판사님이 나오면 그냥 떨고
3: 그렇죠.
2: 예, 그런 듯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또 이제 갈 때도 정장하고 조금 네. 더 성숙하고 성숙하게 네. 이제 프레젠트를 해야 되니까 네. 예,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네. 예, 플래시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3: 이것도 그러니까. 필요한 네. 팁입니다. 네. 여러분. 네. 네.
0: 뭐 얘기하다가 막 감정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는 것도 굉장히 안 좋죠.
2: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보고 raw emotion이라 그러는데 네. 그것도 어쩔 때는 전 좋게 봐요. 사람마다. 왜냐? 네. 사람이라는 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것보다 너가 정말 sincere하라. 감정이 못 참아서 정말 아파서 눈물이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그냥 펑펑펑 울어버리고 그러면 조금 더 네.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액터냐 액트레스냐 뭐 그럴 수가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영화를 보듯이
0: 네.
2: 재판이라는 하나의 연극 네, 영화라고 네. 제가 또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네. 이 배심원들의 감정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0: 눈물을 참으면서 우는
3: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네. 이게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MVP의 그 프랙티스랑도 연결이 좀 돼요.
2: 네.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네. 본인이 연습하고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MVP
0: 예. 네. 재밌는 얘기 주셨어요. MVP
2: 네. 괜찮으셨죠?
0: 뭐였죠? 까먹었어.
2: 아 벌써 까먹으셨어요? 네.
3: 청취자분들 까먹으시면 분명히 계실 거예요.
2: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운동선수들 MVP 하면 Most Valuable Player이라고 그렇죠. 제일 최우수 선수상 네, 네. 그래서 그런 어워드를 받으면 굉장히 환호해주고 축하해주고 네. 영혼같이 받아주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삶이 네. MVP 같은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그 acronym 그걸 네. 영어로 말해서 MVP 그 영어로 말하면 원래 Most Valuable Player인데 저는 이 MVP를 약자로 바꿔가지고 네. 네, 제가 우리 MVP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네. number one M magnanimous 도량이 넓고 네. 너그럽고 자상하고 하지만 네. 그건 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스트롱하고 세게 나가고 이기더라도 그 다음에 도량이 넓어지는 거지 사람을 네. 집합치 않고 무시하지 않고 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미국 영어 단어에서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그래서 magnanimous.
0: magnanimous.
3: 그 다음 V는요?
2: V는 victory.
3: victory.
2: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victory를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말씀드리듯이 magnanimous 같이 약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하더라도 victorious 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기 위해서는 늘 연습을 해야 된다. Practice. Always practice. 네. 언제든지 연습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그동안 1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속담과 명언과 여러 가지 말씀을 단축과 좀 듣는 거 좋아하는 거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또 그 중에서 우리 혼희 씨랑 했을 때 제가 네. 그 벤저민 프랭클린 그 말 명언을 하나 말씀드렸었어요.
3: 네.
2: 공유해드렸잖아요. 네. There are only two certainties in life, 네. death and taxes. 네. 그때 우리 혼희 씨가 아우 그때 디프레싱하다 그러셨어요.
0: 인생에서 확실한 거는 단 두 네. 가지뿐이다.
3: 그렇죠.
0: 죽음과
3: 세금.
0: 택스, 세금이다.
2: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벤저민 프랭클린 왜 이 말을 했냐는 그 컨텍스트 그때 상황에서는.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merican Revolution, 영국에서 네. 독립하기 위해 때 그 독립이 시작한 게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3: 네.
2: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 사회, 그 상황, 그 사회적인 문제가 생각이 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했어요.
3: 네. 네.
2: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 네.
2: 저도 생각을 늘 해보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3: 그렇죠.
2: 예. 아직까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들어본 적 못했어요. 그리고
0: 네.
2: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고.
0: 네.
2: 그래서 저는 이 텍스라는 걸 안 내면은 또 까먹을 갈 수도 있지만.
0: 네.
3: 네.
2: 예, 벌금은 물 수 있지만 또 미국에서는 텍스도 제의도 받고 그러잖아요. 딜 흥정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텍스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there are two certain things in life. death and mistakes. 그래서 죽음과 세금이 아니고 죽음과 실수.
3: 예,
2: 그리고 그 실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늘 해야 되는 거는 practice, 연습을 해야 된다.
0: 네.
2: 그래서 제 프로그램을 그동안 쫙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신 것처럼 always practice of law. 우리는 아. 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마지막으로 생각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늘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든지.
0: 네.
3: 이거 마지막 네. 하신 말씀 there only two certain things in life. mistake 때 이거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실수했을 때
0: 예. 네.
3: 미안하다. 대로 오늘 둘 떨어진 중이야. 미스테이크 and that. 야 변호사님 그랬어 그냥.
0: 그냥. 진짜 우리 모두 실수하잖아요.
2: 아,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3: 아, 이렇게 또 응용해야죠.
2: 예 네, 알겠습니다.
3: 우리 변호사님 진짜 1년 동안 너무 네. 진짜 좋은
0: 말씀 주셔서 너무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3: 전 개인적으로 네. 너무 아쉬워요.
0: 그러니까 언제 또 좀 네. 쉬시다가 또 오시기 바랍니다.
3: 네. 네. 많은 청취자분들 정말 우리 변호사님 팬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교통사고 상해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님.
3: 네.
0: 213-977-9900 213-977-9900으로 네. 무료 상담해 주시니까요. 네.
3: 그 많은 그 팬들분들께서 이제 또 오늘 갑작스럽게 또
0: 네.
3: 듣기신 분도 계셨죠. 오늘 하월드 네. 이제 변호사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잠봉한 또 이렇게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0: 네.
3: 저희 방송을 좀 떠나셔야 되는데
0: 네.
3: 많은 청취자분께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0: 네.
3: 너무 팬들이 많으셨어요.
2: 아유, 정말요.
3: 덕분에 네. 법이라는 게 좀 편해졌다면 분도 되게 많고.
2: 아 그렇죠. 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3: 네.
2: 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말씀 늘 드렸던 명언이나 속담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은 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서나 들리는 얘기예요. 제가 네. 말씀드렸죠. 법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이 소송 과정을 통하고 이 법 과정을 통하면서 늘 사용했던 판사님들도 사용했던
0: 네.
2: 상대방 변호사들도 네. 사용했던 이게 다 우리 생활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0: 네.
2: 이 법 자체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친구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고
3: 네.
2: 아니면 우리한테 칼로 날아올 수가 있고
0: 아,
2: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시고
0: 네.
2: 아, 연습을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 네, 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0: 굿모닝 차차차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옵니다.
1: 네. 네. 한성은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2부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3: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3: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3: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셨습니다.

0: 의학계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전직 프로 미식축구.
1: 아, 프로?
0: 네. NFL.
1: NFL. 네.
0: 그 선수 중에 4명 중 1명이 퇴행성 뇌질환을
1: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0: 겪을 수 있대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치고받고 하면
2: 너무 하면
0: 그러니까 몸으로 하지 말고
1: 4명 중에 한 분이요?
0: 네. 와. 부드러운 것만 몸으로 하고
1: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스카우트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0: 아, NFL. 진짜?
1: 왜냐면 딱 그 네. 생각했어요. 아, 이거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머리 뇌가 안 좋겠는데.
0: 그러니까요. 권투 같은 것도.
1: 권투도. 근데 이분들은 온몸을 쓰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분들은
0: 이거 그냥 그런 거야. 어떡하냐. 건강이 최고예요.
1: 그럼요.
0: 자, 여러분 9월에 정말 건강할 수 있게 여러분 스케줄도 잘 짜보시고 네. 식단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1: 그렇죠. 몸 무리하지 마시고요.
0: 네. 네
1: 이제 선선해지니까 몸도 마음도 좀 선선하게.
0: 살만해요. 네. 이제 좀 살았다, 그죠?
1: 그러니까요.
0: 우리 9월에 한번 열심히 달려봐요.
1: 좋습니다. 저희는 네. 또 내일 반가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탱자 미역이었고요.
1: 탱자 훈이었습니다.
0: 안녕.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원 플러스 원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0: 2249 213369 224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 5100번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6: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과 이민단속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조달계획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은 현대차 산하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스팟을 최대 200만 달러 규모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팟은 이미 연방과 주법 집행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 플랫폼으로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갖춰 가스와 방사선 등 위험 요소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지형을 이동할 수 있고 확장형 로봇 팔로 물체를 다루거나 문을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밀폐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장소처럼 요원이 직접 진입하기 위험한 현장에 이 로봇을 먼저 보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능력이 요원들의 안전을 높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로봇이 사람을 추적하거나 직접 체포하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원 대신 로봇이 먼저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인명피해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민세관단속국의 방침입니다.
7: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돼 온실직 유예기간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예산관리국이 지난달 27일 국토안보부의 유예기간 폐지 규정안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규정안은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된 뒤 30일에서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행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H-1B 비자 소지자가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최대 60일 동안 새 고용주를 찾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이 유예기간은 H-1B 외에도 주재원 비자인 L-1과 특수능력자 비자 O-1, 그리고 무역인 비자와 투자자 비자 등 다양한 취업비자에 적용돼 왔습니다. 폐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고용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체류 신분 유지에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나 해고를 당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에게는 미국 내 합법적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완충장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별도의 재량권을 행사해 신분 변경을 허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행 유예기간처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호장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폐지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해고 직후 이민 신분이 끊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6: 남가주를 짓눌렀던 습한 폭염이 이번 주 들어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LA 다운타운 일대의 최고 기온이 화씨 70도대 중후반에서 80도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샌퍼넨도 밸리 등 내륙 지역도 80도대 중후반에서 90도대 초반으로 예상돼 지난주 100도를 넘나들던 극심한 더위에 비해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평년 수준을 밑도는 기온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내내 이어진 열기가 상당 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말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멕시코 인근 해상에서 열대성 폭풍이 발달하고 있어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열대성 폭풍의 영향이 실제로 미칠 경우 연휴 야외 활동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휴 전까지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국 기업 직원 9명이 실종된 지 어제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0: 와 한국 남동 발전은 현지 대응팀 인력을 20여 명으로 보강하고 헬기 영상을 분석해 새 수색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박재원 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네팔로 출국했으며 건설용 중장비와 야외 전력장비 지원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실종 직원 가족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매일 회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수색과 지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우리 기업 직원 9명의 소식이 끊긴 지 일주일째. 실종 직원 가족들은 좋은 소식이 있을까 매일같이 회사를 찾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종 직원 가족 중 사고 현장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네팔행 비행기에 오른 가족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첫 수색에서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위어댐과 인근을 수색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새 수색 지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출국한 데 이어 연일 추가 인력을 네팔로 보내 현지 대응팀 규모도 20여 명으로 보강했습니다.
3: 정부 대응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조 작업이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실은 출국하기 전에 이미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료의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또 두산은 건설용 중장비와 야외 전력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실종 직원 3명의 직계가족이 네팔에 있어서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직원 가족들도 현지 대응팀을 만난 자리에서 수색 속도를 끌어올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 대응팀은 가족 요청에 따라 직원들이 대피했을 만한 방향 위주로 수색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기업들은 실종 직원 수색이 길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서 다음 대응책까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6: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 불법 차량 묘기 집회인 스트릿 테이크오버가 남가주 곳곳에서 상점 약탈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사우스 LA 맨체스터 에비뉴 인근의 슈퍼리어 그로서스 매장에 수십 명이 몰려들어 식품과 주류 등 생필품을 약탈하고 매장 입구 유리창을 부셨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소 한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노점상은 사람들이 매장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을 직접 봤다며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매장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오토존 매장에서도 약 2주 전 비슷한 약탈이 있었고 8월 초에는 이스트 LA의 오토존이 24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차례 침입을 당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스트릿 레이싱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엘몬테와 애너하임 시미밸리 등지에서 참가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묘기를 직접 펼친 사람뿐 아니라 구경하거나 지원한 사람의 차량에도 30일간 압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셰리프국은 스트릿 테이크오버는 오락이 아니며 운전자와 관람객 보행자는 물론 주변 지역사회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장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LA 소방국과 경찰국이 LA 다운타운 사우스팍 지역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여성 추락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그랜드 에비뉴에 위치한 G12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7층 규모의 이 고급 주상복합 건물은 2017년에 완공된 347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당시 1층 카페 직원과 인근 목격자들이 신고했고 당국은 수사를 위해 인근 도로를 수시간 동안 통제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가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신원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최근 다운타운 일대 고층 건물에서 유사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에 따라 건물 보안과 관리 강화를 촉구하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바드에서 제53회 코리안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난 1974년부터 이어져온 반세기 넘는 전통의 행사입니다. 올해 주제는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로로 이민 선조들의 역사와 성취를 다음 세대로 잇고 다양한 문화권의 이웃들과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티벳, 멕시코 등 여러 커뮤니티도 이번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해 다문화 교류의 장을 펼칩니다. 행사에는 각계 정치인과 지역 리더들이 참여하고 차세대 청소년들도 대거 행진에 합류합니다. 파바월드의 사물놀이와 김응화 무용단의 전통 무용이 한국 문화의 멋을 선보이고 LA 경찰국과 LA 소방국 등 공공기관 행렬도 이어집니다. 태권도 시범단과 고교 연합 마칭밴드 해병대 행렬도 준비되어 있어 어느 해보다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행사 장소는 올림픽 블러바드 버몬트에서 웨스턴 구간이며 참가 문의는 한국일보 사업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낙후되고 가난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산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공지능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상승과 수자원 사용 증가 등 부작용 우려로 보수층 사이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0여 개 도시에서는 건설을 승인한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투표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의 쟁점으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독설을 내뱉었다고 뉴욕타임스가 31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 지역사회가 데이터 센터를 원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낙후되고 가난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공과 부, 낮은 세금과 많은 일자리를 원한다면 데이터 산업을 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할 경우 AI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며 중국은 이런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확산하는 데 대한 못마땅한 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미국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층 사이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 거부감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과 수자원 사용 증가, 환경 파괴 등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승인한 지방 정부에 대한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0여 개 도시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지한 지방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투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의 쟁점으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4: 뉴저지주 포트리 경찰국이 술에 취한 채 차량 안에서 잠든 사이 6살 어린이를 혼자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46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밤 포트리 센터 에비뉴의 한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여성이 어린이와 함께 차 안에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시동이 꺼진 차량 안에서 이 씨가 잠들어 있고 6살 어린이가 뒷좌석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이 씨를 깨웠을 때 음주 상태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개봉된 주류 용기들도 발견됐습니다. 이후 수사에서 어린이가 이 씨와 함께 차 안에 머문 시간은 약 50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씨가 잠들어 있는 동안 어린이가 혼자 차에서 내려 보호자 없이 주차장을 돌아다녔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어린이를 가족 지인에게 인계해 그날 밤 돌보도록 했으며 뉴저지주 아동보호연구배치국에도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이 씨는 아동의 복지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돼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15: 뉴욕타임스가 광고와 세금 자료를 분석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다크머니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크머니의 규모는 최소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유입 경로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비영리단체로, 공화민주 양당과 연계된 비영리단체 4곳이 4억 6천만 달러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연방세법상 사회복지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자금을 집행하는 슈퍼팩과 사무실을 함께 쓰며 동일인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자금은 주로 광고에 집행되는데 표면상 정책 광고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이 네 단체의 광고비는 1억 6,600만 달러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현재까지만 2억 4,200만 달러가 집행됐습니다. 다크머니는 단순한 후보 지지를 넘어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끌어내리거나 상대 당의 약체 후보를 밀어주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메인주에서는 더 강한 미국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수정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 광고에만 1,100만 달러를 지출했고 콜린스 의원은 이 단체가 주최한 만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슈퍼팩에 자금을 제공하는 간접 방식도 활용되는데 슈퍼팩은 기부자를 공개해야 하지만 기부자 자체가 비영리단체여서 사실상 익명기부와 다름없습니다. 선거자금의 흐름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유권자가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팔로알토 출신의 스탠리 종이 UC 버클리와 UCLA 등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제임스 L. 로버트 판사는 대학 측의 소각하 신청 중 인종차별 금지 관련 항목을 기각하고 사건을 증거조사 단계로 넘기도록 결정했습니다. 스탠리 종은 SAT 1590점에 가산 GPA 4.40이라는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했고 고교 재학 중 전자서명 스타트업을 창업해 아마존 웹서비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한 18개 대학 중 16곳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글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18세의 스탠리에게 박사학위 소지자급에 준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리를 제안했고 그는 대학 진학 대신 구글 입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원고 측은 대학 내부의 입시 관련 문서와 교직원 간 내부 통신 기록 그리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입학심사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스탠리의 아버지 난종은 판사가 기각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정황을 인정한 것이라며 소송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측은 금전적 배상보다는 대학들이 입시 과정에서 1964년 민권법과 연방헌법을 준수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2023년 소수계 우대 정책의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학들이 입학 에세이나 종합평가 등을 통해 우회적 인종차별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밝혀낼 주요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16: 국가정보원은 오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주혜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어머니 리설주를 제치고 아버지 곁자리를 지키며 신형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국정원은 언론 노출이 늘어난 것이 단순 선전용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노동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7: 최근 북한 주요 공식 석상에 부쩍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혜는 어머니인 리설주를 제치고 아버지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신형 주력전차를 직접 조종하는가 하면 참배자리에서 홀로 연분홍색 정장을 입고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18: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 해방 여든 한돌쇠 즈음하여 8월 14일 배성산 혁명 열사령을 찾으시었습니다.
17: 이런 남다른 행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주혜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 노출이 늘어난 게 단순 대외 선전용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19: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17: 국정원은 또 우리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 노동당 내부 문건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설계도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재원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 변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정밀 분석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20: 북한이 현재 정찰 총국을 정찰 정보 총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17: 최근 물밑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의 징후는 있다며 어느 때라도 양국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평가입니다. 대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은 적다고 봤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달 30일 밤 이란 라라크 섬에 설치된 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습했다고 늦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한 달 전 이란의 미사일 공격 시도에 대응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공군기지 두 곳과 아랍에미리트 알 미나드 공군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상공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기뢰 두 발에 맞아 화재가 발생하고 운항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나온 주장으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에 대해 매우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며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양된 한국계 여성 주디리 엘로웨이 씨가 지난달 30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에 친부모를 찾는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한국명 이미연으로 태어난 엘로웨이 씨는 한국사회봉사회를 거쳐 1975년 10월 미국 뉴저지주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다방면의 재능을 키웠고 이후 월스트리트 금융인으로 활동하며 러시아와 몽골 등지에서 인권보호와 빈곤 퇴치에 힘썼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심각한 만성통증과 알레르기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스스로 건강을 회복한 뒤 필라델피아에서 여성 비즈니스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최우수 소속의 비즈니스 리더로 선정됐고 2011년에는 경제전문지 포브스 우먼의 아시아계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창립 디렉터로 소개됐습니다. 같은 해 연방노동부로부터 최고의 여성혁신가로 선정됐으며 2016년에는 아메리칸 항공의 산업혁신가로 기내방송을 통해 전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2022년에는 필라델피아 시정부 다문화 담당 디렉터로 임명돼 아시아계와 이민자를 위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그가 친부모에게 전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두 분의 삶 이야기와 가족 건강 기록이 담긴 편지라도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두 분을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이 신용카드 도용사기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3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지난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어바인 주민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결제된 금액은 총 $38,435에 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지역 소매점에서 고급 의류와 보석류를 집중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아시아계로 보이는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과 현재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공개 수배에 나선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정보 도용은 피해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커지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단기간에 수만 달러가 결제되는 방식은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은 어바인 경찰국 메나 형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2: 연구팀은 남극에서 빙하 후퇴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을 남극반도로 꼽으며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의 약 6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빙하 융해에 따른 육지의 수은 방출량은 산업화 이전보다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빙하가 녹은 물과 퇴적물을 통해 매년 약 6.5톤의 수은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대기로부터 침적되는 수은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히말라야를 비롯한 고산 빙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안경 거만과.
3: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5: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4: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5: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0: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합니다. 1948년 설립 이후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패 마약 사이버 등 6가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일반 범죄는 경찰이 맡습니다.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전담합니다. 한 기관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에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하며 검찰 소속 검사와 수사관 2,375명이 특례 임용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다만 출범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직제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남아있어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기관 간 협업이 끊기거나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새 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서부지역에서 영업하는 11개 한인계 은행들이 금융전문 신용평가사 바워 파이낸셜의 이번 분기평가에서 대부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바워 파이낸셜은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전국 4,23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실적과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을 종합해 지난달 30일별 평점을 발표했습니다. 별 5개가 최고 등급이고 별 2개부터는 좋지 않은 평가에 해당합니다. 11개 은행 가운데 유니뱅크를 제외한 10개 은행이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유니뱅크는 부실 대출 급증과 순익 급감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별 2개에 그쳤습니다. 별 4개나 5개를 받으면 바워 파이낸셜의 우수은행 추천 명단에 오르며 월가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선정 기준에 반영됩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웰스파고 등 전국 4대 은행이 모두 별 4개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한인계 은행들의 이번 평가는 한 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바워 파이낸셜은 자본 건전성과 현금 유동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금융감독 당국도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높은 기준금리로 대출 수요가 줄고 예금 경쟁이 치열해진 환경에서도 건전성 중심의 안정적 성장 전략이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던 이 전쟁은 중동을 넘어 세계 안보와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졌고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평균 13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지만 지금은 15척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군사 공격 대신 경제 제재 강화로 이란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줄고 주요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 필요한 요격미사일의 10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상승 압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을 돕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약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붕괴하지 않았으며 미국과의 장기전에 적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가 오늘 징역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진호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연 동안 660여 차례에 걸쳐 상습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7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한 남성이 마스크를 끼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입니다. 이 씨는 범행을 반성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힘들어서 말이 예, 말은.
3: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이 씨가 본인 SNS에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악된 도박 횟수는 660여 차례, 도박 자금은 8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씨는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지 1년도 안 된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도 검거됐는데 당시 만취 상태에서 70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5: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앞두고 경찰 차량 구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시 당국과 시의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 순찰과 시 전역 치안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순찰차 300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시에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차량 규모를 영구적으로 늘리지는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 위원장인 KT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한 달짜리 행사를 이유로 3천만 달러짜리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경찰국에 직접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을 보류하고 시 행정관에게 재정적 영향과 다른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타법 집행기관의 지원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올림픽 치안 비용 부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올림픽은 민간 자금으로 운영돼 세금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경찰 비용은 조직위원회에 70억 달러 이상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림픽 치안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이 돈은 여러 개최 도시에 나눠져야 하며 LA시가 얼마를 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찰국장 짐 맥도넬은 연방 자금은 수천 명의 경찰 인건비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 비용까지는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이 지난 5월 시의회에 제출한 추산에 따르면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인건비만 7억 3천만 달러를 넘을 수 있어 치안 비용 분담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6: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여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40대 여성 용의자가 타임스스퀘어 일대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타임스스퀘어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곳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해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총기를 사용했고 용의자는 총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용의자의 정확한 부상 상태와 난동의 경위는 수사 중입니다. 타임스 스퀘어는 최근 몇 년간 노숙자 관련 범죄와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입니다. 뉴욕시 당국은 관광 중심지의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 순찰을 늘려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공공장소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스키드로우 지역에서 노숙자들에게 현금을 건네고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오늘 연방법원에서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마리나 델레이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노숙자 한 명당 $2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유권자 등록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사건을 중범죄로 기소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키드로우는 로스앤젤레스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노숙자 밀집 지역으로 수천 명이 거리와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숙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선거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선거법 위반 사건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다뤄지며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숙자 밀집 지역을 겨냥한 조직적 선거 부정 행위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됩니다. 연방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는 오늘 중 나올 예정입니다.
1: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를 강타한 대홍수로 사망자가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외국인 수 100명을 포함해 4,400여 명에 달하면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600여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돼 중국과 인도의 터널 구조 전문팀이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2.5km 구간을 수색했지만 아직 생존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4,400명을 웃돌면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돼 생존자 수색에 총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8: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진흙밭을 헤치며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터널 입구에는 물과 토사가 가득하고 구조대원들은 손전 등에 의지해 안쪽을 수색합니다.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6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이 관건인데 중국과 인도 등 터널 구조 전문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 교통 전부 중단.
10: Roads to the disaster zone have been cut off, preventing large rescue equipment from reaching the core area. There is a lot of water inside the tunnel, and the mud is up to 1.5 meters deep, making it very difficult for rescuers to move.
8: 구조대는 3번 터널 2.5km 구간을 사사시 수색했지만 아직 생존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는 호루라기를 불고 파이프를 두드리며 혹시 모를 생존자의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4,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2: 놓치지 마세요.
1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1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12: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1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9: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오 뉴스 잘 들으셨죠? 화요일 점심 한입 토크입니다.
1: 오늘은 밥상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뉴스에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0: 중국 쪽 절임배추 공장에서 쓰면 안 되는 물질이 들어갔다는 얘기요. 저도 그 소식 보고 잠깐 멈췄어요.
1: 포르말데이드요. 방부제 쪽에 쓰는 화학물질인데 그게 김치 원재료 공장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수씨마트에서 김치 사드시죠?
0: 자주 사죠. 그래서 오늘 여쭤보려고요. LA 한인마트에서 파는 김치는 괜찮은 건지, AI 도구로 원산지 표시, 직접 확인하는 법까지 오늘 같이 짚어볼게요. 일단 오늘 주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재현의 배경체크인데요. 중국 허베이성 절임배추 공장 얘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산 절임배추는 오래전부터 국내 김치업계 원재료로 꽤 많이 쓰여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포르말데히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방부처리나 소독 목적으로 쓰는 화학물질인데 식품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에요.
1: 그게 핵심이죠. 허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LA 한인마트 김치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0: 여기서 AI를 한번 써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김치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요. 영어로 물어봐도 되고 한국어로 물어봐도 돼요.
1: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트에서 김치 살 때 라벨 뒷면에 사진 찍어서 AI한테 보여주면서 이 성분 중에 이상한 거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0: 단 AI가 해주는 설명은 참고용이에요. 최종 판단은 FDA 공식 사이트나 마트 측 확인을 통해서 하시는 게 맞고요. AI는 그 과정을 훨씬 쉽게 시작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1: 오늘 점심 드시면서 김치 드신다면 라벨 한번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0: 예를 들어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입 김치는 어떤 기관이 검사하나요? 이렇게요.
1: 그거 저도 해봤어요. FDA랑 USDA가 수입식품 통관 단계에서 걸러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주 자체 검사도 따로 있고요.
0: 맞아요. 그리고 AI한테 후속 질문을 또 던지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마트에서 김치 살 때 라벨에서 뭘 확인하면 되나요? 이렇게요. 한 번에 다 묻지 말고 대화하듯 이어가는 거예요.
1: 그게 AI 쓰는 요령이죠. 한 방에 다 물으면 두루뭉술하게 답해요. 좁혀가면서 물어야 내 상황에 맞는 답이 나와요.
0: 지수 씨,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1: 그럼 여기서 지수의 생활 번역할게요. 오늘 키워드는 원산지 표시와 제조사 확인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김치 뒷면 라벨에서 딱 두 가지만 보세요. 배추 원산지가 어딘지, 그리고 제조사가 미국 내 업체인지. 이 두 줄만 확인하셔도 달라요.
0: 저도 요즘 그 습관 들였어요. 예전엔 그냥 브랜드 보고 집어들었는데 이제는 뒤집어서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AI한테 물어보고 나서 생긴 습관이에요.
1: AI가 식품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내가 뭘 확인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해요. 오늘 점심 드시기 전에 딱 한 번만 라벨 뒤집어 보세요.
0: 자, 그럼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 볼게요. AI 한 줄 실습 코너입니다.
1: 화요일마다 하나씩 따라해 보는 거죠. 오늘은 김치 안전 확인에 AI를 쓰는 법이에요.
0: 하나, 라벨에서 원산지를 먼저 보세요. AI한테 이 나라산 김치 원재료 안전성 논란 있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수고를 확 줄여줘요.
1: 둘, 제조사 이름이 보이면 그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넣어서 물어보세요. 이 브랜드 미국 FDA 수입 기록 있나요? 이렇게요. 공식 기록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돼요.
0: 셋, AI 답변에 출처가 없으면 꼭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하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AI도 틀릴 수 있거든요. 확인한 습관이 진짜 실력이에요.
1: 오늘 점심에 마트 들르실 분들, 김치 라벨 한 번만 더 들여다보세요.
0: 불안해서가 아니라 알고 먹는 거니까요. 아는 만큼 밥상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광고주는 따로 없는 날이에요. 대신 내일 예고를 드릴게요.
1: 내일 수요일은요. AI로 영어 서류 읽는 법을 다뤄요. 마트 식품 라벨이든 병원 안내문이든 영어가 벽처럼 느껴질 때 AI가 통역사가 되는 거예요.
0: 오늘 김치 라벨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영어 라벨 보고 막막했던 분들. 내일 꼭 들어주세요.
1: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해요. 오늘처럼 따라하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0: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김치 라벨 보고 모르겠다 싶을 때 AI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찾아보는 수고가 절반으로 줄어요.
1: 내일 수요일은 AI로 영어 서류 읽는 법이에요. 마트라벨부터 병원 안내문까지. 오늘보다 더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0: 오늘 점심 한입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7: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6: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7: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6: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7: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8: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0: 14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거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 법이죠. 이 제프리로 콜롬비아대 교수는 불만을 쏟아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가지래요. 화는 빠르게 생성되는 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심호흡 한두 번만으로도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 드러낼 거면 효과적으로 드러내라. 불만을 꽁꽁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 없는 상대에게 무작정 털어놓는 것보다 불만을 갖게 만든 당사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단, 당신은 왜 그러냐? 당신 때문에 화났잖아. 이런 식이 아니라 난 이런 상황이야 라는 식으로 1인칭 화법, 그러니까 나의 감정 전달법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글로 적는 게 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불만을 글로 정리해서 제출했을 때 상대가 불만을 더 쉽게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한다는군요. 당장 불평을 쏟아내는 건 쉽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화일 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불만과 불평을 제기하고 싶다면 잠시 시간을 가지고 펜을 드는 게 낫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조니 미첼 자작곡입니다. Both Sides Now 함께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코다라는 영화에서 에밀리아 존스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도 참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역시 원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니 미첼 노래 1966년에 발표한 자작곡이에요. 노래 한 곡에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철학의 의미를 담은 곡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가사와 멋진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없이 많이 리메이크 됐지만 그 시절 조니 미첼만큼의 잔잔한 파장을 재생한 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음식 잘못 먹으면 또 배탈 나기도 하고 여름이라서 그런지 찬거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소갈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꾸 불평불만하게 되면 내가 손해인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불평불만 한번 털어놓으면 속이 좀 나아지는 것 같죠? 하지만 뇌과학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불평불만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요.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성격으로 만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피님들은 뭐 화를 낸다거나 불평불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좀더 밝은 에너지로 9월 첫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9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네, 해피투게더 9월의 첫날 화사한 화요일이에요라고 적어주셨네요. 시간을 가져라, 효과적으로 드러내라, 1인칭 화법으로 나의 감정은 이래, 이런 나의 감정 전달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해라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글로 적어보는 거. 그러면 글로 적으면서 뭔가 내 생각도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피드백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불평불만도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런 게 화가 났을 때는 쉽게 감정 컨트롤이 잘안 되죠. 함께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조금은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3782-8600, 3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을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건강을 잃게 되면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의 중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셨어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씨,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1: 그럼요. 건강을 가장 이제 네.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하. 알고 계시지만
0: 맞아요.
1: 내가 건강할 때는 그게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다가 정말 뭔가 몸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됐을 때 그땐 조금 늦은 감인데 그때서야 후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네. 건강은 건강할 때 꼭 지키셔야 되고 네.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거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0: 와, 정말 중요한 거 짚어주셨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들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헬스코리아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1: 그렇죠.
0: 아, 저는 그 마사지 체어가 너무 좋아요.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가격도 좋고 네. 어때요 요즘에? 저희, 반응 좋죠?
1: 저희 이제 마사지 체어의 명가인 헬스코리아의 네. 네. 대표죠. 대표 그라비티가 마사지 체어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상 없다.
0: 그러니까.
1: 어, 최고다. 네. 그리고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그라비티 얘기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마사지 체어가 이제 별로 필요 없다라고 왜냐면 네. 이제 갖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더 건강하고 이럴 때는 그런데 주변에서도 이제 자꾸 권하고 또 짐 댁에 놀러 가면 그라비티가 있어서 네. 자꾸 받아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가 달라 했는데 집에 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몸이 가뿐하고 우리가 마사지 받고 나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사지도 그 전에 그분이 뭐 여기저기서 받아봤는데 그런 마사지 체어는 오히려 나한테 맞지 않는 마사지를 해줘서 네. 오히려 여기저기 막 더 쑤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이 있었던 분이세요. 선입견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인 댁에 가셨다가 그 그라비티를 해보시고
0: 네.
1: 몸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니까 또 가서 해보고 싶고 또 가서
0: 아 이왕이면 집에다 되고. 들여놔야지
1: 그리고는 이제 그분은 오히려 매장 와서 사실 때는 체험도 안 하시고 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0: 사셨구나.
1: 색상 디자인 네. 이런 거 보러 왔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히 이게 들여놓고 나서 미안하더래요.
0: 왜요?
1: 몸에 내 몸에
0: 아 진작 찔리네요.
1: 미리 애를 좀 들여놨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그 지인댁에 가서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것과
0: 네.
1: 매일매일 집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으면서 그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에브리데이 몸을 그라비티에 맡기고 나면 그냥 깊이 있게 숙면 취하면서 자고 그러고 네. 나면 다음 날은 회복의 시간을 잘 보냈으니까 몸이 가뿐하고 그냥 활기차고 의욕 있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 몸.
0: 그분 그러니까, 확실하게 느끼셨네요.
1: 네. 그러니까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사시느라고 조금 네. 이제 리타이어는 안 하셨지만 그 나이대니까 준비하고 있는 나이였는데 이제 자식들 키우느라고 젊어서는 진짜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 또 이민
0: 네.
1: 생활하면서
0: 네, 네, 네,
1: 그리고 돈 벌고 이러느라고 살다 보니까 내 몸에 너무 소홀했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이렇게 네. 장만한 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아유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마사지 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헬스코리아에
0: 네.
1: 가셔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건강의 그 중요성은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0: 네.
1: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죠.
1: 네.
0: 내 몸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럼요. 가장 네. 소중한.
0: 맞습니다.
1: 네.
0: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1: 아무것도 못해요.
0: 정말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 이 마사지 체어에서 정말 편안하게 누리는
1: 네.
0: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뭉친 데는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 네.
0: 그라비티는 또 이름 그대로 무중력? 무중력 마사지 체어잖아요.
1: 이제 그 중력을 거스르는 예. 지로 그라비티 상태에서 이제 받는데
0: 일반 마사지 체어하고 어떻게 달라요?
1: 요즘은 많이 따라했어요. 그라비티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완전히 젖혀져서 무중력 상태 정말 구름 위에서 받는
0: 네네.
1: 그런 마사지 체어를 만나기가 좀 이제 힘들었는데 그라비티가 나온 지가 이제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조문 또 다 따라하더라고요. 저희 녹용홍삼도 저희가 이제 선호인기에서 처음 시작을 하니까 좋으면 다 따라하는데 또 거기에 헬스코리아는 또 선두적인 역할을 항상 하면서 또 의미가 있으니까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중력 상태에서 받게 되면 무게점들이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마사지 효과가 가장 커요.
0: 아.
1: 그 상태에서 받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마사지 체어 하면 우리가 앉아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앉아서 마사지를 받으면 그 마사지가 100% 전달이 잘 안 되고 효과를 거두는 면에서도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완전히 젖혀져서 마사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뭉쳐있는 근육이나 또 내 몸에 맞는 그런 마사지가 진짜 이 마사지도 누르는 힘도 중요하지만 옆으로 쫙 퍼지면서 골고루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0: 혈액순환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1: 그냥 막 두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그시 사람의 손맛으로 누르면서 지압하면서 문지르고 그리고 두드려주기 때문에 그 마사지 맛들이 다 달라요. 그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나 메커니즘의 차이라고 하는데 헬스코리아의 뭐 8가지 모델 다 마사지 체어가 마사지 성능 면에서는 최고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이제 마사지 체어의 전문 그 퇴사가 이제 헬스코리아의 헬스코리아. H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의심을 안 하시지만 또 나한테 맞는 마사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기에는 가장 대중
0: 그럼 건강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한번 사면 근데 쉽게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마사지 체어 구입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따져봐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만의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라비티 마사지가 뭐 인기가 있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이 성능 마사지 그 맛이나 이 기능이나 또 디자인도 그렇다고
0: 디자인도
1: 해서
0: 너무 예쁘고 너무 인테리어 효과 최고고
1: 그리고 또 이 가격대에 발 종아리 이 부분이 그렇게 그 관리가 잘 되는 마사지 체어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종아리도 잘 주물러
1: 너무 시원해요.
0: 종아리 이 마사지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우리
1: 그럼요.
0: 건강에.
1: 종아리는 저희가 이제 제2의 심장이 발이다라고 하지만 그 발로 내려간 혈액이 또 내려가고 또 올라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인 발만큼 중요한 곳이요. 통로 역할을 하는 종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마사지 체어 없을 때는 기억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0: 빈병 똑같은 치치병이네요. 병 맥주병.
1: 막 이렇게 알이 이렇게 베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문질러주고 막 그리고 손으로 계속 주무르고 있고 뭐 예전에는 그 부분만 관리하는 것 굉장히 비싼 가격에 뭐 세븐 무슨 라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발 마사지기들도 있긴 한데 저희 헬스코리아가 발 마사지기들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요. 마사지 체어 전에 이제 발 마사지기부터 저희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발 마사지기를 만든 기술 노하우가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성능 기능, 어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마사지 프로 지압사의 손맛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게 저희가 오랫동안 이 마사지 체어를 취급을 해왔고 저희 자체 브랜드로는 이제 그라비티가 1호라고 했지만 얘가 시작으로 한 게 이제 6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헬스코리아는 뭐 19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마사지 체어는 얘기하신 것처럼 1, 2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 이상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헬스코리아, 신뢰할 수 있는 헬스코리아 이 얘기를 하시면서 또 AS까지 확실하고 AS는 넘버원이다. 뭐 다른 면에서도 넘버원이지만 그 AS 쓰라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전에 이제 마사지 체어 사셨다가 수리도 못하고 이제 그냥 애무단지처럼 놓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뭐 이걸 따져도 헬스코리아, 저걸 따져도 헬스코리아 이러면서 마사지 체어를 무조건 선택하려면 헬스코리안 가봐야 된다. 받아봐야 된다 얘기를 하십니다.
0: 참 집 앞까지 또 무료 배송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3년 워런티 아, 참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1: 그쵸.
0: 근데 이 뭐죠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 저희가 사실 이제 아, 안 올리고 계속 오다가
0: 너무 감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 초에 이제 몇 개월 예. 전에 한번 이제 올리긴 했어요. 이제 왜냐면 방송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다 놀라신 게 뭐 작년부터 관세면 다들 아시잖아요.
0: 아니 관세에 비해서 네. 올랐다고는
1: 원자재도
0: 하는데.
1: 다 올랐고 예. 그런데도 저희가 이렇게 버티다가 정말 그거는 진짜 그래피티는 솔직히 남는 거 없다라고 저희끼리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대중적으로 이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판매 그 대수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쭉 지키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500불 올렸죠. 하지만 그 가격도 지금도 뭐 그 성능 그 마사지 체어는 뭐 한 3-4천 불은 더 줘야 만날 수 있다는 그렇죠.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0: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도 월 100불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1: 저희가 무이자예요.
0: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로 하니까. 무이자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 무이자 할부로 하다 보니까 예. 정말 제로예요. 그러니까 아하. 94불 플러스 텍스.

0: 플러스 택스로 48개월 모이자가 네. 가능하겠습니다.
1: 이건 정말 안 예. 하고 조금이라도 내일 오늘 아니고 내일로 미루시는 것만큼 후회하실 선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들여놓으시면 내가 마사이체 없었을 때 그라비티가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지?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이런 얘기가 정말 나오십니다.
0: 하루라도 더 빨리 네네. 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소개를 가끔씩 해드리는데 신뢰할 네. 수 있는 기업 하스코리아의 H솔루션 이 그라비티 마사지 케어 예,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저희 대표번호 13-385-1005번입니다.
0: 네.
1: 1005번입니다.
0: 385-1005. 385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3을 산삼을 사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저희 녹용홍삼.
0: 녹용홍삼.
1: 녹용홍삼.
0: 그러네요.
1: 어, 지금 9월 아, 됐잖아요. 네, 네, 환절기라 녹용홍삼은 네. 뭐 너무 사랑을 받아서.
0: 네. 네, 385입니다. 385.
1: 네. 환절기 때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 녹용홍삼. 뭐 소중한 몸에 들어가는 최고의 보약.
0: 그렇습니다. 자,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라비티 마사지 최어 네.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 48개월 이 할부가 가능해요. 무이자입니다. 월 94불 플러스 택스고요. 집앞까지 무료 배송. 3년 워런티.
1: 풀 워런티.
0: 여기에 또 선물이 있잖아요.
1: 저희요.
0: 안 주세요, 선물.
1: 이지바이크.
0: 어, 주시는 거죠?
1: 이지바이크 네.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아, 정말 이거는 딱 이번 주예요. 이번 주인데 갤러리아 몰, 그러니까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의 갤러리아 몰 1층 그 마켓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 2층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갤러리아 몰이 이번 주에 이제 행사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 헬스코리아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제 세일 그런 아~ 행사와 함께 좀 더 푸짐하고 다양한 선물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마사이 체어를 구매하시면 네. 어, 이지바이크 드리면서 네. 클라비스 목걸이 있어요. 오. 혹시 아세요? 클라비스
0: 목걸이 네. 건강 목걸인가요?
1: 건강 목걸이. 여기 아. 통증 완화시키는
0: 네, 알아요, 맞아요. 알아요,
1: 마이크로 커런트 네, 저주파가 이제 네, 방출이 네. 되면서 몸에 이렇게 차고 계시면 통증이 여기 어깨 목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이 네. 잘 되게 하면서 그런 아. 건강 목걸이죠. 이것도 건강? 근데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예. 그냥 어디서 샀냐고 주얼리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들 네. 찾는 그런 베스트셀러인데 저희가 지금 마사지어 구매 어떤 모델이 됐고 꼭 그라비티가 아니라 뭐 네. 디바가 됐든 어떤 체어가 됐든 그 외에도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 모르지만 2338515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정말 다양한 행사 사은품들이 푸짐합니다. 요거는 좀 갤러리아 네. 그 몰에 있는 저희 1층, 2층 매장에서만 좀 혜택을 아, 볼 수 있는 요 일주일만 반짝 예.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진짜 좀 가보세요. 갤러리아 몰 한인타운에 사시면 많이들 마켓 가시다가
0: 저도 많이 가요.
1: 네, 들어가셔서 그냥 네. 뭐 어떤 행사가 있나 하면 아. 그럴 때 또 구매하시면 네. 또 건강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헬스코리아에서는 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신다 그래도 진짜 집에 가서 그 아이고 뭐 이제 샀지 다 그러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들어가서 나한테 내 건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걸 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갤러리아 몰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프로모션인데 네. 네, 갤러리아 몰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네. 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뭐 디바 마사지 체어, 모든 마사지 체어에
1: 네, 해당이 되고요.
0: 플러스 이지바이크.
1: 네, 네.
0: 아 그라비티 마사지만 이지바이크 주시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이것도 실수하면 네. 안 됩니다.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지바이크 네. 네, 선물로 드리고요. 또 플러스 클라비스 목걸이, 건강 네. 목걸이까지 네, 네. 챙겨가실 수 있겠네요.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그냥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전화도 하시고 매장을 가세요.
0: 매장 가요.
1: 매장
0: 돼요.
1: 가서 마사지는 직접 받아보셔야
0: 맞아요,
1: 되고
0: 맞아요.
1: 눈 건강을 위한 그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마사지 체어에 누리아이. 앉아서 같이 누리아이 하실 수 있고 뭐 가면 다양합니다. 이제 또 가을 되고 환절기 이제 네. 들어가면 녹용삼 뭐 아. 시음하실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1: 네.
0: 아, 참
1: 가세요.
0: 감사해요.
1: 매장에 가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참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네.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정말 많이 예, 도움이 네. 됐어요. 네. 아, 지난 시간에 누리아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유튜브 댓글장에 네. 아, 컴퓨터를 많이 해서 눈이 너무 안 좋은데 네. 누리아이를 사셔놓으라고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1: 맞아요.
0: 그러니까 가신 다음에 유튜브 확인해 보니까 댓글에 적어주셨더라고요.
1: 그런 분들은 이제 네. 정말 이게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그게 뭐가 필요해 이러시는데 네네네. 사용해보신 분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딱 맛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다 이런 것처럼 네. 그렇다고 또 이거를 아예 시도도 아유 또 내가 습관 들면 안 돼 이러면서 안 하시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 이거는 맞아요.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맛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건강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헬스코리아 매장 소개해드리면서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저희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지금 특별한 행사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에 있고요.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네.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길벗 플라자, 뭐 인바운드 떡집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직접 가시고 OTC 카드도 헬스코리아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OTC 카드도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종 쇼호스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코리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7: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8: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7: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8: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1: 놓치지 마세요.
1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마사지 체어. 참 이 마사지 체어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면요, 컨디션이 한결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 종아리만 잘 풀어줘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 노래 들어봤습니다. 풍성하게 부풀린 금발머리, 모조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한 의상 하면은 이 컨트리 음악의 여왕이죠. 돌리 파튼이 생각이 나죠. 예, 이 돌리 파튼의 마지막 길 배웅은 조용하고 아주 소박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참 안타까웠거든요. 31일 미 연예 매체 이 페이지 6와 이 빌보드 등에 따르면 이 연예 매체 페이지 6와 이 빌보드 등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8일 테네시주 내쉬빌 우드론 추모공원에서 직계 가족과 지인들만 참석한 비공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예, 돌리 파튼은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스틸레토 하이힐을 신고 면 드레스를 입은 채 안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돌리 파튼이 본인의 장례식에서 연주되길 이 바란다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이, 그 돌리 파튼이 장례식 테마로 언급했던 자작곡인데요. Someday Out in the Country라는 음악입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의 평화로운 시골로 돌아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직접 돌리 파튼이 작사 작곡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이 Precious Memories라는 노래, 그녀가 남부 이 복음주의 전통에서 자라면서 가장 사랑한다고 밝힌 찬송가 중 하나로 예, 추억과 영혼의 안식을 노래합니다. 이 음악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조카 이 브라이너 스티버는 이 돌리는 아버지처럼 농부였다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서 평생 무거운 인조 보석을 달고 살았으니 이제는 좀 푹신한 모카솜으로 채운 아름다운 침대에서 쉬고 싶다라면서 그렇게 예, 파튼의 마지막 소원을 전했습니다. 파튼은 자신과 59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세상을 떠난 칼딘 옆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묘소에는 돌리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 사진과 결혼 날짜, 반지, 그림들이 새겨졌다고 하네요. 유언에 따라서 미 발표곡 My Place in History가 밤나무 상자에 보관됐고요. 이 곡은 돌리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46년 1월 19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녀의 히트곡인 I Will Always Love You 대신에 오래된 찬송곡이 울려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음악이 바로 Precious Memories라는 음악이에요.

네, 알란 잭슨이 불러주는 Precious Memories 듣고 계십니다. 돌리 파튼은요, 자신의 장례식이 눈물바다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웃고 예, 음악을 즐기며 삶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길 원한다고 평소에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웃음을 주는 유언도 있더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내 가발과 가부키 스타일의 메이크업은 완벽해야 한다. 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위트 있는 농담을 던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밝고 화려한 아티스트로 기억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0: 돌리 파튼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추억하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빌보드 음악 차트에서 파튼의 대표곡들이 역주행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1974년에 발표된 졸리는 이 빌보드 핫 100에서 16위에 올랐고요. I Will Always Love You는 27위를 기록했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7: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이사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아,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룹 비지스의 팝 뮤지션 베리 깁이 1946년 오늘이 생일이네요. 오늘 생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 배우라고 하면 많은 배우들이 있겠지만 황정민 배우, 우리 황정민 배우님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1970년생이고요. 박효신 씨, 아 노래 진짜 잘하잖아요. 박효신 씨도 1981년 오늘 태어난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죠. 정국도 오늘이 생일이에요. 1997년 오늘입니다. 와, 아미 팬들 뭐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자, 베리깁. 베리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전설적인 영국 아일랜드계 음악 그룹입니다. 비지스의 리더이자 메인 프로듀서, 또 싱어송라이터죠. 46년생이에요. 예, 고음의 독보적인 팔세토라고 하죠. 이 두성 가성, 팔세토 공법과 감각적인 멜로디 메이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1970년대 후반에 영화 Saturday Night Fever 이 영화 그 OST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디스코 열풍을 주도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또 케니 로저스와 돌리 파튼 등 다른 거장 가수들에게도 빌보드 1위 곡을 선사한 그런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해요. 이 비틀즈, 팝 아티스트, 또 이 맥스 마틴과 더불어서 빌보드 핫100 1위 곡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작곡가 중 한 명이자 이 기사자기를 수훈받은 음악적인 거장입니다. 이 동생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꾸준히 음반 발매와 음악 활동을 이어가면서 비지스의 그런 유산을 지켜내고 있지요. 베리 깁과 비지스의 삶과 음악을 다룬 작품들 많습니다. 공식 다큐멘터리 영화와 또 전기 영화 프로젝트도 있어요. 이 The Bee's How Can Man a Broken Heart라는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다큐멘터리 영화, 이 비지스의 전설적인 형성기부터 글로벌 팝, 디스코 스타덤, 또 동생들의 비극적인 이별까지 전체 음악 여정을 깊이 있게 조명한 HBO 공식 다큐멘터리입니다. 유일한 생존 멤버인 베리 깁의 독점 인터뷰와 고인이 된 로빈, 또 모리스 깁, 아티스트들 에릭 클랩튼, 노엘 갤러거 등의 인터뷰, 또 미공개 기록 영상이 대거 포함돼서 평단과 팬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5: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4: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5: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4: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5: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6: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멈추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배는 새로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바다를 향해 떠나야 한다. 네, 앵커는 닻을 내리지 않는다. 백지연의 책에 있는 짧은 글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구상에 70억의 인생이 있다면 성공의 정의도 70억 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인터뷰어로서 내 성공은 사람들 가슴 속에 전류처럼 흘러들 한마디 말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성공보다 감동의 대상이 되고 싶다. 참 멋진 말이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의 바람이기도 한데 말이죠.

마말레이드 노래 듣고 계십니다. Reflections of My Life 2부 끝곡으로 띄워드렸어요. 구소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9월의 첫날 새아침이에요 라는 예쁜

0: 앞서 올려주셨네요. 니콜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멋진 한 달 열어가세요. 선선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9월 되시길 바랍니다. 9월 참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커피 한 잔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9월 1일 화요일 9월의 첫날 행복하세요 라는 또 동영상도 올려주신 대니얼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해피투게더 2부 시작을 했어요. 자,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네요. 성공보다 감동의 대상이 되고 싶다. 저의 바람이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예, 정말 유명한 앵커죠. 예, 백지연 앵커 참 좋아했는데 예, 그 앵커가 몇 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좀 오래됐죠. 앵커는 닻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책에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공감가는 내용도 많고요. 성공보다는 감동의 대상이 되고 싶다. 이 말도 참 가슴에 와닿는 예, 울림을 주는 말이어서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1: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미술 문화재 톡톡. 자,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시죠? 데이빌리 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이제
1: 저희가 좀 꺾이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오리온 바디샵. 예, 밖에서 항상 일하기 때문에 엄청 덥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 엄청 더웠죠.
0: 예. 예,
1: 그래도 뭐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0: 네.
1: 손님 차를 더 잘 고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0: 네.
1: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0: 직접 이렇게 수리도 하시고 그러신
1: 저는
0: 거죠?
1: 직접 해요. 그러니까 그게
0: 네.
1: 옛날에 제가 남의 밑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직원이 많지 않은 회사에서는 사장도 오너도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직원이 많으면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많지 않은 직원일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남의 밑에서 일할 때 어떤 느꼈던 그 고충들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1: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할 때 부를 때 호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이 다음에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0: 네.
1: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0: 아.
1: 적어도 그거는 제가 지키고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8 to 5시간에 일을 하지만
0: 네.
1: 아, 5시 넘어서 일 나갈 때는 그 친구하고 저는 내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가 아니죠.
0: 아.
1: 같은 그 관계로 저는 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또
0: 네.
1: 토요일 날은 또 지들이 이제 동네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와서 차도 고치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라고 그럴까. 저는 그게 좋으니까.
0: 그러니까 직원과 예. 스태프과의 그 관계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1: 무척이 좋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친구 같아요.
0: 오랫동안 했나봐요.
1: 그럼요. 저희 일하는 친구들이 다 한 해는 한 25년 같이.
0: 아, 세상에 세상에. 와 거의 친구네요.
1: 그렇죠.
0: 진짜 가족이네요.
1: 그렇죠.
0: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직접 기술이 있으시니까요.
1: 예예. 예. 또 같이 뭐 차를 고칠 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0: 네.
1: 같이 의논을 해요.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야 이건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일을 하니까
0: 네.
1: 같이 일한 친구 그 친구는 젊은 우리 30대 때 왔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됐어요.
0: 어머나.
1: 손녀가 태어났어요.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와 진짜 가족이네요.
1: 그렇죠. 예.
0: 뭔가 지인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직원이었는데.
1: 직원이었는데 예.
0: 와,
1: 그 이제 그 친구 걔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제가 요번에 이제 제가 그 차 안에 들어간 이제 시트 제가 이제
0: 네.
1: 하나 또 야 걱정하지 마 너. 그 내가 하나 구해줄게 해서 이제 구해줄 거고.
0: 네, 알겠습니다.
1: 고맙더라고요.
0: 네. 오리온 바디샵 사장님이기도 하시고
1: 예.
0: 또 그림에 대해서도 정말 일가견이 있으셔서.
1: 그림은 저번 주에 예. 반가운 게 그 한 분이 나이 드신 할머님이 오셨는데.
0: 예.
1: 그분이 문을 두드리려 나오니까 왜 지나갈 때마다 왜 없네요. 갤러리에서 아 저는 어포인먼 온이라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0: 예.
1: 오시더니만 작품을 보시면서 좋은 새로운 작품들이 많다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제 그림을 좀 많이 접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김태나, 홍정명 뭐 이런 좋은 작가, 한국의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이 있으니까.
0: 네.
1: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청사 이동식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옛날 그 어린
0: 와.
1: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뭐야 복덕방에서 장기 두는 모습. 걔 그 아낙네가 그 아이 그 등에다가 이제 보쌈 이게 저 메고 업고
0: 예.
1: 이제 엿 같은 거 이거 파는 거.
0: 네네네네.
1: 그런 장면을 그린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 보다 너무너무 좋다고 자기 옛날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모습을 보는 거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정말 구입을 해 가셨어요.
0: 그림을요?
1: 예, 근데 저는 그분한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 나눴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어디를 가도 어느 갤러리를 가도 어느 세미나를 가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0: 네네.
1: 그림 가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해 준 분은 내가 처음 본다 하면서 아하.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 하면서
0: 네.
1: 다음에는 그림을 사실 일이 있으면은
0: 네.
1: 꼭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에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0: 확인하라.
1: 나름대로 기본적인 네. 원론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시고 그림을 사도록 하십시오.
0: 네. 아니 그분은 그림에 네.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1: 네네.
0: 그림을 잘 아는 분이시네요.
1: 아시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전혀 모르셨던
0: 예.
1: 거죠. 그러니까는 갤러리에서 얼마에 어기면 얼마로 생각하시고 사신 분인데 그 갤러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갤러리 분은 어떤지 몰라도 약간의 허수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그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사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0: 네.
1: 근데
0: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1: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0: 네. 네. 작품의 가치를
1: 그렇죠.
0: 예,
1: 명확하게 알아야
0: 위해서는.
1: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오늘 주제가 뭘까요?
1: 아,
0: 르누아르라고 말씀하셨는데
1: 모네하고 우리 얘기 모네 얘기했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모네하고 가장 친한 친구.
0: 아, 오기스트 르누아르.
1: 르누아르.
0: 예.
1: 그리고
0: 르누아르.
1: 여인을 얘기하는데 모네하고 또 그 여인도 거의 똑같아요.
0: 그런가요?
1: 성향이.
0: 성향이?
1: 예.
0: 여인을 보는 성향 아니면은 그의 삶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모네도 첫 번째 와이프가 있어 두 번째 와이프가 있었잖아요.
0: 아.
1: 그죠? 사별을 하고.
0: 예예예. 예, 예, 예.
1: 근데 르누아르는 첫 번째 사귀었던 여자 여인과 사이 모델이었는데 사귄 사이에 아이까지 낳다가 생활이 전혀 안 되니까
0: 아하.
1: 그 아이를 입양을 보내죠.
0: 아이구야.
1: 입양을 보내는데.
0: 네.
1: 나중에 그 또 자기가 사랑을 하게 돼요. 37살에. 아, 39살인가? 18살
0: 결혼했잖아요.
1: 18살 어린 여인도 만나서 모델을
0: 네.
1: 하고 재봉사했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또 하는데 이 여자가 또 옛날에 모네 알리스처럼
0: 네.
1: 집착력이나 이
0: 생활력이
1: 엄청 강한 여자.
0: 생활력이 강하다는
1: 네.
0: 말씀이세요.
1: 그러니까는 이 르누아르도
0: 네.
1: 1870년대에 이제 좀 그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딸 그 리즈하고 사이에 난 딸을
0: 네.
1: 입양을 보낸 딸을 계속 도와주거든요.
0: 그래야죠.
1: 아, 근데 도와주는데 아무도 모르게.
0: 네.
1: 근데 그게 걸려요.
0: 부인한테.
1: 네, 두 번째 부인한테 걸려요.
0: 네네. 몰랐었나 보죠?
1: 얘기 일체 안 했죠. 왜냐하면 자기 두 번째 그 와이프의 성격을 아니까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박살 나는 거야. 가정이 이제 풍지 박살 나는 거야.
0: 예.
1: 그래서 결국은
0: 그런 스토리가 있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친구가 서로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이
0: 예.
1: 만나서
0: 아.
1: 그 두 친구가 모여서 결국은 주축이 돼서 인상주의를 만들게 되지만
0: 네.
1: 또 르누아르는 또 모네는 인상주의 기법에서 서로 다른 장르를 개척을 하죠. 그래서 파이널리 모네가 그 수련을 할 때
0: 네, 네.
1: 수련을 할 때 그 모네는 어떤 쪽으로 올라가게 되냐면 추상주의 쪽으로 많이 흐름이 흘러가게 되고 르누아르는 마지막에는 어떤 계열로 가게 되냐면 표현주의 기법으로 흐르게 되죠.
0: 아하.
1: 재밌어요.
0: 그러네요. 그 르누아르가 남긴 그런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림이란 무조건 즐겁고 유쾌하며 예뻐야 한다.
1: 아.
0: 예쁜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더군요.
1: 그렇죠.
0: 제가 찾아보니까.
1: 왜냐하면 그게
0: 작품들이
1: 저는
0: 다 아름답잖아요.
1: 그 르누아르 작품을 보려면은
0: 예.
1: 어딜 가시면 좋냐면요.
0: 네.
1: 여기서 가까이 있어요.
0: 어디예요?
1: 아, 이거 비밀인데.
0: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는
1: 아,
0: 공개하셔야
1: 여기서
0: 됩니다.
1: 돼요. 아, 이거
0: 그럼요,
1: 나만
0: 그럼요.
1: 알아야 되는데.
0: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 근데 그게 어디냐면요.
0: 네네네.
1: 그 파사데나에 있는 노얼튼 사이먼이에요.
0: 아, 파사데나에.
1: 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노얼튼 사이먼을 가면은 거기서 뭐 거기는 인상주의 작가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주의
0: 네.
1: 작품도 있지만.
0: 네.
1: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흐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작품은 아무래도 노튼 사이먼보다는 게티센터가 더 낫죠. 하지만
0: 네.
1: 르누아르의 작품은 우리가 생각한 르누아르의 작품은 행복을 주는 화가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0: 네. 누드 작품들도 많죠.
1: 르누아르는 누드 작품을 네. 그릴 때 두 가지 피어리드가 있어요.
0: 네.
1: 그 1880년 중반 이후와 그 전에 그 여인을 그릴 때 그 화풍은 좀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는데 그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면 그 뭐 이렇게 말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놀튼 사면 가서 작품을 보면 와 정말 아름다워요.
0: 아름답더라고요.
1: 정말 그, 야 어떻게 색채를 여인의 누드의 모습을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색감을
0: 네.
1: 그 피부의 색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0: 핑크빛이면서도
1: 예.
0: 그 뭔가 굉장히 소프트해 보이고
1: 소프트한 미닝이 이제
0: 굉장히
1: 우리
0: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1: 어떻게 보면 이제 파스텔화 같은 느낌이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누드 하면은 굉장히 좀 퇴폐적이게 그쵸. 이제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1: 전혀 아니죠.
0: 굉장히 아름답고 또, 자연스럽고
1: 또 희한한 게 르누아르는 예. 네. 마네를 너무 좋아했어요. 르누아르와 모네도 마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0: 아, 그렇군요.
1: 풀바디의 점심 식사에 대한 영향을 네.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네. 마네는 그 올림피아의 여인을 그릴 때 보면은 뭐 거칠게 그렸잖아요. 그 여자 여인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질 않았잖아요.
0: 네.
1: 근데
0: 르누아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1: 여인은
0: 네. 여자가 봐도 아름다워.
1: 본인이 가장 사랑한 피사 네. 그 뭐 그 여인이기 때문에 여인을 그리면서 이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여인을 아름답게 그릴 수밖에 없는데
0: 네.
1: 초반에 그 르누아르가 모네하고 작품 활동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빛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그 르누아르는 빛의 영향을 받았을 때 모네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모네는 풍경을 그렸고
0: 네.
1: 풍경을 그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경되는 그 공간이 무지하게 넓죠.
0: 네.
1: 근데 르누아르는 인물을 그려요. 그러니까 클로즈업 된 상태죠. 그죠?
0: 네, 네.
1: 그러니까는 그 좀 그 미시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르누아르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의해서 시간마다 들어오는 빛의 영향을 어떤 환경에 의해서 환경의 어떤 그 피사체에 대해 변화에 대한 걸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인물, 얼굴. 그래서 사람들 그 표현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야유의 만찬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모네는 풍경을 그린 거 보면 피사체 인물에 대한 그 디테일한 건 하나도 없어요.
0: 자연적인
1: 그냥 거친
0: 거,
1: 표현 하나 뜬 붓터치 하나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둘은 그 살았던 환경은 틀리죠. 어렸을 때 모네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그 까미유를 만나면서 아버지의 어떤 그 격이 안 맞는다는
0: 네,
1: 그런 거에서 이제 반대로 해서 이제
0: 네.
1: 그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으니까 힘들게 살았지만 이 르누아르는 자체는 정말 가난한 집안이에요. 노동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공인 그런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가 그 사람 그 화실에 들어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돼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바지유를 만나고 보르네오가 바지유를 만나고 모네를 만나고 시슬리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인상주의를 만드는 그 원초적인 화가들이죠.
0: 네.
1: 그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거는 다 그 만의 그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보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기존의 어떤 그 아카데미풍한 그 그림을 배격을 하고 살롱전에 작품을 하니까 다 낙선을 해요. 그러니까 배고프죠.
0: 네.
1: 배고프면서 이렇게 배를 쫄쫄 굶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 1874년대 인상주의 전시회를 하면서 그때 인상주의 전시회는 아니지만 그 평론가들이 임프레셔니즘에 나오니까 인상주의를 비하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인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모네나 그 르누아르나 이런 사람들은
0: 네.
1: 인상주의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외강파로 들리길 좋아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렇죠?
0: 저는 저는 르누아르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자기 공방? 거기에서 그 그림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는데 그 컬러 색깔의 그 조화를 그 배합이

0: 라던가
1: 그렇죠.
0: 그런 게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이제 도자기에서
0: 색깔을 그리는 쓰는 그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1: 아무래도 도자기에 그림 네. 그리는 게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0: 좋은 영향을 받았던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인물화를 그릴 때 그 예. 르누아르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요.
0: 예.
1: 아주 그런데 세밀하게 그리는 편인데 그 모네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둘이 결혼한 서로 첫 여인을 만난 시기도 똑같아요. 1866년.
0: 아, 그렇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나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네. 르누아르하고 모네를 보면서 느끼면서 네. 아 정말 중마고구나.
0: 그렇죠. 저는 그 르누아르 그그 네. 그 물론 뭐 모든 작품에서 그렇지만 그 색상이 유난히 아름답다.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 저는 그 놀튼 사이먼을 자주 가는데 좀 멤버십을
0: 네.
1: 갖고 있으니까 놀튼 사이먼을 자주 가는데
0: 네.
1: 거기 가면 제가 빼놓지 않고 르누아르 작품은 항상 저는 봤기 전 개인적으로 물론 거기에 만의 대표적인 그 작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0: 네.
1: 저는 르누아르가 그린 그 누드나 아니면 인물화에 대한 그 색상의 그 화려함
0: 너무 아름다워요. 색상이.
1: 화려하지만 예. 속되어 보이진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아주 우아하고 그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그림을 저 색감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0: 예. 품격이 느껴지네요.
1: 그런 품격이 예. 배로 쫄쫄쫄 굶고 있으면서도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0: 와 정말 신기하네요.
1: 대단한 거죠.
0: 네, 대단한
1: 그래서
0: 거죠.
1: 저는 요즘에 화가들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진정한 화가들은 자기 삶에도
0: 불구하고
1: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할 네. 때 우리가 저번에 조선의 3대 기인화가 얘기할 때도 자기 세계에 미치잖아요. 그 미친 자기의 세계를 그림으로 다 온전히 표현을 하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르누아르도 모네도 자기의 모든 삶을 미친 듯이 자기 그림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흔히 얘기할 때 지인들이 와서 그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뭐냐면 그림을 저는 가치로 얼마다 얼마로 따지지 않고
0: 네.
1: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작가의 혼이 있는가 없는가를 난 솔직히 많이 본다. 작가의 혼을 느껴진다고 하면 이 그림 정말 잘 그린 그림이다. 정말 좋은 그림이다. 같이 생각하지 말자.
0: 네.
1: 이게 뭐 100불짜리라도 이건 정말 훌륭한 그림이다. 단지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림 자체로 본다면 이 사람 이 작품은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자기 혼을 다 쏟아서 그림을 그린
0: 아하.
1: 그림이다.
0: 르누아르 작품 중에 관장님은 어떤 네. 작품을 가장 좋아하세요?
1: 저는 주로 그 누드화를 정말 좋아. 그 놀튼 사이먼 가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0: 예.
1: 양쪽 옆으로 벽에 소품이 한 8호 정도 사이즈. 요거보다 좀 더 클 거예요.
0: 네네.
1: 근데 두 점이 딱 있거든요. 하나는 누드화 옆으로 등 쪽으로 보인 누드와 한쪽은 그 얼굴 인물화인데 그 시기적으로는 틀리죠.
0: 네.
1: 한쪽은 앵그르풍이고 한쪽은 아. 이제 그 모네하고 같이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이고 한쪽은 1980년대 이후에 그 르누아르가 그림 그리던 누드화가 변하는 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1880년 중반 이후에 좀 알려지면서 이태리를 여행을 가요. 이태리 여행을 가면서 뭘 보냐면은 그 뭐 유명한 고전주의 작가들 작품을 보면서 그 누드화를 보게 돼요.
0: 네.
1: 너무 아름답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는 아마 그 르누아르보다 한 60년, 70년 이전에 신고전주의라는 그 화풍이 다시 나오거든요. 신고전주의는 뭐냐면 그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너무 그 퇴폐적인 그 그림에서 벗어나서 그 우리가 옛것으로 돌아가자 옛날 르네상 시대로 돌아가자는 식으로 하면서 신고전주의가 만들어지는데
0: 네네.
1: 그때 누드화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신고전주의의 누드화에 대한 그 매력에 빠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중에 그 르누아르의 그 작품을 보면은 누드화가 풍만해요.
0: 그렇죠.
1: 옛날의 고전주의나 옛날의 네. 그림은 여인의 모습이 풍만하면 안 되거든요.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건 풍만해요. 근데 풍만한데
0: 근데 아름답잖아요.
1: 정말 아름답고 예. 아주 노블한 그 그런 모습이 여기서 그 손모습 저는 제일 먼저 가면 그 들어가자마자 그 작품을 봐요.
0: 아.
1: 제가 색감적으로는 저는 모네보다 르누아르 작품이 더 정감이 가요.
0: 아, 더 좋아하시는군요. 예,
1: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네. 그 놀튼 사머니 아니라 게티 센터에서 인상주의 사실주의 작가들의 전시가 막내에서 네. 전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저
0: 네,
1: 운이
0: 네.
1: 좋게도 저는 그때 가서 모네 그 양산된 여인도 까뮤를 그린 작품도 보고
0: 그 파라솔의 그렇죠, 여인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여인이 르누아르 그, 작품 아니에요?
1: 그렇죠. 아니요. 저 파라솔 모네의 작품이죠.
0: 모네의 작품이에요.
1: 그렇죠. 근데 거기서 르누아르의 그 르누아르는 후기에는 뭐냐면 그 류마티즘을 알아서 손가락을 잘 못 쓰게 돼요.
0: 네, 그러니까 관절염.
1: 관절염. 네, 그래서 손에다가 붕대 감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린 게 뭐냐면 정물화예요.
0: 정물화예요.
1: 장미꽃 뭐 이런 것들.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왜 정물을 장미를 이런 식으로 그렸지 여기 의아했었어요. 그 사람이 관절염 알아서 이렇다는 걸 전혀
0: 굉장히
1: 몰랐었으니까 네, 이제. 네. 그걸 보면서 아 제가 이 작가에 대한 히스토리를 하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그렸구나 했는데
0: 네.
1: 역시 그림은 우리가 어디 누구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그냥 무작정 전시회장 가서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작가의 바이오를 이력을 우리는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0: 아 그렇군요.
1: 살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구나. 쉽게 우리 고흐 같은 게 저는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 르누아르하고 저는 약간 매칭을 좀 해보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저는 르누아르 작품 하면은 그 갈레트의 무도회.
1: 네.
0: 그 작품이 아주 저는 좋더라고요.
1: 기가 막히죠.
0: 생동감이 느껴져요. 어떻게 그림에서 이런 네. 느낌이 나지?
1: 거기 생동감 들고. 보면서 뭐냐면
0: 예,
1: 인물을 한번 보세요.
0: 인물
1: 기가 막혀요.
0: 딱 찍어놨어요.
1: 그거를 크게 예. 확대해서 보면
0: 아.
1: 인물들이 정말 생생해요. 그
0: 그러니까.
1: 연지꽃이 바르듯이 그냥 화사한 얼굴 표정. 근데 빛이 들어오면서
0: 네.
1: 빛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에 가려지면
0: 그런 것까지
1: 빛이 그렇죠.
0: 했더라고요.
1: 물방울이 네. 생 그 방울방울 그림이 네. 그림자가 네. 그런 것까지 다 묘사를
0: 디테일하게.
1: 했어요.
0: 디테일 묘사했는데 굉장히 섬세한 화가다.
1: 예, 특히 이 사람은 인물에 집중을 해서 그렸거든요.
0: 아.
1: 근데 아마 모네라면은 그렇게 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0: 그렇겠죠.
1: 근데 저는 네. 왜 고흐 얘기를 느닷없이 얘기했냐면.
0: 예예예. 예, 예.
1: 고흐도 정말 배고픈 화가였거든요.
0: 그렇죠.
1: 정말 고통스럽게 네. 결국 그 사람은 자살을 하잖아요. 이 나중에 요안나에 의해서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지만
0: 네네.
1: 그 고흐도 작품은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생애 작품 딱 한 점밖에 안 팔렸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화가는 저는 고흐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도 르누아르나 모네는 그림이 팔렸어요. 근데 고흐는 딱 한 점밖에 안 팔렸는데 고흐의 작품은 다 슬프고 이런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색감 자체가 그래.
0: 르누아르 거?
1: 아니요. 저 고흐가.
0: 고흐 작품이요.
1: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흐는 내가 지금은 이런 현 환경에 처해 있지만 언젠가는 내 그림은 빛을 발할 거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죠.
0: 네.
1: 근데 르누아르와 모네도 정말 힘들게 살지만 자기 작품은 모네 작품에서 르누아르 작품에서 어두운 그림 보셨나요?
0: 없어요.
1: 없죠.
0: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1: 그렇죠.
0: 아, 참 행복하다.
1: 말로 표현,
0: 네,
1: 야 사람이 어떻게
0: 그런 느낌을
1: 이런,
0: 받게 돼요.
1: 이런 색감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0: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동감
1: 그렇죠.
0: 이런 거를 느끼게 돼서 저는 르누아르 작품을 좋아합니다.
1: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0: 맞아요.
1: 역시 대가구나.
0: 네.
1: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놀튼 사이먼을 가든 게이트 센터를 가든 항상 저는 뭐 추상 작품보다는.
0: 네.
1: 인상주의 작가 작품들을 많이 봐요.
0: 네.
1: 근데 작품을 보면서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작가 아까 얘기했듯이 작가의 그 삶, 삶이 어땠는가.
0: 네.
1: 중요하죠.
0: 그런데요. 아니 우리 관장님하고 얘기하다 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네? 지금 시간이 오버됐어요.
1: 오마이갓. 죄송합니다.
0: 자 오늘 이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과 르누아르의 이런 뭐 예, 친구들 예, 예, 지인들 예. 그 작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1: 할 얘기 너무 많은데
0: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파사데나의 널트 사이먼에 가면 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
1: 있어요. 예. 아, 르누아르의
0: 대표 작품을
1: 볼 수 있어. 예.
0: 그 말년에 손가락이 이렇게 굽는 예. 그 관절염 예, 때문에 예. 고생을 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여전히 많이 그 작품들을 남겼잖아요.
1: 그쵸. 그 정우라에서는 예. 그 디테일한 면은 없지만 색감에 대해서 색감은 네. 변함이 없더라고요.
0: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1: 감사합니다.
0: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시간 오버해서.
0: 안녕히 가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끝이 없으세요.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안경검안과.
3: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4: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5: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4: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5: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8: 놓치지 마세요.
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1. 우메켄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자기 딸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인격이 좋지 못한, 예, 인격이 좋지 못한 여자네요. 이 말씀, 그러게 말이에요. 예, 르누아르의 부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부인이 뭐 이게 들키고 나서 그 첫 여인과의 그 사이에서 낳은 딸? 딸을 몰래 이제 르누아르가 도와주고 보살펴줬는데 이제 그게 발각되자 뭐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딸인데 내가 살펴줘야지. 아, 참. 그 리즈 트레오, 예, 트레오라는 여인이었나 봐요. 근데 그 평생의 반려자가 그 아내가 샤리고라는 아내였다고 합니다. 뭐 둘째 아들 장 르누아르가 훗날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네. 그 화가 르누아르가 말년에 이제 손가락이 굽어지는 지독한 그런 통증 속에서도 붓을 손목에 묶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왜 그토록 고통을 참으면서 그림을 그리냐,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죠.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라고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습니다라는 말 예, 제 가슴에도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이 만나신 작은 기쁨들 또 스쳐간 말들 미소들이 고단함을 씻어내주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아름다운 이런 색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BTS 정국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노래 골라봤어요. 다이너마이트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8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억 달러 규모 백악관 이 볼룸 건설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항소를 받아들여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던 하급심 판사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다수의 대법관은 익명의 의견서를 통해 이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충분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정부가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스키드로우 지역의 노숙자 등 주민에게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고 불법으로 투표를 등록시킨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형량이 선고됩니다. 이 마리나 델레이에 거주하는 브렌다 리 브라운 암스트롱은 주민 발의한 서명 수집가로 일하면서 이 투표 등록의 대가로 타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월요일 연방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프로포지션 40를 둘러싼 천문학적 머니게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TV와 디지털 화면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짜리 반대 광고에는 케빈 뉴섬 주지사는 물론 차기 주지사 후보인 하비에르 베세라와 스티브 힐튼까지 등장합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반대 진영은 선거일까지 TV와 디지털 광고에만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출신의 로버르토 모레노 감독이 부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코리아 풋볼파크에서 이사회를 열어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19년 스페인 대표팀 임시감독을 지낸 뒤 모나코 또 그라나다를 거쳐 지난해까지 러시아 소치를 지휘했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동태평양 수온 상승으로 열대성 폭풍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이번 레이버데이 연휴 기간 남가주 해안과 내륙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상청과 기상학계에 따르면 현재 태평양 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성 저기압 시스템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컴퓨터 기상 예측 모델에 따라 남가주 해안에 근접할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해당 열대성 시스템이 남가주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레이버데이 연휴 동안 강한 폭우와 강풍 그리고 높은 파도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연휴 기간 해안가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5: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4: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5: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4: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네, 요요미와 박시원의 노래입니다. 나는 너 좋아.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 9월 첫날입니다. 네, 행복한 오후 시간 또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8: 그럼 둘 다 워킹모니.
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8: 돈이 필요한 사람도
9: 투자하는 사람도
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9: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8: 213-804-9555
9: 다시 한번
8: 213-804-9555 워킹모니.com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0: 안녕하세요. 서도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화요일이 가장 지치는 날이다. 그런데요, 오늘은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자, 어떻게 보면 숨가쁘게 달려왔던 금요일을 주말을 잘 보내고 월요일, 일주일 중에서 제일 힘든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쉬고 나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월요일을 잘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여유로울 수 있는 날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지금 오후 3시가 여러분께는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정도면요, 하루 중에서 조금 숨을 고르고 괜찮죠? 숨 고른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좀 시원한 바람이 머무는 그런 시간이 되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화요일 방송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요일 순서 첫 곡으로 김현식의 골목길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골목길 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도 골목길을 돌아돌아서 괜 끝집이었어요. 물론 가로등이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혼자 다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혼자 갈 때면 막 뛰어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또 어떤 때는 골목길 들어보면 삼삼오 동네 그 친구들이나 형들이 모여 있게 되고 괜히 뭐 좀 괴롭힘 명 당하지 않을까 그런 그거였었고 항상 그 전봇대에 있는 아주 낡은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 뭐 노래도 있고 아마 연인들이 좀 그 어떤 그 사랑의 장소로 많이 사용했던 것이 골목길이 아닐까 싶은데 서울 지역보다는 서울 지역이 아닌 분들의 사시는 분들의 골목길이 훨씬 더 정감 어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지방 쪽에는 골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좀 그 미국에서는 산 쪽으로 올라갈수록 집값이 더 비싸고 경치가 좋다고 그래서 비유값을 봤는데 한국은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던 거로 기억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달동네라고 얘기들도 하고 그런 데는 정말 골목길이 꼬불꼬불 한없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저희 어렸을 때 추억으로는 골목길이 없는 그런 우리 어떤 추억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3시부터 5시까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잠깐 들리셔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좀 정리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H님이 먼저 들어오셨네요.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 통계님도 역시 변함없이 들어오시고 통계님은 참 활약이 무쌍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저희 단체 톡을 보면 방송 이후에도 어떤 때는 새벽 이른 시간인데도 그 좋은 노래들을 저희 미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선곡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순철님 변함없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인사하시고 요새는 앞뒤로 정신없이 바빠요. 저희 게시판도 바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카카오톡도 바쁘고 굉장히 바쁩니다. 비비아님도 잘 계시고 로라님도 아마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방송 시간에는 시간을 맞추실 수가 없는데 그냥 사정없이 뭐라 할까요? 저희 그 카카오톡에서 하루의 피로를 푸시고 항상 보면 우리 통계님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을 굉장히 즐감하면서 보내는 그런 즐거운 나날들 보내는 거 너무 반갑습니다. 자, 김현식의 골목길을 들으면서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네, 한영희의 음성으로 누구 없어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안녕하세요. 네, 9월에도 더 많은 애청자가 힐링하는 우리 라친이 되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한 달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에 피로함을 오셔서 좀 충분하게 쉬고 갈수 있도록 그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건강 찾으셔서 매일 들어오시라고 우리 순철님이 안부도 묻고, 예. 아, 예. 자, 이렇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즐감할 때가 언제냐면, 이게 게시판이 됐던 카카오 창이 됐건, 누가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안 좋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물론, 비비안님 같은 경우도 지인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성도 모르는, 우리 라친만의 공간에서 만나는 우리 벗, 친구들의 이 안부와 이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TK님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조금 덜 들어오시고 불편하시지만 항상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라디오는 내 친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욕심도 부려보게 됩니다. 예. 자, 노래들을 듣고 나면 거기에 얽힌 추억들을 또 말해주시고 그것이 저희 라디오 친구에서 지향하는 바로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시원한 노래 한곡 함께 하겠습니다. H님 듣고 계시죠?

네, 가스바의 여인 윤리상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통계님께서 진짜 좋아했던 노래라고 알청님 멋진 춤과 들으면 신날 것 같다고 자 이렇게들 참 총곡을 해주시고 또 어떤 추천곡도 주시고 참 굉장히 멋진 그런 광경들을 매일매일 저는 만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라디오만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귀팅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글쎄요 제가 이렇게 항상 방송 보도에서 유튜브 우리 채창에 보면서 또 카카오톡 보면서 양쪽으로 보면 또 우리 비비안님이 정든 TK님 9월에 수술하신다 했는데 잘 견뎌내고 이겨내실 겁니다. 화이팅! 물론이죠. 당연히 견뎌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9월이 돌아왔습니다. 9월 하면은 이제 글쎄요. 월수가 바뀌어서인가 오늘따라 날씨가 훨씬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더위가 조금 덜한다는 생각 들고 어제 밤에 처음으로 밤에 선선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함을 느꼈던 그런 계절이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일교차가 심하고 저녁엔 쌀쌀하니까 감기에 조심하시고 플루샷도 미리미리 서둘러서 맞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9월을 한 달을 좀 편안하게 보내라는 의미에서 보내드리는 자 9월의 노래 패티김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0: 네, 9월이 오는 소리. 참 순철님 덕분에 이 노래를 한 곡 듣다 보니까 또 스튜디오 안의 풍경이 갑자기 그 갈대숲, 노란 갈대숲이 떠오르고 코스모스가 뛰어나는 그런 느낌인데, 비비안님 역시도 오랜만에 듣는 노래, 좁게 쓸쓸함이 찾아오지만 좋다고 함께 들으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노래가 주는 어떤 그 힘인 것 같습니다. 자, H님, 이 노래 경목이 9월이 오는 소리, 패티김의 노래입니다. 멜로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9월이 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의 좋아하시는 노래 몇 곡 들었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0: 타이어. 내셔널 스테이스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 멀리 떠나보세요. 지금 토요타의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RAV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더 멀리 이끄는 강력한 성능,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험을 위한 기술과 효율성, 또는 순수 전기차 미지의 놀라운 주행거리로 올여름을 더욱 마음껏 즐겨보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나고 또 선물권조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너니까 잘 들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새 코너에 라디오 서울 AM 1950 웹사이트 새 코너에 별이 언니의 타로, 별이 언니라는 캐릭터를 가진 타로를 개설했습니다. 타로가 뭔지 아시죠? 이게 그림 있는 카드를 뽑아서 미래를 점치고 과거를 회상하는. 자, LA 한인타운 어딘가에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카드를 펴주는 이웃, 바로 별이 언니가 진행하는 인디렉티브 타로 코너입니다. 마음속에 질문을 떠오르시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힙니다. 카드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트 덱 원판 그대로입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또는 화면에 별이 언니의 타로 배너를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PC에서 모두 가능하고, 자, 오픈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50불 식사권 10명 오픈을 기념해 저희 라디오 서울이 추석을 앞둔 9월 한 달간 참여자 추첨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투 기간 중 구글 계정으로 간단히 등록하고 카드를 한 번 이상 뽑은 참여자 가운데 10분을 추첨해서 50불의 식사권을 증정합니다. 식사권은 소반식당에서 도와금을 주고 계십니다. 등록은 타로 페이지에서 버튼 한 번이면 끝납니다. 기간은요, 오늘 9월 1일서부터 이달 말까지. 대상은 이벤트 기간 중에 등록 후에 카드를 1회 이상 뽑은 참여자. 경품 말씀하신 50불 식사권 10명에게 제공이 되고 발표는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당첨자 개별 연락 및 카카오톡 채널 공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채널에 추가하면 당첨 발표 또 코너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별이 언니의 타로는 오락의 목적인 콘텐츠니까 결과는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 라디오 서울이 앞으로 별이 언니의 오늘의 카드 등을 코너를 통해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을이 날씨, 음악 듣기는 굉장히 좋은 계절이고 1년 중에 가을처럼 음악을 듣기 풍성한 계절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어제 들었던 노래와 오늘 들었던 노래가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네, 참 이렇게 김광석의 노래만큼 우리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바꿔주는 노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한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이렇게 저희가 푹 빠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 로빈님, 여러분 2부에 저희 고니비니의 그땐 그랬지 예전 잔치기 풍경 에피소드를 다룰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말이죠, 우리 비니 씨와 함께 그 잔치, 뭐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 결혼식잔치, 옛날에 그 잔치라는 것이 아주 맛난 걸 얻어먹을 수 있는 아, 그런 좋은 어떤 통풍구였었고, 아마 그 지방 쪽으로 내려갈수록 동네에서 잔치가 벌이면 옛날에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는 장조로 꽹과리를 뚫리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 2부에 우리 비니와 함께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 또 낄낄거리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비비안님이 참 다행인 것이 그동안 잘 못 들으시다가 이제는 브루투스 약하게 들으시고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고, 아,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모처럼 만에 비비안님이 노래 한 곡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아, 이 노래 역시 제목이 여자의 셈인데, 이은하 씨 노래 중에서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그리 많이 들어보지 않은 숨겨진 진주 같은 명곡 중에 한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하시죠. 여자의 셈 이은하입니다.

네, 묻혀진 이은하의 명곡이었습니다. 이게 명곡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 비비안님 덕분에 또 아주 명곡 한 곡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우리 김추자 씨 하면 님은 먼 곳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이 김추자 씨가 이 펄시스터즈가 불렀던 커피 한 잔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말씀대로 시대를 앞서간 가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래 정훈이 씨가 불렀던 무인도란 노래가 처음에는 김추자 씨가 부르고 그 이전에 패티김 씨가 불렀다가 정훈이 씨가 불러서 칠레가요제에서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부른 사람은 김추자 씨였었어요. 자, 우리 김추자 씨의 커피 한 잔. 아, 9월이 되니까 또 이렇게 분위기 있는 노래 좋습니다.

0: 네, 아이고 우리 펄시스터즈가 불렀던 거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버전이죠. 역시 시대를 앞서갔던 가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1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6: 오, 진짜 통 크네요.
10: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6: 단체 주문도 되나요?
10: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마 그 젊은 분들은 지금 이번 주가 난리의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BTS가 LA 공연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남대문에서 아리랑을 필두로 이제 모든 몇 년의 공백 기간 한 4년, 3년 남짓 됐나요? 소파이 스튜디움에서 마지막으로 콘서트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각자 병역의 의무를 다 치르고 합차로 다시 돌아와서 아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과 함께 전국 투어, 세계 투어를 해서 세계 스페인도 아주 난리 부르스를 만들었던 우리 BTS가 이번 주는 소파이 스타디움 공항 쪽에 있는 풋볼 구장에서 대망의 콘서트를 열어서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난리 법석이 나고 그일 때가 매우 혼잡하리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월이 되면 가을이니까 여러분들의 점심 식사 메뉴도 조금 바뀌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오늘은 어떤 그 메뉴로 식사들을 하셨습니까? 아, 벌써 소화 다 됐다고요? 그럴만 합니다. 4시니까 저 고니도 출출해질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2: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2: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9: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0: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서운해님, 아, 서른도 씨보다 2%가 부족해서 서운해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말에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꼭 비가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듀쿠님이 운전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시원하게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혜은이의 새벽비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가서 비니씨 맞을 준비할게요. 우리 고니와 비니 그땐 그랬지 2부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따 뵐게요.

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5: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4: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6: 213-388-5600 융자나라.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7: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토요타 내셔널 세일즈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 멀리 떠나보세요. 지금 토요타의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전기차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RAV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더 멀리 이끄는 강력한 성능,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험을 위한 기술과 효율성, 또는 순수전기차 미지의 놀라운 주행거리로 올여름을 더욱 마음껏 즐겨보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아이고 화요일부터 웬 잔치 타령이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지치는 날 이렇게 잔치 말이라도 듣고 여러분 잔치란 단어만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돌잔치, 백일잔치 아 우리 어렸을 때는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또 결혼식 등등등 동네에서 잔치가 나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땐 그랬지 오늘 비니 씨와 함께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이 주제가 다음 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아, 느낌도 들고 어쨌든 풍성하게 얘기 나누면서 게시판도 좋고 카카오톡도 좋으니까 여러분 추억에 남는 잔치 얘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은 듣고 해야죠.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그 모-

0: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네, 말씀하신 대로 화면 보셨죠? 우리 어여쁜 비니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자 주말은 어떻게 찰지게 보내셨습니까?
1: 주말이요? 이렇게 주말에 지나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날까요?
0: 우리가 표현할 때 좀
1: 찰지게 지냈어요.
0: 어떻게 찰지게?
1: 아, 저희 친구 집에 가가지고 각자 이제 팟락으로 음식들 해와서 네 실컷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숙취로 조금 고생하다가 그래도 골프 치러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았었어요.
0: 그냥 돌발 질문, 주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1: 저요?
0: 그냥 평균.
1: 저요?
0: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까지.
1: 아니, 술을 잘 먹는 건 아닌데 술자리를 엄청 좋아해요.
0: 아, 애주가구나, 애주가.
1: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 먹고 좀 이렇게 풀어지고 막 속마음 얘기하는 것도 너무
0: 고기가
1: 재밌고.
0: 어느 정도까지예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1: 달라요. 좀 세게 마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독주는 못 마시고.
0: 그러면
1: 맥주.
0: 좋아하는 취향은 맥주, 소주.
1: 맥주. 소주 못 마셔요. 그냥 시원한 맥주나 막걸리.
0: 막걸리.
1: 네, 그리고 약간 좀 뭐 바나 뭐 좀 이렇게 가서 약간 좀 분위기 좀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와인? 아, 근데 주종은 주로 맥주예요. 그래서 제가 다 맥주 잘해요.
0: 맥주가 종류가 많은데.
1: 저는 특별히 애정하는 게 쿨슬라인 사장님, 저 진짜 상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바퀴를 잡으셨어요?
0: 막걸리도 종류가 많던데.
1: 국순당.
0: 아, 국순당.
1: 그게 탄산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막걸리 마실 때 흔들지 않고 위에만 마셔요. 흔들어서 마시면
0: 내가
1: 진해져.
0: 어머님 장례 치느라고 한국을 갔는데 거기 오시는 모든 분들 또 내 후배들 친구들이 전부 막걸리 마시는데
1: 안
0: 흔들지 않고 위에 것만
1: 요새
0: 마셔.
1: 요새 다 그래요.
0: 그래야 다음날 더 개운하대.
1: 그리고 숙취가 진짜 없기도
0: 그러니까.
1: 없고. 그리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0: 뭔데?
1: 그 맥주를, 아니 맥주래, 막걸리를 위에만 이제 먹고 밑에 남은 찌꺼기로 팩을 하면 좋다. 이게 국물이고 알코올이 들어가고 팩을 하면 좋다. 그 팩하는 동안 더 술 취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좀 이렇게 막 덥고 이럴 때 막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하면 막걸리 하고 싶네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속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 같고.
0: 자, 본인만의
1: 네.
0: 술이 어느 정도 돼서 기분 좋은 습관이 있다면? 뭐 나는 뭐 춤을 춘다, 노래를 한다.
1: 안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하이톤인데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하이톤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웃겨요, 저는. 좀 취하면 우는 것보다 낫죠.
0: 그럼요. 아니 뭐 저는 술을 안 먹다 보니까
1: 안 드시니까
0: 모든 종류의 술 먹는 사람을 다양하게 봤는데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바로 천태만상.
1: 아니 근데 술을 안 드시면서 술자리에 있는 거는 좀 힘드시죠?
0: 힘들긴 한데 저는 개똥 철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 혼자만의. 세상에는 술 말고도 취할 게 많다. 저는 분위기에 그렇게 취하는 편이에요.
1: 그러니까 혼자 다 바닷가 가고 노을 보면서 이렇게 계시고.
0: 그 사람들 그 술 취하는 그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요.
1: 그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0: 저는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1: 술도 술이지만 그 자기 모여가지고 즐겁게 뭐 각자 지내온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어디 또 놀러 가자, 오래 가기 전에 어디 가자, 뭐 주로 이제 어디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게 아주 좋은 거예요.
0: 그리고 술 취하면 사람이 평소보다 요만큼은 용감해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1: 그럼
0: 난 그 얘기 듣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네.
1: 속마음 이제 그 취중 진담이라고 속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조금 과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다 내 맘 같댔어요. 그냥 다 즐기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제가 풍류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옛날로 돌아가면 버킷리스트가 1번이 강물에 배 띄워놓고
1: 한량 아니요 한량
0: 거기서 소리 한 자락 들으면서 탁 부채를 한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1: 아, 지금 그려지네요. 잔잔한 강가에서 혼자 배 타고.
0: 그게 가장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예요.
1: 전생에 약간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해요.
0: 그래서
1: 그러다가 이제 딱 아리따운 또 근데탄 아가씨 보면 네, 또
0: 그러니까요.
1: 네, 사랑에 빠지시고 막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오늘 우리 주제하고도 너무 잘 맞네요.
0: 아 그렇죠. 그쵸? 오늘 잔치 얘기하기로 했죠.
1: 잔치날.
0: 사실 우리나라에서 잔치에서 막걸리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1: 그렇죠. 네.
0: 특히나 서울 쪽보다는 그 이외 지역에 가면 네네. 잔치에는 소주 맥주보다는 막걸리가 그리고 옛날에는 요새는 네. 뭐 국순당 이동 막걸리 있지만
1: 네. 네.
0: 옛날엔 다 집에서 빚거나
1: 누룩으로
0: 방앗간에서 직접 수제 만든 수제 막걸리.
1: 방앗간에서 막걸리도 해주나요?
0: 네, 막걸리도 해줘요.
1: 아 쌀.
0: 쌀. 쌀이 있으니까.
1: 네네네.
0: 그리고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밀주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옛날엔 집에서 담가서
1: 그쵸.
0: 그 큰 정종병 있어요. 거기다가 막걸리 이렇게 담아서 먹은 적도 있고.
1: 너무 독하지 않아요?
0: 저는 못 먹었어요.
1: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나서 또 이게 술빵인가 이런 것도
0: 그렇죠.
1: 만드는 거죠?
0: 술빵은 먹어보았죠. 네. 술 만나는 거.
1: 술빵만 먹어도 취하는데.
0: 그리고 제 기억에 옛날 막걸리 색깔이 지금 나오는 색깔보다
1: 그렇죠.
0: 훨씬 더 진했던
1: 그러니까
0: 거.
1: 얼마나 그 알코올 도수도 높을 걸요?
0: 네.
1: 근데 거기다 설탕 탁 타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근데 잔칫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0: 네.
1: 그 잔치 음식들.
0: 아, 그럼요.
1: 머릿고기, 머릿고기 맞죠? 뭐 그런 거랑
0: 머릿고기.
1: 잡채.
0: 그다음에 전.
1: 전이
0: 기본.
1: 무조건 전이죠.
0: 네, 들어가죠.
1: 그리고 뭐 생선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네, 네. 주로 이제 항상 그 한국인의 밥상에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서울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1: 네.
0: 잔칫날은 대강 천막 쳐놓고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쳐놓고
1: 맞아요. 맨날
0: 그러니까
1: 며칠을
0: 큰 그 저기 후라이팬이라고 그러죠. 소뚜껑 같은
1: 소뚜껑.
0: 거 거기다가 네. 빈대떡 부치고
1: 네.
0: 뭐 전 부치고
1: 네.
0: 난리가 났죠.
1: 그 음식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전 부치는 냄새와 막 한쪽에 마당에서는 막 애들 막 뛰어놀고 있고.
0: 그렇지. 근데 거기서 맛이
1: 네.
0: 중간에 가서 한 점 얻어먹는
1: 그러니까요.
0: 거.
1: 그러니까요.
0: 그게
1: 참... 킥이죠. 뜨끈뜨끈할 때. 네,
0: 그런 거.
1: 그리고 막 그 고기 수육도 김치에
0: 그럼.
1: 그냥 이렇게 막 싸가지고
0: 막 손으로 싸가지고
1: 돌돌돌돌 말아서 탁
0: 놓고.
1: 먹고 막걸리 쫙 마시면 끝장 나는 거죠.
0: 글쎄,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뭐 윷놀이 같은 것도 하고 뭐 화투도 치시고 그냥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 동네 잔치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뭐 애기 돌이다 이러면 이제 또 애기
0: 그러니까
1: 앉혀놓고
0: 어렸을 때 돌하고 백일보다는 돌잔치를
1: 그렇죠.
0: 좀 더 했던 것 같고
1: 네.
0: 어렸을 땐 뭐 생일잔치는 뭐 그런데
1: 네네.
0: 돌잔치를 주로 많이 했었죠.
1: 그렇죠. 꼭 해주죠. 네.
0: 그리고 이제 만일에 식당 같은 데 간다고 치면
1: 네.
0: 돌잔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노란 석쇠판에 불고기가 나와요.
1: 아 구멍 뚫뚱 뻥뻥 뚫린 거.
0: 육수 불고기.
1: 아,
0: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잔칫날이나 먹는 거니까.
1: 소불고기니까.
0: 아주 귀했던
1: 네.
0: 것 같아요.
1: 맛있겠어요. 아. 먹고 싶다. 그리고 잔치국수.
0: 아 그럼요.
1: 네, 그냥 멸치국물에 별다른 고명 없이.
0: 그렇죠.
1: 잔치국수 먹고 김치 먹고 또 전 하나 먹고
0: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1: 네.
0: 그 당시에 제 기억에
1: 네네.
0: TV에서 장수 만세라는
1: 장수 만세.
0: 프로가 있었는데
1: 네네.
0: 그 나이가 55세에서 65세 사이예요.
1: 아 진짜요? 어머
0: 보통 57세 59세 한갑 전후에서
1: 그게 장수 만세예요?
0: 그게 그 나이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60을 넘어가면 이제 장수한다 그랬었어요.
1: 그래서 환갑 잔치를 열어주셨나봐요.
0: 네.
1: 기념하느라고.
0: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팔순 잔치는 거의 가본 적이
1: 좀 드물고.
0: 없고. 70 그 칠순 잔치 고이라고 그러고
1: 네.
0: 주로 환갑 잔치만 해도
1: 네.
0: 이렇게 옆에 과자 놓고 사진 찍는 거 있죠. 옛날
1: 네,
0: 같이
1: 네, 네. 그런 이렇게 빨간색 흰색
0: 그렇죠.
1: 있는
0: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세워놓고
1: 네.
0: 그랬던 것 같고
1: 약과랑 뭐 이런 거 놓고
0: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와
0: 그리고
1: 그러니까.
0: 이제 잔치가
1: 네.
0: 돼서 환갑 잔치건 결혼식이건
1: 네.
0: 가면
1: 네.
0: 항상 이렇게 갈비탕이 나와요.
1: 맞아요.
0: 갈비탕인데.
1: 네.
0: 대접은 무지하게 큰데
1: 네.
0: 가운데
1: 네.
0: 요만한 갈비가 딱 두 덩어리 있어요.
1: 네.
0: 뼈만 있는 거 살이
1: 네.
0: 거의 없고
1: 네.
0: 그
1: 당면 넣고
0: 당면 넣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 네. 그렇게 다 같이 막 음식하고 같이 나눠 먹고 얘기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참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진짜 정이 너무 많은 국민.
0: 그럼요.
1: 그렇죠.
0: 그럼요. 자, 우리 비비아님 그래서 잔치국수라는 이름이 생기고
1: 네.
0: 할머니 환갑날 기억난다고.
1: 네.
0: 그래요.
1: 어떠셨을까요,
0: 환갑날.
1: 할머니 환갑날.
0: 글쎄요, 저도 뭐 할머니 환갑날 있었는데,
1: 네.
0: 글쎄, 뭐랄까 그
1: 할머니 환갑이니까 일단 고모 이모 삼촌 다 모셨어요. 뭐
0: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이제 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네. 저희 어머니가 형제 중에서 세 번째이긴 하지만 네. 가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 집이 잔칫날이었어요.
1: 같이 모이기에 드물어서요. 네,
0: 그래서 매년 네. 12월 31일이 되면 네. 저희 집에 모여서 네. 3일날이 그러니까 시무식 네. 시작하는 날이라서 네. 30일 1, 2, 3일 동안을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면서 네. 윷놀이와 고스톱과 네. 섰다와 갓종 놀이를 즐기면서 네. 쌀이 한 가마니씩 동이 나던 그 시절.
1: 그게 가족의 전통이 되는 거죠.
0: 그럼,
1: 이제.
0: 그럼죠. 네. 그래서 뭐 위로는 노사연의 네. 식구들도 다 오고 네. 밑으로 이모네 식구들도 네. 한 3, 40명이 모여서 3일을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향이 어머니가 이북이다 보니까 네. 이북식 평양 만두를 만들어서 만두국을 해요. 네. 보통 한 3, 400송이를 만들어야 3일 동안 소화가 되는 거예요.
1: 만두를
0: 계속 먹어야 되니까.
1: 그 평양만두 꽁만두
0: 뭐 꽁도 그쵸? 넣고 고기도 네. 넣고 하는데 네. 네. 그만데 돌이켜보면 네. 그때가 가장 그리워요. 지금 사람들 그치. 모여서 네. 이렇게 같이
1: 그게
0: 놀고
1: 잔치집 분위기 네, 빈대떡하고
0: 추억인 것 같아요. 네.
1: 진짜 맛있어요. 잔치 음식 빈대떡이랑 네. 진짜 탕국 뭐 이런 것도 있고
0: 그렇죠. 네. 자 비비아님 부모님 칠순에 한국으로 모시고 잔치했는데 네. 장구도 치고 한복 입고 오시는 분 춤도 치고 사라다 잡채 그렇죠. 사라다도 있었죠.
1: 맞아요.
0: 동네 아주머님 봉투에 넣어서 음식 가져가시고 예 그게 바로 이제 맞아요. 와서 도와주시니까
1: 장구 치고 너무 존경네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겠다. 네.
0: 그랬던 거죠. 사실 그때만 해도 노래방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노래를 하는 문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거보다 네. 이렇게 그 장구 치고 북 치고
1: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0: 네.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1: 세상에.
0: 거.
1: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부모님이 네. 엄마든 아빠든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자식은 또 얼마나 흐뭇해요.
0: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이제 그 딸기 아빠인데
1: 네네.
0: 딸 하나 기집애 하나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첫 딸 낳고 한국에서 돌 잔치를 했는데 네, 네. 6일을 스트레이트로 했어요.
1: 6일에 애기 네. 돌을요?
0: 네. 왜냐하면 네. 첫 번째 날은 네. 가수들, 연예인들,
1: 손님들이 많으셔서
0: 어머님 주변에 네. 현미 씨 첫 손녀 낳았다고 네, 네. 가수들 잔치를 하루 치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
1: 네, 이제 아빠 쪽
0: 네. 네. 제 친구들 동창들 모여서 네. 하루 치렀고 네. 그다음에
1: 엄마 쪽인가요?
0: 아니, 저희 식구들, 친척들
1: 아~
0: 네, 네. 하루 치렀고
1: 아기 힘들었겠어요. 네.
0: 그때 제가 이제 한국의 방배동이라는 데서 네.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시장 사람들 내지는 그 아는 사람들 네. 치렀고
1: 네. 주위 사람들 네. 네.
0: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렀던 게 동네 사람들
1: 네.
0: 그래서 매일매일
1: 네.
0: 그
1: 어른 잔치네요. 어른 네. 잔치 아기 네. 돌을 핑계로
0: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많이 추렀던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1: 애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0: 그러니까
1: 네. 자기 생일인데 힘들고 어른들이 푸짐하게 드시고 네, 먹고 네. 마시고 즐기고
0: 순철님 음식 만드는 사람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쵸? 그렇죠.
1: 네.
0: 비비아님 너무 먼 옛날은 아니라 잔치 끝나고 노래방 가서 사촌들 자매들 모두 모여 부르고
1: 그게 다 정이죠.
0: 예예예. 예. 그렇죠. 돌날은 사실 어른들 잔치예요.
1: 어른들 잔치예요.
0: 따지고 보면
1: 네.
0: 그랬던 기억이
1: 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0: 자 그런데 네. 이 미국에서 잔치는 조금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1: 잔치?
0: 어떻게
1: 잔치가
0: 생각하세요?
1: 파티 아니에요 그러면?
0: 뭐 파티죠.
1: 그쵸?
0: 근데 파티죠? 우리 잔치인데 네. 물론 미국도 주로 보면 이제 생일 모임.
1: 네.
0: 저는 이제 사회를 하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팔순 요새는 그 사회를 많이 보게 돼요.
1: 네.
0: 칠순보다는.
1: 네. 저도 저희 아빠 칠순은 안 해드릴 것 같아요.
0: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 네. 수년 전에 네. 제가 아는 바디샵 사장님이 김수희 씨를 너무 좋아해서 본인 환갑 잔치에 김수희 씨를 초청을 한
1: 네.
0: 거예요.
1: 네.
0: 제가 모셔서 옥스퍼드에서 네. 네. 성대하게 전무후무하게 환갑 잔치를 그렇게 치렀던 네. 기억도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어머님 생전에 계실 때 주로 팔순 잔치에 많이 이제 그 연예인들이
1: 디너쇼처럼
0: 뭐 많이 가잖아요.
1: 네.
0: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네. 했던
1: 축하해 주는 거죠.
0: 네,
1: 같이.
0: 그런 추억들이
1: 네.
0: 있고.
1: 네. 네.
0: 제일 기억나는 게 지금 뭐 지금 약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님 어머님이 네. 노래를 좋아하셔서 네. 현미 노래교실의 아주 그 VIP 회원이세요.
1: 네.
0: 그 팔순잔치에서 제가 갔던 네. 같이 갔던
1: 그런 일화도 그런
0: 추억도
1: 있습니다.
0: 있고. 네. 혹시 우리 비니 씨는 뭐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잔치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1: 그렇게 딱히 없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지난주 토요일 저희 손녀 제가 할머니거든요.
0: 오 그렇지 그렇지.
1: 저희 손녀 돌잔치.
0: 아 손녀 돌이었어요?
1: 손녀 돌이었는데 그날 아기가 너무 힘든데 얘도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막 뭐 반짝반짝반짝 막 이러고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이제 안아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도 정신없이 놀다가 우리 아기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파요. 몸살났어요.
0: 몸살났구나. 네. 아, 근데 보니까 네. 저도 작년에 이제 그 큰 손자
1: 네.
0: 돌잔치를 했는데
1: 네.
0: 어떤 이런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1: 네.
0: 음식 캐러링해서
1: 맞아요.
0: 그냥 양쪽 식구들 모여서
1: 네.
0: 차분하게 사진 찍고 담소하는 거지
1: 네.
0: 우리나라 잔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근데 그것도 또 그리고 요새 애들이 하는 거에는 섣불리 간섭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그러니까 확실히 느낀 게
0: 지네들이 알아서
1: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0: 그냥 가 사진만 그냥 찍는 거예요.
1: 캐시가
0: 우리는.
1: 최고예요. 그냥 이렇게 주고 준비하라고.
0: 저도 캐시 줬어요.
1: 너무너무 그 재밌게 코너 코너마다 너무 재밌게 하고 저희 이제 딸이 어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다 그 베이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네끼리 또 모여서 놀고 진짜 우리는 그냥 옆에서 근데 보는 것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어머님 생전에 이제 그 찬양 감증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작은 교회일수록
1: 네.
0: 동네 잔치인
1: 그럼요.
0: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느라고 골목길을 들어서서 찻길로 올라가면 동네 사람이 전부 한복 입고 여기 뛰두르고
1: 아~
0: 초청 잔치 그래서
1: 뛰는 왜 둘러요?
0: 여기 그 이렇게 미스코리아 같이
1: 네.
0: 무슨 잔치
1: 네.
0: 천국 뭐 초청 잔치
1: 네.
0: 이래서
1: 네.
0: 쭉 안내로 하고 가면 돈 동네가 모여서 음식 같이 하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수 현미 씨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산다. 근데
1: 네.
0: 명목은 그렇지만 그냥 동네 잔치예요.
1: 그러니까요.
0: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1: 미국에서 파티라면은 뭐 우리 뭐 독립기념일 같을 때 모여서
0: 그렇죠.
1: 바베큐 하고
0: 그렇죠. 그렇죠. 땡스기빙 때 모여서
1: 땡스기빙 때 모이고 또 뭐 크리스마스 모이고.
0: 근데 여기는 보니까 파티할 때 주로 팔락이라고 그래서
1: 팔락. 네.
0: 음식 하나씩 갖고 와서 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1: 제일 좋아요.
0: 그리고 집집마다 네. 손맛이 다르잖아요.
1: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0: 난 그거 콜이에요.
1: 네, 너무너무 좋죠.
0: 너무너무
1: 서로 부담도 없고
0: 그러니까요.
1: 진짜 꼭 저 집에는 뭐 먹고 있나?
0: 그 다양하게 와서
1: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하나씩만 가지고 와도 벌써 상이 이제 푸심하죠.
0: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자, 우리 로빈님 축하드린다고 하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맞아요. 우린 줄 거 주고 빨리 와야 된다고.
1: 빨리 빠져줘야 돼요. 지네끼리
0: 예.
1: 놀게.
0: 예.
1: 네.
0: 그랬던 추억이 나고.
1: 네.
0: 사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여기서도 뭐 생일 잔치나
1: 네.
0: 파티나 이렇게 가면 뭐 동네 아줌마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 여성분들이 모여서
1: 네.
0: 서로 준비해 주고 가면 음식 날라 주고 이게 우리만이 가지는
1: 그쵸.
0: 그러니까 외국 파티하고 조금 다른 게
1: 네.
0: 외국 파티는 그냥 자급자족
1: 네.
0: 내가 알아서 떠먹고 그냥 인사 네, 정도
1: 셀프로.
0: 하는 거
1: 네.
0: 하면
1: 네, 네.
0: 한국 파티는 가는 순간 다 챙겨다 주고
1: 그리고 이게
0: 그런
1: 저도 보면은
0: 문화의 차이 같아.
1: 네, 저희 큰엄마가 이제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이시잖아요. 생신상을 한다 그러면 벌써 한 달 전부터 메뉴 짜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스트 하시고 초대할 손님 짜시고
0: 네.
1: 그걸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또 컨펌 받으시고
0: 네네.
1: 아가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
0: 네.
1: 빼서 또 대체 음식을 넣으시고 그런 게 시집살이 같아요. 근데
0: 아, 그렇죠. 그쵸? 그런 게 시집살이지.
1: 네. 지금처럼 막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잔치는 또 그렇지만 또 제사 음식은 또 달라서
0: 아 그럼요
1: 네.
0: 다르죠.
1: 애기야 이거는 꼭 집에서 해야
0: 아,
1: 되는
0: 그럼요.
1: 거다 뭐 이런 거.
0: 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저도 이제 아버님 제사를 모셨는데
1: 네.
0: 그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뭐 그리고 본인이 각종 좋아하던 음식들
1: 그쵸.
0: 끼고
1: 네.
0: 배 있어야 되고 사과 있어야
1: 네.
0: 되고 생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그
1: 놓는 자리도 다 다르고
0: 홍동백서라고
1: 그러니까요.
0: 해서 붉은
1: 네.
0: 거는 동쪽으로
1: 왜 그럴까요?
0: 뭐 하얀 거는 그냥 풍습이에요.
1: 없겠죠.
0: 그냥 뭐 뜻보다도 그냥 저거고 네. 그냥 우리나라 풍습에서 이렇게 차려놓으면 네. 귀신이 와서 맛있게 드신다.
1: 주시고.
0: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릇 국그릇에다가 밥 한 숟갈 넣고 음식 조금씩 넣어서
1: 네네.
0: 어디 저 먼 데다가 새 먹이로 주면 네. 뭐 그런 그게 일종의 풍습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양쪽으로 갈리는 게
1: 네.
0: 예를 들어서 불교적인 거라고 해서
1: 네.
0: 교회 다니시는 분은 절 대신에 기도로 대신하고
1: 네.
0: 뭐 우리는 향도 피우고 그게 이제 뭐 문화의 차이지 어떤 조건
1: 아예 그럼요. 네. 네. 저도 보니까 저희도 제사를 자주는 안 지냈는데
0: 네.
1: 이렇게 현관문 열어놓고 이렇게 네. 모신다고 해서 모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제사 음식 안 드시는 분들도
0: 아, 그런
1: 계시잖아요.
0: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계시고 네. 또 반면에 우리 비비아님은 동네 아줌들이 모여서 재미나게 하셨던 기억도 나고 떡도 만들고
1: 맞아요.
0: 그렇죠.
1: 떡도 만들고
0: 예, 떡도 만들었어요.
1: 진짜 동네 잔치.
0: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우리 집에서는 그 시루떡이라고 그래서
1: 네, 위에 팥고물 있는 거.
0: 있는
1: 네.
0: 거 그거 만들었고
1: 금방 따끈따끈하게 쪄가지고
0: 또 조그맣게 백설기라는 것도
1: 네,
0: 만들었거든요. 흰 쌀떡.
1: 네, 그 최고로 맛있었어요.
0: 예,
1: 달짝지근해가지고.
0: 예.
1: 그리고 뭐 시장에서 사오는 거는 뭐 무지개떡
0: 그리고
1: 뭐 이런
0: 또 이렇게 가래떡을 뽑아서 쌀 갖다 주고
1: 너무 맛있죠.
0: 그거를 네. 후라이팬에 약간 참기름하고 구워가지고
1: 끝장나.
0: 꿀 발라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1: 네, 그리고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0: 그랬던 추억이 나요.
1: 기승전 막걸리.
0: 이거 뭐 정말 네. 여담도 아니고 저도 네. 몇 년 있으면
1: 네.
0: 이 칠순이 커밍순인데 이제
1: 아, 누가 믿겠어요. 말도 안 돼.
0: 칠순을 만일 하게 되면 꼭 초대하겠습니다.
1: 아니 직접 노래를 하세요. 스스로 축하 파티.
0: 몇 년 있으면 칠순입니다. 저도 커밍순이에요. 뭐 어떻게 흐르는 세월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1: 제가 빈대떡 붙여갈게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사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많이 귀로
1: 네.
0: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보다 좀 윗세대 분들
1: 네. 그러니까
0: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런 분들은
1: 네, 네.
0: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잔치가 좀 지긋지긋할지도 몰라요. 왜 잔치 그러면 며칠을 일을 계속 해야
1: 어머님들
0: 네. 뒤치다꺼리 해야 되니까
1: 날이라도 더워봐요. 요새 같을 예. 때 하려면 너무 힘들고
0: 예. 그런 추억들이
1: 네.
0: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을
1: 합니다. 그게 나중에 얘기하니까 추억이지 그때
0: 예,
1: 당시
0: 예.
1: 진짜 지긋지긋할 거예요.
0: 아유, 그럼요. 지긋지긋하죠.
1: 네. 설거지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설거지.
0: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또 끝나면 다 싸주잖아요.
1: 싸드려야 되죠. 네.
0: 떡 따로 싸주고 맞아. 뭐 빈대떡 싸주고 뭐 전 싸주고 오는 사람이야.
1: 그 잔치 다 끝나고 남은 음식들 한 번에 다 넣어가지고 끓인 거 드셔보셨어요?
0: 그건 안 먹어봤어요.
1: 너무 맛있어요.
0: 그걸 넣어서 끓여요.
1: 각종 양념들이 다 비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 저희 이제 저희가 할머니가 이제 다 뭐 동그랑땡 뭐 잡채 뭐 빈대떡 뭐 김치 어쩌고저쩌고 이제 남은 거를 다 넣고 딱 이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너무 꿀꿀해질 것 같겠다 그러지만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0: 우리 알청님은 로비님이 손주여 벌써 그런 얘기 하시네.
1: 네.
0: 아이고 그러시네. 자 이렇게 사실 뭐 그 파티와 잔치에 대한 얘기 짚어보았는데 글쎄요 지나고 보면 다 우리가 유일하게 꺼내볼 수 있는 마음의 사진첩의 한 페이지가 아닌가
1: 지금 이렇게
0: 이런
1: 라디오를
0: 합니다.
1: 들으시는 분들이 다 상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네.
0: 예,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쓴웃음도 짓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1: 생각도
0: 추억도
1: 나시고,
0: 생각이 나실 네.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러 가면 꼭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비니 씨도 오래간만에 친구들 몇 년 만에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그래도 우리 그때가 좋았어.
1: 맞아요.
0: 그 얘기 하잖아요.
1: 네.
0: 지금이 그때예요.
1: 맞아요.
0: 앞으로
1: 네.
0: 2-3년 후면
1: 네. 또 지금이 그때가 되는 거예요.
0: 내가 비니 씨하고 방송하면서 그 얘기할 때가 좋았어. 지금이니까
1: 네.
0: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
1: 네.
0: 오늘 이 순간만큼 또 가슴 한 켠에 담아놓는
1: 네.
0: 여러분의 좋은 추억의 한 장이 됐으면
1: 오늘 엔딩 멘트 멋진데요?
0: 하는
1: 네.
0: 바람입니다.
1: 일본어로.
0: 아 예, 일본어로요.
1: 네.
0: 아 네. 아 우리는 추억으로 먹고 삽니다. 예.
1: 네.
0: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1: 네.
0: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깊이 간직하시고
1: 네.
0: 마음에서
1: 네.
0: 항상 꺼내보세요.
1: 전라도 갑시다.
0: 전라도
1: 네. 전라도 톤이 낮아.
0: 겁나게 좋은 추억들인 게로 네. 가슴에 깊이 감고 네. 네. 웬만하면 꺼내지 마시오.
1: 아,
0: 이러다가 이거 맨날 뭐 네. 버전으로 하겠어요.
1: 네, 다음에 네. 충청도 한번 가죠.
0: 다음 주에 충청도 한번.
1: 네, 네. 알겠습니다.
0: 겁나게 수고하셨어.
1: 꾸니비니 오늘도 너무 유쾌했습니다. 예, 함께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5: 오 진짜 통 크네요.
4: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원 플러스 원에 드립니다.
5: 단체 주문도 되나요?
4: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7: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6: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7: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아니 벌써 우리 산울림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아, 예, 즐거웠다고 말씀하시고, 네, 우리 너무 귀여우시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네요. 자, 아, 우리 아, 세인트 아저씨 오늘도 변함없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와줘서.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즐거운 이 시간 끝날 시간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끝나는 일 없으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자, 추억의 아, 노래 한 곡 선곡했습니다. 네, 손인호입니다. 우러라 기타줄.

네, 덕분에 또 오로라 기타줄 우리 50년대로 갔습니다. 아, 세인트 아저씨, 아, 처음 들어보는 노래라고 소니노의 오로라 기타줄. 우리 50년대 가요니까 노래를 많이 좋아해서 그렇지 않나 싶었네요. 아저씨도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기 바라고 또 매일 이렇게 방문해 주는 것만 해도 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땡큐 땡큐. 쿵짜작쿵짝 하시네요. 네. 자, 이번에도 그래서 50년대 유행했던 노래 한 곡,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이 노래는 워낙 리메이크가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께 많이 알려주신 거. 아이고, SK 사장님 토렌스까지 가셨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 토렌스는 조금 LA보단 시원하잖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로라 기타 줄, 그 다음에 찔레꽃, 우리 또 50년대에 있었던 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또 시니어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으로 두 곡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1부에서도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라디오 서울 1690 새 코너 별이 언니의 타로를 개설했습니다. 자, 저희 한인타운 어딘가에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카드를 펴주는 이웃 별이 언니가 진행하는 인디렉티브 타로 코너입니다.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의 카드가 뒤집힙니다. 자, 카드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트 덱 원판 그대로이고 물론 이용은 무료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화면에 별이 언니의 타로 배너를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오픈 기념 이벤트로 여러분 50불 식사권 소반해서 제공합니다. 10명을 오픈 기념으로 드립니다. 자, 이벤트 기간 중에 구글 계정으로 간단히 등록하고 카드를 한 번 이상 뽑은 참여자 가운데 10분에게 50불 상당의 식사권을 드리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중에 등록 후에 카드를 1회 이상 뽑은 참여자들에게 드리고 발표는 10월 1일 날 당첨자 개별 연락 및 카카오톡 채널 공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채널 검색 라디오 서울을 추가하면 당첨 발표와 함께 코너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고 참고로 별이 언니의 타로는 오락 목적의 콘텐츠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서운해님 노래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내일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운전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제가 방송 초두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이 제일 지루한 날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제일 힘든 월요일을 지났기 때문에 화요일이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오늘부터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라고. 자, 그렇죠. 한국은 어느덧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 됐다고 하는데 안부 인사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을 좀 앞으로는 그렇게 넘겨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 제 욕심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 그래도 화요일이 좀 낫다 이제 내일은 일주일의 절반인 수요일이니까 뭐 이렇게 넘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가장 당도 좀 떨어지고 또 배터리 차지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같이 출출하시기도 하고 이제 저녁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나름대로 여러 번 함께 꾸밀려고 애썼고 또 우리 함께 해주신 로비님 사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비님은 라디오 서울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짬을 내주셔서 이렇게 시간 할애해서 와주시는 로비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조금 분위기 있는 노래로 신명나는 노래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김건모의 먹구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조금 분위기 업 시키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고 내일 여러분들 또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신발장에서 두리번 두리번 그래도 역시나 손이 가는 신발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요, 여러 켤레 운동화 가운데 아 이게 편하지 라면서 들게 되는 운동화가 있죠. 네, 발에 딱 맞게 길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신발일수록 아껴서 신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 운동할 때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낡아서 성능이 떨어진 신발 때문에 자칫 부상 위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신발 성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오래 보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논문까지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10마일 정도 달릴 때마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휴식 시간을 준 신발들이 그렇지 않은 신발보다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직후에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여러 켤레 러닝화를 돌려가며 신은 러너들이 한 켤레만 주구장창 신은 사람들보다 부상을 겪는 경우가 적었다는 비교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상적인 신발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 족부 치료사, 그러니까 발 전문가죠. 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달릴 수 있는 거리로 러닝화의 수명을 환산한다면 보통 300마일에서 500마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편차가 큰 이유는 신는 사람의 몸무게와 달리기 속도 또 신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물리치료사도요,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고 걸었는데 특히 달렸을 때 갑자기 안 느껴지던 통증이 정강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면 신발을 한번 보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신발 깔창이 약간 들렸다면 결국 몸무게에 압박받으면서 형태가 변형된 것이니까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신발 안쪽의 뒤꿈치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찢어졌거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라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잡아줄 힘이 신발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신발 바닥을 보는 것. 그 고무제에 새겨져 있는 선들이 있죠. 마찰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요. 이 선들이 거의 닳아서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면 아무리 정들었어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새 신발을 신을 때입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군의 대이란 공습을 정당한 조처라고 밝히며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훨씬 더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군이 호르무즈 해역 인근 이란 목표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타격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의 배경은 이란의 두 가지 도발입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고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미군은 어제 이란 나라크 섬을 선제 타격했고 오늘 공습은 이란의 미사일 보복에 대한 재보복 성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 번째 공격이 가해지면 이란은 국가로서 완전히 전멸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공습의 주요 표적은 이란의 레이더 시설이었으며 이란이 시스템 재건을 시도하는 것을 포착해 공사 완료 전에 타격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주 중동에 도착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